0: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으며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근간이 되는 선린우호협력조약 25주년 기념일과 시기를 맞춰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내일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덥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장강인님들 오늘 일정 어떠십니까? 일요일이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다른 날보다 많으신가요? 아니면 오늘도 일이 먼저인가요? 아끼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도 꼭 마련하시길 바라면서 아이들 안전에 대한 소식을 나눌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에 삼킴과 질식사고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1: 아유, 특히 아이들 조심해야죠. 어디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를 살펴보니까 모두 4,113건이었는데 거의 70%가 7살 이하였고요. 1세가 사고의 25% 이상을 차지했답니다. 뭐든지 입으로 갖고 가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호기심 많은 시기에 이런 사고가 많았네요. 우리 아가들이 뭘 많이 삼켰나 이런 걸 살펴보니까 와 참. 자석이 가장 많았고요. 완구, 동전, 구슬, 스티커, 건전지 순서였다고 합니다.
0: 어우, 건전지도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아가들이 뭔가 작은 걸 삼키지 않게 주변을 잘 살펴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질식사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이 기침 반사 능력이 저하돼서 생기는 사고가 많다니까 떡이나 고구마 같은 거 작게 썰어서 나눠 드시라고 조언했네요.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0: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2026
1: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0: 수상작 시리즈. 신춘편지쇼는 1979년에 시작된 전통 깊은 글잔치입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담은 여성시대 기록을 보니까 신춘편지쇼 여는 모습도 참 다양했어요. 올해처럼 글재 하나 놓고 작품을 받은 해도 있고 글재 두 가지를 놓고 하나를 골라 작품을 쓰던 시기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학창시절의 한 백일장처럼 봄꽃이 아름답게 핀 야외에서 신춘편지쇼를 열기도 했습니다. 여성시대 이름이 박힌 원고지도 나눠드리고 또 다시 걷고 공개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1: 그렇게 야외에서 해도 정말 재밌겠습니다.
0: 네네.
1: 여성시대 가족들께서도 미래의 신춘편지쇼 어떻게 열면 좋을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한테도 좀 가르쳐주세요.
0: 올해 여성시대 신춘편지쇼는 청춘이라는 글자 아래 2,800여 작품이 도착했습니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가작 3편, 입선 5편, 장려상 10편을 가렸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장려상 수상작을 저희가 소개하고 있죠.
1: 네. 자,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어떤 감동적인 내용일까요? 지난 4월 29일 수요일에 수상자로 발표된 이계옥님의 작품 들으시겠습니다.
0: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청춘인 줄. 이계옥. 나는 어릴 적부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며 자랐다. 상암동으로 이전할 당시 개국 행사 애청자 초대 이벤트에 당첨되어 직접 다녀올 정도로 MBC는 내 삶 가까이에 있었다. 특히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이야기로 깊은 감동을 전해주는 여성시대는 오랫동안 애청해온 프로그램이다. 사연을 들을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내 이야기를 꼭 쓰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 나의 49번째 생일이 될 줄은 몰랐다. 나는 만물이 소생하는 예쁜 봄날에 태어났다. 나와 닮은 점이 많은 친정엄마는 생일 날짜도 비슷하다. 나와 나흘 차이라 해마다 이맘때면 6남매가 한자리에 모인다. 얼마 전 주말 아침 엄마 생신 축하를 위해 강원도 영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여성시대를 듣는데 2026 여성시대 신춘편지쇼의 주제가 청춘이라는 안내가 흘러나왔다. 나는 혼자 조용히 되뇌었다. 내 인생에도 찬란하게 빛나던 청춘이 있었을까? 힘겨운 현실에 부딪히며 앞만 보고 달려오기 바빴던 나에게 청춘이라 부를 수 있는 시간은

0: 나는 강원도 영월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이남 사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선생님을 꿈꾸며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던 소녀였다. 중학교 2학년 여름,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말이다. 1992년 여름, 전 국민의 환호와 함성 속에서 온 나라가 들썩였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의 황용조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따며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었다. 여름방학이었고 나와 동생들도 TV를 보며 기쁨을 나누던 그때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1: 이병렬 씨 댁이죠? 이병렬 씨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위독한 상황입니다.
0: 분명 낮에는 햇볕이 눈부셨고 아버지는 오랜만에 농산일을 멈추고 동네 사람들과 강가로 피서를 가셨는데 아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뜨겁게 내리쬐던 한여름 태양은 사라지고 갑자기 하늘이 온통 시꺼먼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무섭게 퍼붓기 시작했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나를 덮쳐왔다. 설마 아니겠지? 별일 없겠지? 하지만 밖은 점점 소란스러워졌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아버지를 실은 영구차가 집에 도착했고 나는 실신한 엄마의 모습을 마주해야 했다. 그날 이후 나와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머니는 42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6남매를 키워야 했고 나는 어느 순간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 있었다. 방학이면 친구들과 노는 대신 논밭으로 나가 엄마 일을 도왔다. 땡볕 아래에서 땀 흘리며 농산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힘들었지만 혼자 고생하시는 엄마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버티게 했다. 학기 중에도 수업이 끝나면 집안일을 돕고 공부도 놓지 않아 모범상도 받고 학급 임원도 맡았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주말마다 식당과 예식장을 오가며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학에 갔고 악착같이 공부해 장학금을 받으며 혼자 힘으로 졸업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 원하던 대기업에 입사했고 엄마께 용돈과 가전제품을 사드리며 집안의 보탬이 되는 딸이 되었다. 적금을 들고 회사에서 보너스로 받은 주식을 모으며 미래를 준비했고 비로소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찬란하게 빛나야 할 10대와 20대의 청춘. 그 중요한 시기를 삶에 쫓겨 제대로 누리지 못한 보상을 그제야 받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004년 2월 28일 결혼식을 올린 그날을 기점으로 나의 행복은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내 나이 27, 사내 커플이었던 7살 연상의 남자와 결혼했다. 결혼 생각이 없던 나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그는 정성을 쏟았다. 그의 정성에 마음을 열었지만 그는 결혼 후 너무나 달라졌다.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떠오를 만큼 변해갔다.

6남매 막내 아들이던 그는 자기중심적이었고 지극한 효자라 섬에 사시던 시부모님은 우리 집에 자주 와서 머물며 시댁 식구들 모임을 하셨다. 어린 나이에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들이 계속 발생했다. 하지만 남편은 내 마음을 외면한 채 회식을 핑계로

0: 매일 밤 베개가 흠뻑 젖을 만큼 눈물 흘리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버텨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다.
1: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희귀 질환이라 완치가 어렵고 평생 약 먹으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0: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찬란해야 할 나의 20대 마지막은 그렇게 저물었고 나는 환자가 되어 30대에 접어들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었다. 온몸에 염증이 퍼지면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 침대에 누워 지냈다. 겨우 밥을 떠먹는 날들이 이어졌고 무엇보다 나를 두렵게 한 것은 손과 발의 변형이었다. 관절이 뒤틀릴수록 통증은 깊어졌는데 그건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렇게 병과 싸우며 두 아들의 엄마 역할까지 해내느라 고군분투하며 40대를 보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내 마음과 다르게 자라는 듯한 아이들이었다.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두 아들 때문에 나는 수시로 학교 선생님들의 호출을 받았다. 학창시절 칭찬만 받던 모범생인 나는 아이들 문제로 고개 숙이는 엄마가 되었다.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일까? 왜 내 마음과 다르게 자라는 거지? 자책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1: 아유, 부모가 이렇게 반듯한데 아이들도 분명 잘 자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0: 그 말은 지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되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40대의 끝자락, 내년이면 50대에 접어든다. 올해 22살이 된 큰아들과 20살이 된 둘째 아들은 의좋은 형제로 잘 자라주었다. 큰아들 민재는 지금 해병대에서 씩씩하게 군 복무를 하고 있고 둘째 승철이는 봅슬레이 선수가 되어 국가대표로 4년 뒤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얼마 전 휴가 나온 큰아들까지 함께 네 식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1: 너무 든든하다.
0: 자기 키보다 더 커져버린 두 아들이 양옆에 앉아있으니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고 했다. 어릴 적 넘치는 에너지로 나를 힘들게 했던 아이들이 의젓하고 듬직한 청년으로 자란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나 역시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친정엄마 생신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께 물었다. 엄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어? 엄마의 답이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1: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0: 무덤덤하게 하신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나는 안다. 42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되어 자나깨나 자식 걱정, 돈 걱정에 아등바등 살아오신 우리 엄마. 그 긴 고생 끝에 여섯 남매 모두 출가시키고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지금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또 얼마나 행복하실까. 누군가 나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나 역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험난한 인생의 파도를 모두 지나 완전히 평온한 상태일까? 그건 절대 아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0: 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 여전히 통증과 싸우고 있고 손가락 발가락은 내가 견뎌온 시간만큼 울퉁불퉁해졌다. 예쁜 뾰족구두도 화려한 네일아트도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경제적으로도 대기업 퇴사 후 남편과 운영하던 식당이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어 접었고 쌓아온 많은 것을 잃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이 모든 시간을 되돌아보며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그저 살아내느라 바빴던 시간, 버티느라 숨 가빴던 날들 뿐이라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수없이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났고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두려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했던 마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 했던 의지, 그것이 바로 내가 지나온 시간 속에 살아 숨쉰 청춘이다. 희망을 놓지 않았기에 나는 아직 늙지 않았고 다시 꿈꿀 수 있기에 나는 지금도 여전히 청춘이다.
1: 자, 2016 신춘편지쇼 장려상 수상작 이계옥님의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청춘인 줄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분에게 청춘의 의미는 그간 살아낸 시간이었고 또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면서 버틴 그 시간들이고
0: 또 예. 지금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여전히 청춘이다.
1: 현재 진행형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두 아들이 너무 잘 자라서 옆에서 든든하게
0: 그러게.
1: 또 지켜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0: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과 함께한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수상작 시리즈 장려상 작품 감상은 다음 주 토요일에도 이어갑니다.
1: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들으시고요. 저희는 여성살롱 준비해서 올게요.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이

0: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부채와 선풍기, 에어컨을 꺼내놓을 때가 아닌데 오늘도 필요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1도, 광주와 강릉이 32도, 대구 34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자외선까지 강하니까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서울 방향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5km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 사고가 있는데요. 소래터널 부근입니다. 버스 관련 사고로 송내부터 4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이 밖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감곡 3차로에 고장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교양과 지식을 쌓는 시간, 여성 살롱. 5월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 그중에서도 축구 잘하는 그런 나라들의 요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리 안에는 뭐 정치, 경제, 문화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서 폭넓은 서양사 공부가 될 거예요.
1: 자, 요리 공부, 서양사 공부 함께할 주식 전문가이자 방송인, 또 작가, 가수, 최고민수, 박민수님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우리는 이제 민수쌤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0: 아주 뭐 여성시대 가족들이 반겨주시네요.
3: 반가.
0: 네. 민수쌤 반가워요. 혹시 개그맨 조혜련 씨랑 친척이신가요? 목소리에 공통점이 많아요. 그랬는데. 어허.
3: 저는 사실 임원희 선생님 닮았다는 얘기를 20대 때부터 들어가지고요.
1: 아, 임원희.
3: 네, 임원희.
0: 네, 배우. 네, 배우. 네,
3: 외모가 좀 비슷해가지고요. 그래서 임원희 씨 닮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조혜련 씨는 처음입니다.
1: 네네. 네. 아,
3: 언제 한번 만나요, 조혜련 씨?
0: 근데 유쾌하고 재밌는 분이라는 소리 너무 자주 들으시죠? 어떠세요? 원래 성격은 어떤 편이세요?
3: 제 MBTI가 ISTJ입니다. 의외로. 네, 그래서 의외로
1: 혼자 읽는 걸 좀 즐기고.
3: 네, 그래서 방송에 나올 때는 E로 변하고요. 평소에는 사색을 즐기는 칸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는 이걸 해야 되고 네. 정해진 시간에는 쪽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글 쓰는 작업을 주로 하는 작가입니다.
1: 예.
3: 네, 그래서 의외로 좀 소심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다.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야. 네.
1: 저에게 강의는 이렇게 열성적으로 해주시면 혼자 계실 땐 또 말 없이 그냥 또 조용히 계실 수도 있는.
3: 네네. 누가 말 걸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24시간 입 한 번 열지 않는.
0: 네.

0: 의외
1: 분이시군요. 그런데 우리 민수쌤이 금융투자 관련 기관에서도 일을 하시고 또 방송인으로도 일을 하시는데 이런 최고민수 우리 박민수쌤을 키운 스승님들도 궁금합니다. 왜냐 그저께가 또 스승의 날이었으니까요. 민수쌤에게 잊을 수 없는 선생님 어떤 분들이 좀 기억나십니까?
0: 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와이프입니다. 네, 제 와이프가 현직 교사거든요. 네, 초등학교 네. 교사라서 매일 퇴근하시면 저에게 많은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요. 하루에 한 세네 가지 가르침이 지나야만 오늘도 가르침이 끝났구나. 네, 그래서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잊혀질 수 없는 스승님이 바로 제 와이프다.
2: 아내에게 그렇게 존칭을 쓰시네요. 방송에 나와서. 어떤... 매일 퇴근하시면. 그렇구나.
0: 제가 언제 한번 약간 예. 대들었습니다.
1: 네네. 왜 아우 선생님께.
0: 예, 밖에서 하는 그런 행동을 왜 저에게 이렇게 학생처럼 하시냐. 그렇게 했더니
2: 하시냐.
0: 학교에 가서 저의 그 이야기를 또 선생님들께 했답니다.
1: 예, 선생님들이 우리 남편이 이렇다 저렇다. 예,
0: 비분강행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1: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0: 네.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니 뭐 동조의식이 굉장히 컸었겠죠.
1: 아니 뭘 도대체 얼마나 잘못하셨길래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0: 예, 양말 이렇게 좀 뒤집어 놓고.
2: 아, 양말을 도넛으로 만들어서.
0: 네. 아, 밥 먹고 설거지 좀 안 하고. 뭐
2: 좀 안 한 정도 아니지. 이건 빵점이다. 네,
0: 빨랫감을 이렇게 옆에다 던져 놓고.
2: 준수하시네. 네,
0: 반성하고 있습니다.
2: 네.
1: 그래. 저기.
0: 네. 여보 사랑해.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예고해 드린 대로 프랑스에 대해서 또 배워 볼 텐데요. 프랑스는 축구에서도 또 요리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민수쌤에게 프랑스는 어떤 나라인가요?
0: 네, 프랑스는 수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우리 프랑스 축구팀의 그 유니폼에 보면 수탉이 그려져 있잖아요.
2: 네. 네.
0: 왜 수탉이 프랑스를 상징할까요?
1: 왜죠?
0: 앙리 4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네.
0: 앙리 4세가 프랑스를 이렇게 발전시킨 왕 중에 하나로 유명한데요. 이 앙리 4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신이 허락한다면. 국민들이 프랑스 국민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닭고기를 먹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남기셔가지고 이 수탉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그래서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수탉을 되게 비아냥거리는데 프랑스 국민에게는 수탉이 어떤 힘의 상징이고 정의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앙리 4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앙리 4세는 부르봉 왕조를 만든 네. 개척한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보통 루이 어쩌고저쩌고 시작하는
1: 예, 루이.
0: 네, 루이 가문의 그 스타트를 연 분이 앙리 4세인데요.
1: 네.
0: 이분의 부인이 있습니다. 카드린 드 메디치. 그래서 오늘은 카드린 드 메디치가
1: 메디치.
0: 메디치. 우리 그 메디치 가문.
1: 네.
0: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연 피렌체의 최고의 부자. 그 피렌체의 가문의 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시집을 와가지고
1: 예.
0: 프랑스의 요식업, 음식 문화를 바꾼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이 카드린 드 메디치와 연결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 네.
1: 그 왕조와 어떻게 보면 그 재계 쪽에 저기 딱 재벌이
2: 그렇지.
1: 이렇게 만난
2: 그렇게 됐네요. 예, 그죠?
1: 부부네요. 그죠?
0: 그렇죠. 네. 그 당시에 프랑스는 피렌체 가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피렌체 가문이 굉장히 부유한 유럽의 최대의 부잣집 가문인 거죠.
2: 네.
0: 그 집 가문에서 프랑스 왕가로 시집을 간 건 프랑스에서 횡재를 맞은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메디치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건가요, 오늘?
0: 네, 그렇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어찌됐든 우리 카드린 드 메디치와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2: 네.
1: 알겠습니다. 자, 프랑스 뭐 이제 수탉의 나라 대표적인 동물이고 그다음에 요리하면 또 고급스럽고 식사 길게 나오는
2: 맞아.
1: 예. 아우 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냥 일단 다 줘요. 우리가 먹게. 근데 거기는
2: 안 그러죠?
1: 오랜 시간 이렇게 조금씩
2: 둘씩 이렇게 나오죠.
1: 이런 프랑스의 고급 요리는 또 어떻게 발전하게 된 걸까요?
0: 오늘 우리 방송 끝나면 한번 코스 요리 갑니까?
1: 구내식당에서 저희 한 번에 모실게요.
0: 아, 구내식당에서 그러면 A코스, B코스로.
1: 네, 네.
0: 그래서 우리가 오트 퀴진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2: 네.
1: 아, 퀴진. 예. 네,
0: 이게 프랑스 궁정 문화를 기반으로 한 프랑스 전통 고급 요리인데요. 이 오트라는 건 상류 사회의 그런 뜻이고요. 퀴진은 요리법입니다. 즉 상류 사회의 최고급 요리가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이 일반 대중에게 넘어온 그런 요리법인데요. 이 궁정 문화 요리의 스타트는 바로 카드린 드 메디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앙리 2세라는 프랑스 왕에게 시집을 왔는데요. 아들을 딸들을 10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앙리 2세가 나중에 요절을

0: 하는데요. 그 뒤에 자신의 자식들이 이 왕위에 올랐지만 다 요절을 하고 맙니다. 아이고. 세 명이나 다.
1: 아니 그렇구나. 아빠도 요절하고. 네. 그 자식들도 요절하고. 네.
0: 아빠는 이제 마상 싸움을 하다가 그 뭐죠? 아. 창이 부러지면서 이게 눈에 들어가서 요절을
1: 하고요. 놀이를 하다가 네. 요절을.
0: 그리고 이제 아들들 세 명을 다 왕위에 올렸는데 요절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위인 앙리 2세. 아까 우리 수탁 이야기했던 앙리 2세 사위입니다. 사위가 결국에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그런 와. 과정을 거치는데요. 네. 이 카드린 드 메디치 이탈리아의 피렌체 가문 메디치 가문에서 시집 왔습니다. 네. 그 전까지의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었냐면 고기를 구워가지고 그 고기를 손으로 먹고 옷에 쓱쓱 닦는 유목민족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네. 원래 프랑크족 그러니까 네. 게르만 민족의 후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목민족의 삶 고기를 그냥 구워서 이렇게 손으로 먹었는데 우리 카드린 드 메디치가 와서 포크와 냅킨을 전달을 해주고요. 네. 테이블 매너라는 것도 가르치고 와. 그리고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라는 것도 가르쳐준 굉장히 당시에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그러네요. 프랑스에 안겨준 네. 그런 인물입니다. 어. 그리고 당시에는 프랑스인들은 고기만 먹었는데 네. 야채 요리 그리고 생선 요리 파이 디저트 마카롱 같은 이런 식습관도 전해주면서 우리 카드린 드 메디치 이후에 아 우리 왕실은 이렇게 먹어야 돼라는 그런 어떤 트렌드를 가르쳐줬고요. 예. 이거를 이제 집대성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루이 14세. 네. 배식가로 유명한 네.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을 증축하면서 거기에 짐이 곧 태양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여러 귀족들을 불러서 무려 12시간 이상 연회를 연. 매일매일 축제였죠. 그렇게 연회를 열면서 엄격한 식사 예절을 귀족들에게 가르쳐줬고요. 왕립 요리학교를 세웁니다. 와. 그러면서 요리책도 내고요.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미식가니까 본격적으로 프랑스의 어떤 오트 퀴진을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루이 14세가 누구냐. 아까 탁 이야기를 했던 앙리 4세의 손자입니다.
1: 앙리 4세의 손자다.
0: 네. 그래서 앙리 4세의 손자인 루이 14세가 이 오트 퀴진을 이렇게 집대성을 했고요. 우리 영화 하나 있습니다. 딜리셔스 프렌치 레스토랑의 시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네. 보면 프랑스 혁명으로 오트 퀴진이 왜 대중화로 가게 됐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주말에 한번 이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 디저트 나오는 게 흥미가 있습니다. 마카롱이라든지 타르트 같은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말로라도 맛볼 수 있을까요?
0: 네, 마카롱 혹시 좋아하시나요?
1: 아 마카롱 맛있죠.
0: 네, 요즘 뚱카롱이라고.
1: 예. 입안 가득한
2: 마카롱 네, 있어요.
0: 뚱뚱한 마카롱까지. 저도 마카롱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마카롱에는 밀가루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1: 오히려 안 들어가요?
0: 네, 밀가루가 별로 안 들어가고요. 머랭이라고요.
2: 네, 달걀 흰자. 네,
0: 달걀 흰자랑 설탕을 이렇게 첨가해서 막 거품을 막 내야 됩니다. 네. 이 머랭 만들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2: 힘들어요.
0: 네, 거품을 내가지고 이게 수플레나 스펀지 케이크에 주로 들어가서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을 많이 내주는데요. 네. 이 머랭이 마카롱에 쓰입니다. 이 마카롱을 맨 처음에 프랑스로 가져온 건 카드린 드 메디치였다.
1: 메디치.
0: 네. 네. 그래서 원래 네요. 이 마카롱이 이탈리아어로 마카레에서 출발합니다.
1: 마카레.
0: 네. 네. 마카레가 이제 그 이 반죽을 치대다. 반죽을 아~ 머랭이 막 치어대잖아요.
2: 그러니까 네, 그렇죠.
0: 반죽을 치대다. 뭐 그런 의미의 마카레가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마카롱이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탈리아 요리가 프랑스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1: 오늘 저 프랑스 분들이 들으시면 야 이탈리아에서 많은 것들을 좀 배워온 거네. 들여온 거네요.
0: 그렇죠.
2: 그렇죠.
1: 식습관부터 나이프 포크 쓰는 것부터.
0: 네. 그게 이제 르네상스. 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지중해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탈리아 피렌체 가문이 돈을 벌면서 그 집 따님이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미개한 프랑스를 상당히 디벨롭 시킨 그런 결과고요. 당시에 마카롱은 네. 하나였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1: 사이에 크림 같은 게 있잖아요.
0: 네. 필링이라고요. 그게 없이 그냥 하나. 우리 그 쿠키처럼 네. 하나만 돼 있는 네. 그게 이제 아몬드를 뿌리고요. 이 아몬드는 아랍인들이 이제 유럽에 전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가 아랍에서 받아들인 그 아몬드를 뿌려가지고 하나의 겹으로 돼 있는 이 마카롱이 넘어가서 됐고요. 이 현대의 마카롱은 네. 상당히 이제 시간이 흘러서 1862년도에 파리에서 문을 연 라 디 레라는 가게에서 이 오늘날의 마카롱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0: 160년, 16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커피숍은 여자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예. 남성들만 커피숍에 들어가서 정치와 그다음에 사회혁신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여성분들은 커피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라 뒤레에서 티숍, 그러니까 차를 먹을 수 있는 그곳에 네. 이 마카롱을 현대와 같이 내놓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오늘날의 마카롱 문화가 되었다. 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렇게 자리 잡은 게 이게 1862년. 아, 진짜 그 카드린드 메디치 네. 이탈리아에서 온 그 며느리 예. 신부가 정말 프랑스에서 많은 걸 했네요, 그죠?
2: 그렇죠.
0: 네, 우리 진짜. 그 카드린드 메디치의 사회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앙리 사세잖아요.
1: 앙리 사세.
0: 앙리 사세도 재혼을 했는데요.
1: 네.
0: 이번에도 메디치 가문에서 봤습니다.
2: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장모도 메디치 가문, 그 새로운 그
2: 며느리도
1: 메디치 가문.
0: 네, 이렇게 해서 메디치 가문이 프랑스의 재정 적자를 많이 메워주는.
2: 그러네요. 네. 네.
1: 아, 처가 쪽 도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2: 그렇죠. 네.
0: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2: 그렇죠.
0: 그래서 프랑스가 부채가 많다 보니까 네,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네.
2: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뭐 어쨌든 이탈리아에서 뭔가가 그 매너나 모든 것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프랑스 요리는 별거 없었겠네요. 그렇잖아요.
0: 그렇죠.
2: 네. 네, 고기도 뭐 손으로 뜯어 먹고 할 정도니까.
0: 네, 원래 프랑스가 게르만족의 후손들이 유럽에 퍼지면서 서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그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게 그 게르만족이거든요. 예. 그 게르만족이 이제 프랑스에 정착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유목민족이 고기를 고먹고 그걸 손으로 먹는 그런 습관. 네. 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2: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참에 우리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에 왔다 생각하고 한번 식탁에 앉아서 말로라도 코스 요리를 한번 즐겨 볼까요? 네. 여학생 때 가사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양식 코스에 불어가 많이 나왔어요.
1: 네. 저 프랑스까지 뭐 설의 마을이라도 우리 왔다 생각하고 프랑스 고급 레스토랑에 네.
0: 우리 야. 영화 바베트의 만찬이
1: 바베트의 만찬.
0: 아, 보셨어요?
2: 네.
0: 여기 이제 주인공 바베트가 원래 프랑스 최고 레스토랑 출신인데 거기 수석 조리장이었는데 네. 프랑스 혁명으로 가족도 잃고 벨기에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청교도적인 삶을 사는 할머니, 쌍둥이 할머니의 가정부로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복권이 당첨이 됩니다. 그 복권 금액을 12명의 손님에게 나의 최고급 코스 요리를 대접하겠다라는 게 영화의 주제거든요. 그 코스 요리를 좀 따라가 보면 네. 맨 처음에는 전체 요리가 나옵니다.
1: 전체 요리. 네,
0: 그래서 여기에는 거북 스프가 들어갑니다.
2: 세상에.
0: 당시에 가장 비싼 게 거북 스프였다고 하고요.
2: 아, 그래요?
0: 그다음에 이제 술이 쉐리 와인. 주정강화 와인인 네. 쉐리 와인 아몬티아도가 처음에 나옵니다.
1: 전체 요리로.
0: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캐비아와 샤워 크림을 넣은 러시아식 팬케이크. 여기에 샴페인, 브레브 클리코가 나오고요.
1: 네.
0: 이제 메인 요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트러플과 푸아그라로 속을 채운 메추리
2: 아이고.
0: 요리가 메인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도는 이제 레드 와인이 하나 첨부가 됩니다.
1: 각 코스별 요리마다 술이 달라지네요.
2: 술이 달라지네요. 네,
0: 술이 코스마다 다 달라져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르고뉴의 고급 네. 와인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샐러드, 디저트. 그리고 치즈 과일. 여기에도 이제 귀부 와인이라고요. 아주 달짝지근한 귀부 와인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은 커피와 꼬냑으로 입가심을 하면 끝나겠습니다.
1: 이 정도면 뭐 와인을 마시려고 식사를 하는 건지.
0: 코스가 거냐 술을 바꿔가면서
1: 그러네 마지막에 꼬냑으로다가
0: 그래서 프랑스의 이 코스 요리의 특징은 네. 디저트 전에는 소금으로 주로 짠맛을 강조를 하고요.
1: 네.
0: 디저트 이후에는 설탕을 통해서 단맛, 그러니까 단짠단짠, 짠맛으로 냈다가 디저트 이후에는 단맛을 해서 극대화된 그 즐거움을 주는 거죠.
2: 아하.
1: 확실히 프랑스가 이렇게 술과 음식의 조합을 굉장히 중요하지. 페어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0: 맞아요.
1: 요즘엔 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걸리랑 뭐 음식과
2: 뭐 페어링
1: 한다.
2: 네. 네.
1: 자, 이렇게 저희가 프랑스 정찬을 맛봤습니다. 그 나라마다 뭐 몇 대 요리, 예, 손꼽는 요리들이 있잖아요. 프랑스 하면 요리, 그 안에 드는 손꼽히는 요리 중에 하나 좀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유명한 요리.
0: 프랑스 여행 가시면 꼭 이거 한번 맛본다고 하시는데요. 푸아그라.
1: 푸아그라.
0: 네, 지방간이죠. 푸아가 네. 간이라는 뜻이고요. 그라는 지방. 그러니까 합쳐놓으면 지방간입니다.
2: 그러니까 거.

0: 놔둬놓고 길러서 지방간이 그러니까. 생긴 걸 사람들이 네. 꺼내 먹는 거예요.
1: 건강검진 가면 늘 듣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지방간.
2: 아,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 고대 이집트인이 기러기가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무화과 열매를 목구멍에 가득 넣는 걸 보고 아 이런 방법으로 거위에게 강제로 먹이면 뭔가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바주 사용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고대 그리스 로마로 전해졌고 이게 유대인에게 전해집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상에서 소기름, 버터, 그다음에 돼지비계 기름인 라드를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 살찐 거위에 지방간을 먹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유대인들이 프랑스 남서부와 알자스 지방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 요리법이 프랑스에 전해졌다고 하고요. 네. 프랑스 남부의 스트라스부르가 최고의 생산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2: 루이 14세가 가장 많이 즐겼다고 하고요. 오늘날은 거위 대신에 오리를 오리가 이제 아무래도 쓰임새가 많다 보니까 오리로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먹는 방법은 빵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전체 요리로 즐기고요.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서 많이 먹는 건 좀 조심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아, 그러니까 빵에 바를 정도로 뭔가 되게 부드럽게 나오는가 보죠? 저는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썰어먹는 뭐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2: 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테이크로 예.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전체 요리로 발라먹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서 나오기도 하고 두 종류로 먹는다고 합니다.
0: 그래요. 버터 같은 질감이기도 해요.
1: 그래요? 네, 네. 저는 뭐 말만 들어왔죠. 전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가지고. 아.
0: 근데 요새는 뭐 치즈가 워낙 붐이라서 젊은 사람들은 그냥 치즈를 많이 넣으면 맛있다는데 프랑스도 치즈가 유명합니까?
2: 네, 프랑스 하면 또 치즈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치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15세기 경까지는 프랑스의 가난한 사람들은 신선 치즈를 먹었고요. 부자들은 숙성 치즈, 한 6개월 이상 된 단단한 치즈를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부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치즈를 먹다 보니까 야 신선한 치즈가 굉장히 좋잖아. 그러면서 신선 치즈가 16세기 이후에 프랑스의 어떤 대중화가 됐고요. 오늘 말씀드릴 치즈는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까망베르.
1: 까망베르.
2: 그리고 네. 브리.
1: 브리.
2: 그리고 마지막에 뇌샤텔이라는 치즈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그 브리 치즈가 굉장히 유명했고요. 제일 오래됐습니다. 이게 흰 곰팡이 치즈입니다. 치즈의 겉면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곰팡이가 펴있는데요. 네. 아, 브리는 파리의 동적입니다. 8세기 이전부터 브리가 이제 상업화가 됐고요. 아, 우리가 사를 마뉴라고요. 프랑크 왕국을 세운 대제인데요. 이분이 이제 브리드모 이 치즈를 먹고 나서 야 이거 나한테 상납해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루이 16세 우리 프랑스 혁명 때 도망가다 잡혔잖아요. 예. 큰 마차를 타고 도망가다가 바렌이라는 지역을 지나갔는데 거기가 브리치즈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 브리치즈를 구하러 다니다가 그만 잡혀가지고 형장이
1: 도망가는 와중에도 네,
2: 브리는 아유. 먹어야 되겠다 왠지. 이래가지고 세상에. 했고요. 이 프랑스 나폴레옹이 유럽을 지배를 하다가 나중에 져가지고 이 빈 회의가 1815년에 열렸는데요. 네. 이게 이제 프랑스 형 그 나폴레옹 이전으로 돌아가자 하는 내용인데 거기 한 60여 종의 치즈가 이렇게 전시가 됐는데 그중에 최고의 치즈로 브리 치즈가 이렇게 선정이 될 정도로 아, 저도 개인적으로는 브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 흰색 치즈 와인이랑 먹으면 되게 맛있고요. 오. 까망베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까망베르는 노르망디 프랑스의 북부 지역에 있는 치즈입니다. 그런데 흰 곰팡이 치즈인데요. 예. 이 까망베르의 치즈의 원래가 브리치즈에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1: 아, 브리가 먼저다.
2: 네네. 그래서 네. 까망베르 그 지역의 농부 아내가 이 프랑스 혁명 때 도망온 수도사를 숨겨줍니다. 그 수도사가 고마움의 표시로 브리치즈 제조법을 가르쳐줘가지고 그러니까 청출어람이 된 거죠. 네. 브리치즈의 제조법이 이 까망베르에 와서 오히려 지금은 까망베르가 더 유명해지는 네,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뇌샤텔을 말씀을 드리면 뇌샤텔. 이 하트 모양으로 생긴 치즈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표면을 깎다 보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1: 좀 꽃 모양으로 뇌샤텔은 좀 생소해. 네,
2: 꽃 모양으로 생긴 치즈예요. 이렇게 네. 꽃 모양으로 돼가지고 발렌타이에 주로 선물을 하는 그런 치즈거든요. 100년 전쟁 때 뇌샤텔 지역의 여성이 영국 병사와 사랑을 빠졌는데 이걸 깎아가지고 사랑의 징표로 줬다라는 그런
1: 100년 전쟁이
2: 있습니다.
1: 프랑스랑 영국의 저 중간 100년간의 전쟁인데 그 둘 사이에 사랑이 네. 빠진 거야.
2: 그래서 이 노르망디의 흰 곰팡이 치즈는 뇌샤텔 예.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 이게 치즈는 아라비아 상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1: 쌤, 저희 마치는 종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0: 네. 오늘도 역시 시간이 부족하네요.
1: 어떻게

0: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1: 워낙에 내성적이고 말씀이 거의 없으신 분인데.
0: 네, 소극적입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쇄

오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0: 지친날을 안아브라.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0: 상담 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자, 너무나 열성적으로 강의를 해주셔가 또 시간이 후쩍 지나갔죠.
2: 그렇죠.
1: 네. 자,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여성살롱 함께하셨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열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책임자 이즈 알딘 알하다드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시간 16일 성명을 내고 알하다드는 잔혹한 10월 7일 기습 학살의 설계자 중 한 명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알하다드는 지난해 5월 전 하마스 지도자 모하메드 시나르가 사살된 이후 가자지구의 하마스의 군사 총책과 지도자 자리를 승계한 인물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미중이 지난 13일 한국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과 14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무역 분야에서 초보적 성과들을 거뒀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유제품과 수산물의 자동 압류와 중국 분재의 미국 수출, 산둥성 조류 인플루엔자 무감염 지역 인정 등에 관한 중국의 장기적 우려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SNS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호텔에 감금된 한국인이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청은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 근무하는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이 지난 7일 캄보디아 신화 누크빌 호텔에 감금된 40대 남성을 구조하고 남성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 남성 3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정확한 구금 장소를 특정한 뒤에 캄보디아 경찰 20여 명을 투입해 신고 약 9시간 만에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남성은 SNS에서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채용 공고를 통해 일자리를 제안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호텔에 감금돼 2만 달러를 요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의 취임 전 쿠팡 모기업인 쿠팡 INC 주식 매각에 나섰습니다. 현재 시간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워시 차기 의장은 보유 중인 쿠팡의 A형 보통주 10만 2,363주를 매각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주식은 워시 차기 의장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사회 활동 보상으로 4차례에 걸쳐서 수령했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으로 시장 가치는 168만 1,999달러, 우리 돈 약 25억 2천만 원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때일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덥겠습니다. 전종원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 야생동물이 자동차 바퀴에 깔려 죽는 일.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며 방치해야 하는 걸까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에 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립공원 측이 관할 해안가에 차량 출입을 허용해서 멸종 위기종인 물대새의 둥지가 훼손됐는데요. 이에 법원은 차량 출입을 제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식지가 보전돼야 그 안에 사는 생물도 안전해진다는 취지였죠. 동물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모습. 로드킬 사고가 매년 10만 건씩 발생하는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4: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5: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4: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5: 김일중입니다. 아직 5월인데 한낮에 햇볕 아래 있으면은 아우 벌써 여름 기분이 납니다.
4: 옷장 정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유 계절이 훅 앞서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인지 오늘은 시원한 여름 추억이 담긴 노래도 신청곡으로 많이 보입니다.
5: 아 좋다. 아이스크림 하나에 그냥 행복했던 시절의 노래부터 굳이 애쓰지 않아도 흥얼흥얼 가사가 줄줄 다 기억나는 노래, 또 전주만 나와도 아 맞다 그 노래 그때 그랬지, 저절로 추억여행이 되는 노래들까지 오늘도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4: 여성시대 명곡 극장.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시면 무료고요.
5: 자,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봄과 여름 사이, 여기는
4: 여성시대입니다.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스마트하게 달리고
9: 기름값 걱정 날리고
8: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9: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8: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9: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1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0: 건강해.
1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13: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2: 접어둔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0: 자, 2580님의 신청곡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94년 뜨거웠던 여름, 당시 장교였던 저는 대학에서 처음 만났던 과 후배 그녀와 우연찮게 다시 마주쳤습니다. 어떤 이유로 헤어졌던 그녀와 운명처럼 다시 만난 순간 저는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만 알았죠. 당시 유행했던 노래 멀리서 널 보았을 때.
1: 네.
0: 이게 1과 2분의 1 맞나요?
1: 맞습니다.
0: 이 노래가 딱 제 주제곡 같았습니다. 그녀와 31년째 함께 살고 있어요.
1: 우후! 축하드립니다.
0: 여보, 우리 항상 건강합시다. 오. 해주셨어요.
1: 오, 대학과 후배를 군 시절에 다시 만나면서 이어졌군요.
0: 네. 네.
1: 94년 더위 얘기가 이번 주에 사연으로도 왔었는데, 야, 그 폭염 속에서도 사랑은 이렇게 계속됐네요.
0: 그럼요. 한여름에도요, 그 손잡고 저 팔짱 끼고 다니는 연인이.
1: 세상에. 그러게.
0: 그러게. 아, 이렇게 더운데 좀 떨어지지.
1: 그러게.
0: 야, 근데 운명적인 만남, 이게 한번 잠깐 헤어졌다가 우연찮게 다시 봤을 때 요동치는 나의 심장으로 아, 그녀구나. 내
1: 맞아.
0: 짝이구나.
1: 내 짝이구나.
0: 딱 느낄 수 있는 거죠.
1: 네.
0: 자, 말씀 주신 노래가 투투의 1과 2분의 1입니다. 이 노래가 진짜 딱 94년도 5월인가에 나왔어요. 그 황혜영 씨의 그 무표정한 춤, 컨셉. 이게 다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1: 그래요. 진짜 그때는 노래 하나가 뜨면 가는 곳마다 그 노래가 계속 들렸죠.
0: 맞습니다.
1: 길보드 차트 있었던 시절 아닙니까?
0: 그리워 그리워.
1: 길보드 차트.
0: 네.
1: 손수레에다가 온갖 카세트를 쥐어놓고 팔던.
0: 그래서 꼭 그 어떤 곡이 인기 있는지 몰랐어도
1: 네.
0: 그냥 이렇게 외출 한번 하고 아 요새 인기 있는 노래가 이거구나 알 수 있었는데.
1: 그렇죠.
0: 자, 사연이랑 내 상황도 딱 들어맞는 신청곡이었죠. 헤어진 연인이랑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상황입니다. 이 가사도.
1: 그래요.
0: 근데 노래에서는 그녀 옆에 이미 다른 사람이 있더라. 나는 너랑 헤어지고 반쪽짜리로 살고 있는데 너는 내 반쪽을 가져가서 다른 사람이랑 둘이 됐더라. 여기서 그냥 끝이 나는 노래인데 우리 당당이님은 진도를 더 빼셨습니다. 어쨌든 재결 앞에서 지금까지 쭉 30년 넘게 함께 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1: 아, 정말 축하드려요. 이렇게 뭔가 아름답게 딱 연결이 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요.
0: 맞습니다. 편하게 신나게 들을 수 있겠네요. 94년의 추억이 담긴 노래 투투의 1과 2분의 1.

0: 아, 들으면 친구처럼 반가운 노래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이번에는 미니로 최은주님이 청해 오셨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신청해요. 이 노래 들으면요. 중3 겨울방학 때 서태지와 아이들 콘서트 보겠다고 편지 한 장 써놓고 친구랑 새벽 기차를 타고 오. 서울 갔던 그날이 생각나요. 갔다 와서 아빠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0: 아유,
1: 아유 이거 진짜 위험한 거지.
0: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래.
1: 아유, 어린이들,
0: 중학생 딸이.
1: 그러게 어린이들. 네. 이 기차 타고 서울역에서 내렸을 텐데. 그때만 해도 이 서울역에 좀 위험했죠. 어린 소녀들이 이렇게 가고 그러면.
0: 네. 특히 아유. 아버지 입장에서는 중학생 딸이
1: 이렇게 아유, 왜 아니에요?
0: 편지 한 장 써놓고 서울을 갔다고 생각하면은 아유 이건 뭐 걱정돼가지고 막 예 장난. 근데 이렇게 또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예. 그 90년 시작되면서 90년대 시작되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문화 대통령이었잖아요.
0: 아 그럼요.
1: 운동회나 뭐 수학 여행에서 서태지 레파토리 빠지면 섭섭하죠.
0: 맞습니다. 그때 네. 뭐 회오리 춤 이런 거는 그냥 교실 뒤편에서 아이들 맨날 다 따라하고 막 그랬었어요.
1: 그러게.
0: 네, 네.
1: 누가 추면 죄 또 배우기도 하고 따라하고.
0: 맞습니다. 난 알아요부터 뭐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네. 컴백홈 환상 속에 그대 발해를 꿈꾸며 명곡들 많죠.
1: 자 신청하신 노래 우리들만의 추억. 이 노래는 우리나라 최초의 팬송으로 불린다는데요.
0: 네. 이 서태지와 아이들 2집 수록곡인데요. 데뷔와 동시에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에 보답하려고 서태지 씨가 팬들을 위해 만든 노래.
1: 오.
0: 그러니까 팬들한테는 오빠가 나한테 써준 러브레터 같은 곡이죠.
1: 그래요. 팬들은 정말 들을 때마다 설렐 수밖에 없는 노래네요. 최은주님 듣고 계십니까? 신청하신 곡 띄워드려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2: Yo, Teji, you ready to rock the house? Yeah, let's do it. How are we gonna do that? Like this.

0: 아, 이 노래 한창 나올 때 나는 어디서 뭐 했더라.
1: 예.
0: 추억의 영사기를 돌려보게 되는 시간이죠. 여성시대 명곡극장. 이번에는 2538님의 신청곡을 만나보겠습니다.
1: 아우, 요즘 날이 많이 더워져서 이번 주말에는 꼭 에어컨 청소하려고 했는데 일요일 아침엔 시간이 더더 빨리 지나가요. 선풍기도 꺼내야지 날개도 닦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만사 귀찮을까요? 일단 비빔면 하나 끓여 먹고 시작해 볼게요. 너무 이해가 가. 여름 안에서 듀스 버전으로 듣고 싶습니다.
0: 네.
1: 비빔면.
0: 뭔가 일은 해야 되는데. 응. 요 사콤.
1: 네, 매콤하게 비빔면. 자극을 주는 좀 그런 거 하나 먹고.
0: 예. 네. 아유, 맛있죠. 날이 더워지면 확실히 라면보단 이런 비빔면이 좀 땡겨요.
1: 그렇겠죠. 만사 귀찮다 하셨는데 벌써 에어컨 청소도 챙기시고 부지런하신 편인데. 일중신에는 했어요?
0: 저희는 작년 이제 가을쯤에 에어컨 쓱 다 썼다 싶을 때,
1: 네, 이미
0: 오랜만에 청소를 한번 예, 했어요.
1: 네.
0: 그리고는 잘 덮어뒀으니까 이제 쓰면 되겠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제 아내가 참 철두철미해요. 그 봐봐, 저는 항상 솔직하게 제가 했다고 안 하잖아요. 예. 딱 그렇게 계획하에 이렇게
1: 그러게,
0: 하더라고.
1: 그러게. 응.
0: 그러니까 올여름 편하게 저희는 에어컨 이제 맞이하면 될 것 같은데.
1: 똑같이 일하는데.
0: 비빔면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잘 비벼대.
1: 똑같이 일하면서. 뭐야.
0: 죄송합니다. 잘 비벼드시고 에어컨 청소도 하세요. 자,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노래 듀스의 여름 안에서 3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저희는 4부로 다시 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0: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계절이 자꾸 앞서갑니다. 오늘도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강릉과 광주가 32도, 대구가 3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진 대전선 대전 방향의 사고인데요. 남세종 부근 2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 사고는 전 시간 전에 드렸는데요. 소래터널 부근 버스 관련 사고 견인 작업하면서 송내부터 5km 구간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 정체가 생기면서 일찍에서 금천 구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반포로 7km 구간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먼지 쌓인 기억도 노래라는 바람이 불면 다시 반짝이게 되죠. 추억이 담긴 노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 신청하시면 상영해 드립니다.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자, 3424님이 주셨네요. 저는 02학번 40대 당당이입니다. 영포티시구나.
0: 네네.
1: 요즘 부쩍 제가 대학 신입생일 때 들었던 노래들을 자꾸 찾아 듣게 되네요. 미팅, 소개팅, 꽈팅. 그땐 다양하게 많이도 했었는데 요즘도 그럴까요? B의 안녕이란 말 대신 신청합니다.
0: 아하, 이게 02학번이 그 당시에 이제 O2학번, 산소학번이라고 막 불리면서.
1: 그렇군요.
0: 얼마나 상큼하게들 굴었는지. 저 4학년 때 이제 1학년 막 이렇게 들어온. 예예. 아유, 아기들이었는데 같이 40대가 됐네.
1: 그래봤자 뭐 일중 씨도 98학번 뭐 4년 차인데. 몇 개 차이 안 나는데도 아기라고 보이니.
0: 아유, 그때는 뭐.
1: 학이사 1, 2년. 학이사 1년 선배가 제일 무서웠어 그때는.
0: 맞아요. 아직도 9학번 저 후배들 만나면 그냥 꼼짝못합니다 그냥. 그 친구들도 다 중년인데.
1: 그렇지. 그래요.
0: 아직도 꼼짝못해.
1: 1년 선배가 난 제일 무서워.
0: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당시 이제 미팅 소개팅. 저희는 햄버거 가게에서도 많이 했었고 빵집까지는 저희 세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요즘은 어떻게들 할지 우리 친구들은 한번 떠올려 보면서 신청하신 곡 비의 그 꾸러기 표정 한참 나왔던 그 노래지 안녕이란 말 대신 듣겠습니다.
2: 비 This is your P. Why?

0: 일요일 아침 여성시대 명곡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3033님의 추억 속 명곡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는 2세대 아이돌 황금기였어요. 개구쟁이에 천진난만했던 저의 10대 감성을 추억할 수 있는 노래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Hold the Line 신청합니다.
1: 아니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2세대 아이돌이면 요즘 나오는 아이돌은 몇 세대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5세대, 6세대? 뭐 아,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까?
1: 어디 한번 꼽아봅시다.
0: 네, 자 1세대 아이돌이 이제 H.O.T, 잭스키스, 핑클, S.E.S, 신화, G.O.D까지 갑니다. 네, 2세대가 동방신기, 원더걸스, 빅뱅,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2NE1, 틴탑, 인피니트. 아, 여기 진짜 황금기죠.
1: 아하.
0: 예, 그리고 이제 3세대가 엑소, 트와이스, 블랙핑크, 레드벨벳, 세븐틴.
1: 아.
0: 4세대가 에스파, 뉴진스, 잇지, 아이브, 르세라핌. 어, 많다. 스트레이키즈, 투마로우바이투게더, 라이즈, 플레이브. 제가 뭐 빼놓은 팀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 아저씨니까. 예, 좀 이해해 주시고.
1: 가야 공부를 따로 해야 되겠어요. 그죠? 진짜 모르겠네.
0: 예, 이게 뭐 조선왕조 뭐 이런 게 좀.
1: 어, 그러게 태종 태세 문제. 그렇게 가야 되겠네, 어, 진짜.
0: 이, 그리고 이제 5세대, 6세대까지 나왔다는데 아유, 저는 따라잡기 힘듭니다.
1: 아유, 진짜 몰라요. 몰라. 얼굴을 보면 난 더더욱 몰라.
0: 그렇지.
1: 노래를 들으면 하는데
0: 네.
1: 누가 누군지를 정말 모르겠어. 근데다가 하나 둘이 아니라서.
0: 그렇죠.
1: 식구들이 많으니까. 네.
0: 그리고 얼마나 깍듯하게 또 우리 희은 선배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까? 가요계 후배들이.
1: 근데 몰라. 인사를 받으면서 넌 누구니?
0: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지.
1: 넌 이름이 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아마 그런 음성으로 딱 그 이름 예, 짐을 받으면 영광으로 생각할걸요. 와, 양희은 선배님인데 이름을 물어봐줘서.
1: 아니야.
0: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자, 2세대 아이돌의 대표주자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Hold the Line 듣겠습니다.

0: 아, 진짜 여름이다 여름. 축제다 축제.
1: 그래요?
0: 자,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홀드 라인에 이어서 엄정화의 페스티벌까지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날이 더워지면 댄스곡이 땡겨요.
1: 네. 페스티벌 신청하신 3784님은 지금 양양으로 놀러 가신대요. 근데 옷가방을 놓고 와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네요. 아우. 그래도 다행히 아주 많이 가진 않았을 때 제가 기억을 해냈어요. 생각해냈어요. 근데도 남편이랑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다가 차 안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0: 아유, 그럴 땐 댄스곡이죠. 예,
1: 그렇죠.
0: 그냥 어깨춤 살짝 하면서 풀어는 거야.
1: 에이, 그렇지. 거죠, 뭐. 아니, 놀러 가면서 싸울 건 또 뭐야? 싸해지면서.
0: 그러게요. 아니,
1: 분위기 푸세요.
0: 네. 자, 이어서 4590님의 신청곡 소개해드립니다. 30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둘이 처음 같이 본 영화가 프리티 우먼이었어요. 주인공 줄리아 로버츠를 보고 너무 예뻐서 그때부터 팬이 됐죠. 영화에 나왔던 노래 It Must Have Been Love 들려주세요.
1: 이 같은 제목의 노래 Pretty Woman도 좋지만 이 노래도 참 좋아요. 줄리아 로버츠와 리차드 기어가 그야말로 그 약속했던 계약 연애 일주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함께했던 시간들을 쭉 회상할 때 그녀의 그 복잡한 마음을 표현한 노래잖아요. 어허. It must have been love. 그건 사랑이었을 거야. 그리고 이 뒤에 또 가사가 따라 붙는 게 But it's over now. 그런데 지금은 끝난 거죠.

0: 네, 이런. 슬프겠지.
1: 그러네요.
0: 그러다가 이제 리차드 기어가 그녀를 다시 찾아가는 그 씬에선 아주.
2: 아, 전체 영화를 보진 않았어도 그 마지막 장면은 모두가 기억하는.
0: 네, 기억하죠.
2: 그
0: 네.
2: 베란다 발코니 쪽에.
0: 발코니 쪽에서.
2: 줄리아 네. 로버츠가 내려다보고 네. 꽃다발 들고.
0: 네, 맞아.
2: 아, 리차드 기어. 아,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군요.
0: 네.
2: 자, 알겠습니다. 이 곡은 저희가 광고 후에 들려드릴게요.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7: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7: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0: 백조싱크.
11: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0: 유동 골뱅이.
1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0: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7: 자, 오늘 끝곡은 4590님의 남편과 처음으로 함께 본 영화 프리티 우먼의 주제곡이죠. It Must Have Been Love. 록세트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8: 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안녕.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작가 한강의 산문집 빛과 실에는 좁은 집 마당 한편에서 식물을 애지중지 살피는 기록이 상당 부분 실려 있습니다. 3월 29일이라고 적힌 날의 일기를 볼까요? 감동적일 만큼 아름답게 자라는 어린 단풍나무. 양옆에 있는 관목들보다 훨씬 작고 가냘픈 체구였는데 올해 들어 키가 조금 더 커졌다. 10년쯤 지나면 처마에 닿을 만큼 커지고 굵어질 것이다. 맨 마지막 한 줄엔 이렇게 적었네요. 죽지 않는다면, 살아남는다면, 마침내 울창해진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졸일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

0: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책임자 이즈 알딘 알하다드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6일 성명을 내고 알하다드는 잔혹한 10월 7일 기습 학살의 설계자 중 한 명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알하다드는 지난해 5월 전 하마스 지도자 모하메드 시누아르가 사살된 이후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군사 총책과 지도자 자리를 승계한 인물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통제는 호르무즈 섬 남쪽 진입 구역부터 라라크 섬 남쪽 진출 구역까지 아무런 차질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박이 해당 해역을 통과한 데 이어서 오늘 유럽 국가들도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과 협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미중이 지난 13일 한국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과 14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무역 분야에서 초보적 성과들을 거뒀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유제품과 수산물의 자동 압류와 중국 분재의 미국 수출, 산둥성, 조류인플루엔자 무감염 지역 인정 등에 관한 중국의 장기적 우려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이 취임 전 쿠팡 모기업인 쿠팡 INC 주식 매각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워시 차기 의장은 보유 중인 쿠팡의 A형 보통주 10만 2,363주를 매각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주식은 워시 차기 의장의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사회 활동 보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서 수령한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으로 시장 가치는 168만 1,999달러, 우리 돈 약 25억 2천만 원입니다. 유럽 국가들과 호주 등 36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단죄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 설립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민주주의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는 현재 시간 15일 몰도바 키시너우에서 열린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 설립 협정에 36개국과 유럽연합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랭 베르셰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침략에 대한 책임을 질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재판소의 출범을 위한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인 약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는 유럽평의회 주도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SNS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호텔에 감금된 한국인이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청은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 근무하는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이 지난 7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호텔에 감금된

0: 40대 남성을 구조하고 남성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 남성 3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내일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덥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3: 유쾌한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 인사해주세요.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6: 안녕하세요, 류재화입니다.
7: 안녕하세요, 윤우석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3: 열혈 강호 온라인.
4: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 강호 온라인.
4: 열혈 강호 온라인.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염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9: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0: 깜빡 말고 쾌팍시부.
9: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0: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9: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3: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4: 네, 지방선거까지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TV 토론회도 진행을 했고요. 상당히 치열한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는 곳인데 박형준 후보가 한 유튜브 출연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동란 TV라는 곳인데 이 유튜버가 지난해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에게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서

0: 우리를 빚었던 인물이고 이 채널은 극우 채널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박 후보가 출연한 이 회차가 돈을 낸 사람만 보는 유료 콘텐츠로 제공이 됐었는데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강 대변인님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1: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그 인터뷰에 응한 의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의도라가 제가 봤을 때 본인은 몰랐다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확히 그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저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도 흡수해야 되고 박민식을 흡수하는 사람도 지지하는 분도 흡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일화를 하라고 막 얘기는 하는데 딱히 단일화를 위한 노력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 감동남 TV를 좋아하는 구구 지지자들을 좀 흡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선현보 목사 아들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던 저는 그 연장선이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논란 후에 저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고 판단 잘못할 수는 있어요.
0: 네.
1: 그런데 그게 본인도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 뭐 채널도 뭐 삭제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뭐 일정표에 그게 나와 있었는데 몰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선거를 할 때마다 제 포지션이 이제 공보 담당이거든요.
0: 예.
1: 그러면 인터뷰를 잡으면 보통 인터뷰의 그 이력서를 다 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 사람의 사진, 그다음에 구독자의 성향, 구독자 수 뭐 이런 거 쭉쭉쭉쭉 쓰고 나중에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박민영 대변인이 여기 출연해서 장애인 비하로 큰일 났었음. 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다 안 하고 무슨 다른 지지자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하고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출연 자체에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명의 절차도 부적절했다. 동의하세요?
2: 동의하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박형준 후보가 오른쪽에서 좀 강경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을 잡기 위해서 이 유튜브에 출연을 했다면 전략적으로 잘못 판단하신 거고.
0: 전략적으로 잘못.
2: 예, 왜냐하면 이쪽을 잃잖아요. 기존에 확보했던 합리적인 분들의 표를 잃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0: 그러니까 쌍끌이를 누리지만 같이 갈 수 없는
2: 너무, 가치다. 너무 센 쌍끌이가 됐다는 거죠. 한쪽이 너무 치우친. 그렇다면 이제 전략적인 실수고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했다면 그건 능력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을 몰라서 했다는 건 저는 좀 믿기가 어려워요.
0: 그러니까 내가 출연을 하면서 그 채널의 진행자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이 채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나갔을 리가 없다.
2: 그러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광역시장 후보의 캠프에서 이 정도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몰랐다 해도 방송 화면 그 사진을 보면 참 방송에서 좀 말씀드려 그런데 의상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럼 저 같으면 안 한다고 했을 거예요. 뭐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도 이거 해도 되느냐 아니면 보좌진들이라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시장님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행을 했고 뭐 만나기 어려운 분이 오셨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환대를 한 거 아니에요 박형준 시장이.
0: 이렇게 훌륭한 분을 많이 그렇죠. 기다리게 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2: 그러면 알고 만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3: 그러니까 지금 이 감동란이라는 사람이 많이 알려지진 않아도 그 원래 이 사람이 어떻게 떴냐면 원래는 전혀 정치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성적으로 어필을 해서 사람들에게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쩌다 보니 이제 자기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젊은 남성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그 젊은 남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더 가져갈까 하다 보니까 반페미니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일베라고 불리는 그쪽 친구들이 소굴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반페미니즘 얘기하고 여성을 오히려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모았는데 하다 보니 일베 논리, 다른 정치 논리 이런 것들도 가져와 보니 조회수가 더 폭발적인 거예요. 그러다 극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슨 친일 얘기도 하고 뭐 조선시대 노비가 절반이었는데 뭐 일본이 해방시키기 헛소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로 쭉 올라오다가 김예지 의원을 거의 뭐 진짜 방송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맹폭으로 욕설을 하고 그런 욕설을 한 게 본인 철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베 쪽 친구들이 열광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된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에 걸려서 빌드업이 된 사람인데 말씀하신 대로 캠프에서 그걸 못 걸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의도적으로 20대 표를 한번 긁어보자. 지금 여론조사 지형을 쭉 보니까 20대 남성 쪽이 좀 비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 긁으면 나 괜찮을 것 같아.

0: 같아. 그 판단을 했다고 봐야죠.
1: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출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발달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전달받은 다음 날 이 유튜브에 출연한 지점도 굉장히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타이밍이 우연일 수가 있나 이 지적이에요.
2: 그게 우연이 아니고 계획하고 그랬다면 그건 정말 전략적 판단 기능이 망가진 수준이죠. 그런데 저는 박형준 시장 본인이 감동난 TV 유튜브의 성격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 전력에 대해서 다 알고 전 출연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엄청난 간표현이기 때문에 그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걸 스스로 보이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박형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참모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캠프에서 물론 영상 내리라고 하고 뭐 이게 실무진이 추천을 받아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이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시기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내용도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형준 시장은 이거 얼버무려서 그냥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관련 담당자 확실하게 징계하고 캠프 내쫓고 그리고 본인이 부산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를 해야 돼요. 정면으로. 그래야 이게 앞으로 진행될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덜 주지. 아까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감동난 유튜버와 박형준 시장이 한 화면에 잡힌 투샷만 계속 돌아도 엄청난 간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캠프에서 조기에 진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이번 주에 박형준 후보가 안철수 의원을 공동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하면서 중도 확장 승부수다 이런 기사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주에 이제 이런 유튜브에 출연을 했다. 그러면서 상반된 행보다 이런 지적인데 그러면 아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확장과 보수 결집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전략인데 이건 완전히 실패했다. 그 전략 자체가 실패했다.
3: 그러니까 애초에 그 경선 때 말이죠. 박형준 시장이 삭발을 하고 손현보 목사 아들 그러니까 강한 보수색을 띈 분을 영입하면서 보수층에 소구하는 전략을 펼쳤다고 봐야 돼요. 네. 처음에 이제 커탈라고 얘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많이 쫓아온다. 뭐 일부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이긴다는 말까지 갔을 때 일단 후보직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효과를 좀 봤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겼으니까 경선에서. 근데 이게 이제 그럼 본선에서도 통할 거냐라는 생각은 또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략적으로. 근데 이 그 판단이 계속 이어져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의원 영입하고 약간 중도적인 행보도 하다가 오른쪽도 탁 치면 내가 둘 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는데 감동란이라는 분은 너무 나갔죠. 일단 화면에 보는 거 말씀하신 대로 그 이미지만으로도 그 두 분이 앉아있는 사진 하나만으로도 이 선거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이 지금 선거에서 효율적으로 해서 전재수 후보와의 격차를 많이 줄인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한 20일 정도도 안 남은 상태에서 탁 이게 나와버리면 굉장히 힘들죠.
1: 그러니까 박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오른쪽 카드를 강하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전략은 그만큼 위기감이 있다는 얘기로 봐야 되나요?
4: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직 프리미엄이요. 앞서고 있을 때가 프리미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이게 하향세로 가버리면 현직이 오히려 더 무거워져요. 현직인데 이거밖에 안 나와? 현직인데 해놓은 게 뭐가 있어? 전재수가 오히려 또 정장입고 머리 깔끔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현직 같네?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최근에 격차가 줄었던 것이 독이 된 것 같아요. 사실 박형준 후보가 뭘 잘 노력을 해가지고 격차가 줄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전체적인 전국의 선거 구도 자체가 그 보수들이 결집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사실 조금 실수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격차가 줄었는데 이 격차를 이번 기회에 한번 역전으로 연결시켜야겠지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보수 적극 보수층의 표는 감동란으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중도층의 표는 안철수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박민영 그 대변인 때 논란이 있었을 때 예. 제가 이 감동란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채널을 들어가 봤어요.
1: 그때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4: 맞아요.
1: 비하했을 때.
4: 예. 근데 아 이거는 주장은 없고 욕설밖에 없어요.
5: 맞아요.
4: 그래서 너무 1분도 이상 듣고 있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형준 시장 캠프에서 전략적으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시도를 해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게 독이 돼버렸다고 봐요.
0: 그렇게 양다리 전략을 하려면 차라리 고성국TV나 서정국TV 나가시면 더 좋잖아요.
1: 거기서 섭외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0: 영향력이 훨씬 커요. 네, 거기

0: 감독남보다는 그래도.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책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양다리 전략이라는 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다 그냥 우쭈쭈 하면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양다리 전략 잘못하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한 개도 못 가져가는 거죠.
0: 그렇죠. 딱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수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 아 진짜 이 당권파 문제 많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산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부산 북갑에 한동훈 후보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0: 봤을 땐. 그 안 그래도 김예지 의원이 원래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왔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완전히 뭉개버리는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박민영 대변인 옆에 앉아있고 그 기억 다 하지 않습니까? 대중들이. 감동내는 이름은 기억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패착이다. 만회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2: 전략적 판단 예. 미스가 좀 심한 게 안철수 의원을 예를 들어서 영입한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이 예전 10년 전, 15년 전에는 굉장히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렇죠. 지금 안철수와 그때 안철수는 또 아니거든요. 지금은 또 새로운 정치적 칼날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중도 표심에 소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또 보수 강성 보수층을 잡겠다고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고성국 TV가 훨씬 낫지 감동난 TV는 사고예요 사고 이거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고 엄청난 전략적 미스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박형준 후보 캠프 자체가 기존의 경선 과정에서 손현범 목사 아들 영입하면서 굉장히 강성 보수 성향을 띄웠거든요. 그 경로 의존성에서 지금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데 손현범 목사 아들을 영입을 했을 때 뭔가 본인이 받는 느낌이 아 지지층에서 내가 강하게 지지가 더 올라가는구나 이런 피드백을 받았다는 걸까요?
2: 그렇죠. 그분들 사이에서는 그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손현 목사 아드님과 함께 그 많은 구성원들 그러니까 참모들이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생겼을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함정에 여기서 경로 이전성에 탈패해서 이제 본선을 이제 전재수 후보와 싸워야 돼서 중도 표심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미 경선 때 전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이런 사고까지 발생시킨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3: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네. 박형준 시장하고 전재수 후보하고 이 TV 토론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평가도 사실 보수 측에서 평가하는 것도 박형준 시장이 많이 밀렸다라고 평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머리 깎고 뭐 이런 투쟁적인 이미지는 보수의 이미지가 아니고 오히려 보면은 그런 머리 깎고 나오는 이런 투쟁적인 이미지가 박형준 시장이 지금 현직 시장이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회사도 회사 전문 법원도 내가 가져오겠다. 북극학론도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해수부도 가져왔어. 뭐 HMM 본사도 가져왔어. 근데 당신은 뭐 했냐? 근데 당신 뭐 LCT 의혹 있던데 그거 팔았어? 아니 못 팔았어. 곧 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수세에 밀리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도 다급한 마음을 좀 가지게 했던 것이 아닌가.
1: 그러니까 TV 토론을 보신 보수층 유권자들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갔다. 네.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되게 비전을 못 보여줬다? 네. 혹은 뭐 방어를 잘 못했다?
3: 이러한 것들이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지금 부산 시민들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해수부도 이전시켜줬고 본사도 도움 주고 했기 때문에 더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것도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1: 그 이 부분은 어때요? 시장 후보가 유료 콘텐츠에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괜찮아요?
2: 글쎄요. 그거는 네. 선거법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 그거는 그래서 저는 뭐 그거는 제가 어떤 유료 콘텐츠인지 그건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굉장히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마 캠프는 저는 몰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월 얼마를 내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콘텐츠로 제공이 됐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2: 그렇죠. 이제 그런 콘텐츠에 후보가 출연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사고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유튜브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유료 콘텐츠로 게시될 예정이다라는 사실도 아마 모르셨을 거랍니다. 그 선거 캠프 내에서는. 네네. 그러면 이게 대충 그냥 아 그냥 감동란이라는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만 가지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냥 출연하고 그냥 좋은 소리로 립서비스로 훌륭한 분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프 차원에서 검토가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 그러니까 뭐 월 6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게 등급마다 이제 갈수록 더 도파민이 터지는 그러니까 유료는 덜 자극적이고 예. 유료는 아주 자극적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다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같이 출연을 해버리면 이 플랫폼을 도와주는 게 돼요.
4: 그러네.
0: 수익 창출을 도와주는 그렇죠. 게 돼버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비난 뭐 몰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이 영상이 이렇게 업로드 되는 순간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보이는 인식은 야 이거 월 6만 원 내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람들 옆 사람 채널에 가가지고 출연했다는 건 그냥 같은 편인가 보네. 비즈니스 같이 하네 완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3: 네. 근데 이게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선거일 90일 전에는 이게 만약에 정책이

0: 성공 운동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면 인터뷰의 내용이 예.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 7.5%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결과가 있는데 한길리서치가 부산 MBC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무선 ARS 100%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재수 47.7, 박형준 40.2%가 나왔고요. 물론 이제 비슷한 기간 다른 조사들에서는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있는 결과들도 있고요.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부산시장의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뭐 여론조사 나온 대로죠. 하여튼 추세는 좁혀지는 게 맞고 박형준 시장이 상승세고 전재수 후보는 좀 언론 주목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방어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야, 이게 잘하면 국감 선거랑 같이 부산시장 선거도 결과를 좀 좋게 볼 수도 있겠다 하던 참이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아주 너무나 결정적인 타이밍에 이런 게 터져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캠프에서도 지금이 기회다. 지금 잘하면 뭐 뒤집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이 왜 감동란이냐. 그 부분이 큰 문제였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원래 대부분의 선거가 원래 누가 더 잘하냐 해가지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대부분의 선거가 누가 더 못했냐로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1: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지.
0: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좀 아쉬운 면이고 어쨌든 이 전재수 후보가 최근에 조명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워낙 부산 북구 갑이 다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연동되어 있다 뭐 이 정도로 끝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형준 후보로서는 최근에 격차가 좁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된 것 같다.
1: 그렇습니다. 부산도 이제 영남 보수 그 결집의 한 단면을 좀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는 건데 여기다 참으로 확 끼얹었다는 거죠.
3: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어제 대구 그제 대구를 많이 돌았는데 네. 그 방송 때문에요 돌았는데 그 대구를 주목하는 게 대구 시장에 대한 민심뿐만이 아니고 원래 여기가 국민의힘 당원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보수 유권자의 뭐 이렇게 샘플이랄까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나뵀던 뭐 택시 기사나 상인들이 서문시장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100%가 국민의힘 당권파를 비판을 했고 극으로 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염증, 즉 방송에서 옮길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이 난무했어요. 그리고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똑같이 지지한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는 보수 유권자 지지층이 상당히 많다. 그게 여론조사에 다 안 잡힐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박형준 후보가 매우 간과하고 있다 지금.
1: 그럼 네. 이 박형준 후보의 현재 유튜브 논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판세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세요?
4: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캠프에서 조기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충 뭉개듯이 얼버무려서는 그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이 정면으로 대응해서 사과 제대로 하고 재발 방지방안 마련하고 책임자 경질을 해야 합니다.
0: 네. 그런데 이게 더 핵심적인 것은 이게 이 문제를 두고 감동란 출연한 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동조를 못 해주는 거예요. 동조하면 본인도 나쁜 사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박형준 시장에 대한 평가가 더 안 좋아진다는 게 사실 박형준 시장한테는 더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0: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시원한 물과 모자를 챙겨두시면 좋겠는데요. 자외선이 강하고 서울이 31도, 대구가 3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량 늘고 있는 가운데 사고가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방향에도 사고입니다. 구리 3, 4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발생하면서 불암산 톨게이트부터 3km 구간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정체는 김포에서 자유로 구간, 반대 판교 방향은 중동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는데 송내 3차로에 고장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6: 네, 어느 곳보다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 격전지 부산 북구 갑도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먼저 보면요. 한길 리서치가 부산 MBC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무선 ARS 100%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하정호 35.5, 박민식 25.5, 한동훈 32.6. 오차 범위 내에서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북구갑도 하정우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 1위로 나오는 조사들도 있고요. 결과들이 다양은 한데 3파전 양상이 치열한 거는 현실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7: 일단 제가 그 데이터를 쭉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34.3%에서 43.4%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28.1에서 33.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식은 21에서 26 사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정우 후보가 어쨌든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은 없다. 그리고 하정우가 가장 낮게 받았던 34.3%와 한동훈 후보가 가장 높게 받았던 퍼센트가 여전히 우리가 앞서고 있다. 뭐 물론 오차 범위 바뀌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뭐 승패를 뭐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전재수 후보의 득표율을 아직 다 흡수를 못했기 때문에 예. 상승 여지가 5에서 많게는 10%까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도 생각보다 20% 정도는 조금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단일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하정우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6: 그러니까 그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3자 대결 구도로 계속 간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정우 후보가 안정권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재수 후보의 지지세를 다 받고 민주당 지지세도 다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괴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보세요?
8: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지점인데 그 민주당 진영 투표를 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구가 아닙니다. 여기 부산 북갑이 원래 보수 유권자가 많은 곳인데 전재수 후보는 개인기로 뚫어낸 거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북갑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가 좋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민주 진영은 원래 약한 곳이다. 그러면 하정우 후보는 현재 그 민주 진영을 넘어서는 보수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유권자들 표를 못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재수를 흡수 못하는 것도 있지만 보수 진영 내에 있는 사람을 흡수를 전혀 못하고 있고 그걸 흡수할 만한 어떤 에너지 동력을 이제는 별로 안 보인다. 이제는 하정우가 누군지 다 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알았어요. 모든 유권자들이. 그럼 아는데 그 사람까지 마음이 가는 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변화의 모멘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단일화 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0: 모두가 단일화는 안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구도가 가다 보면 선거 막판에 이합집산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단일화 됐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는 사실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종 후보가 토론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토론에서 결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예.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냥 지금 현재 1위니까 우리 1등 전략하자 이렇게 갔다가는 상당히 낭패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여기 하나만 쭉 추가하면 예. 단일화가 됐는데 한동훈으로 단일화가 됐을 때 사실 박민식으로 단일화 됐을 때 저희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2: 그럼 네.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야권 후보들 중에서 계속 이제 단일화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단일화 가정한 양자 대결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론조사인데요. 하정우 박민식 양자 대결에서는 하정우가 39%, 박민식 후보가 32.8%. 하정우 한동훈 양자 대결에서는 하정우 39.7%, 한동훈 37.6%. 자 그러면 아 그리고 또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해야 한다가 67 하면 안 된다가 25 그러니까 어쨌든 지지층에서는 해서 안전하게 보수가 승기를 잡아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지금 인물에 대해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전략이 달라질 테고요. 예.
3: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돼도 하정 후보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은 굉장히 그는 잘못한 거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이 두 분의 또 하정우 박민식, 하정우 한동훈 이 두 분 양자 대결 퍼센티지 합을 한번 보세요. 80이 안 되잖아요.
2: 근데 이게 1더하기 1이 2가 안 된다는 얘기를
3: 그러니까
2: 하지 않습니까?
3: 제가 그 얘기예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막상 선거를 할 때 단일화라는 게 그냥 갑자기 당신으로 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잖아요. 두 후보가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잘 돼서 단일화 가는 거니까 같이 사진이라도 찍고 악수라도 하고 손잡고 만세 부르고
2: 결합이 있어야 된다.
3: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를 호소를 하죠. 뭐 속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 후보를 지지합니다. 제가 사퇴합니다. 뭐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물리적으로라도 합쳐지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선거에서 맞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하정 후보는 단일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40이 안 돼요. 단일화하자는 그 두 양자 대결에서 물어봤을 때 그러면 의견을 유보하고 있는 20% 넘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아, 그중에 뭐 반은 하정으로 가고 반은 뭐 보수 단일화 후보에게 갈 거야. 이렇게는 안 볼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정 후보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를 민주당은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온 게 자 대통령이 보냈고 AI 수석이고 북구에 연고가 있고 전재수가 밀어주고 다 했어요. 근데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뭘 가지고 이 더 갖고 올 수 있는 거 못 갖고 오는 것을 벌충할 수 있겠느냐. 이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2: 그 얼마 전에 조금 재밌는 조사가 있었던데 그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를 하게 됐을 때 지금 각각 지지하는 사람들의 일정 부분이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는 예, 가는 예.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당연히 뭐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지지층을 모두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일화하는 이 국면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정우 쪽으로 가는. 그럼 이제 하정우 후보가 지금 말하는 요 퍼센테이지보다는 뭐 높아질 거고 이제 뭐 이런 역학관계가 있는 건데.
4: 그러니까 부산 북갑 선거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이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 인위적 단일화 내지는 뭐 자연스러운 표쏠림이 어떤 화학적 결합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시너지를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지 마이너스 시너지가 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게 하나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하정 후보가 기존 전재수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산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아까 그 강성표 대변인께서 하정 후보가 지금 1등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사실 만약에 2등 기록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무력화된 논리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상승 여지가 있다. 예. 전재수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후광을 예. 승계하는 상승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취재차 부산 북구에 몇 번 가봤더니 전재수 후보가 부산 북구 시민들한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호감 이런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전재수 후보가 일을 잘했다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친근했다. 유권자들을 잘 존중했다. 이런 거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문제는 하정우 후보가 이번에 부산 북구 선거에 첫 진입을 하자마자 생겨난 논란이 손 탈탈 털기 논란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산 북구 시민들한테는 정말 생각보다 훨씬 커요.

0: 저희 너무 유권자들을 부산 북구 시민들 무시했다 이런 게 이런 정서가 깔려버리니까 전재수 후보의 후광을 승계하는 엄청난 진입장벽이 처음부터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흡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지금 단일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진정호 의원이 어제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를 향해서 단일화 요청을 했는데 한마디로 지도부가 칼 차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원의 뜻에 따라 당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단순히 표만 계산하는 단일화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당원이 뽑은 당대표 결정에 따르라는 건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당원의 뜻에 따라 당 결정에 맡겨야 된다.
2: 저는 사실 이제 그 요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결론은 단일화를 오히려 하면 안 된다. 단일화하지 말아라. 네네. 박민식 그리고 또 부산 북갑 그 유권자들에게도 우리는 단일화 안 합니다. 라는 것을 저는 오히려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거는 예. 저는 최근에 이제 이 장동혁 지도부가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미 이후에 엄청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갈 곳도 없고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장동혁 지도부가 잘해가지고 여야의 격차가 전국적으로 조금 줄어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요즘 자신감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 단일화 안 해도 우리 후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뭐 한동훈이든 하정우든 우리가 뭐 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괜찮습니다. 좀 이런 자신감에서 저는 오히려 단일화가 없다는 것을 반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0: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장동혁 대표 나 지금 떨고 있니? 이거 표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이게 부산 북갑 선거가 진행되면서 단일화 얘기가 자꾸 생겨나고 아까도 우리 여론조사 나왔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 압박도 있고 또 단일화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표쏠림, 민심에 의한 단일화 이런 조짐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장동혁 지도부는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후보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 너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당원과 당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경고를 날린 거거든요. 이거는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단일화 될까 봐 그쪽 국면으로 흐를까 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경고성으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그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취재를 정확하게 하시는 서정욱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4: 그렇죠.
3: 응. 지금 내가 취재를 해보니까 하정우 잡는 것보다 한동훈이 잡는 게 때려 잡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더 핵심이다 이거예요. 배신자다.
1: 와, 일이 몇 년 해주시니까 너무 똑같습니다.
2: 요즘 이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요. 장 대표 입장에서는 그건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들어오는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부산 의원 17명 가운데 10명이 단일화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장 대표는 안 된다. 네. 그 입장인 거죠.
5: 거기에 이제 조광한 최고가 그 불을 붙여버린 거 아니에요.
1: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의 양보를 하면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 자,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이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다 잘 아실 거고 뭐 이분에 대한 얘기는 별 논으로 하고 이 타임라인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제 저녁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제 오후에 장동혁 대표가 이 발언을 했어요. 단일화 안 되고 단일화는 당의 명령에 따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두 가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양보를 해 한동훈 대표가 그럼 국회의원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복당을 검토해? 복당하면 안 되는데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해서 단일화를 해서 한동훈이 이기면 또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더 싫어. 그러면 단일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조광한 최고가 뭐 양보를 하고 복당 검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이 얘기하기 전에 고성국 씨가 비슷한 말을 먼저 해요. 그거 보고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개인 SNS에 올렸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지도부의 의식의 흐름을 이 순서를 잘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오히려 저는 앞으로 이제 송원석 지금 현재 원내대표 다음에 선출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분이 누구를 지명할 수 있냐. 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저희가 선거에 승리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패배했으니까 뭐 비대위 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누구로 지명할 건지도 지금 시중에는 많이 돌고 있어요.
5: 누굽니까?
2: 알려드릴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누가 되는

0: 전문가에 따라서 저는 선거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문제도 풀릴 건지 아닐 건지는 또 결정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후반기 국회 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김태년, 박지원과 3파전이었는데 1차 투표 과반 득표로 결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명 대 친청 사이의 개파 대리전이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결과는 결선 없이 1차로 끝남. 이거 1차 과반은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2: 글쎄요. 저는 사실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되실까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고 연배로 봐도 이분이 할 수도 있겠네 요 정도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그냥 한 번에 끝나버려서 정청래 대표하고 많이 가까운 분 뭐 김태년 뭐 의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박지원 의원에 비하면 잘 좀 지명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이걸 친명 친청 대리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관심이 저는 박지원 의원의 당선 여부로 갔었는데 네. 결과가 이렇게 나서 좀 의외였습니다.
1: 예. 이번부터 이게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다들 예측이 박지원 의원 얘기가 많았었는데
2: 어떻게 되냐 이거죠.
1: 네네 예. 그랬었는데 예. 결과가 좀 1차전에서 그냥 끝나는 결과라서요.
3: 그 지난번에 이제 전반기 국회의장 뭐 선출할 때 그때 이제 추미애 의원이 안 된 거를 가지고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 우린 당원들은 추미애를 원하는데 왜 엉뚱한 사람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마 이렇게 권리당원 20% 이제 넣으면서 네. 우리 당은 최대한 당원들을 존중한다라는. 그 뉘앙스를 풍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결선도 안 갔다라는 거는 국회의원들의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표쏠림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중적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월하잖아요. 박지원 네. 의원이 방송도 워낙 왕성하게 하시고 근데 이제 온라인 지금도 보면 온라인 여론이 조정식 의원 육선인 건 알겠는데 뭐 이분이 뭐 한 분인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에 많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 강력한 어떤 메시지, 선명성 이런 것들에 매료되지만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이면에 있는 다른 것도 본다. 확실히.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조건 당원들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선하다. 이렇게 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당원 주권주의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100% 당원의 뜻을 다 따라갔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봐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당원하고 상관없이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1: 그래서 이제 당내 권력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 대목에서 예측이 되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닐까요?
4: 저는 이 결과 가지고서 뭐 친명 친청 당내 뭐 권력 구도 변화에 큰 어떤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민주당의 권력 구조 자체가 당원들의 어떤 표심과 의원들의 표심이 좀 달라요. 친명 횡재 비명 행사 공천을 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 의원들은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근데 권리당원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청 성향을 가진 권리당원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중화돼 있는 그런 권력 구도 속에서 권리당원 20% 정도 반영이 된 게 이렇게 큰 어떤 대세를 흔들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요. 또 아까 윤인석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친청이라고 확실하게 분류되는 후보가 누군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김태년 의원이든 박지원 의원이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표가 나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리당원 표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정식 의원이 쉽게 국회의장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근데 이제 우리 이번에 권리당원의 그 의석 표를 환산을 해보면 네. 21표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한 158명 투표하고 21표의 이제 의원의 표를 이제 당원들이 행사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당원들의 표는 한 명이 몰표를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눠졌다고 보면 될 것이고 저는 결국에 세 분을 좀 분석을 해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박지원 후보가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장관, 비서실장, 국정원장, 국회의원 뭐 하고 외교도 잘하고 뭐 남북관계도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또 어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비교했을 때 지금 후반기 국회에도 이제 우리가 뭐 법안을 발의할 때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과연 뭐 국회의장하고 부의장 둘이서 이걸 한 12시간씩 번갈아가면서 사회를 봐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걱정이 사실상 있었던 건 사실이고
1: 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전제는 하는 거네요. 우리 국회는 하반기에도 계속 네. 그 상황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네요.
0: 저희가 최소한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은

0: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필리버스터 할 땐 좀 나와서 사회 봐라. 이걸 주장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김태년 후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좀 작은 육각형이라는 평가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두루두루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런다고 해서 딱히 또 이분을 또 픽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에 대한
1: 작다의 방점이 있군요.
0: 네, 그런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출된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게 이재명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했다. 그렇죠. 자, 그럼 사무총장을 하면서 총선 때 공천에 관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 이번에도 뭐 정무비서관으로 정의로 의원이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아무래도 사무총장을 하면서 청와대 참모들도 조금 조정식 후보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편하지 않을까.
1: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투표 종료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의장 선출 방식을 거론하면서 조정식 1위 인증 글을 공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5회 말고 1, 2위 다 뽑으세요 이런 메시지였는데 5회 말고지만 여러 해석은 이제 잇따랐단 말입니다.
2: 5회 하라는 뜻 아니에요.
1: 그래서 이게 투표 종료 직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텐데 이 글 자체는 어떤 의미였다고 보세요?
3: 오해를 하란 얘기잖아요. 아, 물론 이제 영향은 없었겠는데, 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대통령의 이러한 잦은 SNS 활동이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해석. 문제는 해석이고 진심은 어딘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국회의장을 거의 뽑는 것과 같은 선거인데 민주당이 과반이 되니까요. 거기에 이제 대통령 의사가 마치 반영된 것처럼 보이는 게 맞냐? 그럼 이제 해명이 들어가잖아요. 아,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제 투표 직전에 마감 직전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대. 이 얘기를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참 불필요하고 정원호 후보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SNS 때문에 후보됐다고 보시는 분이 많잖아요. 물론 결과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대통령의 부담으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아마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결정적인 것은 이제 본인이 당대표 때 이제 도입했던 선호 투표 제도니까 이거를 이제 대통령 선거 대선 이야기도 이제 넣으셨어요. 보면 대선에도 도입되면 이게 이제 제3 후보가 성장할 계기도 되고 이걸 무리하게 또 단일화 협상 가운데서 시끄러울 일도 없고. 그러니까 3 후보를 찍는 사람의 표가 4표가 안 되잖아요. 이러면 3등 찍는 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아마 뭐 이것도 개헌 안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마 화두를 던지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도 그 밑에 있는 그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는 분의 그 글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시면서 하시긴 했는데 그걸 기왕이면 캡처하셔가지고 밑에 조정식 부분을 좀 블라인드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올리셨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5: 네. 그 근데 저기 이거 꼭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아까 네. 강성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랑 조정식 의원이랑 그래도 이제 사무총장하고 당대표 했던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소통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좀 문제예요.
0: 청와대
5: 어쨌든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소통이 잘 된다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입법부 수장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권 중에 서로 권력 분립의 관계에 있는 대통령과 이제 국회의 어떤 수장의 관계인 것인데 그게 알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런 친밀했던 예. 관계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1: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서 조 후보 본인이 6월 내에 원 구성하고 12월 내에 국정과제 입법 모두 처리하겠다. 그리고 즉시 개헌특위 구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반기 국회 모습은 어떻게 예측하면 되나요?
0: 그래도 조정식
3: 필리버스터라며
0: 필리버스터 제발 국회 그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님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필리버스터 때 좀 나와주세요.
3: 아, 이건 예상하고 있겠어요. 네. 저 조국혁신당에서 네. 협조 안 하면 24시간 내에 그 필리버스터 종료되는 상황이 어렵잖아요. 네. 아마 그런 상황 필리버스터가 더 길게 갈 수 있을 가능성.
1: 참,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6: 스마트하게 달리고
7: 기름값 걱정 날리고
6: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7: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6: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7: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6: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6: I love you.
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6: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5: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6: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육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알려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6.3 지방선거를 맞아서 특집 정치인사가 확대 편성됩니다. 5월 26일 화요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5분에 라디오와 유튜브로 방송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4: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원이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파업만은 피해달라고 거듭해서 당부했습니다. 다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긴급 조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개입 여지도 남겼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1: 삼성전자 총파업을 막기 위한 마지막 협상 기회로 여겨지는 제2차 사후조정 회의를 하루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연 김 총리는 내일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 재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를 끝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수출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 반등을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의 파업은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상생의 해법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김 총리는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협상이 틀어질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0: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김민석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즉각 사후 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국무총리 담화문을 확인했고 삼성전자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총리가 총파업 강행 시에 긴급 조정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재용 회장이 사과하며 직접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 회장의 사과에 노조는 내일 노사 협상에 나서기로 했는데 성과급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일을 닷새 앞두고 일본 출장 중이던 이재용 회장이 일정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회장은 회사 문제로 심려를 끼쳤다며 세 차례나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회장의 사과는 지난 2020년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사과 이후 두 번째로 특히 파업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이 회장의 전격 귀국과 사과는 이번 사태가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걸로 풀이됩니다. 전영현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사장단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화 재개를 호소했지만 노조 측은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며 외면했습니다. 사장단 선에서 수습이 불발되자 결국 총수인 이 회장이 직접 나선 셈입니다. 대화를 거부해오던 삼성전자 노조는 노사 협상에 나서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내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릴 2차 사후 조정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노조는 15%를 요구한 영업이익 비율을 일부 낮추더라도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10%를 제한한 영업이익 비율은 일부 올려도 제도화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다만 파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노조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회장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한 만큼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0: 내일부터 국민의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0: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며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 16일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통제는 호르무즈 섬 남쪽 진입 구역부터 라라크 섬 남쪽 진출 구역까지 아무런 차질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박이 해당 해역을 통과한 데 이어 오늘 유럽 국가들도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과 협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초 중동에서 이란 전쟁 초기 작전에 참가했던 미국 해군 최신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호가 현재 시간 16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항으로 귀향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포드호는 지난해 1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미국으로의 압송작전을 위해 카리브해로 파견됐습니다. 이 올해 초 중동으로 재배치돼서 이란 전쟁 초기 작전에도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 출항한 뒤 통상 6개월 안팎인 출항 기간을 넘겨 이례적으로 긴 작전 수행 과정에서 승조원들의 피로와 장비 노후화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으며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근간이 되는 설린 우호 협력 조약 25주년 기념일과 시기를 맞춰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집단적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NS 단체방에서 정청래를 죽이자거나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테러 모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당 차원에서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모의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이자 심각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환승센터 개발 공사 현장에서 확인된 철근 누락과 관련해 구조물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밀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어제 현장을 찾아 철근 누락이 확인된 지하 5층 구조물 안전관리와 보강 추진계획 등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은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 만큼 구조물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추가 정밀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전국 각지에서 군경에 살해된 민간인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며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오후부터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고 오존 농도는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31도, 부산 28도, 광주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얼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0: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1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는 환상적인 집이 나오죠. 지붕은 초콜릿, 창문은 크림, 벽은 과자와 캐러멜. 결국 사람들이 꿈꾸는 집은 스위트 홈, 달콤한 집입니다. 현실의 집도 스윗해야 좋죠. 초콜릿 같은 달달한 미소,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말투, 생크림처럼 편안한 가족들. 하, 환상이네요. 근데 결국 집이 달콤하려면 일단 나부터 스윗해져야 한다.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0: 샵의 스위티 들으면서 일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아, 상상을 다시 해볼까요? 과자로 만든 집. 아, 먹을 게 귀하던 옛날에 그런 동화가 나왔고 그때부터 스위트홈, 홈스위트홈이란 말이 생겼단 썰도 있는데요. 과자, 사탕, 초콜릿으로 만든 집보단 잘 웃고 말도 곱게 하고 서로 상냥하게 대해주는 가족이 사는 집. 그게 진짜 스위트 홈이겠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당 떨어졌다. 그래서 뭐 입에 뭐라도 넣으려고 하는데 집이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죠. 특히 이런 나들이 철에 혼잡하고 차 막히고 덥고 정신없을 때 우리 서로에게 스윗하게 그래야 진짜겠죠.
1: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일주일에 딱 하루 트로트는 쉬지만 음악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노노노노노 트로트 없습니다. 한 여배우가 눈 밑에 점을 찍고 바르르 떨며 이런 대사를 합니다. 민소희, 민소희, 네가 어떤 노래를 신청하든 다 틀어버릴 거야. 그렇습니다. 일요일은 장르 상관없이 좋은 노래 신청해 주시면 잔뜩 틀어드립니다. 듣고 싶은 곡, 오늘은 트로트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마음껏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우리 4947님께서 여름의 싱그러움으로 물들어가는 풍경과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 평범하지만 소소한 일상에 감사한 요즘입니다. 파스텔톤 하늘도 연두빛 초록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피는 꽃들도 참 예뻐요. 미운 부분은 작게, 예쁜 부분을 크게, 꽃을 보듯 사람을 보면 좋을 텐데 취업 준비와 다이어트 중인 딸을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자꾸 하게 되네요. 당사자는 더 답답할 텐데 말이죠.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박혜원의 오늘도 응원할게 신청합니다. 어쩜 우리 4947님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실까요? 근데 얘기하신 대로 그럼에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는 때로는 이게 말이 아니고 그냥 잔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 마음속에 이 제목처럼 오늘도 응원할게 늘 응원하니까 그런 조금 속상하더라도 그런 말이 나오곤 하죠. 우리 3223님께서 서울에서 광주로 야구 직관 가는 중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고민했지만 비가 오면 어때요? 직관 끝나고 내일 광주 맛집 투어할 생각에 너무 설렙니다. 타이거즈 화이팅! 신청곡을 살포시 신청할 수 있다면 질풍가도 듣고 싶습니다. 요새 또 야구가 정말 큰 붐이에요. 네. 그, 물론 뭐 우리가 아는 뭐 불꽃 야구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그냥 KBO 자체가 요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힘이 되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박혜원의 오늘도 응원할게, 그리고 유정석의 질풍가도 보내드립니다.

유정석의 질풍가도,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곡 박혜원의 오늘도 응원할게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정말 장르 상관없이 모든 신청곡 다 받고 있습니다. 계속 사연 살펴볼게요. 3450님께서 내 나이 6학년 3반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꿈을 향해 연중 무휴인 1인 가게 오픈하러 가는 중입니다. 늘 손트라가 함께 해주니 좋아요. 오늘도 화이팅합니다. 신청곡 윤상의 한 걸음 더. 와, 엄청난 도전을 앞두고 계시네요. 정말 좋은 일들 많을 거고, 그래도 손트라가 함께 해주니 좋다니. 이게 혼자서 1인 가게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 외로운 시간도 많을 텐데, 제가 약속드리고 점심시간은 늘 곁을 지켜드릴게요. 윤상의 한 걸음 더 띄워드릴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기온이 점점 오르고 있고 볕도 강합니다. 오존 농도도 강한 만큼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정체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선은 서울 방향으로 서종에서 파도까지 7km 구간 밀리기 시작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여주분기점 4km 구간에서 양평으로 가는데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해안선은 서울 방향으로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내송에서 용담터널 또 강력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충청권에서는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6km 구간,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 5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최주연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 잔해.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이제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일요일에는 장르 상관없이 좋은 노래 그냥 쭉쭉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신청곡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1527님 새싹이신데 안녕하세요. 저는 검정고시생 고3 학생입니다. 요즘 직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래서 내일 학원을 알아보러 가려고 하는데 응원 부탁드립니다. 노래는 투어스 마지막 축제 신청해요 해주셨는데 아 참... 이게 저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본인의 꿈을 위해서 뭐든 도전해보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학원을 알아볼 때 팁을 원한다면 내가 배우고 싶은 선생님이 계신지 우선 찾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요새는 아이돌이든 그냥 가수든 뭐 뮤지컬 배우든 아니면 연기자든 뭐든지 다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이제 배운다 생각해서 하나하나씩 다 시도해보면서 그 다음에 나의 장기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나 아이돌보다 뭐 뮤지컬 배우가 하고 싶은데 뭐가 하고 싶은데 조금 꿈이 더 좀 좁혀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해봅니다. 우리 학생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우리 신청해 주신 투어스 마지막 축제 노래 듣기 전에 제가 삼촌으로서 좀 갑자기 아이돌 얘기를 하시니까 삼촌으로서 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제 육촌 조카가 또 빌리라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데요. 시은이가 속해 있는 빌리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번쩍이는 충격을 뜻하는 단어 ZAP ZAP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빌리의 셉 듣고 1527님의 신청곡 투어스 마지막 축제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방금 들은 노래 투어스의 마지막 축제 그리고 빌리의 잽 그 전에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조카의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틀 수 있는 건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장르의 신청곡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계속해서 노트롯데이 우리 9458님께서 안녕하세요. 제 나이 67인데 어린 시절 송정리 고내성에서 살던 친구 김미원 중학교 1학년 때 전학 간 친구가 아직도 보고 싶습니다. 신청곡 김범수의 보고 싶다 들려주세요. 우리 송정리 고내성 출신 김미원 씨 혹시 계신가요? 듣고 계신가요? 우리 9458님께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대요. 정말 손틀아 통해서 두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인데요. 여기로 저 김미원, 저 송정리 살았는데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우리 5070님께서 노노노노노 노트롯데이 저는 이분 노래만 들으면 심장이 녹아내려요. 어떤 분인지 말 못해요. 이니셜로 살짝 공개하면 STJ란 분인데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신청합니다. STJ면 신태 중? 저도 이니셜이 똑같은데, 너무 반갑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노래 띄워드릴게요. 김범수의 보고 싶다.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두곡 갑니다.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그리고 그 전에 들은 노래 김범수의 보고 싶다. 아, 오랜만에 들었는데도 이게 참 명곡은 계속 들어도 좋아요.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과 신청곡 볼게요. 9817님께서 또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셨는데 광주에 사는 60대입니다. 고관절 수술 후 재활운동 겸 무등산 산책길 운동 중이에요. 아프고 나니 부모님이 보고 싶네요. 신청곡 왁스의 엄마의 일기입니다. 하, 진짜 왜 이렇게 아플 때 그냥 그 어렸을 때 그 추억 때문일까요? 그냥 다치면 그냥 엄마 이러면서 이렇게 울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그 엄마라는 단어가 뭔가 생각이 나나 봅니다. 우리 왁스의 엄마의 일기 읽고 이제 2부 마무리할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5: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 5245님의 신청곡이 흐르고 있는데요. 영양 산나물 축제 무대 중 한 밴드부가 올라왔는데요. 밴드부의 보컬이 긴 머리에 앳된 여고생이었어요. MZ세대가 불러준 추억의 노래 느낌이 새롭고 좋았습니다.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 신청해요. 아, 만약에 제가 아는 그 밴드부가 많다면 그 같은 밴드부인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재해석된 새로운 그 나의 추억의 곡. 아, 이게 느낌이 좀 다르게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듣고요. 저는 1시 5분에 팝스트롯 양지훈 작가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0: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한신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제2차 사후조정 회의를 하루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협상 타결을 거듭해서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18일 사후조정 재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김민석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즉각 사후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국무총리 담화문을 확인했고 삼성전자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총리가 총파업 강행 시 긴급 조정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국민의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손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며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벌인 지 나흘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현재 시간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9일과 2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같은 달에 맞이하는 첫살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중동에서 이란 전쟁 초기 작전에 참가했던 미국 해군 최신 항공모함인 제럴드 알 포드호가 현재 시간 16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항으로 귀향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포드호는 지난해 1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미국으로의 압송 작전을 위해 카리브해로 파견됐습니다. 이후 올해 초 중동으로 재배치돼 이란 전쟁 초기 작전에도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 출항한 뒤에 통상 6개월 안팎인 출항 기간을 넘겨 이례적으로 긴 작전 수행 과정에서 승조원들의 피로와 장비 노후화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전국 각지에서 군경에 살해된 민간인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들을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으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엔 30도 안팎의 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며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오후부터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고 오전 농도는 서울과 수도권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종환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손으로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시간 여행을 시켜주는 타임머신.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타임머신은 냄새와 음악이라죠. 어릴 때 먹었던 음식 냄새를 맡으면 순간 그 시절 기억이 떠오르듯이 음악도 스무 살에 들었던 멜로디가 나오면 그때의 나로 돌아간다. 일요일 3, 4부의 타임머신 팝스트롯으로 곧 들어가고요. 청취자들이 신청해 주시는 나의 올드팝, 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올드팝 타임머신에 열려져 얼른 보내주세요. 오늘도 신청곡 받습니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신청곡 채택되시면 방송에 내 추억과 노래도 나가고 잡곡 세트도 선물로 받아가시게 됩니다. 아, 때로는 그 멜로디도 알고 그 가사 대충 아는데 아 그게 뭐였지 뭐였지 해도 그냥 대충 설명해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찾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최대한 반영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바로 다음에 우리 양지훈 작가 모시고 올게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리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트로트 좋아하세요?
4: 올드팝 좋아하세요?
3: 그럼 같이 들어요. 우린 제법
4: 잘 어울려요. 일요일엔
3: 팝스 트롯.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풋풋한 대학생 시절.

0: 시절엔 음악이 좋아서 아카펠라 그룹 인공위성으로 가수를 했고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된 지금은 밤에 음악 카페에서 노래를 틉니다. 그리고 일요일 낮에는 손트라에서 음악 이야기를 풀어내죠. 올드팝 뒷얘기를 퍼내는 인간 굴착기 양지우씨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몸은 옛날 같지 않지만 올드팝 사랑만은 옛날보다 더 진한 올드팝 비하인드 헌터. 네. 양지훈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아, 방금 제가 잘못 읽었는데 인간 굴착기도 맞고 일간 굴착기도 맞겠네요.
1: 매일 굴착을 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일간 굴착기도 되겠습니다.
0: 아, 그리고 이번에 5월은 더더욱 특별한 날이 많아서 매주가 아마 스페셜이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스페셜 주제 뭔가요?
1: 네, 며칠 지났긴 하지만 그냥 또 넘어갈 수 없는 5월의 중요한 날이 있죠. 손태진 씨 혹시 기억나는 선생님 계신가요?
0: 이제 이틀 전이 스승의 날이었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많은 교수님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 대학교 때 제가 배웠던 뭐 성악 강병원 교수님도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어렸을 때 선생님들도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요새 어떻게 지내실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스승의 날 스페셜 맞이해서 뭐 그런 신청곡이 왔나요?
1: 그렇습니다. 또 옛날 선생님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신청곡 8928님 문자 주셨고요. 네네네. 로보의 I'd love you to want me 신청합니다. 가족과 시댁 천안으로 가는 중에 듣고 있어요 주셨습니다.
0: 이야, 가수가 많은 분들에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로보 I love you to want me만 봐서는 뭔가 전형적인 사랑 노래 같은데 가사도 나는 그냥 단지 원하는 거는 너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가졌으면 좋겠어. 막.
1: 그렇죠.
0: 근데 이게 스승의 날이랑은 무슨 관계인가요?
1: 이게 사실 노래 제목을 들어서 뭐 가수 이름 들어서 몰라도 노래에 딱 나오는 순간 다들 아실 그런 노래긴 한데 네. 일단 이 가수 로보라는 분은 그 미국 플로리다주 출신의 포크 컨트리 싱어송라이터시거든요. 네. 본인이 직접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20대 시절은 약간 무명 밴드 활동을 거치고 30대 들어서는 70대 초반 안에 솔로로 데뷔하면서 이 I Love You To Want Me라는 노래로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오르면서 정점에 오르신 분이거든요.
0: 이야.
1: 그런데 이 노래가 왜 스승의 날과 관계가 있는지 힌트를 드리면 이 노래를 쓴 시점은 그로부터 자그마치 훨씬 더 이전인 이분이 고등학생 시절에 쓴 노래입니다.
0: 그렇다면 그리고 스승의 날과 주제가 뭐 같이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혹시 난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런 느낌일까요?
1: 네. 바로 그겁니다. 완전 그거고요.
0: 정말요?
1: 이게 그냥 뭐 은유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 노래를 여태까지 사랑 노래로 알고 다들 들으셨을 텐데 네. 가사를 보면 가사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 서 계신 걸 봤을 때 저는 의자 꽈당 할 뻔했어요. 야. 강의를 시작하시는데 강의 내용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당신의 푸른 눈동자가 날 원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당신은 직책상 감정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난 당신이 날 원하길 원해요. 내가 당신을 원하는 만큼 그게 우리 숙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Let it go 해요. 뭐 이런 내용이 가사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노래.
0: 아니 근데 참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 게 한국도 뭔가 선생님 뭐 이제 교생 선생님이나 막 이런 사람 그렇죠. 막 짝사랑하고 막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그 문화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약간 그냥 그 한때 있는 하나의 문화 느낌이고 학생들끼리 야 선생님 온다 너무 좋아 너무 잘생겼어 이러면서 많은데 그렇죠. 이 친구는 진정으로 사랑을 하나 보네요.
1: 이 정도면은 그냥 장난이 아닌 거죠. 네. 진심인 거고.
0: 그리고 심지어 그냥 뭐 본인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선생님도 나 좋아하잖아요. 알아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공개하세요. 약간 이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심지어 노래로 발표해버렸으니까 그냥 만천하에 공개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이 노래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근데 네. 이제 미국에서는 가사가 들리니까 좀 수상하잖아요. 이 노래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렇죠. 노래가 히트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뒷얘기를 꼭 꽁꽁 숨겨오다가 이 로보 가수 본인이 12년 전에 이 내용이 대상이 누군가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대상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 미술 선생님 나이가 22세.

0: 해였고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본인 당사자는 당연히 아는 상황이죠.
1: 그렇죠.
0: 이분을 보고 썼는데 이때 우리는 분명 서로 통한 걸 느꼈다고 확신했다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유는 상상에 맡기겠다.
1: 이야. 근데 또 이제 다 지난 이야기니까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과 선생의 관계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도 뭐 선생님과 제자가 나중에 뭐 이 정도면 한 3, 4살 차이밖에 된다는 게 그냥 연하남 느낌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 선생님 덕에 평생을 보장하는 히트곡까지 썼으니까 이게 진정한 스승의 은혜가
0: 하늘 같은 스승의 은혜.
1: 그러니까요.
0: 평생 보장을 해주는 노래를 선생님 덕에 썼습니다.
1: 네, 그 제목만 들었을 때는 아 이게 무슨 노래길래 할 수도 있는데 노래를 들으시면 아 이 노래가 뭐 미술 선생님을 짝사랑하던 노래였어? 라고 또 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듣고 오시죠. 로보의 I'd love you to want me.

방금 들으신 노래 로보의 I Love You To Want Me, 스승에 대한 사랑 고백 노래였고요. 그동안 뭐 낭만적인 발라드 정도로만 아신 분들 아마 지금 뭐라고 이러면서 아, 나 아니 내가 이렇게

0: 시간에는 대부분 각자 이제 딱 앞에 펴놓고 계속 그리잖아요. 근데 그
1: 그렇죠.
0: 의자가 되게 좀 나무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작기도 하고요.
1: 아, 그렇죠.
0: 충분히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 동그란 조그만 의자.
0: 네, 그리고 이게
1: 그렇죠.
0: 앞에 판 때문에 선생님이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계속 양옆으로 이렇게 보다가
1: 그렇지,
0: 아,
1: 그렇지.
0: 넘어질 수
1: 그리고
0: 있다.
1: 선생님 또 뒤에 와서 그림 지도해
0: 아,
1: 준다고. 아,
0: 그러니까요.
1: 귀에다 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무너지는
0: 그러니까.
1: 거지.
0: 저 역시나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하여튼 뭐 오늘은 이렇게 가요 연결로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 거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근데 이미 힌트를 이전부터 주셨습니다.
0: 어?
1: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넌 학생이고
0: 네.
1: 난 선생이야.
0: 네.
1: 이 대사가 나온 드라마가 있죠.
0: 어? 우리 김하늘 선생님
1: 그렇죠.
0: 그 동갑내기 과외하기
1: 그렇죠.
0: 말씀이신가요?
1: 근데 그 동갑내기 과외하기는
0: 네.
1: 영화인데 거기서도 이 대사가 나왔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대사가 원래 출발한 드라마가 따로 있습니다. 그
0: 아.
1: 드라마가 바로 2002년에 나온 MBC 수목 드라마 로망스라는 드라마죠.
0: 오.
1: 이 드라마가 당시에 난리가 났는데요.
0: 네.
1: 그 선생님 역으로 김하늘, 그리고 김재원이라고 뭐그 당시 굉장히 잘생긴, 그 당시에 손태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김재원 씨의 리즈 시절이
0: 네.
1: 아주 빛나는 그런 드라마고요. 이 전형적인 사제지간의 클리셰 로맨스가
0: 네.
1: 잔뜩 들어 있습니다.
0: 아.
1: 일단 학생은 19세 고3이고
0: 네.
1: 선생은 25세
0: 에.
1: 선생이고, 실제 나이는 또 둘이 3살 차이 연상이긴 했다고 해요,
0: 에.
1: 김하늘 씨가. 근데 뭐 섬에 우연히 처음에 선생 제자인지 모르고 뭐 진해 꽃 벚꽃 축제에 가서 만났는데, 서로 나이를 속이고 섬에 놀러 갔다가 막배가 끊기고 무슨 일이 생겼는데 서울에 전화 와서 보니까 딴딴딴 뭐 이런.
0: 아, 학생이었다. 뭐 사실 이게 뭔가 익숙한 설정이긴 합니다. 그 익숙한 설정 중에 하나가 무조건 고2, 고1은 좀 이상해요. 딱 고3 정도 돼야 돼요.
1: 그렇죠.
0: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제 대학교
1: 바로
0: 들어가니까
1: 그거죠.
0: 졸업하니까.
1: 근데 그 사이에 또 하필이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많은 일들이 또 생기죠. 막
0: 맞아요.
1: 오해할 만한 일이 생기고.
0: 예.
1: 이게 드라마긴 한데.
0: 이게 갈등이 생기는데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마력이 있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세요.
1: 사실 이 드라마가 뭐 그냥 소재만 들으면 굉장히 코미디물 같은데, 그 실제 드라마 보신 분들 기억할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한 소재들도 많이 다루셨어요. 그래서
0: 네.
1: 당시에 뭐 학교 폭력 문제,
0: 네.
1: 여성 차별, 그리고 입양아 문제들도 나오고,
0: 아.
1: 그래서 굉장히 웰메이드 코미디 드라마다. 그러니까 웃다가 울다가 하는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시청률이 폭발을 했고요. 특히 이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 명대사가 나오는 장면이, 이 선생이 김하늘이
0: 네.
1: 외초리를 들고 김재원을 때리는 장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0: 아.
1: 나를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제발 수업 들어가라고. 넌 학생이고 찰싹, 난 선생이야 찰싹. 그러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장면에서 이게 그냥 완전 각인이 됐죠.
0: 양쪽 다 눈물을 속으로 좀
1: 그렇죠. 그러니까
0: 흘리고
1: 제자는
0: 있었겠네요.
1: 맞으면서 울고
0: 예. 네.
1: 선생은 때리면서 울고.
0: 아, 참.
1: 그래서 이 대사가 워낙 화제가 돼서 이후에도 김하늘 씨는 동갑내기 과외하기도 찍었고,
0: 네.
1: 그때 제자는 권상우 씨가 했고, 추후에 출연한 이 김하늘 씨 나온 드라마에서 김하늘 씨가 툭하면
0: 네.
1: 갑자기 뜬금없이 이 명대사를 셀프 패러디도 하고
0: 아, 셀프로. 아, 나중에 그래서 그게 거기에서 나왔던 게 원래 패러디였군요.
1: 그렇죠.
0: 아,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그 추억의 로망스, 그 드라마 뭐 OST를 좀 들어보는 게딱 맞을까요?
1: 이 드라마도 워낙 히트를 해서
0: 네.
1: 아마 그 사랑의 테마였던 이가은 씨의 이별이 오지 못하게, 굉장히 애절한 어떤 선생과 제자의 사랑의 장면에서 많이
0: 네.
1: 나왔는데, 이 노래도 좋은데 아무래도 이 로망스 하면은 자막 탁 마지막에 예고편 올라오면서 올라왔던 이 노래가 나와줘야 됩니다. 프라미스라는 노래.
0: 아, 알겠습니다. 우리 3부 끝곡으로는 비와 그리고 또 한성우 씨가 함께하고 있는 프로미스 듣고 올게요.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7월의 날씨입니다. 계절을 앞서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28도, 대구가 32도까지 기온이 올랐고요. 햇볕도 강해서 기온이 조금 더

0: 오르겠습니다. 야외 활동할 때 더운 날씨, 또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으로 인제와 설악의 정체가 더해졌고요. 이후로 서정에서 화도 12km 구간, 강일 구간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평 방향으로 감곡과 여주분기점 구간에서 각각 지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양재에서 반포까지 11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2: 여러분은 팝스트롯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입니다. 우리 5월에는 매 회가 그냥 스페셜이거든요. 오늘은 스승의 날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네, 누구 들어오셨나요?
3: 선생님 어서 오세요.
2: 네, 선생님 오세요. 우리 뜬금 퀴즈가 빠질 수 없죠. 오늘은 어떤 문제죠?
3: 방금 선생님과 제자의 사랑을 그린 추억의 드라마 로망스 얘기를 네. 했는데 당시 드라마의 히트가 대단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 아, 왜죠? 이 드라마를 했던 시기가 중요해서였나요?
3: 그렇습니다. 이 로망스가 방송된 시점이 2002년 5월 8일부터 6월 27일이었거든요. 네. 이때 우리나라에 2002년 5월 6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2: 아, 2002년하고 5월 6월 무슨 일이 있었지? 저는 기억하기로는 저희 가족이 저희 형이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같이 갔어요.
3: 아, 그때 한국에 계셨나요?
2: 아니요, 아니요.
3: 아, 그러면 알 수가 없죠.
2: 알 수가 없어요.
3: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요?
2: 하지만
3: 난리가 났죠.
2: 아니,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알 정도로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드라마가 히트했다?
3: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진짜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대단했던 건데 오늘 문제는 그래서 특별히 주관식 보기가 없습니다.
2: 네.
3: 2002년 6월에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힌트 드리죠. 2002 한일 땡땡땡.
2: 야, 2001 한일 땡땡땡. 다음 세 글자만 맞추면 되는. 어우, 너무 어렵게 냈나요 우리가?
3: 아. 작가님들께서 객관식 보기 내시기가 조금 지치셔서 그런지.
2: 그러니까요.
3: 이건 너무 객관식으로 내기도 좀 쑥스럽잖아요.
2: 네. 하지만 우리가 또 2002년 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없어요.
3: 그렇죠.
2: 가장 네. 강력한 게 딱 하나 있고 네. 노래들도 떠오르고요. 막 오필승.
3: 오필승.
2: 그런 것도 뭐 그렇죠. 여러 가지도
3: 오필승
2: 있고요.
3: 네.
2: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3: 그해 6월엔 드라마 로망스도 있었고 한일 땡땡땡도 있었다. 정말 행복했다.
2: 네. 정답 어디로 보내죠?
3: 정답은 문자 번호 샵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5분 추첨해서 잡곡 세트 드립니다.
2: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스페셜이 난무한 5월의 팝스트롯, 스승의 날에 딱 맞는 노래. 이번에는 안 나오면 섭섭한 곡이 다행히 또 신청곡으로 와 있네요.
3: 아, 이미 문자에서 뭐 이 노래 나오겠네 뭐 이렇게 하셨을 노래인데요.
2: 아, 네.
3: 6835님 안녕하세요. To Soul With Love 듣고 싶습니다.
2: 아, 스승의 날 올드팝 하면 뭐 무조건 이거죠. 예, 제목 자체가 선생님께 사랑을 담아.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도 서라는 거 자체가 약간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딱 이렇게 보내는 건데 이 정도로 번역되는 곡인데 영화 주제가죠?
3: 그렇죠.
2: 네.
3: 영화도 굉장히 유명했고요.
2: 네.
3: 영화 제목도 이 노래 제목과 같은 원제를 가진 영화이고요. 한글 제목으로는 언제나 마음은 태양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제목도 이제 혹자는 언제나 마음은 태양으로 번역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에 약간 일본에서 먼저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일본에서 먼저 번역을 왠지 모르는 이유로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로
2: 그렇죠.
3: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그대로 가져온 케이스였고요. 이 영화를 잠시 소개시켜드리면 이 영화는 1967년에 나온 영국 영화거든요.
2: 네.
3: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어떤 선생님 얘기인데 이 흑인 교사였어요.
2: 네네.

0: 이제 아프리카의 영국령 기니라는 데서 외교관 일을 하다가
1: 네.
0: 잠시 들어와서 전문 교사가 아니고 임시 교사로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임시 교사니까 선생님들이 아 뭔가 좀 문제반을 맡아달라.
1: 네.
0: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문제반이 이제 보통 다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그런 학교들이 모인 반이었고요. 그런데 이 반을 처음에 이제 교과서로 가르치려다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중간에 이제 교과서를 버리고 아,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1: 네.
0: 존중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 Sir, Mr., Miss라는 존칭을 쓰고 자유 토론을 하고 너네들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 봐라. 이런 식으로 티칭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무색하게 정 이제 선생님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 무색하게 정말 아이들이 교화되어 가는 과정을
1: 이야.
0: 보여준 그런 영화라서 당시에 정말 엄청난 히트를 기록한 그런
1: 네.
0: 영화였죠.
1: 그리고 또 보는 분들도, 영화를 보는 분들도 뭔가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일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그러면 영화도 히트한 만큼 노래도 히트를 많이 했나요?
0: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자그마치 뭐 60만 불 제작비에 4,200만 불, 뭐 70배 매출 당시에
1: 이야.
0: 엄청나게 히트를 했고 주말의 명화에도 저 어렸을 때도 이 영화 몇번본 기억이 있거든요.
1: 네.
0: 주말의 명화에도 자주 나왔고요. 노래도 1967년에 이제 이 노래가 영국에서 발표된 영화도 영국에서 발표되고 노래도
1: 네네.
0: 영국 가수인 룰루가 불렀는데
1: 네.
0: 이 노래가 미국까지 건너서 빌보드 차트에서 5주간 1위를 할 정도였어요.
1: 이야.
0: 그래서 연말 차트까지 그러니까 1967년 총 결산 1위를 기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내까지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노래를 번안 가요로 발표하신 분이
1: 아.
0: 이선희 씨거든요.
1: 네.
0: 아름다운 그 추억. 이라는 내용으로 번안하셨는데 이 노래는 약간 스승의 날 내용은 아닌데 약간 추억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선희 씨가 번안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히트를 했다.
1: 네.
0: 그런 내용
1: 물론
0: 노래죠.
1: 번안가요 우리가 번안이 된 곡은 그 가사와 원곡 가사와 좀 다르겠지만 그럼 원곡 가사 To Sir With Love 룰루의 곡은 가사 내용이 좀 어떤가요?
0: 이 노래는 뭐 우리나라에도 스승의 은혜
1: 네.
0: 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편지의 내용입니다. To Sir With
1: <에.
0: Love니까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 노래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영국 스코틀랜드 가수 룰루가 실제로 배우로서도 나오거든요.
1: 웃음> 네.
0: 영화 속에서 어떤 졸업 댄스 파티에서 선생에게 바치는 송가로서 부르고요. 선생님이 딱 앞에 있는데 선생님께 가사 내용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이 가사 속에서 베스트 프렌드라고 묘사를 해요. 보통 이거를 이제 좀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졸업하게 되면 이제 베스트 프렌드들을 못 보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문법적으로 이게 이제 베스트 프렌드가 지칭하는 분이 나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준 선생님을 지칭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뭔가 수직적인 어떤 권위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친구로서 큰형님처럼 이렇게 가르침을 준 선생에게 지금은 떠나지만 베스트 프렌드 당신을 잊지 않고 꼭 사랑을 담아서 선생님께 편지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내용이죠.
1: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스승의 날 스페셜로는 가장 완벽한 올드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그 우리가 3부에서 소개한 I love you to want me랑은 확실히 다른
0: 아,
1: 듯한
0: 그건 좀 잊어주시라고.
1: 예,
0: 지금 감동
1: 그러니까
0: 모드로 가고
1: 아,
0: 있는데.
1: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듣고 오시죠. To Sir With Love 룰루의 노래입니다.

0: 룰루의 To Serve With Love 듣고 왔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시리즈 스승의 날 스페셜 팝스트롯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또 주제맞게 올드팝도 듣고 그리고 또 연결된 한국 가요도 함께 듣는 다채로운 장르 음악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 노래 어떻게 보면 올드팝 중에서 대표하는 스승의 날의 노래다 하면 그렇죠. 또 이제 두 번째 한국 가요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1: 이 To Serve With Love라는 노래가 언제나 마음은 태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노래잖아요. 네. 이 영화 내용이 이제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제자들의 성품이 훌륭하게 바뀌어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네. 한국 영화 중에 설정이 완전 반대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0: 오호, 그러면 뭐 정반대라면 훌륭한 제자가 오히려 아니 지금 제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바뀌는 뭐 그런 반대인가요?
1: 바로 그거입니다. 아하. 그게 바로죠.
0: 감사합니다.
1: 네. 띵동. 네. 네. 이게 바로 그런 영화가 하나 있는데 2003년 차승원 주연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거든요.
0: 네.
1: 이 선생 김봉두가 원래 김봉두가 아니고 김봉투였다고 해요.
0: 아, 김봉투.
1: 예, 원래 이게 김봉투로 제목을 지으려고 했는데 네. 김봉투면 너무 좀 노골적이지 않냐? 네. 이러면서 김봉두로 갔다라고 작가님께서 제보를 주셨는데 어쨌든 그 봉투, 돈봉투 촌지를 너무 밝히는 망나니 선생이 차승원이 주연을 해서 나오고요. 이 선생이 이 돈봉투를 너무 밝히다가 결국 사고가 납니다.
0: 네.
1: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 있는 산골 분교로 좌천이 됩니다.
0: 네.
1: 거기 갔더니 이제 선생은 한 명인데 학생이 학년당 한 명이라가지고 다섯 명밖에 없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 선생이 근데 뭐 촌지를 원한다고 봉투를 줬더니
0: 네.
1: 거기에다가 막 죄다 편지만 있고
0: 네.
1: 그리고 어떤 파꾸모가 뭘 보내왔는데 봉투 안에 막 더덕이 들어있고
0: 그러니까 원래는 돈이 있을 거라고 돈을 넣어서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것과 달리
1: 그렇죠.
0: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됐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옛날에 하던 짓을 해도 네. 순수한 어떤 그 강원도의 분위기
0: 네.
1: 그리고 그 학생들의 순수한 선생님 사랑 선생님을 또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죠.
0: 네.
1: 근데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도 사실은 이 선생님이 막 열심히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이 학교를 폐교시켜야 내가 탈출하겠다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서울에 대한 판타지를 막 불어넣습니다.
0: 네.
1: 서울 너네 가봤니?
0: 네.
1: 서울 가면 너네 야구도 할 수 있어. 넌 공을 잘 던지니까 야구 선수해 이러면서 막 갑자기 자기 돈으로 야구 글러브를 이제 한 학생이 막 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감동을 받는 거죠.
0: 감사한 거죠.
1: 최고의 선생님이다. 네. 이러면서 막 선생님 너무 사랑합니다. 막 네. 이러면서 감동이 되면서 그 감동하는 모습에 자기는 그냥 이 학교를 폐교시키기 위해서 네. 다 서울로 전학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네. 했을 뿐인데 이 감동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결국 자기도 참 스승이 되어가는
0: 이야.
1: 그런 내용의. 차승원표 코미디물. 이 당시에 이 차승원표 코미디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0: 네.
1: 그런데 뭐 신라의 달밤, 광복절 특사 뭐 이런 작품들도 네.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 이 영화를 제일 감동 깊게 봤습니다.
0: 감동까지도 또 얻을 수 있군요.
1: 보면서 막 펑펑 울고 막 이럴 정도예요.
0: 펑펑 울 수 있을 정도라는 거는

0: 뭐 진짜 저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1: 네. 네, 안 보셨으면 진짜 강추드립니다. 아,
0: 거기에 있는 그 OST는 좀 유명한가요, 근데?
1: 아, 여기가 이제 영화 배경이 강원도 풋풋한 산골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산골 마을 분위기 채색을 위해서 당시에 당시를 대표했던 어쿠스틱 포크신 대표 주자였던 여행 스케치 양희은 선생님 이런 분들이 대거 네. 참여해서 OST를 만들었고요. 오늘은 그 중에 삽입곡 중에 자탄풍의 보물기란 노래 아! 준비했습니다.
0: 예. 아, 그 노래는 알죠. 그, 네. 그 개그 콘서트 우리 그 박준영 씨하고 막 이렇게 함께 맞박이. 네,
1: 맞박이.
0: 맞박이. 맞박이. 근데 딱 걸어 들어올 때 네. 술래잡기 거무줄 놀이 이러면서 아, 이 유명한 보물이 그 영화에 나왔었군요.
1: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 어떤 놀이를 실제로 이제 개울물에 가서 놀이를 하는 장면에서 이 네. 노래가 삽입이 됐고요. 이 자탄풍이라는 이 포크 그룹이 은근히 영화음악 히트메이커 시거든요. 이 이제 자탄풍이라는 그룹이 세발 자전거에 속해 있던 강인봉 씨, 김영섭 씨 네. 그리고 풍경이란 또 그룹에 속해 있던 송봉주 씨가 합체로 트리오로 만든 네. 약간 팝스와 트롯을 합쳐서 팝스 트롯이 된 것처럼 뭔가 세발 자전거와 풍경이 합쳐져서 자전거 탄 풍경이 이야. 된 그룹인데 너에게 난 너에게 넌 네. 아, 죄송합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 노래가 대표곡인데 이 노래도 같은 해인 이 영화가 나왔던 같은 해인 2003년 클래식 주제가로 발표된 이야, 노래였죠.
0: 그 해는 거의 뭐 자탄풍의 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1: 그렇죠.
0: 아, 그럼 오늘 나머지 부분도 조금 그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지만 우리 그 뭔가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끔 만든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노래가.
1: 그렇습니다.
0: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듣고 올게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한계를 넘어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할 타이. 키가 크고 싶다.
1: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8: 유동 골뱅이.
9: 일요일은 트로트 없는 트로트 라디오. 3, 4부는 팝스트로트 스승의 날 주제로 한번 되새겨보는 노래 이야기 가득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 뜬금 퀴즈 이제 풀어봐야죠.
10: 네, 그렇죠.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라는 명대사를 남긴 추억의 드라마 로망스. 이 드라마가 히트한 게 왜 또 대단한가? 그 시기가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이다.
9: 그렇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2002년하고도 6월. 그때 대한민국엔 2002년 한일 뿅뿅뿅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기 때문이다. 정답은요.
10: 2002 한일 월드컵.
9: 이야, 정말 그 4강 신화의 역사.
10: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9: 맞아요.
10: 제가 자그마치 4강이 결정되는 광주에서 있었거든요. 네. 거기 광주 원정 경기를 직관을 했습니다.
9: 이야,
10: 홍명보 선수가 슛을 마지막 승부차기를 넣는 순간 딱 넣고 나서 확 뛰어나오는
9: 그
10: 순간
9: 그 양팔 이렇게 Y자로 해서 이렇게 뛰는
10: 그러니까. 그때 그 스테디움 전체가 난리가 났고요. 네. 다들 막 기찻길역에 왔는데 기차가 출발을 못했어요. 손님들이 안 와서. 그래서 기차 기차 철도길에서 그 편의점에서 다 이렇게 음료수 나눠주고 또 플랫폼에 다들 앉아가지고 그거 마시면서 기다리고 막.
9: 아, 오히려 기다려줬어요.
10: 그렇죠.
9: 아, 거기 그 기장님은 제가 봤을 땐 기장님도 경기 보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10: 뭐 기장님도 다 나와서 같이 함께 마시면서 네. 나라 전체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때.
9: 아, 제가 근데 그때 딱 그 월드컵 때 진짜 유럽 여행을 저희가 가족끼리 처음 여행을 갔을 때 이태리를 꺾었을 때 이태리를 딱 벗어났어요.
10: 네.
9: 그리고 어디에 붙었을 때 어디 포르투갈 붙었을 때만 어디 벗어나고 정말 거기는

0: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인 만큼 진짜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
1: 분위기 진짜 안 좋겠네.
0: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거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좀 그런 국뽕이라고 하죠.
1: 그렇죠.
0: 약간 너무 행복했다. 참으로 그런 또 한번 기적을 올해 뭐 한번 걸어봐야죠.
1: 다음 달이네요.
0: 네, 다음 달입니다. 자, 우리 끝곡으로는 지금 흐르고 있는 오필슨 코리아 윤도현 밴드의 노래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오늘 정답 당첨자는 손트라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를 기억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1: 감사합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2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제2차 사후조정 회의를 하루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협상 타결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있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18일 사후 조정 재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김민석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즉각 사후 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국무총리 담화문을 확인했고 삼성전자 노사 화합이 될수 있도록 사후 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총리가 총파업 강행 시 긴급 조정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국민의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며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난으로 104개 대형마트 중 37개 영업을 잠정 중단한 홈플러스가 67개 점포 유지도 어렵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에 긴급 자금 지원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메리츠가 주요 자산 대부분을 담보로 확보하고 있어서 자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잔금이 들어올 때까지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지난달 급여에 이어 오는 21일 급여 지급도 어렵다는 입장이고 직원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최근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전국 각지에서 군경에 살해된 민간인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들을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으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은 30도 안팎의 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며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오후부터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고, 오존 농도는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31도, 부산 28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박재민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심하세.
1: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이에요.
2: 안녕하세요. 지니지니 영지니 박경진입니다.
1: 예전에 말이죠.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요. 예고도 없이 남의 집 가족 사진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관에서요.
2: 예.
1: 그 사진관 앞에 그 유리창 안에 그 전시가 돼 있잖아요. 예. 평생 가야 만날 리가 없는 남의 가족 사진을 왜 그렇게 열심히 구경했나 궁금합니다.
2: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아이고 아, 이 집은 저 아버지가 인물이 좋네. 어? 자식들이 저기 아버지 인물을 못 물려받았네. 이거 보니까 아유, 보니까 이 집은 여가 사위고 여가 딱 보니까 며느리네.
1: 아, 이게 딸 아이가 딸.
2: 아이 며느리네. 아, 그래. 표정 봐라. 다 웃고 있는데 아, 혼자만 지금 뭔가 아,
1: 그러네.
2: 무표정 아이가.
1: 아, 그러네.
2: 에휴.
1: 약간 이질감이 든다 아이 며느리. 액자만큼은 참으로 근사했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집안에 큰 우환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무뚝뚝한 집도 있었습니다.
2: 예.
1: 가끔 치아를 내놓고 찍는 집안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놈 그 자체였죠.
2: 그렇습니다. 또 찍을 때는 어떠냐 보니까 일단은 현실에서는 잘 볼 수도 없는 그 앤틱한 의자가 있어요. 거기 일단 어머니 아버지 앉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형제가 뭐 삼형제다 그러면은 큰 오빠가 제일 가운데 서고요. 부모님 어깨에 손을 살포시 이렇게 올리지요. 예.
1: 그리고 양 사이드에 나머지 형제들이 쓰는데 예. 역시나 손은 부모님 어깨에 올리는데 살포시 얹은 그 손마저도 살짝은 어색하고
2: 사진인데도 부르르 떨고 있어요. 가족 사진을 많이 찍는 게 이제 또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거든요. 하. 그래서 이제 가족 사진 보면은 군복을 입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1: 특이해.
2: 그 가족들의 표정이 어색하기가 말도 못하는데요. 그 어색함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1: 사진관 아저씨가 도르래 같은 걸 돌리면 배경이 바뀌는데 배경이 뭔가 비장하고 우주공간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2: 예.
1: 진짜 큰맘 먹고 찍던 가족사진.
2: 그렇습니다.
1: 주중에 여러분들의 거실에 걸려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자 한번 확인들 해보시고요. 5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이 노래로 출발할게요.
1: 박명호
2: 사진
1: 그저 멍하니 그저

0: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 박명호 사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 덩덩덩.
0: 야, 그저 멍하니 라디오만 들어주세요.
2: 네. 예. 가족사진 이렇게 찍었던 게 또 되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꽤 유행을 탑니다.
0: 그렇습니다.
2: 그 약간 이런 우주 같은 배경 있잖아요. 그 뭔가 뒤에 약간 앤틱하면서도 약간 어둡고 약간
0: 뭐
2: 그
0: 블랙홀에 빨려 들려 들어갈 것 같은 뭔가 시퍼런색도 있고
2: 그런 화면, 예,
0: 브라운색도 있고
2: 그때 한참 유행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연인들끼리 찍는 스타샷 이것도 엄청 유행했었어요. 완전히 그걸 뭐라 그래 조리개를 확 열어가지고 날려 찍는 거 있잖아요.
0: 다른 이제 포커스 날라가게.
2: 아, 그래가지고 못생겨도 잘생겨 보여.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약간 흐리지. 그런 느낌.
0: 그렇겠죠. 조금 예전은 그런 정자가 좀 많아요. 그게 자세들이 다 뭔가 직각처럼 느껴지는 게 많은데 조금 이제 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뭔가 이제 화이트 톤이 좀 많아졌어요. 조금 젊어지고 청바지.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청바지에 흰 와이셔츠에 그리고 맨발로 이렇게 사진을 좀 많이 찍습니다.
2: 맨발로. 자연스럽게.
0: 네.
2: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때 그 사회의 그 당시의 사회상을 또 보여주고 그때 제일 좋은 양복이라고 입고 찍었는데 한참 뒤에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어요 양복이.
0: 그렇습니다.
2: 저는 그 머리 스타일이 B였어요 B.
0: 아,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네요. 프라우스 때 B.
2: 아, 뭐 프라우스 때 확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찍은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0: 친구 집이든 어디 이제 친척 집 가면은 항상 이제 그 벽에 걸려 있는 가족 사진부터 이렇게 한번 쓱 보잖아요.
2: 그렇습니다. 아, 진짜.
0: 예, 그런
2: 예전 생각 많이 나네요.
0: 그렇습니다.
2: 어쨌든 가족을 생각하고, 예, 나라를 생각하고 이 사회를 사랑하면서 라디오를 들어주십시오.
0: 가정의 달 5월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결정적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볼.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3: 밥알 찹쌀떡의 원조.
4: 백년화편.
3: 첨가물 없이 건강한.
4: 백년화편.
3: 30년 전통.
4: 백년화편.
3: 떡 선물 세트는.
4: 백년화편.
3: 1588-5678.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9: 온라인.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0: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0: 열혈 강호 온라인.
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도시만세 결정적 순간.
3: 전국의 고수들이 펼치는 웃음 대잔치.
4: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주체할 수 없다.
3: 다시 들어도 또 재미있다.
4: 도시만세
3: 결정적 순간이야. 저희 도시만세는 매일 코너와 요일 코너들이 알찬데요. 각 코너들이 오색나물이라면 요 코너는 비빔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맛있는 재밌는 재료들을 넣고 비볐습니다. 결정적 순간 출발하죠.
5: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양손으로 비벼도
6: 두 손으로 됩니다. 비벼도 되잖아.
5: 예.
6: 알더위.
5: 자,
3: 아시죠? 갑자기 최양락 선배가
5: 예.
3: 그 CF가 되신 거예요? 그
5: 비빔라면.
3: 아, 하여튼 그래서 저 CF를 하여튼 무슨 CF를 하러 가셨어요.
5: 예? 찍으러 가셨는데.
3: 근데 콘티를 딱 봤는데 콘티가 심형낸 거야.
5: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3: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게 안 돼서 양락이 형님께 온 거야 이게.
5: 아, 아.
3: 근데 그림이 딱 보니까 콘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5: 예, 예.
3: 그게 심형낸 거야.
5: 아, 누가 봐도.
3: 어. 그래서 양락이 형님이 그 자리에서 안 찍고 왔잖아. 오. 보통은 그냥 찍지 않습니까?
5: 찍고.
3: 예, 양락이 형님입니다. 예.
5: 예.
3: 아, 오셨어요.
5: 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3: 우리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데, 야, 대단해. 스타는 다릅니다.
5: 그래서 저는 남의 유행어도 혹시 몰라서 외우고 다닙니다.
3: 뭘 외워요?
5: 바로 이만 아닙니까 이런 거 외우고 다녀요. 혹시
3: 남이 하다가 힘들면 바로 내가
5: 경환이가 안 되면 이제 바로
3: 내가 한다.
5: 그거 가능해? 그럼 아 가능하죠 하면서 바로 갑니다. 하고 있는 이런 거 다 가능하거든요.
3: 나도 예. 소를 내가 해야겠다. 소를 주세요.
5: 예.
3: 내 거라 붙여야겠다.
5: 소를 간다고요?
3: 소를 주세요. 아, 좋아요. 밤밤밤밤밤.
5: 무는 누가 키울 거야?
3: 무든 쌀 쪽부터 갈아볼게요. 밤밤밤밤밤. 괜찮네.
5: 자 어쨌든 뭐 다 가능하니까요. 네. 자 오늘 그럼 빅 웃음 순간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퀴즈쇼 끝까지 간다 도전하셨던 우리 이용수님 속마음을 감추고 일한다고 하셨거든요.
3: 어허.
5: 저희 모두 빵 터졌습니다. 예, 요거 준비했고요.
3: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직업 대 직업 시간에 만나본 계절별로 직업을 다양하게 갖고 계신 장홍님. 아, 진짜 재밌었어요. 그날의 상황들 다시 만나보시죠.
7: 자 다음 도전자 누구신가요? 나와주세요.
8: 오세요. 같이 문제 풀어요.
3: 오세요.
8: 누구세요?
9: 안녕하세요. 저는 예. 강원도 강릉에 사는 65세 이용순입니다.
3: 아하.
9: 33년 공직에서 근무 후 정년 퇴직하고 농협 마트 주차 관리로 제 2의 새로운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3: 예예.
9: 퇴직 후에도 초심의 마음으로 사는 제 자신을 응원하고자 퀴즈 끝까지 간다에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3: 잘한다.
9: 아자 아자.
3: 화이팅.
5: 화이팅.
7: 어서 오세요.
5: 잘 오셨어요. 오셨어요.
3: 공직은 어디 쪽에 계셨어요?
9: 군인이었습니다.
5: 아, 군?
7: 군인?
9: 예, 예.
3: 군인.
7: 아, 군인이셨군요.
5: 강릉에.
3: 그러네.
5: 야
3: 그래서 말투가 그래도. 굉장히 딱딱 끌어지십니다.
7: 아니, 절도가 있으세요, 진짜.
3: 네? 그 어떠세요? 네. 지금 마트 주차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럼 뭐 일이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9: 예, 항상 고객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 친절하게 하기가 좀 쉽지 힘드시죠. 않을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9: 예, 그런 교육도 많이 받고요. 항상 제가 마음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첫 그 얼굴이기 때문에
5: 그렇죠. 처음 만나는
9: 예, 처음 만나는 분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그래도 제 그 속마음을 감추고 웃는 얼굴로
3: 속마음이 있었는데 속마음을 감추고 왜냐면 속마음이 드러나면
7: 안 힘들어.
5: 33년 군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 있어.
3: 안 힘들다고 하셨지만 속마음은 자꾸 감추고
7: 바로 힘드신
5: 이게
7: 거 아,
5: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삼서로 들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지휘관이
3: 비하라이
5: 삼서로 들어가.
3: 그리고 자 주차 2차에서 오와. 저쪽으로 주차할 때 손바닥 뒤로 하면서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5: 오와 열을 맞춥니다. 3, 4
7: 아, 예.
3: 군대에 계셨을 때는 뭐 맨 마지막에 저기 퇴직하시기 전까지는 그때는 뭐 뒤로 다니셨을 텐데요. 뒷짐짓고
9: 그러진 않고요.
3: 아 그러진 않고요.
9: 그 퇴직할 때도 그 우리 후배들한테
3: 와.
9: 그 모범을 보이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3: 그때도 속마음

0: 몸을 감추고 보보보.
1: 예, 그렇죠.
2: 속마음은 들키면 안 돼요.
0: 잘했습니다. 우리도
2: 다들 속마음은 있어요.
3: 그렇죠.
0: 네, 다 다들 속마음 있어요.
2: 자, 예, 드러내면 안 되죠. 자. 직업 대 직업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빠밤.
2: 자, 이제 전화를 한번 연결해.

0: 있습니다. 아 이제 여름으로 다가가니까.
1: 아 이거 기술이 있으시네요.
0: 자, 이분 만나보면 너무 궁금하네요. 예. 자 장홍님.
2: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1: 예. 아유, 안녕하세요. 도시만세입니다.
2: 아이고. 도시만세 너무 감사합니다.
1: 예예 예. 아 지금도 좀 바쁘신 것 같은데. 예.
2: 아 예. 지금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1: 아 이거 괜찮아요 지금.
0: 지금 누구네 집 에어컨을 고치러 갔다가 옥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2: 아우 예.
1: 아, 지금 또 통화는 괜찮으신 거죠?
2: 아 예 안전한 장소에 있습니다.
1: 예 예.
0: 아유, 아니 본인이 예. 안전한 게 아니라 예. 그 집 주인이 아니 이분 일하러 와서 옥상 위에 올라가서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1: 어디 저
0: 하여튼 뭐 그렇게 엄마, 예. 엄청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반가워요.
1: 아 네. 아 야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실외기 뭐 좀 수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0: 지금이 5월이잖아요.
2: 네.
0: 4월 3월에는 어부였어요?
2: 4월 3월에는 부안이라는 동네에서
0: 아, 부안.
2: 전부 부안 잡고
1: 어.
2: 뭐 갑오징어도 잡고
0: 아니 근데 거기 그때는 어떻게 가서 어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어부가 친구예요?
2: 아니 제가 어부 그 어부를 등록이 돼 있습니다. 나잠업이라고 해녀처럼 잠수를 해서
0: 아 그러면 본인이 해남이에요?
2: 네 해남입니다.
1: 부안까지는 그럼 어떻게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0: 부안을 어떻게?
2: 부안에서 이제 살고 있다가
0: 한 3개월 사는 거예요 거기서?
2: 그렇죠.
0: 와, 아니 장웅님?
2: 네네.
0: 그러면 저기 에어컨은 어디 와서 고쳐요?
2: 에어컨은 청주에서
0: 그러면. 에어컨은 청주 와서 다시 고치고.
1: 예. 거기 그런 다음에 프리다이빙 또 가셔야 돼요.
0: 프리다이빙은 바다. 저기 외국 나갈 거 아니에요 어디 뭐 어디는?
2: 뭐 외국도 가고 동해에서
0: 필리핀도 가고 동해도 가고.
1: 아 또 동해로 가요?
2: 예.
0: 그 다음에 겨울에 보일러는 어디세요?
2: 보일러는 이제 뭐 천안에서도 하고 이제 충남권에 사고 있습니다.
1: 아. 충남권 전체를 또 다.
0: 그러면 네. 장홍님,
2: 네
0: 결혼 안 했죠?
2: 아 했습니다.
0: 잠깐만요.
2: 아니 그러면 큰애가 고3입니다. 큰애가 고3.
1: 아니 그러면 혼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2: 아니요, 저하고 와이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1: 아내랑.
0: 잠깐만.
2: 예예. 예.
0: 잠깐만. 그러면 봄에 부안에 갈 때는 그럼 가족들은 어디에 있어요?
2: 청주에 있습니다.
0: 아 집은 청주야. 본거지가 네네. 청주야.
1: 청주인데.
2: 본거지는 청주고 제 주소는 부안입니다. 저만 부안.
1: 아 부안에 그러니까 본가가 있으면 부모님 댁이 부안이에요?
2: 아닙니다. 거기도 외지입니다. 그 어부 때문에 글로 갔습니다.
0: 아니 그러면
1: 장웅님.
2: 네.
1: 뭐가 제일 쏠쏠합니까?
2: 아무래도 에어컨이 제일 쏠쏠합니다.
1: 아, 에어컨이 아무래도 기술식이야.
0: 에어컨이 제일 지금 우리 담당 PD는 계속 무릎을 쳐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그럼 에어컨이 근데 에어컨을 뭐 봄 예. 가을에 하긴 애매하니까 일단 에어컨이 주력이군요 그러면.
2: 맞습니다.
1: 아유 들어간다 돈이.
0: 죄송한데
2: 예.
0: 민박집도 해요?
2: 아 예 민박집도
0: 지금 밖에서 어디서 문자 주셨는데 민박집도 하신.
2: 네 부안에서 민박집도 하고 있고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 집을 또 놀릴 수 없으니까.
2: 네.
1: 봄에는 내가 들어가지만 아,
0: 다른 날은 민박을 하고.
2: 네. 네. 여름에는 좀 누가 놀러 가면은 민박을 주고 있습니다.
1: 아, 또 있어요 혹시 뭐?
0: 야 이분 대단하지.
2: 뭐 스쿠터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0: 스쿠터 유통. 그리고 오토바이 스쿠터?
2: 아 그 바다에 타는 스쿠터가 또 있습니다.
0: 아 그거.
1: 아니 지금
0: 제트스키
1: 이렇게
0: 같은 거.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는 시간입니다. 곳곳에서 사고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환기를 자주 하고 졸음운전이나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사고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칠곡 휴게소 부근 3, 4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뒤로 2km 구간에서 꽉 막혀 있고요. 반대 서울로 가는 길은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양재에서 서초 구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서울 요금소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군산 휴게소, 또 당진에서 청담도 휴게소, 행담도 휴게소, 매송과 일직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선은 인제와 내촌, 또 설악에서 화도까지 긴 구간 어렵습니다. 최수연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0: 과 생활이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2: 들으러 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 통, 호적 등본, 종목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1: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 결정적 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티티마 프리즘이었습니다.
3: 네.
1: 자, 이번에는 우리 꽁트의 신분들과 함께했던 사랑을 했다. 우리 배치수 조태준 김경아 씨와 함께했는데요.
3: 네. 아, 2016번님이 보내주신 러브스토리. 아, 네. 배치수 씨의 일본인 연기가 너무나 리얼했던 스즈키상. 네. 만나보시죠. 80년대 후반이에요. 어느 여학생들이 다 그러했듯이 저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지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일본과 거래를 하는 회사였어요. 입사 1년이 지나면 일본 연수 근무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4: 어머머, 이게 뭐야?
5: 응?
4: 연수 신청서?
5: 응?
4: 어머, 경아, 너 가게?
5: 나 진짜 너무 가보고 싶어.
4: 와.
5: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지 않아?
4: 와, 난 일본어도 못하고 무엇보다 나는 목소리 작게 하는 걸 못해. 일본 사람들 다 이렇게 작게 이야기하잖아. 나 그거 들으면 속 터져 그냥.
5: 아니 그래도 거기 다녀오면 일본어도 늘고 무엇보다 나는 집에서 다니잖아.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혼자 살아보고도 싶고.
4: 해외여행도 흔치 않던 그 시절이에요. 근데 저는 일본 연수를 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비자가 6개월밖에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은 한국을 들어와야 했고 저는 4번을 반복하며 2년 반을 일본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에 저랑 같이 간 회사 동료는 6명.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처지가 같았던 탓에 정말 금방 엄청 친해졌죠.
6: 자, 보니까 내가 여기서 제일 언니인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방장한다.
5: 네, 언니. 근데 언니는 일본어 좀 하세요?
6: 응, 하겠니?
5: 엄청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영숙언니 제가 잘할게요. 우리 잘 지내봐요.
4: 대망의 일본 회사에서의 첫 출근 날이었어요.
5: 하지메 마시떼 김경아 데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립니다.
4: 할 수 있는 말은 인사뿐이었어요. 어쨌든 뭐 이제 뭐 어쩌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7: 반갑습니다. 저는 통역구 하는 스즈키 상입니다.
5: 한국말 통역. 반갑습니다.
7: 통역구는 미흡부로 할 수 있습니다. 제 지금 인허가 공장 가를리? 공장 가를.
6: 아 그럼
7: 가를리.
5: 가를리?
7: 가를리.
6: 가를리 가공 아마 공장 관리하시는 분이면 공장 책임자. 공장 책임자.
7: 공장 책임자.
5: 이야. 근데 한국어 진짜 잘하세요.
7: 예. 미흡부입니다.
5: 미흡.
7: 함께 서로의 언어를 배워 가도록 가면 좋겠습니다.
5: 아,
4: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온 업무를 처리했고요.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이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저쪽에서 일본 직원이 고개를 갸웃만 해도
5: 조또마떼 잠시만요.
4: 한국 쪽이랑 다이렉트로 소통해서 일 처리를 후딱후딱 했죠.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가 일머리가 좋아 보였는지 어땠는지 스즈키상이
7: 깨마상 혹시 니혼고 니혼 일본어 공부하십니까?
5: 일본어 니혼고 니혼고 공부를 간바떼 벤교 시테이마스.
7: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5: 네. 근데 일본어는 무즈 아니다. 무즈카?
7: 무즈카시데스.
5: 무즈카시데스.
7: 어렵다. 어렵다. 무즈카시데스.
5: 어려워요.
7: 그러면은 제가 일본어 공부를
0: 또 와주가

0: 에요?
1: 진짜요?
0: 일을 끝나고 숙소 가서
1: 숙소?
0: 숙소 가서 알료를 줄 수 있어. 네.
1: 진짜요? 아, 그러면 숙소. 다른 사람들한테 괜찮은지 숙소 가서 물어볼게요.
0: 숙소?
1: 언니들, 스치키상이 저녁에 우리 숙소 와서 일본어 가르쳐준대요. 어때요? 회사에서 쓰는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좋잖아요. 어때요?
2: 어머, 그래? 어머, 스치키상이 먼저 알려준다 그랬어?
1: 네.
2: 아이고, 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이 생겨가지고 웬일이래? 뭐야 얘는 또.
3: 아, 일단 커리큘럼이 어떤지 들어볼게. 근데 뭐 나랑 안 맞다 싶으면 나는 빠져도 되지? 아,
1: 그럼요. 그러면 화금 이틀 정도 해보는 거 어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수축기 상입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3: 그렇게 우리의 일본어 수업이 시작됐어요. 6으로 시작했던 일본어 수업은 한 달이 되자 4명이 됐고요. 또 한 달이 지나자 3이 됐고요. 석 달이 되자 나랑 방장 영순이 언니만 남았어요.
0: 아, 제 수업부가 무슨까지 됐을까? 어렵습니까? 재미없습니까?
2: 뭐 솔직히 재미는 없는데요. 근데 그것보다는 다들 조금 있으면 또 한국에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객지다 보니까 좀 외롭고 뭐 불편하고 그러니까요.
0: 예. 에? 응? 왜? 한국으로 갑니까? 아, 그... 영원히?
1: 아니요.
0: 영원히?
1: 저희 둘은 아직 안 가요.
0: 아, 다행입니다.
2: 왜 이래? 어머나.
3: 소수 정예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지루하다 싶으면
1: 아, 우리 볼링 치러 갈까요?
2: 저 스키즈상 아니 스즈키상 날도 더운데 우리 저기 맥주 맥주 마시러 갈까요?
1: 아니 우리 이번에 한국 들어갈 때 선물 사가야 되거든요. 우리 쇼핑 가요. 쇼핑
3: 주말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놀았던 거죠. 벚꽃이 유명한 우에노 공원, 도쿄 타워, 신주쿠로 놀러를 가고 나중엔 좀 더 먼데 하코네, 후지산까지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결국 방장 언니인 영순이 언니까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2: 잘 있어.
3: 같이 왔던 사람 중엔 결국 일본에는 저만 남게 됐어요. 혼자 남게 되자 괜히 마음이 심란해졌던 것 같아요. 의기가 소침해 있는 저를 보자 스즈키상이 대뜸
0: 경아상 좋은 사람입니다. 좋아합니다.
1: 스즈키상도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친구로 참 좋습니다.
0: 친구는 아이데스. 친구 아내입니다. 애인노이입니다.
1: 저희 둘의 관계는 친구입니다. 친구. 도모다찌.
0: 도모다찌 싫습니다. 교제로 하고 싶습니다.
1: 어?
0: 제가 싫습니까?
1: 싫은 건 아니지만 교제는 아니문이다. 우리는 도모다찌.
0: 어여.
3: 스즈키상은 그 뒤로도 여러 번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어요. 일본 남자와 연애? 결혼? 근데 그런 걸 제가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라고 선을 그었지요. 그러던 중 제가 이번에는 한국으로 아예 돌아가게 됐습니다.
0: 저 때문입니까? 저의 고백 때문에 경화성 가는 겁니까?
1: 아니에요. 절대. 2년 계획이었는데 6개월이나 더 있었던 걸요.
0: 한국 주소로 주십시오. 러브레터 쓰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진우지? 진지? 진지하게 생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 말씀하시되
3: 2년 반이 지났지만 한국어 실력이 늘진 않았어요. 스즈키 상관.
0: 아, 그런 거예요?
3: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그 말을 저는 믿었지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스즈키 상도 서서히 나에 대한 마음을 접게 되리라 여겼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얼마 안 돼서 스즈키 상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삐뚤빼뚤한 한글을 보는데 마음이 약간 이상했어요. 번역기도 없을 시절에 사전을 찾아가며 적었을 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0: 첫 번째 러브레터. 경화상이 떠난 후 뒤에 저는 조금 아팠습니다. 두통, 복통,

0: 안면허까지 아팠습니다. 사랑의 열병이에게 그치마시대 도쿄타워에서 찍었었던 사진을 보내주문이다. 간직해 주시겠습니까?
1: 첫 번째 편지. 스즈키상, 저는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도쿄타워 사진 고마워요. 영순 언니는 눈을 감았네요. 영순 언니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프지 마요. 제가 한국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0: 두 번째 러브레터. 경화상의 편지로 받고 여러분 소리 내서 읽었습니다. 경화상의 그릇이는 아크필입니다. 하지만은 귀에는 경화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립습니다.
1: 두 번째 편지. 저도 편지를 읽는 내내 스즈키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올해도 나카메구로엔 벚꽃이 피었겠지요? 함께 걷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2: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상하게 스즈키상이 그리워졌습니다. 이상하게 스즈키상이 보고 싶었습니다. 편지엔 보고 싶다고 티를 내진 않았지만 티가 났을 거예요. 양쪽 모두 사랑이 가득한 편지였거든요. 그러던 중 또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0: 여루 다섯 번째 러브레터. 경화상, 다음 달 12일 저는 경화상으로 보러 한국에 가문이다. 경화상 부모님을 뵙고 교제로 허락받고 싶었습니다.
3: 뭐라고? 스즈키상이 우리 부모님을 만나겠다고? 교제를 허락받아? 경화상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 와서 살 수도 있다고?
2: 일단 한국에 온다 하니 저는 부랴부랴 부모님께 사정을 알렸고 당연히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4: 뭐 일본인 남친? 니 혼진 사위 됐을까? 아이고, 어디 한국에 남자가 없어가 일본인 남자를 사귀나? 조상이 노한다, 조상이 노해. 니 우리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 했다 캤나 안 캤나? 옥고를 치렀다는 그 얘기를 니는 도대체 뭘로 들이끼고? 함부로 한국 땅 밟을 생각도 하지 말라께라. 참말로.
2: 저는 편지에 한국에서의 상황을 적어보냈습니다.
1: 열다섯 번째 편지. 스즈키상, 한국에 와도 부모님은 만날 수 없을 겁니다. 허락을 안 하실 거예요. 저도 부모님 허락 없는 교제는 싫습니다. 오지 마세요.
2: 그렇게 편지를 보냈지만 저는 당일날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가 올까 출국장 앞에서 기다렸는데 스즈키상이 걸어 나옵니다.
0: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3: 스즈키상, 보고 싶었지만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저 이 말 하려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왔어요.
0: 경화상, 역시 그런 거였습니다. 편지에 적힌 내용으로 짐작거나 했습니다. 저도 경화상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3: 스즈키상, 미안해요.
0: 일본어 발음은 여전히 그립니까? 전혀 노를지가 않았습니다.
3: 사장님, 이런 말을.
2: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눈물의 이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즈키상과 나의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스즈키상을 돌려보내고 오는 길,

제 손에는 하코네 유람선에서 활짝 웃는 제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몇 년 뒤 회사에서 연수를 간 사람을 통해 스즈키상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스즈키상, 언제 어디서든 항상 늘 행복하기를요. 이만 총총총.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2: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4: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박준영 강진의 2시 만세. 결정적 순간 사랑을 했다 사연에 이어서 들으셨던 노래는 고은희 이정란의 사랑해요였습니다. 아, 요 사연 들으시고 문자 뭐 게시판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3: 원혜숙님이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2: 그렇죠.
3: 사연 들으면서 그냥 본인 마음 끌리는 대로 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겠다 싶더라고요. 예. 멀리 날아온 스즈키 상이 안타깝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에 더욱 아련합니다 하셨고요.
2: 예. 근데 반면에 우리 3952님께서는요. 듣는 내내 우리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3: 아하.
2: 우리 아들 여친도 일본 사람이거든요. 사귄 지가 벌써 5년 됐습니다.
3: 아하.
2: 아, 이제 연애는 그만하고 결혼했으면 하는데 아, 정작 애들은 생각이 많은 건지 아직까지 별 말이 없네요. 어떻게 좀 더 기다려 봐야겠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뭐 이제는 예, 당사자들이 이제 예.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이날 해라 뭐 이렇게 정해주시고 했는데 지금은 당사자들이 뭐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3: 여기도 지금 스즈키상이 여기서 아, 이게 뭐 날아와서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까불지 말고 따라오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2: 까불지
3: 아, 이렇게 딱 박력이 갔어요 남자가.
2: 아하, 오히려
3: 당신 너무 사랑한다.
2: 아, 약간 물렁한 점이.
3: 나 당신 책임지겠다. 일본으로 와라. 이렇게 가야지.
2: 아니 근데. 아니 박준 씨도 따님을 두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3: 돼. 난 안 보내지.
2: 아, 그래요?
3: 아니 스즈키 상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니까.
2: 여기
3: 아니, 막, 아우 저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 멋있게 까불지 말고.
2: 아니 뭘 자꾸 까불지 않았어요 우리 사연 주인공 분은 까분 적이 없어요.
3: 약간 이런 약간 박력이 필요해 남자로서.
2: 아 박력인데 부모님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이 좀 어떻게 큰 산이니까.
3: 아이 그러니까.
2: 부모님 이게, 쪽으로 먼저 접근을 했어요.
3: 맞는데 남자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딱 이렇게 가면 또 돼.

0: 저기 도라지 위스키라도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1: 여기도 저기 우리 아드님이 3952님도 아드님이 딱 와서 저기 그 일본인 여자친구 딱 있으면 자 결혼하자 준비해라 현해탄 건널 준비해라
0: 까부지 말고
1: 까부지 말고 준비해라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뭔가 딱 있어야지 박력 있게.
0: 아니 근데 부모님
1: 그래야 가서, 딱 뭐가
0: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 드리고 해.
1: 아니 그건 당연한 건데 하여튼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야지. 여기 스스키 그냥 제가 한국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0: 아 지금 우리 여기 보면은 뭘 이렇게 부모님을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 뭐 우리 임영웅 씨 뭐 콘서트 티켓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야 된다는 게 접근을.
1: 하여튼 그렇다.
0: 자 조금 기다려 보세요 삼고인이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1: 삼사부 내가 태어나던 날 코너로 돌아올게요.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연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5: 당신의 차 어디서 정비받고 계신가요? 남학 신도시와 목포 고객님을 위한 남학현대서비스 종합블루핸즈가 임성역 건너편에 오픈했습니다. 제네시스 전문 정비부터 보험 차량 사고 수리까지 맞춤형 정비로 대기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문의 010-3614-8002.
3: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6: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7: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3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김민석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즉각 사후 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국무총리 담화문을 확인했고 삼성전자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총리가 총파업 강행 시 긴급 조정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제2차 사후조정 회의를 하루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협상 타결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18일 사후 조정 재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국민의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며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인공지능과 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행정정보와 위성사진으로 위법 의심 농지를 선별하고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 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농지대장과 공익직불금, 농업경영체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는 농지위원회와 마을 이장이 탐문조사에 참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엔 30도 안팎의 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오후부터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 수준 보이겠고 오존 농도는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31도, 부산 28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등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0: 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 회장 우희정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말죽거리는 지명과 관련한 여러 유래가 전해지지만 먼 길을 달려온 말에게 죽을 먹이며 쉬게 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충분히 쉬게 하는 일, 그것이 말을 사랑하고 아끼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잘 달리는 법보다 잘 쉬는 법을 먼저 고민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의 속도에 열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심에도 다정한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라디오 좋아하세요? 그럼 두 만을 들어요.

0: 그때 유행했던 히트곡과 그 시절의 추억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1: 내가
0: 태어나던 날.
1: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생일을 축하해드리고 그 당시에 무슨 일,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절 사랑받았던 노래까지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2: 여러분들의 생년월일과 함께 사연을 남겨주세요. 생일과 관련된 추억,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전해드리는 내 생일날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자, 그럼 내가 태어나던 날 어떤 분이 또 태어났는지 바로 만나볼게요.
2: 장근창님.
1: 제가 태어난 날은 1974년 11월 23일입니다. 24절기 중 20번째 절기인 소설인데요. 첫눈이 내린다고 해서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날 눈이 왔는지는 제가 눈도 못 뜬 상태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눈이 오면 차가 또 얼마나 막힐까 걱정부터 하게 되는 감성 없는 현실 중년이 되었네요.
2: 어허.
1: 제가 태어난 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코너를 들으며 궁금해서 찾아보니 우리가 흔히 항아리 모양의 우유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가 74년도에 출시가 됐네요.
2: 그랬구나.
1: 어렸을 때 목욕탕 갔다가 나오는 길에 엄마가 꼭 그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를 사주셨는데
2: 아하.
1: 희한하게 다른 맛이 나는 우유는 또 그 맛이 안 납니다.
2: 그렇지.
1: 저 그 바나나 우유랑 친구예요. 반갑다 친구야.
2: 그러네.
1: 아, 보내주셨어요.
2: 아이고.
1: 뭐 어떤 우유인지 딱 알겠네요. 예.
2: 어, 74년이면은 야, 50년, 50년 됐네. 53년 됐네.
1: 52, 3년 됐죠.
2: 그래.
1: 예, 신.
2: 이제 그 우유가. 아이고.
1: 두 살 되셨네요. 예. 예. 그 목욕탕 가면 꼭 이렇게 우유를.
2: 예전에.
1: 드시는 걸까요?
2: 그, 저 보세요. 이제 우유가.
1: 예.
2: 이렇게 거기 이제 위를. 원래 거기 이제 빨대를 꼽아 먹지만.
1: 꽂아
2: 드시죠. 그 전에 이렇게 손으로 뜯을 수 있잖아요.
1: 예.
2: 그 호일로 돼 있어서.
1: 예.
2: 은박지잖아요.
1: 예. 예.
2: 그런 우유가. 꽤 팔았었어요 예전에.
1: 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 그렇지 우유깍에
1: 종이깍이 아니고
2: 그, 하, 네. 그 종이깍 전에
1: 네.
2: 그렇게 요구르트처럼 그렇게 돼서 파는 우유가 꽤 있었어요.
1: 병우유는 보긴 봤는데
2: 병우유는 있었어요. 병우유는 있었는데 그렇게 이게 맛나는 우유 있잖아요. 아 그런 거였어요.
1: 흰 우유 말고
2: 흰 우유 말고. 네. 네. 그래서 그게
1: 커피
2: 기억이 나요.
1: 맛이 나는 우유.
2: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작았어요. 그거보다. 근데 그런 우유들은 다 하나씩 둘씩 다 이제 용기가 바뀌고
1: 아하.
2: 종이로 바뀌고
1: 예.
2: 이게 이제 74년이라 그랬잖아요.
1: 예.
2: 그 이제 종이를 뒤집어서 앞으로 꺼집어내서 파는 우유깍.
1: 음흠.
2: 그게 한 80, 한 하여튼 2, 3, 4년일 거예요. 아마.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1: 아.
2: 그 임성훈 아저씨가 선전하셨거든요.
1: 예.
2: 그래서 임성훈 아저씨가 이거를
1: 예.
2: 이렇게 그 광고가 어떤 광고냐면 그걸 보여주는 광고야. 이걸 이렇게 뜯어서 뒤로 밀어서 앞으로 빼라. 이걸 임성훈 아저씨가 가르쳐줬어. 그거를 찍어서 광고에 나왔다니까 그게.
1: 예.
2: 그래서 아 저걸 저렇게 먹는 거구나. 그래서 그 깍을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저렇게 해서 우유가 들어있다고. 물론 이제 외국에 있어서
1: 예.
2: 따라한 거겠죠. 우리나라도 예. 물론 도입한 거겠지만. 예. 야,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충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 네.
2: 1.5리터 병 나왔을 때 콜라.
1: 네.
2: 어, 그 충격. 그땐 병이었거든. 1.5리터가 병이었어요, 병.
1: 그때 아마 병이 1리터일걸요?
2: 아, 1리터짜리야?
1: 네.
2: 1리터일 수도 있겠다.
1: 하여튼 큰 병이었잖아요.
2: 큰 병이.
1: 그죠?
2: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광고 내용에 아,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해서 7잔 나오니까 온 가족이 먹기 좋죠. 그렇게 선전해서 그 여자 탤런트 분이
1: 어...
2: 그분이 누구냐면 와니 엄마예요.
1: 와니 엄마는 또 누구죠?
2: 그 와니 엄마가 누구냐면
1: 와니 엄마가 누구죠?
2: 와니 아 와니 아 와니 아빠가 야. 저승사자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도와주는 일일 시트콤 같은 드라마 이게 있어요.
1: 아, 그 드라마에
2: 네. 그 와니 아빠의 와니 엄마에서 와니 엄마
1: 주인공이시군요.
2: 네. 네. 아, 그게 기억이 나네.
1: 야, 어떻게 이렇게
2: 그 배우 남자분 이름이 방 누구였는데?
1: 야, 기억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기억을 하시네요.
2: 그렇습니다.
1: 네. 어쨌든 우리 장근창님은 74년도에 태어나셨고요.
2: 아, 와니 엄마, 와니 아빠.
1: 74년도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을 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2: 아, 1호선이?
1: 네, 74년. 이 돼서야 이제 1호선이 개통되고 그 이후로 이제 쭉쭉쭉 나오겠죠.
2: 오.
1: 이런 일들이 있어.

0: 떴네요. 73년도에. 예. 우리
1: 아이고.
0: 장근창님께 곰팡이 제거제를 보내드리고요.
1: 요즘은 뭐 커피에다가 바나나 우유에 더해가지고 얼음 섞어서 막 외국인들이 막 와서.
0: 뭐 그런 레시피들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의 음식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그래. 음식들도 좋아하시고. 달달하니 맛있잖아요.
1: 아이고 그랬구나.
0: 74년도에 사랑받았던 노래 한번 볼게요. 우리 이수미님의 내 곁에 있어주라는 노래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1: 전설 속의 노래라 뭐 어떤 노래인지도 서로 잘 모르고 일단 74년이니까 예. 53년 전쯤 노래 들어보시죠.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사이언스.
5: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V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0: 한국타이어 TBX. TBX.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도시만 세대가 태어나던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 만나볼게요. 익명을 요청해 주셨어요.
4: 2013년 5월 10일은 저희 네. 아이 생일이에요. 네. 보통 40주의 아기를 낳는데 저는 36주차를 앞두고 정기검진에 갔다가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돼서 응급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죠. 그땐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 아이고 예.
4: 딸 생일 5월 10일을 찾아보니 참 중요한 날이었어요. 4월 5일 식목일이 육지에 바다를 심는 날이라면 5월 10일 바다 식목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 날입니다.
3: 네.
4: 사막화 현상이 심한 바다에 해조류를 심어서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만드는 거래요.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태어난 우리 딸의 생일 축하해 주세요.
3: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5월 10일이 몰랐네요. 이렇게 좋은 정보.
4: 바다 식목일이구나.
3: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도 필요하죠. 이런 해초나 해조가. 근데 없으면은 바다도 사막화가 되는 거네.
4: 근데 바다 예. 식목일은 산에 가서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그렇죠. 바다 식목일은 어떻게 심지?
3: 뭐 이렇게 뿌리는 건가요? 아니면
4: 스킨스쿠버 선생님들이 내려가서
3: 직접 들어가셔서? 어쨌든 바다 식목일에 태어나셨습니다.
4: 네.
3: 2013년이면 이제 한 13년 전. 네.
4: 야.
3: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13년 전에
4: 뭐가 있었냐?
3: 아빠 어디가가 이제 인기를 끕니다. 아빠 어디가. 그래서 이 아빠 어디가에 지금 나왔던 이 국민 조카들 다 컸어요, 지금. 엄청 컸어요. 제가 또 이종혁 형님이랑 같이 좀 뭐 방송을 하고 있는데.
4: 예?
3: 아, 우리
4: 배우 이종혁 씨?
3: 예. 배우 이종혁 형님.
4: 예, 예.
3: 그 이종혁 형님이 그때 아빠 어디가에 나왔었잖아요.
4: 오.
3: 탁수 준수.
4: 오.
3: 아,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예. 지금 아빠보다 더 커요. 키가 지금 뭐 190이고. 그리고 벌써 다 둘 다 또 대학도 가고.
4: 오호.
3: 예, 같이 술도 드시고 그런데 그래서 야, 어떻게 그 어린 친구들 이렇게 커서 네, 아빠랑 같이
4: 시절이
3: 술도 한잔하고 아빠보다 더 크고 네,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4: 저는 얼마 전에 어디 이제 행사장에서 네. 이렇게 봤는데 붕어빵에 나오던 우리 이정용 씨가
3: 예.
4: 믿음이 아빠.
3: 예예 예, 예.
4: 믿음이랑 왔어요.
3: 근데 뭐
4: 근데 진짜
3: 많이 컸죠.
4: 아니 그냥 어른이 왔어요. 어른이.
3: 예, 예.
4: 어른이.
3: 어른이죠, 어른이.
4: 그게 원래 우리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 남의 집 애 크는 걸로 시간 가는 걸 안다고.
3: 그러니까.
4: 야.
3: 금방 커요.
4: 오! 막 그렇게.
3: 저도 제 조카가 코로나 시절에 낳거든요.
4: 낳고.
3: 그래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4: 잘 못 봤어요.
3: 돌잔치도 못 하고. 근데 어느새 지금 커가지고 내년에 학교 갑니다.
4: 아유,
3: 뭐.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요.
4: 시대가. 에이.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3: 자, 2013년 태어나신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익명을 또 요청을 해주셨는데, 선물은 보내드립니다. 선물도 익명인가요? 선물은 공개가 됐어요. 곰팡이 제거제 보내드립니다.
4: 이것도 저걸로 익명 선물로 보냈어야 되는데.
3: 랜덤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4: 2013년에 사랑

0: 이정재 형님, 조정석 형님이 나온 이 영화의 제목, 정답은 무엇일까요?
1: 보기 드립니다. 1번 진상, 2번 관상, 3번 밥상.
0: 예.
1: 샤팔션 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되겠습니다. 5분을 뽑아서 헤어 토닉 보내드리고요.
0: 2013년도에 사랑받았던 노래, 일단 가요가 K-Will의 Love Blossom입니다. Love Blossom. 팝송도 하나 있는데요.
1: 핑크의 Just Give Me a Reason. 예. 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5월 답지 않게 날이 정말 덥습니다. 지금 대구는 34도에 육박하고 있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30도 가까이 올라 있는데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전국이 대부분 높은 수준이어서 바깥 활동하실 때 건강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까지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때이른 더위 이어지겠는데요.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이동량 늘어나는 시간입니다. 수도권 제1수단 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서하남 나들목 부근 4차로와 5차로 막고 사고 처리하면서 하남 분기점부터 정체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부터 발안까지도 사고 여파로 밀립니다. 연민주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 만세 내가 태어나던 날.
1: 중간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0: 짜증이 났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식사가 늦어가지고
1: 그래요.
0: 여러분이 태어난 날 생일 축하해드리고 그때 있었던 일 유행했던 가요와 팝송을 들려

0: 드리고 있습니다.
1: 자, 다음 사연입니다. 9548님 안녕하세요. 저는
0: 고전에 깜짝 퀴즈 정답 발표 하겠습니다.
1: 자, 정답은
0: 바로
1: 관상이었습니다.
0: 관상이었습니다.
1: 다섯 뽑아서 헤어토닉 보내드릴게요. 도시만세 네.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0: 네.
1: 9548님의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1980년 1월 10일 강원도 강릉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죠.
0: 어이구야.
1: 저는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네. 자면서 이불에 실내를 많이 했습니다.
0: 어허.
1: 두 분도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땐 자다가 오줌을 싸면 동네에 소금을 얻으러 다녔던 풍습이 있었죠. 저도 아침마다 키를 쓰고 이웃집을 기웃거리면서 소금을 받아오고 또 다음 날은 다른 애가 우리 집으로 와서 소금을 받아가고 또 그 다음 날은 다른 집 애가 우리 집에 와서 소금을 받아가고 소금이 계속 옮겨져 가는구만. 네. 동네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받으러 다녀서 별명이 오줌 싸개였어요. 그땐 참 치욕스럽고 창피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많이 생각나고 그립습니다.
0: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키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어요.
1: 오!
0: 자다가 오줌을 싸가지고
1: 오.
0: 키를 쓰고 오. 소금을 받으러 갔었어요.
1: 머리라 키를 쓰고?
0: 네.
1: 그 옆집에 가서?
0: 그 옆집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 산에 있었기 때문에
0: 소금을 줄 만한 집이 응.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날 볼 수밖에 없는. 아,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막 창피할까봐 이렇게 또 안 하잖아요. 내 아이가.
1: 근데 어.
0: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또 창피함도 좀 알고 좀 지는 법도 좀 알고.
1: 그래야 이 사회에서 적응을 하게 되는 거다.
0: 그런 걸 조금 그게 어떻게 보면 내성과 면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1: 어, 창피하게 만드는 게.
0: 그러니까 뭐 일부러 막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우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좀 재미와 좀 그런 게 좀 섞여 있잖아요.
1: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저는 소금을 왜 얻으러 다닌 거죠?
0: 그게 이제 오줌이다.
1: 그 소금으로 닦으려고?
0: 아, 닦는다기보다는.
1: 그러니까 소금을 왜 얻었냐고. 짜게 먹어서 물 먹지 말라고? 아니 소금을 얻어와서 더 짜게 먹으면 더 물을 많이 먹을 텐데 그럼 더 오줌을 싸게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것까지는 뭐 제가 아는 건 없는데
1: 그게 아주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왜 소금을 얻어오라 그랬는지 차라리 쌀을 얻어오라 그러지
0: 그때 쌀 많이 없었어요.
1: 그런가요?
0: 저희 집도 쌀통이 비어있던 적이 많았어요.
1: 아하. 키는 곡식의 돌이나 쭉정이를 골라내는 농기구잖아요. 이 키를 머리에 씌우는 것은 알곡만 골라내는 키처럼 좋은 곡식을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다시는 오줌을 싸지 말아라 라는 뜻이 담겨있대요.
0: 아, 그런 뜻이 담겨져 있었구나.
1: 아.
0: 하진이 요즘 좀 젊은 분들은 키가 뭔지 모를 거예요. 네, 이렇게 널떡하게 생긴 거 있거든요.
1: 어허.
0: 콩 쭉정이 걸러낼 때도 그렇지, 많이 그렇지. 사용하고 그런 거.
1: 중력을 이용해서 걸러내는 거죠. 이거 위로 이렇게 살짝 들었다 뺐다 하는 거니까.
0: 뭐 그거예요.
1: 그런 거잖아요.
0: 무거움과 사실. 그걸 위해. 네. 네. 어쨌든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좀 부끄러운 사연일 수도 있는데 용기 내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8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보니까
1: 자 이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1: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게 1980년 네. 대한민국의 컬러 TV가 판매됩니다.
0: 아,
1: 이게 충격이었어요.
0: 그럼 방송도 이때 시작하나요? 컬러 방송?
1: 컬러 방송 시작했어요. 야 라고 충격이었어요 진짜. 아직도 기억나요. 아
0: 그것도 뭐 멘트가 있지 않나요? 이제 뭐 컬러 방송을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1: 그때는 컬러 방송이라고 하는 거 총천연색 방송이었어요. 총천연색. 그래서 영화에도 네. 무슨 영화가 나오면 총천연색 이렇게 써 있었어요.
0: 아 어디 칼라다. 극장 개봉할 때.
1: 흑백이 아니라 총천연색. 야 이게 기억이 납니다.
0: 컬러 TV가 80년대 나온 이제 예전에 보니까 그 오즈의 마법사인가 그 영화가 이제 최초에 이렇게 컬러로 넘어가는.
1: 오.
0: 그 영화 안에서 컬러로 넘어가더라고.
1: 그렇지. 그게 되게 엄청난 장면이에요. 네.
0: 흑백에서 컬러로
1: 넘어가. 흑백을 쭉 보다가 안으로 밖으로 카메라가 쭉 빠져나오면 컬러인.
0: 야, 이 컬러의 시대가 됩니다.
1: 어?
0: 80년대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 우리 9548님께 곰팡이 제거제 보내드리고 80년도 사랑받았던 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1: 네.
0: 노고지리의 찻잔. 사랑 많이 받았어요.
1: 네. 너를 만지면
0: 요게 이제 김창완 선생님이 이제 맞습니다. 노래를 만든 신 거죠.
1: 예, 네. 비슷한 느낌이에요, 진짜.
0: 네. 그리고 팝송.
1: Casey and the Sunshine Band의 예. Please Don't Go 예. 준비했습니다.
0: 두 곡 듣고 올게요.

0: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 만나볼게요. 어떤 분이 또 태어나셨을까요? 1216님께서요.
1: 제가 세상에 나온 날 1960년 6월 12일 그때는 쌀밥을 먹고 배부르면 마냥 좋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집에 보온 밥솥이 없으니 빨간 밍크 이불을 아랫목에 두고 거기에 밥그릇을 묻었죠. 그리고 다들 천 기저귀를 썼으니까 아기 기저귀를 빠느라 엄마들이 추운 겨울에도 냇가에 나가서 방망이질을 했고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 잘 씻지도 않고 조금 지저분했지만 그래도 낭만이 있던 시절입니다. 60년대생들은 공감할 거예요. 학교에서 체변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뱃속에 회충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선생님이 약을 나눠주시고 단체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서 칡을 팔았는데 5원을 내면 칡을 한가득 줘서 그걸 껌처럼 씹으면서 하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1960년생의 유년 시절 이야기였답니다.
0: 아, 네. 우리 형님들, 우리 누님들 사연입니다. 60년도의 네. 사연인데.
1: 아, 이게 체변 봉투가 요즘은 안 해요?
0: 요즘은 아, 다른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또 검사를
1: 병원에 가잖아. 저희는
0: 있었죠, 체변 봉투.
1: 저희는 체변 봉투를 했어요. 저는 체변 봉투가 있었어요.
0: 있었죠.
1: 그래서 그 봉투에 그 안에 비닐이 있거든요.
0: 비닐이 있죠.
1: 그래서 에. 그거를 뭐라고 써있냐면 밤알만큼 뜨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글씨가 되게 작아. 그래서 그게 밥알만큼 뜨라는 줄 알고 아휴, 밥알만큼 떴다가
0: 너무 좀 이렇게 상상이
1: 아니 그 기억나. 그 글씨에 변을 밤알만큼 뜨라고 돼있다니까.
0: 아 그게 미음이냐 비음이냐에 따라서 크기가 너무 차이 나네요.
1: 그래서 예전에 막 저런 것도 있었잖아. 개똥 담아가지고 회충 나왔다 그랬더니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회충 받아서 개를 먹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0: 있었고 친구 거 그냥 또 쉐어하는
1: 친구 가서 두 개 해오고
0: 쉐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 나온다고. 예. 그리고 또 부모님이 대신 또
1: 그리고 이게 체병봉투 걷는 날 있었고. 교실에 왠지 약간 좀 냄새가 꾸리꾸리했어요.
0: 그럴 수밖에 없죠.
1: 네 기억이 납니다.
0: 그럴 수밖에 없어요.
1: 선생님도 예. 느꼈을 거예요.
0: 이게 또 이게 근데 그 형광등에 비춰보고
1: 요즘 안 하는구나. 예.
0: 요즘 불주사도 없잖아요.
1: 아 요즘 불주사도 없구나.
0: 불주사도 아마 없을 거예요.
1: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맞는 거지 병원 가가지고 그죠?
0: 야 우리 때는 다 줄 서가지고 맞고 전 터져가지고 엄청 커요 지금. 이게 터졌거든요 중간에.
1: 아 간지러웠어요 그러면?
0: 아 뭐 어디 부딪혔는지 이제 터졌어요.
1: 아이구야. 네. 그러면은 막 엄청 심각한데 이거.
0: 네. 그래서 그때 이게 커져서 어떻게 너무 창피하고 그랬었는데. 네.
1: 아우 진짜 알콜 램프에 그거. 아우.
0: 그렇진 않았을 텐데 주사바늘을 여러 번 썼었어요?
1: 아니요. 주사바늘 여러 번 쓴 건 아니고.
0: 그건 아니...

0: 있어요?
1: 그냥 알콜 램프에 그렇게 주사 바늘을 네. 이렇게 불에 해가지고
0: 달고 가지고
1: 맞던 시절도 있었대요. 저희는 사실 그게 그래서 불주사란 거예요. 저희는 그 알콜 램프에 그렇게 했고 같지는 않았는데
0: 비시진가
1: 제가 그렇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한번 숨었다고 맞는데 한번 주사 맞는데 내 앞에 애가 김희수란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너무 울어가지고 내가 맞으러 가는 척하다가 살짝 앉았다니까. 그 내 자리도 조용히 돌아왔는데 아무도 몰라. 선생님들도 다 몰라.
0: 하나가 남아야 되는데.
1: 그래서 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갔어. 그리고 나만 안 맞은 거야.
0: 그게 무슨 주사였을까?
1: 몰라요. 무슨 주사인지를.
0: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 근데 그게 평생이 한이 돼. 지금도.
0: 그러니까.
1: 그걸 안 맞아서 내가 무슨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도.
0: 제가 봤을 땐 그 주사가 그 주사일 거예요.
1: 뭐요?
0: 말수를 줄이는 주사.
1: 그걸 안 맞아서 지금 말이 많아져가지고.
0: 그걸 안 맞아가지고 지금 말수가. 침묵주사. 침묵주사를 안 맞으셨어요.
1: 아 정말. 학교 다닐 때 꼭 저학년 때 침묵주사는 하나씩 맞추도록 하세요.
0: 꼭 맞아주셔야 돼요.
1: 자 어쨌든 우리 1216님께 곰팡이 제거제를 보내드리고요. 예.
0: 팝송 한번 볼게요. 60년에 사랑받았던 팝송 Everly Brothers의 Cass Clown을 준비했습니다. Cass is Clown.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3: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4: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3: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강원도 춘천에서 뗏목을 운반하면서 부르는 뗏목 노래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노래 부르며 뗏목 타고 먼 길 떠나는 고단한 신세를 달래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협찬이었습니다.
1: 조심하세요. 내가 태어나던 날 이제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의 생일 날짜 그리고 내 생일에 있었던 일 혹은 뭐 가족, 친구, 구남친, 구여친의 생일 사연 좋습니다. 보내주셔요.
2: 네, 기다릴게요. 네. 끝곡으로 박효신의 추억은 사랑을 닮아 준비했고요. 내일 또 놀아주세요. 1등이
1: 고맙습니다.
2: 조심하세요. Forever.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경품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 4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국민의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며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환승센터 개발공사 현장에서 확인된 철근 누락과 관련해 구조물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밀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어제 현장을 찾아 철근 누락이 확인된 지하 5층 구조물 안전관리와 보강 추진 계획 등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은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 만큼 구조물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추가 정밀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GTX A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의 시공 오류가 발견된 점을 두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전 공사 현장을 찾아 철근 누락 같은 중대한 부실이 생겼다면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회의를 거쳐 안전

0: 전을 보강한 후 추가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공사의 오류 확인과 정부 보고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 후보를 향해 부실 시공 사태를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이재명 공소취소 저지특위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서영교, 이주희, 김남희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전과 등을 두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성평등가족위 위원들은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모든 사람을 법적 조치하겠다며 이인선, 조은희, 서명옥, 이달희, 한지아 의원의 허위사실 발언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검증을 막고 형사고발로서 입틀막 하려는 시도라며 정 후보는 5.18 토론과 추모를 술집에서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엔 30도 안팎의 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오후부터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예정입니다. 강다한입니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5: 뭐 가끔 보면 문천식 씨는 자전거 탈 때 이렇게 반바지 입더라고요.
4: 아, 네네. 네.
5: 자전거 바지가 따로 있는 거죠?
4: 아, 사이클 탈 때 그 엉덩이 패드가 들어간 쫄쫄이 옷이 따로 있습니다.
5: 그렇죠, 예.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 자전거 바지라는 게 원단의 기능성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드를 이렇게 엉덩이에 덧댄 거죠?
4: 맞아요. 자전거를 오래 타면 엉덩이가 좀 아프거든요.
5: 그러니까.
4: 실제로
5: 어느 정도 아파요? 그러니까 고통이 어떤 방망이로 누가 엉덩이를 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물어 뜯는 것 같아요?
4: 아, 커다란 코끼리가 엉덩이를 한 시간 정도 밟아놓은 느낌?
5: 아, 코끼리가
4: 오, 눌러놨다가 뺀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엉덩이 쪽에 젤 패드나 고밀도 폼 패드를 덧댄 바지가 나옵니다.
5: 네. 그렇구나. 아니, 그런데도 자전거가 주는 그 감정의 정점이 있길래 타는 거겠죠?
4: 그렇죠. 즐거움이 더 크니까 하죠, 뭐든지.
5: 아무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패드가 있는 속바지랑 팬티를 같이 입으면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4: 뭐 입는 분도 있는데 안 될 건 없죠. 근데 이 팬티를 입고 자전거 패드 바지를 입으면
5: 왜 안 되는 거예요?
4: 장시간 달릴 때 계속 쓸리기 때문에.
5: 아, 오히려.
4: 예.
5: 그리고 막 팬티는 땀에 젖으면 빨리 안 마르잖아요.
4: 예.
5: 아, 그래가지고 쓸려봤어요?
4: 그럼요. 오래 타면 쓸리죠. 그래서

0: 그래서 저도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클 하시는 분들이
1: 어느 정도 아파요?
0: 무슨 말이에요?
1: 쓸리면 아파요. 누가 막 엉덩이를 핥히고 하는 느낌이에요? 아니면은
0: 글쎄요, 뭐 막 긁힌 피부 느낌은 다 눈은 알잖아요.
1: 콕콕 찌르는 느낌이에요.
0: 아, 쓸린 느낌.
1: 아니, 잘 모르니까.
0: 오늘 공격적이시네. 네.
1: 아니야. 궁금했어. 진짜 왜냐면 자전거를 잘 모르니까. 아무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저처럼 진짜 자전거 안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물을 것 같아요. 왜 타요?
0: 그죠? 그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1: 쓸리고 코끼리가 밟고 가고 막 이런데. 아니,
0: 그런
1: 왜?
0: 통증보다도 전 그 음악도 안 듣거든요. 이 바람 소리가 주는 희열이 있어요.
1: 아, 바람 가를 때.
0: 네, 내가 새가 된 것 같은 착각도 들고. 아하. 그리고 걷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어서 여행 가는 기분이 듭니다.
1: 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이 실력이 없으니까 바퀴 막 굴러가는 거 신경 쓰느라 바람 가르는 걸 느낄 여유가 없었던 거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뭘 할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네. 맞아.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물 근처로 물복 입고 가는 것까지가 너무 귀찮은데.
0: 그렇죠.
1: 그 물살을 가르는 느낌.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잖아요, 정선우 씨도.
1: 오늘 우리는 다 가르네. 바람도 가르고 물도 가르고.
0: 그러면 좋거든요, 기분이가.
1: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코 못 놓는 게 있다. 이건 굉장히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0: 즐거운 일이죠. 네.
1: 자,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0: 네, 5월 17일 일요일 첫 곡으로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오셨습니다. 네.
1: 그렇죠. 그 러닝하는 분들도 막 더운 뭐 이런 날씨, 네. 햇살 막 그리고 막 가끔씩 그 러닝 오래 하시다 보면 가슴이 쓸리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에도 무릎도 또 안 좋고 발목도 등산도, 안 좋고.
0: 등산도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희열.
1: 그렇죠. 뭐 러너스 하이 그리고 바이커스 하이.
0: 그러니까요.
1: 뭐 그 하이를 느꼈기 때문에 네. 도저히 못 놓는다 하는
0: 맞습니다.
1: 것들.
0: 오늘은 뭐, 예. 연애 하이가 있는 분이에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가 계속 네. 예 포기가 안 되는데 또 네. 그렇다고 이어지지 않는 네.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썬데이 상암 네. 3부에 시작할게요.
2: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이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7: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노쇼는 노노노.
6: 여러분이 미리 예약하신 사연들 저희가 웃음과 감동으로 꽉꽉 채워서 소개하는 시간이죠. 지라시 부킹 사연.
7: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세요.
6: 네, 방송 중에 문자 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또 방송 중에 아닐 땐 지라시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사연 예약하시면 돼요.
7: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4703님이 따님이랑 데이트를 가신대요. 어허. 이쪽으로 바로 모실게요.
8: 아, 야,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우리 딸 정일이랑 데이트 갑니다. 아, 무려 딸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7: 예. 오, 다행이네요 진짜.
9: 아빠, 우리 운동화 구경하러 가.
8: 아, 그래. 아, 요즘 운동화는 이렇게 나오네. 아, 이쁘긴 한데 가격이, 아, 야, 이 가격 완전 에러다야.
9: 아빠,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사주면 안 돼? 아, 아, 용돈 부족해서 못 산다고.
8: 야, 아빠도 용돈 없어.
9: 아, 아, 사줘.
8: 아, 딸이 데이트 신청한 이유가 있었네요.
7: 그럼요.
8: 정연아 괜찮아. 아빠는 다음 용돈 날까지 손가락 빨면 된다. 그래도 먼저 데이트 신청해줘서 고맙다.
7: 그럼요. 중학생이 지금 데이트 신청했다면 성은이 만극한다죠. 그럼요. 이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네. 나한테 예, 송금을 바라든 뭘 바라든 네. 말을 걸어줬다는 게 감사한 나이인 것 같아요.
8: 중학생. 저희 아내.

0: 도 딸을 그 치마를 잘 안 사줘요.
1: 왜요?
0: 제가 몰래 가서 사준 적 있어요.
1: 치마 왜 안 사주죠?
0: 운동복만 사줘요. 뛰어놀으라고. 특이하죠.
1: 어, 굉장히 특이하다. 네. 보통 엄마들이 치마를 사주거든요.
0: 안 사줘요. 구두도 안 사줘서 제가 몰래 치마랑 구두 사줘요.
1: 진짜 그 나이 때 에너멜 구두 막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얼마 있거든요.
0: 얼마 입고 싶은데. 네. 자, 다음은요.
1: 자, 우리 5278님이 보내주셨어요.
0: 소개해 주시죠.
1: 선희 씨, 천식 씨,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시는 거예요.
2: 아, 연극이 그렇게 재밌다던데.
1: 어? 뭐라고 엄마?
2: 왜 뭐가?
1: 뭐라 그랬어?
2: 어, 아니야 그 젊은이들 보는 그 연극 있잖아.
1: 아, 연극.
2: 그 대학로인가 거기 마로니에 공원 거기. 그쪽에서 한대. 근데 나는 평생 그런 것도 한번 못 보고. 아유.
1: 어머, 우리 엄마 연극 보고 싶으시구나. 아유, 얘기하지. 가면 돼.
2: 아유, 야 됐다 얘 아서라. 늙은이가 가서 뭐하니?
1: 어머, 왜 이러실까? 연극 보는데 나 나이가 어딨어 엄마. 그냥 보면 되지. 어, 주말에 가요. 나 예매한다.
2: 그럴래?
1: 막상 연극 예약했다니까 소녀처럼 좋아하시는 거 있죠? 자녀분들 부모님과 연극 관람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하셨어요.
0: 아,
1: 그러네 진짜. 뭐 오페라나 콘서트 말고 아, 그 뮤지컬 말고 연극 소극장 공연 요새 좋은 거 많더라고요.
0: 왜냐면 바로 앞에서 공연하기 때문에 네. 진짜 재밌어요.
1: 우리 왜 조혜련 씨도 다녀가셨지만 그 사랑의 엄마가 엄마랑 보기 되게 좋은 연극으로 꼽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또 보러 가시면 되죠.
0: 좋아요. 5278님 신청 노래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준비했습니다.

0: 네,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하신 부킹 사연을 꾸며드립니다. 네,
1: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0: 네, 먼저 3955님 보내주셨네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복숭아 농사를 지어요. 요즘 그 알속기 하고 있거든. 아하. 아시날래나? 예. 날이 더워가지고 진도가 팍팍 안 나갔는데 고맙게도 두 아들이 주말에 와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사연 소개된 데 우리 아들놈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대신 좀 전해주세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0: 아, 우리 아드님들도 회사 생활하느라 힘들 텐데.
1: 요즘 가끔씩 우리 사연 올 때 그 아드님 따님이 엄마 과수원 일 도와요, 부모님 농장 도와요 이러시는데. 네. 와, 근데 진짜 그러면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능률이 올라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의지가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이 알숙기가 그거라면서요. 한 가지에 한 두세 개만 남기고 그 좀 자잘한 열매를 제거하는 그쵸. 작업인데 이게 손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1: 맞아. 또 그렇죠? 양분이 저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0: 그러니까 집중되도록.
1: 네, 선택과 네. 집중이죠.
0: 아유, 아드님들 고생 많으시겠네요.
1: 그러게.
0: 네.
1: 근데 또 이렇게 땀 흘려서 돕구난 아드님들에게 엄마가 모처럼 또 엄마 손으로 발휘되는 뭐 세참이나 식사들.
0: 그렇죠.
1: 이런 게 또 추억이잖아요.
0: 맞아요. 네. 아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1: 네.
0: 2552님 사연 볼게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이면 모임 단합대에 갔다가 서울 오는 중이겠네요.
0: 네네.
2: 버스 기사님께 지라시 틀어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아, 자, 우리 모임 회원 여러분, 단합대 준비하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 덕분에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고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브라보 인생을 위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청해봅니다.
1: 이렇게 모임 많으신 분들 진짜 하루 아이돌 스케줄로 사시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그리고 또 고마운 게 어쨌든 버스에서 기사님한테 그 정세림 전시기 하는 그거 좀 틀어줘요라고 하신다는 게 저는 와닿네요.
1: 저희 그렇게 그 주유소나 공공장소에서 저희 프로 요청하시는 분들 네.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있어요.
0: 아, 영광입니다.
1: 그분들이 수유해 주시는 사랑으로 시청률이 상승, 청취율이 상승하고
0: 그렇죠.
1: 예, 그 덕에 모든 개편을 꼴딱꼴딱 잘 넘기고 있습니다.
0: 우리 2552님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1: 여러분 모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되시길 바라면서 네. 노래 듣죠?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긴 시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총 30km 가량이 밀리는데요. 삼양터널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고, 이후로 청주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5km,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5km 구간이 특히 길게 답답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죽전나들목 부근 고장차 처리로 5차로가 막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더 가서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정체 보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30도 안팎 보이면서 평년을 6, 7도가량 웃돌았는데요. 화요일까지는 때이른 더위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약사연의 주인공 4457님인데요. 바로 모실게요.
8: 어머나 세상에, 제가 주말에 아들 상견례가 있지 뭐예요.
7: 네.
8: 무슨 옷을 입고 가서 내가 얘기를 할지 또 무슨 말을 할지 나 너무 고민되는 거라. 이게 어색할까 봐도 걱정이거든요.
7: 예, 저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제가 네. 저 천식의 묘시다.
8: 예, 반갑습니다.
7: 예, 이제 저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차가 엄청 막히죠?
8: 아, 이제 KTX 타고 왔거든요.
7: 아, 예, 그러시구나. 예.
8: 아, 이래 어색해 둥둥 떠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되나? 저기 할 말 없으면은 어떻게 지라시 뭐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뭐 사랑극장 이런 얘기라도 해볼까 봐요. 괜찮은데요? 약간 지라시 전도사?
7: 네. 몰랐는데 정선이가 꽤 잘하더라 라든지 네. 문천식이 은근 웃기더라 이런 얘기 부탁드려요.
8: 문천식이 그 할아버지 연기 네. 들어보셨어요? 기가 막혀요. 이러시면서 구체적으로 네. 코너명까지.
7: 아, 서로 좋아하시는 공통한 그 취미를

0: 찾으시면 좋을 텐데, 그죠?
1: 근데요, 아마 어색한 건 저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어색이 당연한 기본값 아닐까요?
0: 그쵸.
1: 네, 그러니까 너무 막 어제도 만나고 그제도 만난 사이처럼 지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알겠으나, 애 안 쓰셔도 돼요.
0: 맞아요.
1: 어,
0: 네.
1: 아마 결과가 좋을 겁니다. 생각보다.
0: 잘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라시 부킹 사원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예약하고 싶은 사연 있으면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1: 지금은 라... 아니, 네. 죄송해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나 딴 생각하다가 왜 이거 대사 뺏는 거 알죠? 왜?
0: 그럴 수 있어요.
1: 네. 내 거 가져가.
0: 네, 4457님 신청곡 방탄소년단 노래 준비했습니다.
1: 고민보다 고 들으시고 지라시 코너 베스트로 함께합니다.

0: 지라시 코너 베스트.
1: 재밌는 얘기 또 듣고 싶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다양한 코너 중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부분 들려드립니다.
3: 마지막에 퀴즈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2: 자, 그럼 지금은 라디오 시대 코너 베스트 발표할까요?
3: 5월 7일 목요일 민담과 만담 사이에서 방송됐습니다.
2: 바위가 된 남녀.
3: 아, 이게 중국 민담이었는데 자이언티 노래 한번 껴줬죠.
2: 네, 제가 좀 여러분 행복하시라고.
3: 아빠 좀 말꽁.
2: 행복할라이.
3: 바비킴인 줄.
2: 아프지 말롱. 그러시면서. 네. 조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선일 씨도 막 드립 많이 쳤어요. 딱따구리 뭐지? 비슷한 것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3: 아, 개따구리?
2: 아, 맞아.
3: 하여튼 저희는 여러분 사랑해요. 최선을 네. 다하고 있어요.
2: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3: 감을게요.
4: 我是海马이 옛날 중국 어느 마을에 아주 높이 솟아오른 구름산이 있었어요.
5: 구름산?
4: 산 아래 마을엔 결혼을 꿈꾸며 사랑을 키워온 어여쁜 처녀와 마음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여름 마을엔 극심한 가뭄이 들어 연못과 냇물이 모두 말라버렸고 농작물과 가축이 죽어가자 사람들은 애가 탔어요. 비가 오길 간절히 기도하던 처녀와 총각은 어느 날 깊은 결심을 하게 됐죠.
5: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 땅 파서 샘이라도 찾아야겠다 해.
6: 하오하오, 我是南宫大拉 땅파.
5: 쩐더마? 아, 우아이니.
6: 우아이니.
3: 갑자기? 갑자기?
4: 몸이 달아가지고 두 사람은 배고픔도 목마름도 견디며 밤낮으로 파고 파고 또 팠어요. 그러다 힘이 들 때면 서로에게 끈적한 눈빛을 보내며 힘을 냈죠. 그렇게 한참을 냅다 파다 보니 깊은 땅 속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노란 개구리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5: 아이야, 어이, 간 떨어질 뻔했다 해.
7: 니하오 마, 워시 방개구리. 저리. 여기 우리 땅 더 파면 안 된다.
5: 그렇지. 그런데 우리 물이 꼭 필요하다. 야, 무슨 방법이 없겠지 인마?
7: 구름산 꼭대기 흰수염 할배 찾아 꼴라이. 그 할배 도와줄 거라 해.
5: 흰수염 할배? 하지만 거긴 아무나 올라갈 수 없이 인마.
7: 이쉬마. 바위 타고 잘라낸 가시나무 찾아 올라. 그거 잡고 올라. 부바오도 올라간다 히.
5: 아, 쉬쉬. 부바오 마쉐이.
7: 마쉐이.
4: 그 말을 들은 처녀와 총각은 함께 구름산으로 향했죠. 정상으로 이어지는 바위 절벽엔 개구리의 말대로 가시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줄기에 바늘처럼 뾰족한 가시들이 가득했어요.
5: 아이, 가시 아프다 해. 손에서 피가 철철 난다 해. 니스, 위험하니까 여기서 기다릴라야.
6: 혼자 보낼 수 없고라이. 날 두고 가지 말라이. 바지 가랑이 잡고 애원하고라야.
5: 아야야, 지금 해가 중천인데 바지 벗겨지면 안 된다 해. 하오바, 내가 앞장서서이
6: 바지
5: 가시 뜯어 올라갈 거이.
6: 하오
5: 니스, 바지 그만 벗기고 잘 따라올라 해이.
4: 아유, 아슬아슬하다. 총각과 처녀는 가시나무를 타고 위로 오르기 시작했죠. 가시를 뜯어낸 총각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피가 났어요. 처녀의 손도 마찬가지였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니 힘을 낼 수가 있었죠. 이윽고 두 사람은 바위 절벽을 올라 구름산 꼭대기에 다다랐어요. 그곳엔 개구리의 말대로 흰 수염을 가진 노인이 하얗고 긴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5: 할배 낮잠 잔다 야.
6: 잔다마.
5: 낮 술 드셨나?
6: 하오.
5: 코골이 심하다 해.
6: 저수 그럼 좀만 기다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워시 할배 흐트러진 머리 정리하겠습니까?
5: 하오하오, 우리 애인 굿 아이디어다요.
4: 처녀는 노인이 깨어나길 기다리며 노인의 백발을 멋지게 땄어요.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이 번쩍 눈을 뜨더니
8: 잘 났다 해야. 아?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땄냐 해. 뜬다 취향 저격 마음에 쏙 뜬다 라야.
6: 젠더마?
8: 어?
6: 할배이? 어? 워시 할배 머리 따다구 라야.
8: 很好.

0: 아주 좋아. 이 스타일 완전 내 스타일. 어우, 소원을 말해보라 꼴라이야. 다 들어줘 볼려.
1: 잠깐만, 我的 물 필요하다 해야. 마실 물, 농사질 물, 맑은 샘물 다 필요하오딜라야.
0: 아, 물? 워터? 그렇다면
1: 저是 중국.
0: 아, 이거면 되겠다 해. 자, 선물이다 받달라야.
1: 이거 저是 금은진주.
0: 对, 맞아. 그걸 먹으면 몸이 바위로 변한다 해. 그 바위에서는 마르지 않은 샘물이 콸콸 흘러나올 걸라.
1: 콸콸.
0: 어, 산 아래로 내려가서 꿀꺽 삼키면 된다 해.
1: 아야,
2: 사람이 바위로 변한다니 그건 곧 죽는다는 말이었어요. 처녀와 총각은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진주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총각의 손이 조금 더 빨랐고 총각은 진주를 움켜쥐고 놓지 않았죠.
3: 이건 사내인 내가 먹겠다 해.
1: 안 된다, 야. 보시, 보시. 내 눈 흙에 들어가 또 안 된다, 야.
3: 어?
1: 어서 그 진주 내게 주라이시마.
3: 아잉, 그럴 순 없다, 마. 할배요, 우리 산 아래로 내려보내달라.
2: 총각의 말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두 사람은 산 아래로 내려와 있었죠. 총각이 울고 있는 처녀에게 말합니다.
3: 자기, 눈물을 멈춰라 해.
1: 그야.
3: 마을 가서 부디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살라줄라이.
1: 보셔, 보셔, 그런 슬픈 말 어제 말하시마.
3: 행복해라이.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제익.
1: 노래를 감춰.
3: 빨리.
2: 총야,
1: 이건 예측을 못했다.
2: 총각은 아 말릴 틈 없이 검은 진주를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그러자 총각은 노인의 말대로 검은 빛의 큰 바위로 변했어요. 신기하게도 그 바위에서 맑은 샘물이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처녀는 그 물을 차마 마실 수 없었답니다. 바위를 부둥켜 안고 울던 처녀는 홀로 구름산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가시나무를 붙잡은 손에선 피가 줄줄 흘렀지나만 두려울 게 없었죠. 다시 정상에 오른 처녀는 노인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1: 할배, 할배, 저주 일어나 보라카야. 할배, 고시 일래도 안 일어나시마.
0: 아야야, 별이 반짝. 깼다 해. 뭔 일이냐, 쉐마?
1: 우리 샘물 부주 가올라이디야. 그러니 내게도 진주를 달라 하오딜레야.
0: 아, 그럴 리가 없을 건데. 말겠다, 라이. 자, 받으라 해.
1: 하오.
2: 노인은 품에서 하얀 진주를 꺼내 처녀에게 주었어요. 진주를 꼭 쥐고 산에서 내려온 처녀는 총각이 변한 검은 바위 옆으로 가 손에 있는 하얀 진주를 바라보았죠. 그러자 검은 바위가 뭘 안다는 듯 슬피 우는 소리를 냈어요.
4: 안 돼! 니마, 그 진주 삼키지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마오.
2: 처녀는 진주를 꿀꺽 삼켰고 커다란 흰 바위로 변했어요. 그러자 나란히 서게 된 검은 바위와 흰 바위 사이에선 맑은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그 물은 냇물을 이루어 마을로 흘러갔고 땅을 촉촉하게 적시며 죽어가던 생명을 되살려냈지요. 기뻐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내 처녀와 총각이 두 개의 바위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바위를 향해 절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처녀와 총각의 얼굴을 다시 볼 순 없었지만 흐르는 냇물에서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제잘제잘 들려오는 듯 했답니다.
5: 안 웃길까 봐 조바심 나서 열심히 하는 게 다 느껴지네요.
6: 그죠?
5: 둘둘둘 1님께서 천식 씨 할배 연기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요. 써니 씨 어쩜 그리 중국어 연기를 실감나게 잘해요. 두 분 진짜 열심히 한다. 크크크.
6: 감사합니다. 네. 보람 있네.

0: 3164님이 어머 잠깐 화장실 댕겨온 사이에 바지가 벗겨졌네. 왜? 이게 예. 근데 웃기지 않아요? 문천 씨가 바지 벗겨지면 안 된다고 나중에 중국어 그거 약간 짝퉁으로 한 게 하오바.
1: 제가 뭐라 그랬어요?
0: 좋다는 거.
1: 아 하오는 좋은 건데 그죠?
0: 네. 약간 무의식의 발로예요.
1: 9348님. 나도 이런 눈물겨운 사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이번 생은 텄다 하시면서 아 총각이신가 봐요.
0: 같이 텄네요. 네, 됐어. 뭐 어떻게 사랑만 하고 살아. 괜찮아요. 9348님. 자 8118님. 네. 38세 여성입니다.
1: 네네.
0: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두고 이것저것 따지는 제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와 이거 중에 민담만담 들으시고. 바위가 된 두 남녀의 사랑이 제 마음을 흔들고 또 제가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1: 어이구.
0: 세상에. 이렇게까지 저희는 이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1: 그러니까요.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실 줄이야.
0: 생각보다 너무 깊어서 당황했어요 지금.
1: 근데 그 결혼 생각하는 남자친구를 네. 위해서 됩니다. 이것저것 고민하는 건 뭐 정상이에요.
0: 따져야 돼요. 이게 좀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1: 신중해지는 건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결혼 안 하실 거면 그거는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 남자친구
0: 잠깐만 놀러... 지금 결혼 네. 결혼 앞두고 있다는
1: 그죠? 확실한 거죠? 남자친구만 하는 거 아니죠?
0: DJ가 엎을 거면 빨리 엎어 지금 엎어
1: 예 결혼 예, 잘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0: 미리 축하드릴게요.
1: 그럼요 그럼요. 자, 방송 내용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지라시 코너베스트 특이평가 퀴즈.
0: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1: 두 남녀가 노인에게 얻은 이것을 삼키자 샘물이 나오는 바위로 변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매주, 2번 진주, 3번 여의주.
1: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네.
0: 자, 문자 기다린 동안 그렇죠. 난 괜찮아.
1: 아하.
0: 이 가수의 노래인데 가수 이름이 정답이에요.
1: 맞아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5: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7: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8: 제초제는 타타타.
9: 한얼 사이언스.
10: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11: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11: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 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 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4: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3: 아하.
1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 케미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코너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바위가 되기 위해서 남자가 삼켰던 것. 정답은요?
7: 2번 진주였습니다.
6: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제가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7: 네. 네. 자, 저희 뉴스 듣고 3부에 함께할게요. 네.
8: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9: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0: 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5시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내일부터 소득 하위 70% 지역민을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차 지원금은 일반 지역은 1인당 15만 원,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역은 25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으로 선정되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전남에서는 181개 선거구에 574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574명 가운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34명, 무소속 330명, 130명, 조국혁신당 62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22명을 뽑는 시장군수 선거에 63명에 광역의원 선거에 88명, 기초의원에 364명 등이 등록했습니다. 또 이번 등록 결과 전남에서는 목포와 여수 등 광역의원 29명의 무투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서울에서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에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겠다며 야외 활동과 장시간 외출 자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위는 오는 20일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20일까지 목포 지역 바닷물 수위가 최고 5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보돼 목포시가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바닷물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 근무반을 편성하고 빗물 펌프장과 배수 관문 등에 대한 사전 점검과 함께

0: 희연 저지대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지역 내 저온 냉동창고 113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에 나선 결과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됐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 이번 점검에서는 전체 34.5% 수준인 39곳에서 소방시설 관리 부실이 확인됐으며 과태료 2건과 기관 통보 15건 등 81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 조절용 벼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벼 재배 면적 감축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벼 재배 면적의 5.3%인 7,370헥타르를 감축을 목표로 수급 조절용 벼와 전략작물 재배 확대, 논 타작물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 회장 우희정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말죽거리는 지명과 관련한 여러 유래가 전해지지만 먼 길을 달려온 말에게 죽을 먹이며 쉬게 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충분히 쉬게 하는 일, 그것이 말을 사랑하고 아끼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잘 달리는 법보다 잘 쉬는 법을 먼저 고민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의 속도에 열광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심에도 다정한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6: 지금은 라디오.

0: go.
1: 정세림은 초식이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자, 오늘 3, 4부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컨텐츠 길라잡이 썬데이 상암 있는 날이에요.
1: 1049님이 천식 씨랑 준상 아나운서의 솔직 유쾌한 케미가 즐겁습니다. 두 분 딱 10살 차이 나시던데 세대 차이는 안 느껴지시나요? 하시는데
2: 준상 아나운서가 더 성숙해요.
1: 저는요 동생들하고 그런 갭이 없습니다. 굉장히 영하거든요 저는.
2: 갭이에요.
1: 저기요. 졸업하는 거예요?
2: 아니, 갭이 없어서 캡이라고.
1: 알겠습니다.
2: 나 라인 맞춘 건데.
1: 네. 자, 김준상 아나운서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볼게요.
3: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타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타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0: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방송 프로그램이 한면에 다 보였던 종이신문 속 TV 편성표.
2: 추억의 편성표를 보며 그 시절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아울러 봅니다.
1: 일요일 밤 콘텐츠 킬러자리 썬데이 상하. 아나운서국에서는 어른스러운 선배지만 어린이의 순수함도 있는 분이죠. MBC의 양가감정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김준상입니다.
2: 아, 양가감정으로 불려본 적 있어요? 살면서.
3: 근데 전 아직 어른이 못된 것 같아요. 저의 부족함을 계속 느끼고 있고 네. 아직도 나는 이렇게 아이 같은가? 좀.
2: 근데 그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
3: 그런가요?
2: 다 그렇죠.
3: 그런가요?
2: 지금 근데 방송 듣고 계시는 60, 70대 어른들도 뭐 80대의 어른들도 다 어느 정도 키워내지 못한 소년, 소녀가 있을걸요?
3: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나운서국 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와는 좀 다르게 동료들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그럴 네. 때마다 아, 내가 이 이야기까지는 그냥 하지 말걸. 아, 난 아직도 이런 이 말하고 싶은 걸 못 참아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2: 그게 어른의 기준이면 문천식 씨 공갈적 꼭지 물어야 돼요 지금.
4: 그러게. 나는 그런 거 없어.
2: 이유식해야 돼 이 사람 지금. 어떡하라고 지금 형 앞에서 지금.
3: 아 진짜 아, 매번 반성을 합니다.
4: 네. 네. 반성을 한다는 거 자체가 훌륭한 거예요.
3: 아, 감사합니다.
2: 예. 이미 어른이야.
3: 예. 뭐 내일이 또 성년의 날이더라고요.
2: 그래요? 아 그래요?
4: 예. 그러면 정부에서 향수랑 또 꽃다발
2: 키스.
4: 많이.
2: 네? 키스.
3: 근데 맞아요.
2: 향수. 키스 꽃다발
3: 맞아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2: 아니 문천식 씨는 내가 예, 내 입으로 이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3: 네. 아니면은 본인 대사인데 네. 누나가 처하시고
2: 문천식 씨는 조금 성인 대사 있잖아요. 19금 대사는 예, 예. 내가 해주길 바라죠.
4: 아 진짜. 예. 네. 제가 한번 또 뭐라 하거든요.
3: 너무 좋죠. 예. 네. 혹시 두 분은 좀 궁금하네요. 언제 어른이 됐다고 좀 느끼세요?
2: 저는 오히려 지금이 철이 안 난 것 같고
3: 아, 오히려
2: 철이 났다고 착각했던 때가 예.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3: 20대 후반에? 네.
4: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님을 챙기면서부터 조금 철이 드나 싶어요.
3: 근데 아이를 또 키우시니까
2: 맞아.
3: 어른임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2: 부모가 되면 무조건 네. 어른이 될 수밖에
3: 그러니까.
2: 없어요.
4: 그때 한 번 더 변화가 오죠. 네, 맞아요.
2: 어떤 면에서는 제가 문천식 씨 막 철없는 동생처럼 박대하지만 인정하는 부분은
3: 아버지,
2: 그 부모로서의 예, 그 모습은 저보다 훨씬 더 좀 어른이에요. 예.
4: 다행입니다, 그죠?
3: 예. 예.
4: 그것마저 못했어 봐요.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내가? 그죠? 네, 그렇죠.
2: 아,
3: 우리 TV 프로그램이 얘기해 볼게요.
2: 그죠?
4: 예, 몇 년도죠? 예.
3: 오늘 2019년 예. 5월 17일 TV 편성표입니다.
2: 쇼, 컴온!
4: 이런 시면 최근인데 그죠 비교적?
2: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다.
4: 이거 재밌었는데.
2: 그렇죠, 시즌 그렇죠.
3: 2. 예. 이때 시즌 2였습니다. 이 마이리틀 텔레비전 줄여서 마리텔이라고 많이
2: 맞아요,
3: 불렀죠.
2: 마리텔.
3: 스타와 전문가가 자신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건데 2015년 설 특집 파일럿으로 방송이 됐다가 같은 해 4월에 정규 편성이 됐고요. 이때 두 번째 버전이 시즌 2가 방송이 된 겁니다.
2: 시즌 1때는 그 마리텔이라는 역할로 네. 그 서유리 씨가 왜 굉장히 사랑을 맞아. 많이 받았잖아요.
3: 비서 역할.
2: 맞아. 예. 두 번째는
4: 누구였어요 그때?
3: 아이브의 멤버이자 우와! 당시에는 아이즈원으로 활동하던 안유진 씨가
2: 진짜? 그랬네요.
3: 와, 대박.
2: 어머 요때는 제 볼에 또 애기 살이 있었다.
4: 완전 신인 때구나.
2: 애기 애기다. 고1이었대요. 어떡해.
3: 애기네. 자, 그리고 시즌 1하고 2하고 또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4: 네네.
3: 시즌 1이 경쟁을 하는 거였잖아요.
2: 네.
3: 이 시즌 2에서는 서로 협동해서 기부금을 모으는 룰이 있었습니다.
4: 어허.

0: 예를 들면 3시간에 500만 원을 모아야 하는데 만약 이 기부금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저택에서 나갈 수 없는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1: 아, 그랬구나. 네. 예, 편성표 보니까 김구라 씨, 또 정영돈 씨, 김동현 씨, 어우, 그리고 고 김수미 선생님.
0: 아, 그러네요. 예. 최태성 강사님도.
2: 아, 김수미 선생님 뵙고 싶네요. 그죠?
1: 진짜 그립다.
0: 아, 그렇죠. 네. 그때 원하는 사람들한테 후련하게 욕설하고 일단 그러니까 독설해 주고 뭐 이런 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1: 지금도 짧은 영상으로 너튜브에 많이 또 돌고 있잖아요. 맞죠. 그때마다 진짜 그리워.
0: 특히 그때 당시에 그런 네.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젊은 층에서 정말 열광적이었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또 시즌 2 초반에는 강부자 김구 정영돈, 김동현, 김풍 씨 등이 개인 방송을 또 하셨거든요. 강부자 선생님 뭐 하셨을 것 같아요?
2: 선생님 뭐 하셨을까요? 진짜. 배우신데?
0: 진짜 의외인데요. 네. 축구 중계를 하셨어요.
2: 에?
1: 진짜요?
0: 원래
1: 너무 재밌었겠다.
0: 축구 팬이시래요.
2: 아, 정말로?
0: 그래서 맨날 자기가 할머니나 아줌마 역할만 하다가 좀 나를 변화시키고 싶다 이래서 나왔다고 하시면서 축구에서 하겠다는 목표를 잡으셨대요. 그래서 조우종 한준희 씨와 그 해설위원 한준희 씨
1: 네.
0: 축구의 정보와 역사를 능숙하게 줄줄 읊고 선수들 등번호만 보고 이름을 맞추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1: 와, 너무 매력 있다.
0: 대박이죠.
1: 네, 네. 이 장면 있으면 보고 싶네요, 진짜.
0: 만약에 지금 두 분이 이 마리테를 찍는다면 어떤 콘텐츠 해보고 싶으세요?
1: 저는 책 소개.
0: 책 소개요.
1: 네, 리뷰. 오,
2: 본격. 네. 나는 뭐 해야 되지?
1: 헛소리?
2: 그렇죠.
1: 19금 상담.
0: 19금 상담.
2: 저는 상담을 좀 하고 싶어요.
0: 상담.
2: 왜냐면 연애 상담 이제 전문가니까.
0: 네.
1: 저기요.
2: 예?
1: 누가 인정해줬다고 계속 전문가.
2: 아, 이건 이 분야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냥 하면 전문가예요.
1: 아, 그런 거야?
2: 네.
1: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문철식 씨가 예. 정말 그 타율이 좋은 전문가는 아닌데 예. 상담에 있어서 되게 직관적인 거 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하기가 너무 민망해 예. 이런 걸 다 얘기해줘요.
2: 그런 거예요. 그 선수 출신이긴 한데 예. 지도자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0: 네,
2: 잘 못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저는. 네, 예를 들어 축구로 치면 뻥 쳐서 넣은 다음에 안 들어가? 나는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 아,
0: 재능이 뛰어난 사람.
2: 그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이죠.
1: 근데 선수도 메이저에서 못 뛰었지.
2: 예, 야매라고 하죠. 예. 넘어갈까요?
1: 예.
0: 좋은 타이밍이네요. 예. 당시 인기 있었던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1: 좋은 타이밍이에요.
0: 엠플라잉의 예. 네. 옥탑방.
2: 좋았지 거기야. 예.

0: TV 편성표를 보며 추억의 프로그램을 톡톡합니다. 썬데이 상암. 오늘은 2019년 5월 17일자 7년 전이겠네요. 편성표 보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 얘기 나눠볼까요?
1: 사극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녹두꽃이라는 사극 보셨을까요?
2: 조정석 씨.
1: 바로 하시네요. 역시. 이 녹두꽃이 2019년 4월부터 방송된 48부작 S본부 금토 드라마인데요. 1894년 동학농민혁명 속에서 농민군과 토벌대로 갈라져 싸워야 했던 이복 형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 이 형제를 따라가다 보면 황토현 전투, 황룡강 전투, 뭐 전주하야, 갑오왜란 등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와. 그 역사적 순간에는 항상 민초들이 있었다는 이 의미 있는 메시지도 묵직했습니다.
2: 이게 시청률은 잘 안 나왔는데 진짜 명작이었어요.
1: 그래요? 네. 그래서 또 보셨구나. 네. 역시.
0: 그러니까. 캐스팅이 화려한 게 엄청. 제가 좋아하는 윤시윤 배우도 나왔었네요. 그죠?
2: 한예리 씨, 한예리 씨.
1: 한예리 씨 나오시고.
2: 쌍꺼풀 없고 왜 맞아요. 되게 고전적으로.
0: 한예리 씨 여기 라디오 한번 나오셨었는데 대기실에서 된 적 있거든요.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1: 진아 씨는 안 나오세요?
2: 풀꽃 같아.
1: 아 진짜. 네,
2: 진짜 다른 그 방송 DJ를 하셨었던 것 같은데. 어 진짜
1: 저도 뵙고 싶다.
2: 예쁘다.
1: 아니 그 조정석 씨랑 윤시윤 씨가 바로 이복 형제로 맞아요, 나오는 맞아요. 겁니다. 한예리 씨는 신분과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살아남으려는 송자인 역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시청률이
0: 보통 네. 시청률 잘 안 나오지 않았었나 이때는
2: 맞아 안 왔어요. 왜냐 초반에 좀 반응 좋았어요. 근데
1: 첫 회는 10%를 넘겨서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점점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지막 회에는 8%까지 나와서 뭐 그래도 그 정도면 잘했다, 선방했다, 뭐 이 정도의 평가였습니다.
2: 근데 이게 아마 요즘 OTT에 지금 풀렸다면 그때보다 훨씬 반응이 좋았을 것이 예. 그때는 사극이 이렇게까지 무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예.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난 휴머니즘과 그 무게를 갖고 있는 역사 드라마여서 좀 버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전 연령이 보기에는.
0: 그렇죠.
1: 그랬구나. 네. 네.
0: 그 사극은 저도 한 두 편 해봤지만 전투 씬을 하면 안 돼요.
2: 왜요? 왜요?
0: 대본에는 호각지세다인데요. 그걸 밤새 찍는 거예요. 왜냐면 엎치락뒤치락 막 밀렸다가 밀리고 막 이런 장면을 계속 가까이서 찍었다가 멀리서 찍었다가 조명 옮기고 다시 쉬었다 찍고 추운데 뭐 엄청 녹였다가 찍고 밤새 찍은 거예요.
1: 야, 근데 이 드라마가 전투씬이 네. 많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인지 이 녹두꽃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0: 뭐라고요?
1: 이 드라마는 보조 출연자분들 덕분에 제작이 가능했다.
0: 이분들 진짜 고생하십니다.
2: 맞아, 맞아. 네.
1: 그래서 뭐 혹시 이 드라마를 다시 보기 하실 분들은 네. 이 횃불 집회 장면이나 황토현, 황룡강 전투씬 그리고 전주화약 장면에서 민초로 나온 보조 출연자분들의 활약을 신경 써서 맞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2: 이때가 날씨 엄청 더웠을 때일걸요.
1: 맞아요.
2: 30도가 넘는 날씨였다고 그러던데.
0: 저희 자료를 보고 있는데 뒷모습조차도 우리 보조 출연자분들이 결의에 차 있습니다. 지금.
1: 이 몇 번을 찍어도 네. 다들 열심히 해주셨다고 합니다.
0: 정세스발이 맞네. 폭염 때였대요. 30도 넘는 그렇죠. 날씨였다네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조 출연자라는 말도 바꿔야 돼. 그냥 보조가 조연. 아니야. 이거는 네, 보조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의 역할에 있어서는 주연이거든요. 네,
1: 좋은
2: 그 당시에.
1: 네, 맞습니다.
2: 그러니까 네. 모든 출연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옳아요.
0: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주실까요?
1: 드라마 녹두꽃에는 가수에서 배우로 변신한 이분도 나오시는데요. 극중에서는 일본인 외교관으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또 한 번 사랑을 가고 감기 플리즈 등등 많은 히트곡을 가진 가수이자 배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0: 보기 주시죠.
1: 1번 성인국, 2번 임창정, 3번 이기찬.
0: 정상 씨 뭐 매운 거 먹었어요? 왜?
2: 힌트 드린 거예요.
1: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2번 아시죠?
0: 힌트 주신 거죠?
1: 예예.
0: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1: 예,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걸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5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 드릴게요.

0: 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은 지금 서울시의 대응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말 안전불감증,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비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무책임한 태도에 더 문제의식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한강버스 한강유람선 문제 생겼을 때도 차라리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했어라면 좋았을 텐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사실 국민의힘 내부의 중진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조국 대표, 지금 조국 네. 후보시죠. 당내에서 성비 문제 터졌을 때 사실 그 대답이 굉장히 더 논란이 됐다는 거거든요. 내가 당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걸 할 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말했던 게 더 큰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도 안전과 관련된 이런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일어난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서울시의 대응 태도가 매우 비겁해 보이고 오세훈 시장이 참 책임을 안 지려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1: 이창근 위원장님은 이제 아무래도 서울시 쪽 일도 좀 하셨고 내부를 좀 아실 거니까 당신 이제 서울시장이었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부실 시공을 언제쯤 알았느냐 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듣고는 이제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 그리고 또 누가 왜 국토부에 즉각 보고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먼저 원인과 방안을 검토하자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2: 일단 우리 전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팩트가 잘못된 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한강버스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뭐가 문제냐 한 적이 없고요. 한강버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대처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한강버스가 다시 재개됐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GTX 강남 환승센터 부분은 태생이 이렇습니다. 과거 한전부지에 현대건설이 100층이 넘는 높이의 그러한 사옥을 짓기로 했는데 그것이 50층짜리 3개동으로 짓는 걸로 바뀌면서 네. 공공기여금을 엄청나게 내도록 사전 환수제도라는 걸 그러한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공공기여로 현대건설을 책임하에 짓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한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책임을 회피했다면 지금 그때 당시에 철근이 빠졌는데 지금 더 강화된 그러한 방안을 내놨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국토부에 보고했겠습니까? 그건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 문제가 현대건설이 직접 발견하고 직접 인지해서 직접 스스로 서울시에 보고를 한 사안이에요. 네. 그래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들이 인지해서 이게 뭔가 도면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것이 보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히려 보강을 되고 최종 국토부에 보고한 게 4월 29일이에요. 근데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지금 거의 20일 가까이 지났는데 국토부에서 그 최종 보고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이 국토부에서 최종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정말 점검을 빨리 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빨리 보강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게 더 정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단 회피한 것도 없고 네. 그리고 서울시가 직접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현대건설과 함께 전문가 입회하에 20차례 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방안을 마련했고 그것을 국가철도공단 네. 그리고 국토부에 보고를 했는 게 이게 팩트입니다.
1: 이제 논란은 이제 바로 그 당시에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었던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아까 뭐 사고는 안 났지만 우리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원래 들어가야 될 철근이 많이 빠졌다는 것도 팩트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조금 더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바로 그 당시에 신고를 했다면 보고를 했다면 이런 얘기가 계속 달라붙고 있기 때문에 2부로 넘어가서 네 분과 함께 저희 서울시의 여러 가지 이슈 떠오른 거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0: 달달한 건강한 맛 강진 쌀길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목표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이번 주말 달력을 두 달은 더 빨리 넘긴 듯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경남 밀양은 35.1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서울 31도, 대구 34도, 광주 32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주춤하겠고요. 한편 고속도로 이동량 줄고 있지만 사고 소식 계속 들리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미사나들목 부근 승용차 사고로 1, 2차로가 막히면서 덕수산패 나들목부터 정체고,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방향으로 안진터널 부근도 대형 버스 관련 사고 발생해서 북진천 나들목부터 속도 떨어집니다. 연민주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8: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형의 뉴스 하이킥 2부, 전혜연, 신인규, 이창근, 이석현 이렇게 네 분과 찐텐 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남 GTX 환승센터 부실 시공 논란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 이창근 위원장님께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다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오세훈 후보가 당시 부실 시공을 언제 알았는지 이 시점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알았을 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 부분,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가 먼저 원인 방안을 검토하자라고 한 건지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십시오.
9: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부분은 부실 시공이라 그러면 우리가 고의자를 붙여서 고의 부실 시공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부실 시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건설이 직접 현장에서 이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인지를 하고 서울시에 보고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공사에는 현대건설의 공공기여금으로 책임하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턴키식으로 공사를 하는 건데, 서울시의 관할 부서는 도시기반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현대건설에서 스스로 인지하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도시기반본부에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도시기반본부장 책임하에 이렇게 보강을 하고 가자 했고, 그 사이에 국토부에도 내일 직원들이 출근한 다음에 더 정확한 게 나와봐야 되겠지만, 국토부에 4개월 지난 최종본을 4개월 지나서 보고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국토부에 이렇게 이런 사실을 국토부 실무 쪽이겠죠. 알렸다고는 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도시기반본부에서 네. 이것은 현대건설에서 인지하고 현대건설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됐겠죠. 그것이.
8: 아, 오세훈 시장한테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보고가 안 됐다.
9: 예, 왜냐하면 보통 도시기반본부의 네. 책임하에 본부장이 이제 이거는

0: 부실 시공이었다면 정말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현대건설에서 스스로 책임하에 발견하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있다 해서 그래서 국토부에 알렸다고 하니까 그건 다시 내일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바로 보강하는 거를 가자 해서 20차례 정도 회의를 했다 그래요.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은 네. 이렇게 강화된 방안에 대해서 4월 29일 날 국토부의 최종안을 보고를 했고 그 최종 보고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답이 없는 것이 오히려 그리고 이것이 국토부도 정말 정상적인 부처라면은 정권이 바뀐 걸 떠나서 아무리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을 이것을 정치쟁점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네네.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토부도. 오히려 중심을 잡고 지금까지 진행된 일이 그대로 100% 팩트에 맞게 발표할 건 발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해 줘야지만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책임은 다한 건 맞아요. 서울시가.
1: 빠른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뭐 동감을 하는데 일단은 아까 국토부에 보고한 시점 요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안이고 지금 그 이창근 위원장님께서는 서울시 쪽에서도 실무부서 쪽에서는 국토부에 그 전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는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았다 이 얘기로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신인규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우리가 이제 안전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네. 정말 관심이 많은 문제고 또 정말 안전에 있어서는 1mm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 이 문제가 뭐 정쟁화되는 건 저도 당연히 이건 반대입니다만 그래도 좀 따져볼 부분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서울에서 있었던 뭐 싱크홀 문제나 또 한강버스 관련된 안전의 문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하신 거는 정말 공적인 영역에서 마땅히 이런 부실 시공과 관련된 내용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는 건데 이 관리 감독이 과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보고 체계가 정상이었고 뭐 제대로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의문 나는 점들이 많이 있어서 좀 그 부분들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내용 자체가 그 GTX 승강장의 그 철근에 대해서 이제 80분 중에 50분이 구조 기준에 미달을 했고 62.5%가 안전 기준에 미달을 한 사안이 이제 다시 교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리 감독을 그럼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다라는 이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5개월간의 보고 누락의 네.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를 전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특히나 오세훈 시장의 인지 여부 만약에 뭐 본부장 하에서 다 전결이라서 보고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전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게 결국에는 서울시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기는 한데 결국 일정이 또 지연이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정쟁적으로 가는 거는 별로 실익은 없지만은 이 사안에 대한 문제는 좀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앞서 이제 그 의도적인 그 뭐게 아니기 때문에 부실 시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이창근 위원장님은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뭔가 공사에 문제가 있는 건 저희가 부실 시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지금 단순 실수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서울시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문제로는 안 봤다. 그러니 담당 부서에서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봤다는 거잖아요. 윗선에 보고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0: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인규 네.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서울시의 어떤 전결권이라는 게 일반 사기업도 그렇고 공무원 조직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다 전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그러한 문제 체계에 의해서 만약에 시장께 보고 안 됐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틀어서 그런 시스템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사안은 보고할 사안이 아니라서 보고를 하지 않은 건 맞았던 것 같고요. 도시기반 본부장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만 보고 기간의 누락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함께 다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결과는 국토부의 최종 본인 4월 말에 보고한 게 아니라
1: 실무부서끼리는 그 전에 얘기가
0: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에서 왜냐하면 이 공사 그렇거든요. 국토부에서 GTX에 대한 발주를 했고
1: 네.
0: 그 GTX에 대한 발주를 국가철도공단이 위탁을 받았고 그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강남 삼성역의 환승센터 이 부분만 서울시가 재위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당연히 철도공단에 당연히 네. 보고는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체크했어요.
3: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다 믿고 싶지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론을 박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인영 의원이 밝혔는데 국회 교통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태 진상 규명하겠다. 지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0: 이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런 안전 문제를 제기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저쪽은 문제인데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한강버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오세훈 시장이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면 2025년 한강버스도 10월에 무승객 시범 운항 과정에서 세 건의 발생이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때 안 멈추고서 11월쯤에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사고 나고 막 그 사람들이 선착장으로 구조되고 이 난리가 나니까 그새야 오세훈 시장이 입장문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거든 큰 것이든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막았더라면 이렇게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자꾸 이렇게 지켜보다가 나중에 가서 하는 듯한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한강버스 멈춤 사고에 대한 사과문에서도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보여주는 문제랑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고, 또 보고가 왜 누락되지 않아서 진상규명을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그 관련해서는 저도 반박을 좀 해야 되는 게요.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여약 없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GTX 강남 환승센터는 안전 문제를 가지고 정치쟁점 하는 건 정원호 후보 쪽이고 민주당 측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가 이게 정말 안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20차례나 걸쳐서 회의를 하고 최종 정말 강화된 안을 국토부에 최종 보고를 자신 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단지 그 보고를 했냐 안 했냐 그 시기 가지고만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행태를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리고 국회 교통위에서 하겠다, 저 환영해요. 제가 듣기로 내일 국회 행안위도 소집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희 당 의원들도 갈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러한 규명하는 거 좋아요. 다만 정말 누가 정치 쟁점 하는지, 그리고 최종 안이 정말 안전을 담보하는 안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
2: 저희가 이제 안전보호관과 관련된 회의를 하는 거는 당연히 부실시공 나오면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시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제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공사는 어차피 진행이 됐으니까 혹시나 모를 시민 안전이라든지 공사장의 안전 문제는 제대로 보장이 됐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체크해보고 싶어서 계속 시기 문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죠. 혹시 4월 말에 이렇게 보고한 이유가, 그 전에 구두상으로는 이제 뭐 나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식 문서는 일단 4월 말에 국토부에 보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6월 개통 이어서 이제 6월 곧 개통인데 어차피 미뤄지니까 그 지금 한 건지, 아니면 방안 마련을 해야 돼서 그때까지 늦어진 건지, 뭐 이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이거는 이석현 평론가 말씀도 좀 들어볼게요. 너무 조용히 계셔서
3: 말을 너무 쉬어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게 옆에서 이제 무당파로 지켜봤을 때는 이제 굳이 이 상황에서 건설사 과실이 분명한데 서울시 측에서 굳이 은폐할 동기가 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또 그 또 하나는 제가 국토부 또 고위 관계자분들한테 미리 좀 여쭤보고 왔는데, 이게 결국 공유하는 게 자연스럽긴 하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바로 국토부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유 시점이 뭐 공식 문서든 통화로든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유 시점이 언제인지가 결국 쟁점일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실 크게 쟁점화되지 않을 수 있는 저는 이슈라고는 생각합니다.
1: 4월 말하고 6월 말하고 결부 지을 필요는 없는 게요. 말씀드렸잖아요. 20차례나 이렇게 점검을 하고 전문가 입회하에 최종 안을 마련하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공법이잖아요. 우리 경제학에서 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넣어가지고 리그레션 돌려가지고 뭐 회기 계수가수를 뽑아내면은 하루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안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한 거예요. 예.
2: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이제 오늘 공사 현장 찾아서 무책임한 안전불감증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는 단순한 뭐 건설사의 실수인데 이거 정치 쟁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에서 실제로 오세훈 후보에게 좀 악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신인규 대표 말씀 좀 듣고.
4: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건설사가 단순 실수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막 철근이 빠져 있고 지금 이런 식의 상당히 좀 안전에 있어서는 좀 치명적인 부분이 지금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울시의 그런 관리 감독, 그리고 감독에 대한 어떤 책임론도 당연히 따라 나올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시민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책임 있는 분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아무리 이거는 좀 변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오히려 오세훈 후보에게도 좀 올바른 태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근데 쟁점화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뭐 뉴스.

0: 확인 과정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까지 나오면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세훈 후보 오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제는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와 부동산 정책 연대를 밝혔는데 연일 부동산을 공략하는 오세훈 후보의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이거 이창근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1: 실제 현재 상황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출 옥죄기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2주 대책을 막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월세, 지금 전세가 씨가 말랐잖아요. 서울에. 그리고 월세가 노원구에는 300만 원짜리 월세가 등장을 했어요. 이것은 피부로 우리 전월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연일 공급을 주장하는데 정은호 후보의 공급은 다른 걸 다 차지하고 청년주택을 5만 원 하겠다 네. 그랬는데 본인이 내세우는 성동구의 상생학사가 7년 동안 48호를 했어요. 그 7년 동안 48호 한 상생학사를 4년 동안에 어떻게 2만 원으로 합니까?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일 부동산의 공약에 대한 정말 허구성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해놓은 31년까지 착착 진행해놓은 그러한 31만 호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대출 옥죄기와 동시에 2주자 네. 대책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늦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은호 후보 측에서 그 31만 호가 순정이 아니다 그러는데 주택은 재정비를 하면은 기존에 멸실주택이 있고 멸실주택이 빼고 용적률 상승 등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게 순정이에요. 순정하는 신규주택도 한 8만 5천 호가 돼요. 그런데 그런 8만 5천에 대한 개념은 없이 기존 재정비 사업이 없어지고 거기에 주택이 새로 생기니까 네. 공급이 늘어나는 게 없다. 이러한 무지한 말을 하니까 저희가 문제 삼는 거죠.
0: 전현 부원장님 반론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작년 내란 후에 들었었던 이재명 정부 탓을 하니까 굉장히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원동 후보가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 간담회 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뭐 빌라 오피스텔 전월세 문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많은데 임기 동안 안 하고서 왜 전담하냐. 그러니까 거기는 구청장들이 다 웃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을 해보거나 행정을 한 본분들은 지금 오세훈 후보 측의 주장이 좀 너무 과하게 정치 공세화 오히려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뭐 전 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청년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 부동산 문제를 꺼내는 것이 물론 정부가 앞으로 더 잘해야 될 과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본인은 책임이 없고 현 정부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모습이 저는 좀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하나만 반론하면요. 박원순 문재인 정부 시절에 389개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43만 호 공급의 씨를 말린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세 씨가 말랐고 월세가 300만 원 돌출하는 것은 장특공 논란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겠다. 그러다가 갈라치기 하면서 1세대 1주택의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손보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현 정부잖아요.
2: 네. 위원장님.
1: 아니 그건 진실이에요. 아니,
0: 다시 발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아니 이게 지금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 전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셨어요? 그럼 윤석열 정부 때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1: 건가요? 아니 장특공은 누가 발표했습니까?
2: 아니 이거 지금 정부에서
0: 네. 예. 이렇게 두 분께 제가 두 번씩 말씀할 수 있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하고 부동산 정책 연대를 이제 오세훈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혹시나 앞으로 단일화가 나오느냐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여기저기 여론조사에서 정원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석현 평론가 전망을 좀 들어보죠.
3: 뭐 개혁신당과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뭐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지지율 합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지금 오세훈 후보 내심에는 이제 서울을 단일화하고 이제 경기를 이제 개혁신당에 넘겨주는 듯한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여의도에 있었잖아요. 근데 양행자 후보가 경기지사 후보가 되면서 그게 좀 꼬인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약간 어긋나는 느낌은 있는데요. 이를테면 개혁신당과의 단일화는 뭐 진보당이 울산에서 했던 것처럼 뭐 구청장 뭐 단일화를 같이 하던가 하는 식으로 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 얘기도 해볼까요? 광화문 광장에 6.25 전쟁 참전국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감사의 정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간 밭들어총 모양의 조형물을 두고 논쟁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이셨나요? 신인기 대표 말씀 좀 들어볼게요.
4: 저는 뭐 부동산 얘기 짧게만 얘기하면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장을 5년 동안 해오고 있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혀 회피하는 듯한 모습은 저는 정말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개입은 못했지만

0: 이건 좀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이 감사의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 광장이라는 것이 서울시장의 개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광장에 대해서 보수든 진보든 간에 어느 특정 세력이 뭐 광장을 뭐 사유화한다, 광장을 차지한다, 이런 논란이 늘 있어 왔는데, 정상적으로 서울시정을 펼친다라고 한다면은 그 광장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과거에 뭐 진보 진영에 대해서 뭐 광장을 사유화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감사의 정원 만들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하고 싶은 거를 여기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광장에 대해서 좀 다수의 시민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시민의 관점에서 이 광장을 어떻게 시민들의 품으로 돌릴 것이냐. 저 그 관점에서 본다면 예산 낭비 그리고 뭐 흉물스럽다라는 여러 가지 그 비판도 있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으로 저는 누가 주인이냐라는 걸 좀 후보들이 전 좀 더 특히나 오세훈 후보가 전 좀 마음에 좀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런 이제 논쟁도 있지만 이번에 또 하나 얘기가 나온 게, 이게 한 그 조형물하고 지하 미디어 공간까지 한 200억 정도 들었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형물을 통일교재단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가 맡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응찰 금액이 10억 정도 더 많았는데도 이들이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 하시는지 이창근 위원장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2: 우선 하나하나 좀 짚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부동산에 돌아가서, 오세훈 시장이 회피한 게 아니고요. 네. 정비구역을 다시 재지정해가지고 정말 가만히 놔두면 두고 보십시오. 31년까지 착착착 진행돼서 31만 호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광장의 사유권은 정말 진보 정부에서 거기에 정말 민노총, 시민단체, 데모하고 시위하는 장소로 전락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퀴어 축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의 정원 논란은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야간에 가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유화라는 건 누구를 위해서 특정 단체를 위해서 줬을 때만 사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논란이 있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추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광장이 박원순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2021년도에 다시 재벌선거에 당선돼서 갔을 때 논란이 있었어요. 광장을 한쪽으로, 중앙에 있는 것을 한쪽으로 치우칠 때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란이 있을 때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광장을 옆으로 올리면서 옮기면서 오히려 과거 6조 거리 조선시대 그리고 경복궁 앞에 월대 복원 그리고 문화재를 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대로 복원하고 나무 가꾸고 벤치 놓고 정말 시민들한테 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광화문 광장 보십시오. 축제가 열리고 페스티벌이 열리지 시위가 안 열려요. 그게 광화문을 사유하지 않았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용평 리조트 1화 세계일보.
1: 저희 유튜브로 넘어가서 얘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쏙쏙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스마트하게 달리고
8: 기름값 걱정 날리고
6: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8: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6: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8: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6: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9: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0: I love you.
9: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0: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9: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0: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1: 유유 제약.
12: 모든 인쇄 가능한
13: 서머 에드피아.
12: 온라인 주문 간편한
13: 서머 에드피아.
1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3: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14: 선거 홍보물 역시 서머 에드피아.
12: 국민 인쇄.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케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6: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2: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4: 네, 뉴스하이킥 3부는 과학 얘기, 4부는 법 얘기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정치 얘기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15: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6: 안녕하세요, 소란 고영배입니다. 이상교 선생님의 시 어제 저녁부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노란 단무지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실로폰 소리를 좋아하게 되었다. 어제 저녁부터 나는 나무 밑으로 걸어다니길 좋아하게 되었다.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애가 좋아한다고 말한 것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새롭게 좋아지는 것이 부록처럼 따라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득이겠네요.
15: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17: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8: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19: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 훈련이 2020

0: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한국 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3: 버스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파업 많은 피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삼성전자 총파업을 막기 위한 마지막 협상 기회로 여겨지는 제2차 사후조정 회의를 하루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연 김 총리는 내일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 재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를 끝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수출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 반등을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의 파업은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상생의 해법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김 총리는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협상이 틀어질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4: 삼성전자 노조는 김민석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사후 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담화문을 확인했고 삼성전자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총리가 파업 총파업 강행 시 긴급조정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조합비 일부를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조합비의 일정 범위 안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부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조합비의 최대 5%를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최대 3,500만 원가량이 지급될 수 있는데 집행부 1인당 월 최대 700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노조 측은 실제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노란봉투법을 사태 발생의 배경으로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주장에 따른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박충권 공보단장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이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차 청구하기 힘든 족쇄를 채워놓았으니 이제는 국가적 골든타임마저 노조의

전리품 챙기기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중앙선대위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완전히 틀린 허위 주장이고 산업 현장의 갈등 해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긴급 조정권을 거론한 가운데 범여권인 진보당과 정의당이 노동 3권 무력화 시도라며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손솔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친노동을 표방해온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의 정당한 헌법상 권리를 짓밟겠다고 하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긴급조정권은 노동 3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극약 처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은 헌법이 보장한 가장 기본적 권리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노동자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GTX A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견된 점을 계기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전 공사 현장을 찾아가 철근 누락 같은 중대한 부실이 생겼다면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회의를 거쳐 안전을 보강한 후 추가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공사의 오류 확인과 정부 보고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 후보를 향해 부실 시공 사태를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대답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환승센터 개발공사 현장에서 확인된 철근 누락과 관련해 구조물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밀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어제 현장을 찾아 철근 누락이 확인된 지하 5층 구조물 안전관리와 보강 추진 계획 등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은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 만큼 구조물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추가 정밀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공소 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서영교, 이주희, 김남희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전과 등을 두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모든 사람을 법적 조치하겠다며 이인선, 조은희, 서명옥, 이달희, 한지아 의원의 허위사실 발언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검증을 막고 형사고발로서 입틀막하려는 시도라며 정 후보는 5.18 토론과 추모를 술집에서 하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3조 5천억 원 늘어 3월과 비슷한 증가폭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5조 5천억 원이 늘어서 3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기타 대출은 신용대출 감소의 영향으로 2조 원이 줄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1분기에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은행권 주담대가 증가세로 전환되며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모레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를 국빈 방안에 준하는 예우로 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4도로 예보돼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서 노약자는 야외 활동 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

0: 미터로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7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7: 세상을 크게 보는 눈,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8: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려드리는 세모지에서는 여름철이 다가오면 걱정되는 게 냄새죠. 바다의 향, 여름 속 진한 숲의 향은 추억을 자극하지만 꿉꿉한 냄새도 일상 속에서 피할 수 없는데요. 이 냄새들은 어디서 오는 건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과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4부 제법 알려드립니다에서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던 고 홍성록 씨의 유족에게 배상금이 7,800만 원 나왔습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건지 살펴보면서 요즘 보복 대행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법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한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8: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지식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모지, 오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8: 네, 오늘은 어떤 과학 얘기를 듣습니까?
10: 우리가 보통 매일 맡고 있지만 굉장히 신비로운 감각, 바로 냄새의 과학을 준비했는데
8: 네.
10: 살다 보면은 가끔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냄새 맡았는데 갑자기 할머니 집이 떠오른다거나,
8: 그럼요.
10: 비 오는 날 흙냄새를 맡았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이 생각난다거나, 흔들리는 네. 옷들 속에서 그녀의 샴푸 향이 생각나서 30년 전 그 첫사랑이 생각난다거나
8: 네.
10: 결국 이게 단순히 생각난다 정도가 아니고 그때의 장면, 기분, 공기, 사람까지 한 번에 떠오른다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8: 그럼요.
10: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왜 냄새는 우리를 과거로 데려갈까? 냄새의 과학을
8: 아까 그 흙냄새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한테 그 특정 냄새 중에 기억하고 아주 강하게 연결되는 게 사실 흙냄새거든요.
10: 아.
8: 5월 달에 비가 와서 흙에서 나는 향기.
10: 네.
8: 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그 맡았던
10: 그 판초 위 그 꿉꿉한 네. 냄새.
8: 뭔가 그 냄새만 나면 다시 군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10: 그것도 사실 이제 지오스민이라 그래서 네. 세균들이 이제 딱 이 랜서 분자를 가지고 있다가 네.

0: 우리 비가 떨어지면 그 비가 일종의 그 빗방울로 떨어져 나가면서 그 지오스민이 붙어서 공기 중에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세균 냄새다. 흙 냄새라기보다는.
1: 아, 이 세균들이 저를 군대로 다시 데려가는 거였어요. 특정 냄새를 맡으면 옛날 기억이 확 떠오르는 것. 이것도 우리가 뇌에 뭔가가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 과학적인 뭐가 있겠죠?
0: 네, 정확합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프루스트 효과라 그러는데 이 프랑스 작가 마르셸 프루스트의 소설 중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 과자를 먹는 순간 어릴 때 이 먹었던 마들렌 그 과자가 떠올려지면서 촥 그때 기억이 막 이제 회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특정 냄새를 맡았을 때 떠올려지는 모든 기억을 이제 프루스트 효과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뇌 속에 이제 기억 버튼을 누르는 게 이제 특정 냄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뭐 그때 그 장소 냄새 그건데 하면서 이제 갑자기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1: 오늘 조금 더 똑똑해졌습니다. 프루스트 효과.
0: 프루스트 효과.
1: 누가 뭐 그 얘기하면 무조건 옆에서.
0: 아는 척하면 좋죠.
1: 네. 네. 프루스트 효과라고 해. 이렇게 좀 아는 척.
0: 소개팅에서요. 네.
1: 왜 냄새가 기억을 이렇게 강하게 자극하는 걸까요?
0: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오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후각 빼고 나머지 감각은 감각이 우리 뇌 시상이란 걸 한번 거쳐서 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 한번 감각이 희석이 돼요. 근데 후각은 시상을 안 거치고 바로 내려가요. 아.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 뇌의 감각을 자극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후각 망울이라는 후각 피질, 냄새를 담당하는 이 뇌가 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근처에 있고요. 네. 또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냄새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이랑 같이 버무려져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커피 냄새야, 이건 장미 냄새야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냄새 맡은 거, 그 상황에서 겪었던 경험, 뭐 음악, 그때 뭐 분위기 이런 걸 동시에 같이 저장으로 하는 거죠.
1: 오, 복합 저장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0: 맞습니다. 네.
1: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뭔가 내가 이거 꼭 기억했다 하겠다 싶은 거는 냄새와 같이 저장해라.
0: 이거 너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죠.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 감각은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와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냄새를 잘 이용하면은 기억과 같이 버무려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여행 갔을 때 그 여행지에서만 쓰는 향수 하나를 정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여행 내내 그 향수만 뿌리고 다니는 거죠. 아침에 나갈 때.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향을 다시 맡았을 때 그 여행지의 거리, 날씨, 음식, 사람들 뭐 그때의 기분이 한꺼번에 떠올 수 있어요.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그러니까 굉장히 뭐 비싼 동유럽에 갔다. 그거를 그 효과를 3배, 4배 증폭시키고 싶으면은
1: 사진만 찍지 말고.
0: 그렇죠. 남는 건 사진이 아니라 남는 건 기억이거든요. 근데 까먹는 이유가 이 후각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향을 평소에도 계속 쓰면은 그 기억이 결국 섞이기 때문에 네. 효과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딱 여행지에 독특한 향수
1: 아주
0: 하나
1: 특별한 향수.
0: 네. 하면은 강력한 기억 버튼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1: 그러면 내가 정말 조금 큰맘 먹고 어디 좋은데 여행 갈 때는 네. 특별한 향수 뭔가 와, 그동안 안 쓰던 거 뭐 하나를 딱 아이템으로 가져가서 네. 그걸 매일매일 뿌리면서 기억을 잘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그 특별한 여행은 더 깊이 있게 기억된다 이런 얘기네요.
0: 삶이 결국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이 사람의 이 행복이란 건 결국 기억의 집합이거든요. 행복한 기억의 집합.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좀 오래 남기고 싶으면 이런 감정을 잘 건드려주는 게 좋은데 냄새도 그렇고요. 네. 또 음악도 그래요. 왜냐하면 음악도 들을 때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근데 사람의 뇌는 감정적인 반응일수록 정서적 반응일수록 오래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거 향수 업계에서 잘 들어서 이렇게 마케팅에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신혼여행 갈 때는 새로운 향수 가져가셔야 되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여행 아니겠습니까?
0: 네. 제가 뭐 향수 회사 직원은 아닙니다. 참고로. 네.
1: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 때문에.
0: 맞습니다.
1: 근데 같은 냄새를 맡아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난 너무 싫어 막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왜 그런 거죠?
0: 냄새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감각이거든요. 네. 같은 사람이라도 배고플 때 피자 냄새 맡으면 되게 행복하고 막 계속 맡고 싶잖아요. 근데 배가 너무 많이 부른 상태에 맡으면 오히려 느끼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냄새는 냄새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나 기억, 경험, 문화, 유전자까지 함께 작용할 수 있고요. 뭐 어릴 때 좋은 기억과 연결된 냄새는 나중에 계속 좋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뭐 안 좋은 기억과 연결된 냄새는 나중에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또 같은 냄새를 맡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수용체가 민감도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는 더 세게 맡을 수 있고 누구는 더 약하게 맡을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 후각 수용체 특정 수용체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 겨드랑이에 액취증, 암내 있잖아요. 네. 이 암내를 향긋한 냄새

0: 새로 맞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네. 사람이 이제 이상한 이제 그 기호가 생길 수도 있겠죠.
1: 결국에 냄새가 이렇게 한 냄새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는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경험도 같이 머릿속에 저장되기 때문에 네. 좋은 경험이라면 그 냄새가 훨씬 좋게 느껴질 테고 그쵸. 안 좋은 경험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0: 비슷한 맥락으로 맛도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이 오이 안에 있는 크크로비타신이란 물질을 1000배에서 10000배 더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1: 오이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고
0: 그 사람들이 같은 오이를 먹어도 한 몇천배 더 쓰게 느낀대요. 그러니까 오이 못 먹는다고 편식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아 유전자에 민감하구나라고 이제 이해하는 포용의 소통의 시대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요 얘기를 들은 또 우리 어린 친구들 엄마에게 오이 안 먹는다고 할 때 엄마 나는 유전자가 유달리 쓴맛을 느끼는 유전자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0: 아, 또 역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1: 근데 타는 냄새, 썩는 냄새 이런 건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이건 뭐 공통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싫어할 냄새로 이렇게 뭐가 각인돼 있는 건가요?
0: 일단 뭐 타는 냄새는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고 썩은 냄새는 음식이 상했거나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몇십만 년 전에 조상을 봤을 때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좋아했던 조상들은 도망 못 가거나 성을 먹어서 죽었겠죠. 근데 네. 그런 냄새를 맡았을 때 위험하거나 역하거나 싫어하는 반응을 남긴 조상들은 살아남았겠죠. 네. 그럼 그런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후손이 우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유전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탄 냄새를 맡으면 역하게 느끼고 또 뭐 상한 냄새를 맡으면 역하게 느끼고 피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이런 조상들에게서 유전자가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재밌네요. 여름인데 여름 되면 이제 땀도 많이 나. 지금 거의 여름이에요.
0: 그렇죠. 이제 오늘 어제 날씨도 뭐
1: 한여름을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네. 받을 정도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른바 몸에서 나는 냄새 체취를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람의 이 몸 냄새 체취는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0: 사실 많은 분들이 땀 냄새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 땀이라는 건 대부분 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균과 공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피부 상재균이라 그러는데 이 세균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1: 네.
0: 뭘 먹고 사냐면 우리가 흘린 땀 안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먹고 자라는데 특히나 그 일반적인 우리 온몸에 있는 땀샘은 대부분 이제 에크린샘이라 그래서 대부분 물 성분입니다. 근데 겨드랑이나 아니면은 뭐 귀 뒤라던가 네. 목, 사타구니 이런 데는 아포크린샘이라고 해서 물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도 같이 분비하는 땀샘이 있어요. 그럼 그쪽은 세균 입장에서 파티죠. 단백질이나 지방은 네. 굉장히 많은 영양소거든요.
1: 네.
0: 그래서 세균들이 그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서 나오는 이 단백질, 지방을 먹고 얘네들 입장에서 이제 일종의 똥을 싸는 거예요. 대사산물을. 근데 그 대사산물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내라든가 독특한 이제 액취를 품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겨드랑이, 사타구니, 두피, 목 뒤, 귀 뒤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씻을 때 귀 뒤, 목 뒤 이런 것을 좀 특별히 더 씻어주셔야 이게 세균의 먹이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8910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냄새가 별로 안 난다고 외국인들이 말하던데 맞냐라고.
0: 야, 이거 박수 드릴게요.
1: 맞아요.
0: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만 독특하게요. 100% 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 세균들이 좋아하는 단백질이 잘 안 만들어진대요. 땀에서.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그러니까 세균 입장에서는 서양인들이나 뭐 다른 나라 인종들은 먹이가 잘 나오니까 거기 잘 살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겨드랑이에 땀이 나와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단백질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먹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먹으니까 이런 이상한 냄새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이 가장 냄새가 덜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1: 맞는 얘기네요. 팩트네요.
0: 네, 팩트입니다. 팩트.
1: 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이 제일 냄새 안 나는 민족이야. 그쵸, 뭐 이렇게 그쵸.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네. 이제 여름 되면 요즘에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남성분들 자취하시는 분들 네. 빨래해서 네. 빨래가 약간 덜 말라서 나는 그 꿉꿉한 냄새들 있잖아요.
0: 네네.
1: 요거는 그 요것도 세균의 문제입니까?
0: 이거는 제가 겪었어요. 왜냐면 저는 네. 혼자 자취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빨래해도 항상 꿉꿉해지는 거예요.
1: 우리가 요즘 공간들이 밖에서 말릴 수도 없고 네. 실내에서 말리다 보니까 네. 약간 덜 말라서 그렇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는 전혀 이런 저는 쿠컨 냄새가 안 나요. 왜냐하면은 제가 최근에 결혼을 해서 부인이 아주 깔끔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고마워 송우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 이거 어떻게 방송 차단할까요? 네,
0: 아 근데 여기 과학이 있어요. 네. 차이가 뭐냐면 여름에는 되게 습하고 온도가 높잖아요.

네. 이게 세균이 되게 좋아하는 환경이거든요. 습하고 온도가 높은 거. 그래서 우리가 빨래를 하고 바로 이게 건조 안 하면은 이게 몇십 분 만에 세균들이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 옷 안에 남겨져 있는 각질이라든가 이런 부산물을 먹고 자라면서 쫙 불어나면서 굉장히 꿉꿉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0: 좀 잔인하지만 입을 쫙 햇빛을 말리면 이게 포근하고 좋잖아요. 그럼 냄새 맡은 게 바로 세균이 자외선에 맞고 죽는 냄새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햇빛 건조하는 게 제일 좋고 습해서 잘 건조가 안 되면은 건조기 바로 돌리는 게 좀 전기료가 나오더라도 여름 기간만큼 특히 장마 기간만큼은 그거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 혹시 아침에 딱 입으려고 하는데 네. 그런 냄새가 조금 나요. 그러면 긴급 처방 같은 건 없나요?
0: 긴급 처방은 그 헤어드라이기라던가 아니면은 요즘에는 스타일러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 자체가 순간적으로 쫙 건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이런 세균들 번식이 억제되고 죽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걸 전 추천드리고 특히 세탁기 있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세탁기는 무조건 열어놓으셔야 돼요.
1: 빨리 끝나고 하고.
0: 네. 왜냐하면 이게 안에 세탁기 안에 의외로 세균들이 많이 살아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드럼 세탁기 보면은 왼쪽에 세제 넣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네네. 뚜껑 열어놓으시고 그다음에 옷 넣는 것도 뚜껑을 활짝 열어놓으셔가지고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열어놓아야 안쪽에 세균이 번식 안 해서 이제 냄새가 안 탈 거예요.
1: 좋은 팁을 오늘 얻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50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아재 냄새라는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0: 참 안타깝게도 저도 요즘 많이 나요. 네.
1: 이건 과학적으로 또 뭐 설명이 되는 건가요?
0: 이게 사실 네이처 메디슨지에 만 35세 이상 되면 이제 아재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팩트가 나왔어요.
1: 아 진짜요?
0: 그때 되면 노화 관련 단백질이 확 늘어난다 그래요. 네, 늙음 지옥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때 되면은 굉장히 피지 분비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이 두피 있죠.
1: 두피
0: 그다음에 목뒤 그다음 귀뒤 지금 여기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시청자분들 귀 한번 만져보세요. 맨들맨들할 거예요. 여기에 피지가 많이 나와요. 아. 그러면 이 제가 말씀드린 이 피지랑 단백질이 많이 나오니까 세균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여기서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씻을 때 막 이렇게 세수하고 막 이렇게 앞뒤만 씻잖아요. 근데 제일 주의할 점이 이제 한 30대 후반 넘어가면은 귀 뒤랑 목 뒤 그쪽을 집중적으로 좀 씻어주시고 그다음에 이 그 빨래가 아니고 머리 감을 때 네, 두피까지 이렇게 착착착 충분히 아직 물로 적셔준 다음에 충분히 하시고 하면은 냄새가 훨씬 덜 날 거예요. 네.
1: 그럼 35세 이상이 되면 남성들은 훨씬 더 그 부위에서 이른바 단백질 아까 말씀하신 네네. 이런 것들 분비가 좀 많아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특히나 디아세틸이라는 분자가 30대 후반 이후부터 확 늘어나는데요.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딱 그 꼬릿꼬릿한 냄새 있잖아. 버터나 네. 이런 발효 음식 냄새. 거기서 나는 냄새인데 같은 음식이라도 우리가 음식이면 좋게 느끼지만 막 네. 그 아재 냄새라고 또 느낄 수 있다는 게 결국 냄새라는 게 주관적이라서 그런
1: 거예요. 향수 막 뿌리고 이러면 안 없어져요?
0: 아 그거를 냄새로 덮으면은 더 이상해져요.
1: 최악입니까?
0: 네, 최악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씻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뒤, 네. 목뒤 그리고 뭐 가슴 중앙, 그다음에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이쪽이 특히 피지 분비가 많이 생기니까 네. 그쪽을 좀 더 많이 씻어주는 걸 제가 권장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두피, 귀 뒤, 목 뒤, 뭐 겨드랑이 이런 데 깔끔하게만 씻어도 여름에 냄새 걱정은 안 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아까 꿉꿉한 냄새, 옷에서 나는 꿉꿉한 냄새는 뭐 드라이기 같은 걸 빨리 쪽 하면 좀 줄일 네네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0: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사계절의 구분이 무색할 정도로 요 며칠은 한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덥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 31도, 대구 34도, 광주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한발 물러나겠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정체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고장차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횡성휴게소 부근은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고장차 처리 중입니다. 반대 서울 쪽은 총 15km 밀리는데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가 가장 답답합니다. 연민주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한 주간 뜨거운 이슈에 관한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제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1: 네, 오늘은 이걸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고 홍성록 씨의 유족에게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 네, 이 고 홍성록 씨의 경우에는 1987년 이 화성 연쇄살인 3차, 6차 사건의 용의자로 당시 지목이 됐고요.
1: 네.
2: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을 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는 했는데
1: 네.
2: 당시의 언론의 경우에는 사실 실명이라든지 막 주소지까지 다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이미 이 홍 씨 가 사실상 범인인 것처럼 많이 보도가 됐고 뭐 살인범이다 이런 사실 낙인이 네네. 이미 찍힌 이제 상태였죠. 그래서 석방이 됐지만 이후에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취직도 안 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2002년에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는데 이후에 이 한참이 지나서 이춘재가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자백을 했고
1: 네.
2: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이 홍 씨에 대해서 불법 체포라든지 감금 자백 강요가 있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족이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의미를 부여하자면 불법 수사에 대한 뭐 책임이 인정됐다라는 것. 하지만 이 배상액에서의 유족이 보는 시각과 법원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워낙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1: 네네.
2: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냐라는 또 목소리도 나옵니다.
1: 유족은 4억 7천여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약 7,700만 원만 인정했다라는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 4억 7천여만 원이 손해배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청구를 한 것인데 두 자녀에게 각각 3,800만 원씩 이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총 7,700만 원의 지급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청구액의 한 16% 수준만 일부 승소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1: 네.
2: 이렇게 이 판단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손해 에 대해서 그 직접 손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법원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접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산정을 할 때 불법 구금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직접적인 가혹 행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지
1: 네.

0: 그럼으로써 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그 정신적인 손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유족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구금 기간은 뭐 얼마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든지 뭐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그런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좀 반영이 되길 원했던 것 같은데 법원이 이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위자료 산정 방식을 전통적으로 이 따져봤을 때는 직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주로 하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피해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1: 결국엔 피해액을 굉장히 협소하게 판정을 했다라는 말씀인데 자녀 한 명당 이제 3,800만 원 정도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0: 그렇죠.
1: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 측은 사회적인 낙인 피해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게 쟁점이 더 됩니까? 어떻게 돼요?
0: 그렇죠. 유족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아마 굉장히 강하게 다퉈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구금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고 네. 이것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큰 틀인데 그럼 불법 구금은 언제 어느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얼마나 가혹한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 1심에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 항소심에서는 아마 이 유족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사회적 낙인이 찍힌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많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불법 구금이 끝났다라고 해서 이 피해가 완전히 종결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회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은 그러한 피해들이 실질적으로 더 크다라고 아마 유족은 주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배상법상으로 이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한 직무 집행을 하고 그로써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이제 원칙인 것이고 거기에는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까지도 손해배상의 범주에 포함이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정신적인 손해라는 것은 이것을 법원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물론 판단을 하려고 했겠지만 이 유족과 그리고 이 본인이 물론 지금은 사망하신 상태지만 이 낙인 찍혀서 살아간 시간이 수십 년이라고 한다면 불법 구금의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반영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네. 동향 감시로 인해서 이런 국가폭력이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오히려 법원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서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유족 입장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나온 네. 그러한 판단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서도 좀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이런 정신적인 피해나 사회적인 낙인 이런 게 돈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만은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 피해 금액으로 어느 정도의 마음의 보상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 유족 측이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 항소심에서는 얼마나 그러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0: 일단은 뭐 전통적인 법원의 위자료 산정 액수의 경우에는 사실 네.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누군가가 뭐 사망을 한 경우에도 위자료가 1억 원이 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유족이 청구한 애초에 4억 원이 넘는 금액이 다 전부 인정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기존의 판단을 받은 한 16% 정도에서는 충분히 상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1: 네.
0: 결국에는 핵심 쟁점의 경우에는 배상액 산정에서 이 사회적인 낙인이라는 그 피해를 별도로 오히려 그 구금 기간과는 그 이후에 발생한 일이지만 이걸 더 크게 좀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두 번째 쟁점은 이 홍성록 씨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 역시도 이 자녀 두 명인데 아버지가 이러한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낙인이 함께 찍힌 것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겪은 피해도 있는데 과연 이 본인과 그리고 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족 두 명에 대해서 겪은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될 것인지 이것이 큰 이제 쟁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 홍 씨가 석방 이후에 직업도 못 구하고
1: 네.
0: 가족 관계라든지 뭐 생계도 완전히 붕괴가 됐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거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입증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0: 보여줍니다.
1: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해볼까요? 이 대통령이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건지 조금 내용부터 좀 들어볼게요.
0: 네, 이게 뭐 언론 보도에서도 네. 사적 보복 대행이다라고 해서 이제 다뤄진 부분이 있는데 이 사건은 인천 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피해자 세대 현관문에 누군가가 뭐 페인트칠을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네. 뭐 오물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이렇게 뿌려놓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피해자에 대해서 누구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복을 하려고 한 건가 아니면 뭐 묻지마 범죄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1: 네.
0: 지금 일단은 20대 남성이 이 혐의를 받고 체포가 된 상황이고요. 이 남성은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을 해서 집 앞까지 접근을 했고 그런데 이 남성이 피해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말 그대로 대행을 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1: 보복 대행.
0: 그렇죠. 네. 텔레그램을 통해서 착수금 30만 원을 받고 30만 원 받고 이런 페인트칠이라든지 오물을 투기한다라든지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0: 이 사람을 특정해서. 그래서 경찰은 이 배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건이 이제 커지고 많이 보도가 되자 이 대통령도 사적 보복 대행의 경우에 부탁하는 사람, 부탁받는 사람 모두 중범죄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그런데 단순히 행위만 놓고 보면 현관문에 페인트칠하고 달걀 던지고 뭐 오물 놓고 하는 정도라면 이건 처벌이 법적으로는 아주 중하게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어떤 죄로 처벌을 해야 되나요?
0: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뇌물손괴죄 생각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을 어떻게 뭐 도끼로 찍어서 아니면 뭐 불을 질러서 못 쓰게 만든 건 아니지만 그 가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뇌물손괴가 됐다라고 법적으로는 보거든요. 그래서 뇌물손괴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거침입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파트 복도라든지 현관 앞에 공용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길 밟고 지나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문제없지만 외부인이 이러한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 복도라든지 이 공용 현관문 안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행위의 경우에는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라고 해서 주거침입죄도 인정이 되거든요. 주거침입죄가 인정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행위 방식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대행을 한 사람이 뭐 인천 서구에서 있었던 이 행위만 한 것인지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 대행 범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협박의 문구를 집 네. 앞에 이렇게 새겨놓는다라든지 더 단순히 이렇게 더럽힌 정도를 넘어서서 뭐 집까지 내가 어떻게 찾아와서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협박죄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협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것이 뭐 지나가다 우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막 화가 나서 했다라든지 홧김에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뭐 퀵서비스 기사로 네네. 이렇게 위장을 해서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겠고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뇌물손괴죄, 주거침입죄, 협박죄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아까 아파트 같은데 공용공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목적이 있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아까 주거침입죄가 해당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새롭게 안 사실이네요. 우리 집에 직접 들어와야 저는 그 죄가 성립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공간도
0: 맞습니다.
1: 포함이 되는군요. 부탁받고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돈을 주고 부탁한 사람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1: 네.
0: 우리가 범행을 직접 한 사람의 경우에는 범행의 실행 행위를 한 뭐 실행범 정범으로 볼 수가 있겠고
1: 네.
0: 그런데 이 사람을 시켜서 어딘가에 가서 누구를 이렇게 해라라고 시킨 사람의 경우에는 뭐 교사범으로 볼 수가 있겠고 가담 정도에 따라서 공동정범으로까지 인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형법상으로도 내가 직접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교사한 교사범의 경우에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오물을 투척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0: 다만 이러한 뭐 단순히 시켰다 부탁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범행을 설계하고 내가 조직적으로 이러한 일을 해서 실행 행위를 완전히 지배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한다면 공동 정범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1: 과거에는 이제 뭐 어디 찾아가서 부탁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메신저 같은 걸로 그냥 하니까 그렇죠. 훨씬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보복 대행 범죄 처벌 수위가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양형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0: 일단은 뭐 양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네. 뭐 우발적으로 범한 범죄인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이것을 범행을 계획해서 실행했는지를 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범행 동기라든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지금 뭐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했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금전거래를 통해서 이러한 범행을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유고요. 또 하나 이제 고려할 점은 피해 장소가 집이라는 점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 누군가가 주소를 알고 있고 내가 굉장히 사적으로 내밀한 공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쳐들어와서 범행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주지시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좀 이런저런 거 판단을 해가지고 수위도 좀 높이고 기준을 좀 더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어떤 행동에 의해서 보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면 굉장히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유일임 심의가 또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어떤 판결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0: 네, 이번 판결의 경우에는 유일임 전 방심위원장 시절 MBC에 내려졌던 법정 제재가 법원에서 취소된 사건이고요. 서울고등법원이 5월 15일에 2024년 당시에 이 방심위가 MBC 라디오에 부과했던 법정 제재 네. 경고 처분이 내려왔었는데 이 처분을 취소하라라고 판결을 했고요. MBC가 류일임 방심위원장 시절에 부과된 심의 제재 18건에 대해서 다 취소 소송으로 다퉜거든요. 네. 그런데 1심과 2심 모두 정부 승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결국에는 방심위가 방송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제재 권한은 법률과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한계 안에서 행사가 돼야 된다라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MBC가 말씀하신 대로 18건 모두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의미를 좀 저희 되짚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0: 그렇죠. 18건이 전부 승소했다라는 네. 결과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개별 보도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마다 사실관계는 다를 수가 있겠는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심의의 기준을 가지고 내려진 그런 제재들이 다 취소됐다라는 점을 보면 어떠한 당시 심의 과정이라든지 절차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점이 시사될 수 있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18건에 대해서 모두 이제 승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두 사건에서 뭔가 법적인 판단이 잘못돼서 심의 내용이 잘못돼서 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당시의 심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라든지 아니면 제재 수위가 비례성을 잃었던 건 아닌지 좀 판단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방심위의 심의가 기본적으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인데 법원은 이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기간의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그 재량이 남용됐는지 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 법정 제재가 취소됐다는 건 방심위가 방송을 심의할 권한 자체가 부정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0: 일단 방심위의 네. 심의 권한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이 방송 자체가 어쨌든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고 그리고 허위 정보라든지 왜곡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심의가 법률상의 한계를 지켜서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법정 제재가 취소됐다라는 것은 법원이 해당 처분에 일단은 위법성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성의 이유는 물론 사건마다 다 다르고 심의 내용마다 처분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제재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비례의 원칙 방송 내용에 비해서 뭐 제재

0: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라든지
1: 네.
0: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 명확성이라든지 공정성, 비례성을 준수했느냐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법하다라는 것이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법정 제재와 행정 지도는 다릅니다.
1: 네네.
0: 행정 지도의 경우에는 권고라든지 의견 제시에 가까워서 법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법정 제재의 경우에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재허가라든지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징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1: 네네.
0: 그래서 취소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정 제재를 내릴 때에는 일정한 기준이라든지 명확성,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MBC 라디오와 관련된 사건 얘기까지 들었는데 저희 MBC 라디오도 앞으로 더욱더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12: 재고관리
13: 이카운트 ERP
14: 4만원 생산관리
15: 사업성공
16: 함께해요.
1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8: 이카운트
19: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한계를 넘어 그린비어.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헐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5월 17일 일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미니의 황태형님께서 주말 금방 순식간에 사라지네요. 순삭간 이렇게 쓰셨나 봅니다. 우리 방송이 순식간에 이렇게 재밌게 들리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주말이 휙 하고 가버렸다는 얘기인지 많은 분들이 주말은 시간이 빨리 간다고 말씀하시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주식시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노무라증권이 우리나라 그 반도체 투톱 회사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또 올리는 보고서를 냈더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잘 나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주가는 오르면 또 빠지고 또 빠지다가 오르고 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우리 경제에 뭐 플러스 될 만한 얘기들은 조금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다음 주는 조금 이제 예년 기온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여름철 대비도 이제 슬슬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빈지노의 Always Wake입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0: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완호 서울시장 후보는 GTX A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견된 점을 계기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전 공사 현장을 찾아 철근 누락 같은 중대한 부실이 생겼다면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회의를 거쳐 안전을 보강한 후 추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공사의 오류 확인과 정부 보고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 후보를 향해 부실 시공 사태를 언제 처음으로 보고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GTX 강남 환승센터 부실 시공 논란과 관련해 정원호 후보의 괴담 정치라고 맞받았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에 대규모 토목공사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조기에 인지했고 즉각 서울시에 보고가 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정 후보도 결국 민주당의 괴담 정치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이어 이번에는 철근 괴담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지사 선거가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2파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전북을 찾아 김 후보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전북도당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해 전북지사도 민주당, 전주시장도 민주당, 광역기초의원도 민주당일 때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하나로 똘똘 뭉쳐 전북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를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충남 공주를 찾아 윤용근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장 후보는 오늘 오후 충남 공주에서 열린 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백제의 장수가 필요하다며 지금 윤용근을 불러낸 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4도로 예보돼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노약자는 야외 활동 시에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고 1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서울시방 현재 기온 23.9도입니다. 8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0: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혹시 르누아르라는 화가를 알고 계신가요? 황정음, 박서준 주연의 MBC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에도 이 화가의 작품이 자주 등장했었는데요. 이 둘이서 빼꼼이 누나라고 불렀던 그림이 바로 르누아르가 그린 시골의 무도회라고 합니다. 아무튼 르누아르의 얘기를 왜 했냐면요. 르누아르는 행복을 그린 화가로 유명한데요. 19세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폭로할 때에도 르누아르만큼은 밝고 화창한 그림, 삶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림을 꿋꿋하게 그려나갔다고 합니다. 이미 세상에는 골치 아픈 일이 충분히 많은데 굳이 나까지 나서서 불쾌한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 예술만이라도 아름다워야 한다. 르누아르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전하고 나니까 왠지 저도 여러분께 삶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즐겁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자주 들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애써 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5월 17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김광진의 행복을 주는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르누아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따뜻한 화풍이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고 실제로 르누아르가 그런 감정들을 작품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그림은 즐겁고 쾌활해야 한다. 인생에는 이미 불쾌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만들 필요가 없다. 예술의 역할은 아름답고 즐겁고 쾌활한 감정을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만큼은 좀 더 행복하고 따뜻한 이야기 들려드려야겠다.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일요일 코너들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웬만한 드라마보다 재밌는 희곡이 들린다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서는 배순탁 음악 작가님과 함께 뻔한 노래 즐겁게 들어보겠습니다. 또 3, 4부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드리면서 우리끼리 오붓한 시간 가져볼 거니까요. 오늘도 10시까지 꼭 함께해주세요. 광고 듣고 희곡이 들린다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4: 열혈강호 온라인!
5: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5: 열혈강호 온라인.

0: 아주 유명한 희곡부터 조금은 생소한 희곡까지 한 장면 한 장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들어볼게요. 희곡이 들린다. 집에서, 차에서, 일터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희곡이 들린다. 오늘도 저희를 희곡의 세계로 안내해 줄 희곡 가이드 배우 양진혁 씨, 허부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두 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죠?
1: 네.
0: 이번 주는 특히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오당제에 물론 여러 게스트분들이 계시지만 두 배우님들이 존경하는 스승님 어떤 분이실까 특히 궁금하거든요. 배우의 길을 걷게 해준 스승님이 혹시 계신가요?
2: 배우의 길을 걷게 해줬다기보다는 네. 제가 앞으로 배우의 길을 계속 계속 갈 수 있게 다짐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인데요.
0: 우와.
2: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이순재 선생님.

0: 제 대학교 때부터 은사님이신데요.
1: 네.
0: 네,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죠?
1: 그죠.
0: 네, 선생님께서 거의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인생 말년 끝까지 계속 공연도 계속
1: 맞아요,
0: 하시고 또
1: 맞아요.
0: 기네스북 도전도 하시고 네, 계속 리어왕으로 그
1: 네네.
0: 셰익스피어 리어왕을 연기하는 가장
2: 고령의
0: 고령의 배우로 기네스북도 아마 그때 기록 신청하신다고 제가 거기까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1: 네.
0: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네, 영화나 드라마, 연극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 보면서 저도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배우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다짐을 네, 했습니다.
1: 너무 멋지네요. 아마 하늘에서 선생님이 보시면서 뿌듯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도 두 분의 연기를 매주 들으면서 또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기 스승님은 아무래도 양진호 허부영 배우님이 아닐까. 부끄럽지만.
2: 제가 다
1: 네.
2: 부끄럽네요.
1: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기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아무튼 분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희곡 만나볼 차례인데, 지난주에 처음 소개해 드렸던 희엔 씨, 그 중반부 내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내용의 희곡인지 줄거리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3: 네, 2006년도에 첫 선을 보인 작품입니다. 극단 명작 옥수수밭의 차근호 작가님 께서 만든 작품인데 희엔 씨 그리고 대학로에서는 70분간의 연애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3: 15년을 친구로 지내던 남녀 어젯밤에 무언가 이 알코올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 다음날 만나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니 어쩌니
1: 네.
3: 얘기를 하다가 과거까지 흘러가서 그때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잖아 그건 뭐 너의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 듯 하더니 무언가 또 다른 오해가 생기고 풀렸다가 마음이 들킬 듯 잘 될 듯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어떤 마음들이 좀 이어지나요라는 내용의 희곡입니다.
1: 오늘은 과거 얘기도 나오는군요. 궁금한데 오늘은 딱 한 장면만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이 희곡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해요.
0: 네, 두 사람의 숨겨진 속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1: 아, 그래요. 속마음 궁금한데
3: 네.
1: 연애 세포가 다 죽어서 심폐소생술 필요하시는 분들 특히나 지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희곡 희엔 씨의 중반부 바로 만나볼게요. 웨이터가 들어온다. 테이블에 종이를 올려놓는다. 그와 그녀 종이를 본다.
3: 다음 주부터 보다 나은 카페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0: 그동안 손님들께서 붙여놓으신 메모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3: 다음에 오셔서 다시 붙여주십시오.
0: 주인으로 오인받다가 마침내 주인이 되는 웨이터 아저씨스?
3: 축하해요 아저씨!
1: 그와 그녀 축하의 박수를 친다. 웨이터가 손가락을 튕기면 마법처럼 메모지에 불빛이 들어온다. 그와 그녀 불빛을 따라 메모지를 읽는다.
3: 이거 네 건데. 이번 크리스마스도 조용히 지나갔다. 성광이는 신춘 문예에 또 떨어진 모양이다. 술 한 잔 사주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자식, 어디서 울고 있는 게 아닐까? 부디 내년에는 성광이가 등단의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1: 그, 예상하지 못한 그녀의 메모 내용에 놀란다. 그녀, 어색하다.
0: 그냥 네가 불쌍해서 쓴 거야. 이건 뭐야?
1: 그녀, 그가 쓴 메모지를 읽는다.
0: 오늘 정연이가 사법고시를 패스함.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정연이가 멋진 법관이 되기를 꿈꾸며. 네가 원래 좀 멋지지.
1: 그도 그녀가 쓴 메모지를 읽는다.
3: 평생 연애를 못할 것 같던 성광이가 애인이 생겼다. 그 송곳니가 성광이 가슴에 못을 박을 것 같다. 바보 같은 놈.
0: 정연이가 선을 본단다. 상대는 비뇨기과 의사. 나는 여전히 무명 작가.
3: 내일 모레면 성광이가 입대를 한다. 근데 왜 내가 눈물이 나지?
0: 내일이면 나는 군인. 정연아, 나 겁난다. 너랑 떨어져 있어야 하잖아.
3: 성광이를 보러 면회를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 군복을 입은 성광이의 모습이 남자다웠다. 옆에 있던 미경이 때문일까? 근데 식어버린 도시락은 어떡하지?
1: 그녀가 면회를 왔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그녀를 본다.
0: 정기휴가. 정연이는 면회를 안 온다. 왜일까?
4: 우리도 이제 대학생 성광.

0: 이랑 같은 대학에 다니게 되었다. 성광이가 병식이라는 애를 소개시켜 주겠단다. 한 대 때리고 싶다.
1: 화장한 정연이를 보니까 기분이 묘하다. 우리 정연이는 소피 마르소를 닮았음. 멀리서 보면?
0: 성광이가 성적이 떨어져서 울상이다. 힘을 내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성광이 앞에만 서면 화만 낸다. 난 바보인가 보다.
1: 눈이 시릴 정도로 화창한 오늘 난 빵집에서 운명의 비너스를 만났다. 그 애의 이름은 서정연.
0: 하성광이라는 남자애가 자꾸 신경이 쓰인다. 왠지 리차드 기어를 닮은 것 같다. 아무래도 난 이 애를 좋아하게 될 것 같다.
2: 그와 그녀 멋쩍어 서로를 본다. 그와 그녀 오늘 붙인 메모지를 읽는다.
1: 정연아, 화장을 안 하고 추리닝이면 어때? 어쨌든 넌 나한테 소중해.
0: 성광이와 엇갈리는 것도 이제 그만했으면. 하성광 이 바보.
1: 2006년
0: 5월 17일
3: 네, 오늘의 장면 만나봤는데 알고 보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럼 서로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네요.
0: 예, 이 메모지를 통해서 이제 시간을 역추적한 거죠.
3: 그죠. 그 마지막 메모지가 네. 그러면은
0: 제일 첫 만남 고등학교 거죠. 때
3: 신경 쓰인다.
0: 잘생긴 거 리차드 기어 시대가 나오는데 소피 마르소 리차드 기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3: 와 네. 그러면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좋아했는데 그동안 뭐 아무런 그 진전이 없었던 거예요.
0: 계속 타이밍을 놓치고 그 사이에 뭐 방금 메모지에 나왔던 얘기들 뭐 병식이 얘기도 중간에 나오거든요. 네. 그때 너 병식이랑 왜 MT 갔냐? 둘이서? 너랑 셋이 가는 줄 알았지? 뭐 이런 얘기, 뭐 엇갈린 얘기들이 막 오고 가요.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너 왜 면회 안 오냐? 근데 여자애가 뭘 면회를 가? 공부하느라 바빴지. 실제로 갔었는데.
3: 그렇네.
0: 뭐 이런 엇갈린 얘기들이 이제 막 풀려간 얘기거든요.
3: 진짜. 네. 두 분 어떠세요? 듣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좀 간질간질한 내용인데 십몇 년 차 부부 사이라고 해도 지금 몇 년 되셨죠? 두 분이?
4: 저는 이제 뭐 12년.
0: 네. 횟수로 12년, 13년. 네.
3: 12년 차 부부라고 해도 이런 연기하면 좀 설레지 않으세요?
0: 설레죠. 근데 이제 그 어떤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게 상대방에게 설레는 게 아니라 이 내용에 설레는 거죠.
3: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부부가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멋진 것 같아요.
0: 그거는 정말로 그냥 뭐 농담기를 조금 빼고 약간 복받은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부부들이 맞아. 13년 된 부부들이 뭐 언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아무리 사이가 좀 좋아도 그냥 뭐 이런 이야기들을 노골적으로 몽글몽글한 걸 다시 하기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0: 축복받은 직업을 가진 것 같습니다.
3: 좀 유독 조용하신 우리 허배우님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4: 뭐 설렘은 사실 다른 감정으로 치환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3: 네. 네.
4: 그리고 그 아까 그 마지막 포스트잇은 오늘 붙인 거고요.
3: 그렇죠.
4: 네, 아까 잠깐 그 첫날이라고 잠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이게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보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서로 막 투닥투닥거리 정석처럼 뭔가 공식처럼 처음에 서로 약간 투닥투닥대고 서로 마음에 안 들어 하다가 결국에는 속마음을 확인하고 아니면 혹은 서로에게 반하게 돼서 좋은 이제 결말을 맺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3: 네. 그러니까
4: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그럼 너 뭐 나랑 뭐 사 너 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이제 하다가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3: 네.
4: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고 쉬운 스토리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벌써 20년 전부터 계속 공연이 되고 지금까지도 공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굉장히 클래식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 공연이 되는 이유는 이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큰 주제잖아요.
3: 그럼요.
4: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 네. 오늘은 차근호 작가의 희곡 희엔시 중반부 만나봤는데 드디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오래전 부터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희엔시 결말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살짝 스포 아닌 스포까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4: 벌써 스포를 한 것 같은데.
3: 약간 그렇긴 하지만.
4: 네. 어쨌든. 네, 어쨌든 뭐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스포를 해 드릴 것 같고 저는 사실 요즘에 이게 지금 이 친구들은 15년 동안 서로 마음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확인하게 됐잖아요.
3: 네.
4: 근데 이제 아까 저희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얘긴데 저는 사실 요즘에 남편이랑 10년 넘게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있나? 뭐 사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0: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감정이 잘 잃지 않기 때문에
1: 네. 익숙하네.
2: 네. 익숙해져서
0: 네. 익숙하니까 너무 그냥 이제 편안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온통 관심이 둘 다 아이한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뭔가 이런 몽글몽글한 마음 이런 거는 사실 잘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저는 이제 기도하는 바가 있는데 네. 저 사람의 장점을 보게 해달라. 같이 살면

0: 좋은 점을 계속 보고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 크게 되시겠습니다.
2: 약간 좀 좋은 점을 보신다는 거 좋은 거잖아요.
1: 그러니까
0: 보고 싶다.
1: 장항준 감독이 인터뷰에서 김은희 작가님 처음에 이렇게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저걸 단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제 장점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잖아요. 그런 큰 생각을 하셨군요.
2: 그러니까 너무 축하드려요.
1: 저요?
2: 네, 양 배우님 이런 아내분을 두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1: 네. 네, 축하 감사드리고요. 네.
2: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축하 감사드립니다.
2: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쿨의 All For You.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

0: 떠나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봄옷 입을 시간이 정말 짧죠? 내일도 무조건 여름옷이 필수인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서울 30도, 대구 34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눈과 피부 보호에도 신경 쓰셔야겠고요. 그래도 저녁이 되면 기온 빠르게 내려가서 일교차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진다는 점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때이른 더위는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 발 물러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사이만 이제 정체 보이고 있고 반대 부산 쪽은 남이분기점 부근갓길, 도동분기점 부근갓길에서 고장차 처리 중입니다. 연민주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낯설지 않아서 더 편안한 음악들, 익숙해서 오히려 미소 짓게 되는 멜로디들, 세상 어디서나 한 번쯤은 들어본 세상의 모든 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노래. 노래. Took the long way home. 매주 이 시간 뻔한 듯 뻔하지 않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배철수 음악 캠프 배순탁 작가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4: 작가님이 가끔 노래 소개해 주실 때 한 소절씩 불러주시잖아요.
5: 네.
4: 지난주에도 잠깐 불러주셨는데 안건미님이 작가님 노래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5: 한 소절이라 그래요.
4: 한 소절이요?
5: 한 소절. 한 소절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4: 아, 그래도
5: 네. 이게 확장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4: 아니 근데 보면은 노래 욕심이 약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5: 아이, 전혀. 저는 노래를 잘했으면은 뭐 가수가 꼭 잘생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공한 가수 중에도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노래를 잘했으면 가수를 했겠죠. 저는 자기 객관화가 살벌한 인간입니다.
4: 아, 근데 마침 또 어제 자영 리포터랑 저희가 나는 가수다 동호회를 또 소개해드렸었거든요. 작가님 노래방 좋아하시는지, 가시면 또 어떤 노래 부르시는지 궁금해요.
5: 어릴 때는 진짜 많이 갔어요.
4: 진짜요? 네.
5: 10대 때는 정말 친구들이랑 많이 가서 그때 남자애들이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저 제일 많이 불렀던 건 저 고등학교 때거든요. 네. 정확하게 기억의 습작.
4: 김동률 씨. 네.
5: 김치가 이제 김동률이 되는 거지.
4: 아, 전람회. 네.
5: 네. 순간적으로 이제 전람회 김동률이 돼가지고 이제 폼 잡으면서 부르는 거죠. 그거 정말 친구들이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는 날 주로 많이 갔어. 시험 끝나는 날 그때 이제 기름역 모처의 노래방에 가서 이제 기름역에 살았거든요.
4: 네네.
5: 기름역 모처의 노래방에 가서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노래방을 먹고, 아니 노래방을 먹는 게 아니라 노래방을 갔다가 그 부근에 롯데땡땡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
4: 네.
5: 그래서 다 같이 돈을 10세일방 걷어서 롯데땡땡에서 저는 무조건 새우버거. 새우버거. 새우버거를 먹었던 새우버거. 기억이 납니다.
4: 아, 그렇구나. 기억의 습작 언젠가 저희가 또 한번 풀로 들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5: 네. 오늘은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 영화가 워낙에 지금 화제라서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4: 네.
5: 음악 영화 한 편 마이클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뮤지션을 다룬 전기 영화. 음악
4: 좋다.
5: 영화 많잖아요, 종류가.
4: 네.
5: 그러니까 뭐 음악이 좋은 영화도 사실 음악이고 뭐 음악의 역사를 다룬 것도 있고
4: 네.
5: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뮤지션을 다룬 전기 영화. 네, 이걸 가져왔습니다.
4: 와,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영화 속 뮤지션 누군가요?
5: 네. 오늘 첫 번째는 뭐 처음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뮤지션을 다룬 전기 영화 속 음악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4: 네.
5: 보헤미안 랩소디, 예, 퀸 음악을 가져왔습니다. Another One Bites the Dust.
4: 네, 이거 보셨죠? 네, 봤어요.
5: 예, 다 보셨죠? 예, 다 보셨죠?
4: 그럼요.
5: 예, 아카데미 이 라미 말렉 이 주연을 맡아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탔죠.
4: 연기 너무 잘했죠.
5: 예, 그런데 그 일단 이 세계적인 엄청난 퀸의 열풍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4: 네.
5: 사실 그 뒤에 이 영화의 효과가 뭐냐면은 퀸이 되게 쉽게 설명드리면은요, 그 대중적으로는 이미

0: 성공을 갈 때까지 갔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을 정도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 비평가들, 음악 전문지들이 뽑는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각종 리스트. 거기에서는 순위가 없거나 되게 낮습니다.
1: 오, 왜요?
0: 예전엔 그랬어요.
1: 오. 네,
0: 퀸을 음악적으로 그렇게 고평가하지 않았어요. 비평가들이.
1: 오, 오 궁금하다. 왜 네. 그런지.
0: 일단 음악이 너무 장르가 너무 다양하다가
1: 아,
0: 문제예요.
1: 진짜.
0: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퀸,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1: 네. 네,
0: 저는 아니고 저의 어떤 선배 외국 비평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1: 네.
0: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뒤에는요. 지금 이제 어떤 뭐 최고의 기타리스트를 꼽는다 그러면 브라이언 메이가 올라오고 최고의 보컬리스트 얼마 전에 어떤 잡지에서는요. 프레디 머큐리를 1위로 꼽았습니다.
1: 오, 진짜요?
0: 이전까지 프레디 머큐리는요. 있긴 있었는데 하위권이었어요.
1: 오, 그래요.
0: 이렇게 비평가들의, 평론가들의 어떤 평가마저도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어떻게 보면 계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 아, 이 영화 하나로?
0: 예, 영화 하나로.
1: 오, 너무 신기하네요. 네,
0: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저는 이 Another One Bites the Dust 하면은요. 이 뜻을 초등학교 때 알았습니다.
1: 오.
0: 초등학교 때 어떻게 이 뜻을 알았냐?
1: 네.
0: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1: 아, 진짜요?
0: 어떻게 알았냐? 게임을 하다 보면 적이 한 명 죽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어떤 게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Another One Bites the Dust 합니다. 목소리가 아니 목소리가 아니라 자막이
1: 오.
0: 자막이 나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알았죠. 또 한 놈 죽었네란 뜻입니다.
1: 아, 게임에 이런 자막이 나왔구나. 네. 너무 신기하다.
0: 적을 물리치면 이 자막이 나와서 뭔 뜻일까 하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영어를 뭐 그러니까 미국 사람처럼 잘했거든요.
1: 오, 진짜.
0: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영어 전공하셔가지고 오, 저처럼 그런데
1: 네.
0: 아빠한테 물어봤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라고.
1: 아. 네.
0: 먼지를 씹는 거잖아요.
1: 네. 네.
0: 먼지를 씹는다. 그게 죽는다라는 표현입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아, 그것만 하면 이 노래만 하면은 딱 그 게임 생각이 나요.
1: 진짜 그러시겠다.
0: 어릴 때 게임 생각이 나고 이 곡은 참고로 이제 베이시스트
1: 네.
0: 존 디콘 베이시스트가 만든 노래입니다.
1: 오.
0: 네, 프레디 머큐리가 만든 곡이 아니라 베이시스트가 만든 노래고 영화에도 이게 나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 듣고 올게요.

0: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 듣고 왔습니다.
1: 네. 베이시스트가 음악을 만들었다는 게 바로 느껴지죠.
0: 그렇네요. 네,
1: 베이스 연주가 바로 네. 네, 바로 나옵니다.
0: 자, 뮤지션을 다룬 전기 영화 만나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영화 만나볼게요.
1: 이 밴드는 아마 많이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슬슬 다가오니까 네. 코코모나라는 노래가 엄청 유명합니다. 네. 이제 칵테일이라는 네. 네. 탐 크루즈 완전 아기 때 네. 그때 이 영화에 삽입돼가지고 많은 인기를 누렸었는데 바로 The Beach Boys입니다.
0: Beach Boys.
1: Beach Boys는 쉽게 설명드리면 1960년대에 최고 인기를 누렸던 밴드는 뭐 누가 뭐래도 비틀스죠.
0: 네.
1: 그런데 영국 밴드란 말이에요. 비틀스를 비롯한 영국 밴드가 그때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이거를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0: 네.
1: 침공. 네, 영국의 미국 차트를 향한 침공. 그러면 미국 밴드들이 길을 못 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때 그나마 길을 편 존재가 둘이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0: 네.
1: 첫 번째는 이제 스티비 원더, 잭슨 파이브, 다이애나 로스. 네. 수프림스
0: 네. 네.
1: 등이 소속돼 있었던 모타운 레코드 예, 흑인 전문 레이블이죠.
0: 네.
1: 여기에 뭐 마빈 게이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다른 하나 누구냐면 비치 보이스입니다. 이 미국 밴드거든요.
0: 그렇군요.
1: 원래는 서핑 USA 아시죠?
0: 네.
1: 서핑 USA 이런 되게 명랑하고 해변가에서 자주 들리는 서프락이라고 하거든요. 서핑할 때 듣는 음악이라고 네. 해서 서핑 USA 같은 그런 곡으로 인기를 모았다가 이 비치 보이스가 어떤 밴드에게 영향을 받냐면 비틀스한테 받아요. 되게 또 이것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더 이상 이게 서프락 그만하고 우리도 음악적으로 깊어져야겠다. 비틀스처럼.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하거든요. 그러면서 역사에 남는 밴드가 된다. 뭐 이런 줄거리인데
0: 네.
1: 그걸 담은 영화가 Love and Merc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 비치 보이스의 리더였던 브라이언 윌슨이 음악적으로 깨어나서 어떤 음악적인 도전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0: 네.
1: 이거 영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워낙 주목을 못 받아가지고.
0: 그러니까 존 쿠삭 네. 배우가 나오네요.
1: 네. 존 쿠삭이 브라이언 윌슨의 이제 나이 먹고 나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어릴 때 젊을 때는 폴 다노가 맡았고
0: 네.
1: 이 둘이 맡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요.
0: 네.
1: 이 노래 들으시면 코코모도 그렇고 서핑 USA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0: 네.
1: 이 곡도 아주 친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비치 보이스의 최고 명곡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러브 액츄얼리. 네, 러브 액츄얼리 다들
0: 그러네요.
1: 이제 고전이죠.
0: 네. 네.
1: 20년 넘었으니까. 러브 액츄얼리의 그 마지막 공항 씬. 그거 아시잖아요.
0: 네.
1: 나 그 공항 씬만 보면 울어.
0: 공항 씬 너무 멋있었죠.
1: 공항 씬만 보면 울어 마지막에.
0: 감동적이에요.
1: 그런 씬이 주는 그 또 이것도 저의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면
0: 네.
1: 가끔씩 정말 인간이 지긋지긋할 때가 있거든 저는. 아 지긋지긋해 인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0: 네.
1: 살다 보면. 그런데 결국에는 또 사람이 희망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0: 맞아요.
1: 어쩔 수 없이. 저는 공항 씬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긋지긋해 인간.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희망은 사람한테서 찾아야 돼.
0: 네,
1: 그런 느낌. 그때 흘러나오는 노래가 바로 이 God Only Knows 이 곡입니다.
0: 그 노래가 이 노래구나.
1: 네.
0: 좋아요. 그럼 바로 듣고 와서 또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비치 보이스의 God Only Knows.

0: 비치보이스의 가돈니 노우스 듣고 왔습니다.
1: 이때 그 기억나시죠? 러브액션이 마지막에 그 모자이크처럼.
0: 네네네 맞아요.
1: 사람들이
0: 맞아요.
1: 만나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뭐 한 3년간 유학했던 아들이 돌아오고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지내했던 연인이 돌아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항상 느껴요.
0: 네.
1: 아무리 인터넷 이게

0: 발달해도 결국에는 이 물리적 현현이 중요합니다.
1: 맞아요.
0: 서로 손잡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의 체온과 온기를 느낀다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1: 직접 겪어보고.
0: 네, 네. 네, 그걸 보면서 항상 느낍니다.
1: 네. 자,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뮤지션 누군가요?
0: 네. 이제 뭐 본 게임으로 가야죠. 5월 13일에 개봉한 영화 마이클입니다.
1: 오.
0: 네, 저는 이제 그 이미 봤는데요.
1: 네. 네.
0: 이미가 아니죠. 이제 개봉을 했으니까.
1: 네.
0: 시사회에서 봤는데, 아이, 뭐 추천.
1: 네,
0: 추천. 네. 무조건.
1: 무조건.
0: 네. 오. 보시면 좋고.
1: 네.
0: 이게 뭐 제가 홍보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그 홍진경 씨 너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1: 네.
0: 그걸 보시고 가는 걸 추천. 왜냐하면 좀 알고 보는 게 좋거든요. 뮤지션 전기 영화는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제 이름 치고 마이클 잭슨이라고 치면 뭐 제가 쓴 글도 있을 거예요.
1: 네.
0: 그런 것들을 좀 읽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1: 오.
0: 뮤지션 전기 영화니까 이건 어차피 역사적 사실이잖아.
1: 맞아요.
0: 그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재밌어요.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스포일러가 아니잖아요.
1: 그죠, 그죠.
0: 이미 다 벌어진 일들이니까.
1: 네.
0: 그걸 한번 보시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1: 오.
0: 마이클 잭슨의 이제 어린 시절 데뷔 때부터 그리고 82년에 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 Thriller를 거쳐서
1: 네.
0: 1987년에 Bad까지 이게 퀸시 존스랑 만날 때까지거든요. 퀸시 존스랑 앨범 3개를 작업하고 그 뒤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작업하는데 딱 그 전까지 그 전까지의 역사를 다룬 마이클 잭슨의 최초의 전기 영화고 이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나 더 하나가 두 개 더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아 속편이요?
0: 네 시리즈물이에요.
1: 후속작이? 오 네. 그렇구나.
0: 그런데 이미 속편 만들 것 같아요. 이미 저 지금 미국에서는
1: 네.
0: 이미 어마어마한 흥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흥행도 제가 봤을 땐 보장된 것 같고
1: 네.
0: 참 평론가들의 평가가 처음에 너무 안 좋았는데 지금 관객 평가는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1: 평론가들 평가는 왜 안 좋았어요?
0: 마이클 잭슨의 어두운 측면, 고뇌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달아졌다가 아마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제외하고서라도 오락 영화로서 즐길 수 있는 영화로서는 저는 네.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속편에서 다룰 수 있겠네요.
0: 그럴 수도 있겠죠.
1: 너무 기대되는데 작가님도 추천해 주신 영화니까 한번 봐야겠네요.
0: 마이클 잭슨이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대팝의 모든 기준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0: 꼭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마이클 잭슨의 저의 인생 첫 팝이기도 해요. 1987년 저희 아빠가 사왔던
1: 네.
0: 출장 가서 사왔던 선물이었습니다.
1: 우와.
0: 카세트 테이프 마이클 잭슨의 배드 앨범 네, 거기에서 타이틀곡 배드를 오늘 마지막 곡으로 가져왔는데
1: 네.
0: 여기서 배드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진짜 멋지다라는 뜻입니다.
1: 아, 그 배드 약간 네. 씩처럼
0: 네, 너무 멋지다. 왜? 왜 멋지냐? 너는 폭력에 반대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넌 참 멋지다는 뜻입니다. 폭력 반대 메시지를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1: 자, 이 곡은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3: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0: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남은 시간도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그 전에 배순탁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곡이죠. 마이클 잭슨의 배드 듣고 저는 9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0: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 중재를 하루 앞두고 사측이 기존 사후 조정안보다 후퇴안을 제시했다며 사측이 정부의 긴급 조정을 언급하며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위원장은 오늘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여명구 삼성전자 피플팀장 요청으로 만났지만 사측이 기존 사후 조정안보다 후퇴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차 사후조정 당시 정부 중재안은 연봉 50% 상한의 성과 제도는 유지하는 대신 영업이익의 12%를 특별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지난 2000년 5월 17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대동해 술을 마셔 논란이 된 새천년 NHK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장 대표는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송영길 민주당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 후보와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을 차지하고 앉아서 5.18 정신을 이야기한다며 착잡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러니 정원호 같은 사람까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며 외박 강요가 있었냐는 간단한 질문에 답을 못하고 시종일관 유일한 변명은 5.18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년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며 만 18세에 도달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청년의 연금 가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공약에 대해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와 철도 차량기지,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 근접 슬세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 세이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 선박 HMM 남우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이란 측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4도로 예보돼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서 노약자는 야외 활동 시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영상 22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야생동물이 자동차 바퀴에 깔려 죽는 일.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며 방치해야 하는 걸까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에 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립공원 측이 관할 해안가에 차량 출입을 허용해서 멸종 위기종인 물대새의 둥지가 훼손됐는데요. 이에 법원은 차량 출입을 제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식지가 보전돼야 그 안에 사는 생물도 안전해진다는 취지였죠. 동물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모습. 로드킬 사고가 매년 10만 건씩 발생하는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8: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5월 17일 일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첫 곡은 박상훈님이 신청해 주신 존 메이어의 뉴 라이트이었습니다. 5월인데 존 메이어의 노래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존 메이어의 뉴 라이트 신청합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5월이 메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에 메이가 들어가는 존 메이어의 이 노래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계절에 따라서 생각나는 노래들이 있죠. 봄에는 뭐 벚꽃 노래, 버스커 버스커 벚꽃 엔딩 같은 노래, 여름에는 뭐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 좋은 밝고 청량한 노래 같은 거, 가을에는 괜히 뭐 R&B나 발라드 듣고 싶고, 겨울에는 따뜻한 캐럴 듣는 것처럼 날씨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때그때 계절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듣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존 메이어 노래도 오늘과 잘 어울리는 노래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지, 또 어떤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지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슈퍼주니어의 데뷔일 듣고 왔습니다. 전주영님이 이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태권도 잘하고 왔습니다. 저녁은 서브 머머에서 샌드위치 사 먹었어요. 최근에 들었던 노래 슈퍼주니어의 데뷔일 듣고 싶어요. 운동 끝나고 먹는 샌드위치 아, 너무 맛있었겠는데요. 부담도 없고 뭔가 깔끔하고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 서브 머머에서 오이 들어간 샌드위치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먹어봤거든요. 막 오이를 엄청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편인데 그냥 적당히 깔끔한 맛이었던 것 같아요. 가볍게 드시고 싶은 분들, 날씨도 더워지니까 너무 무겁지 않은 메뉴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근데 반대로 또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 지난번에 저희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그 특유의 향 때문에 참외도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오이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샌드위치도 나오면 좋겠네요. 1923님은 하루 끝에 조용히 라디오를 켜고 쉬고 있어요. 오늘도 참 바쁘게 흘러갔네요. 이 시간에 마음을 토닥여주는 노래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따뜻한 위로가 되는 노래 손태진의 하숙생 듣고 싶습니다. 오, 이 노래 이 시간에 지친 하루 끝에 참 잘 어울리는 노래 같네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너무 막 많은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따뜻한 노래와 함께 좀 긴장도 내려놓으시고 하루를 음악과 함께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6316님은 권진아의 원더랜드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운전하면 마치 하늘로 올라가서 바람과 구름을 타는 기분이에요 하셨는데요. 오, 저도 운전할 때 노래 듣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그 노래 한 곡이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완전히 바꿔주잖아요. 뭔가 풍경도 다르게 느껴지게 만들어주고 이 노래 들어봤는데 진짜 운전할 때 들으면 뭔가 여행 가는 듯한 기분도 들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 위를 떠가는 것 같은 그런 여유로운 느낌 들 것 같아요.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혹시 운전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 그 기분 함께 느껴보시고요. 무엇보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손태진의 하숙생 그리고 권진아의 원더랜드 두 곡 듣고 올게요.

손태진의 하숙생 그리고 권진아의 원더랜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김연수님은 젠디는 매운 거잘 드시나요? 오늘은 남편이 저녁 약속 있어서 혼자 아들이 즐겨 먹는 매운 볶음면을 소스 반만 넣어서 먹어봤는데요. 너무 매워서 지금 두유를 두 개째 마시고 있어요. 오, 저는 매운 거잘못 먹어서 잘 드시는

매력이 있나 봐요. 연수님, 일단 물보다는 우유나 두유처럼 이런 부드러운 음료, 매운 거 먹을 때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또 이런 너무 자극적인 음식 많이 먹으면 속 쓰리고 또 위에 부담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스트레스 풀리는 정도로 즐기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7822님은 저는 장애인 콜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심야 근무라 출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현우의 돌덩이 신청해 주셨어요. 아, 이 늦은 시간에도 누군가 이동을 책임져주고 계시는 정말 귀한 일 하고 계시네요. 우리 7822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꼭 필요한 일 해주시는 분들 계셔서 우리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심야 근무하시다 보면은 졸음도 많이 몰려올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으실 텐데 운전하시는 동안 오당재에서 노래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덜 외로운 밤 되셨으면 좋겠고요. 신청해주신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하현우의 돌덩이.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고속도로 정체 거의

0: 이 해소돼가는 시간인데요. 속도 날수록 사고는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진입 진출로에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 전주 나들목 진입로인데요. 화물차를 비롯한 사고 차량들 갓길에 멈춰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후로 익산 미륵휴게소 부근 갓길에도 고장차 서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수원나들목 진출로에도 승용차 사고가 났는데요. 진출로 2차로니까 미리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도 안성나들목 부근 갓길에서 고장차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양재에서 반포나들목까지 5km 정체 남았습니다. 연민주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지주현님은 대학생 딸이 주말 동안 집에 왔다가 조금 전에 다시 기숙사로 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냉장고엔 딸이 좋아하는 과일만 한가득 남아있고요. 괜히 허전한 일요일 밤입니다. 아, 주말 동안에 집에 왔다가 또 다시 기숙사로 돌아간 딸 때문에 조금 허전하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냉장고에도 남은 딸이 좋아하는 과일만 봐도 또 생각이 나실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갈 딸 생각하시면서 좀 대견한 마음도 함께 드실 것 같습니다. 다시도 이번 주에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주말에 또 만날 테니까 더 반갑게 웃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지호님은 젠디, 낮에 아내랑 한강 자전거 데이트 나갔다가 맞은편 자전거와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넘어진 아내의 무릎을 보는데 제 마음이 더 철렁하더라고요. 환희의 내가 더 아플게 신청합니다. 아, 놀라셨겠어요. 지호님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으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요즘에 진짜 자전거 타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걷다 보면은 주변에도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이런 사고들도 종종 목격하게 되고 그런데 항상 안전하게 건강하게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간격 같은 거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 또 방향 전환할 때나 추월하는 경우에 좀 이렇게 넓게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헬멧 같은 거 그 자전거 탈 때는 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헬멧도 혹시 모르니까 항상 잘 챙기시면은 더 안전하게 자전거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아내분 빨리 나아지셨으면 좋겠네요. 박지윤의 하늘색 꿈 203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환희의 내가 더 아플게 지호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박지윤의 하늘색 꿈 그리고 하니의 내가 더 아플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7057님, 젠디 어제 이사한 집에서 하루 종일 정리하다가 이제야 소파에 앉았어요. 컵 하나 꺼내서 따뜻한 허브티 마시며 듣는 지금 이 순간이 오늘 제일 큰 위로네요. 아, 이사하셨구나 우리 7057님. 이사한 날은 정말 너무 정신없죠. 몸도 마음도 바쁘고 또 상자 하나씩 열고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곤 하는데 처음에는 좀 아직은 좀 낯설고 어수선해 보여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또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이사하고 나서 항상 환기랑 이런 거 잘 해주셔야 되는 거 알죠? 환기만 잘해줘도 훨씬 더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으니까 창문 길게 열어두시고 맞바람 통하게 문 같이 열어두면 뭐 냄새라든지 아니면 답답한 공기 이사하면서 발생한 그런 먼지 같은 거 잘 빠진다고 하고요. 또 바닥이나 창틀 같은데 요즘 먼지 진짜 많이 쌓이더라고요. 새까맣게 그런 거 물걸레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훨씬 깔끔한 느낌 들 것 같아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편안하게 또 새로운 공간에서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343님은 주말에 소프라노 조수미 씨 콘서트에 가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왔는데요. 콘서트에서 들었던 노래 아리아 디 데스탕 같이 듣고 싶어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 조수미 씨 콘서트 또 다녀오셨구나. 이게 직접 듣는 거랑 공연장에서 듣는 음악이랑 또 우리가 음원으로 듣는 거랑은 정말 다르잖아요. 특히 조수미 씨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현장에서 들을 때 그 울림 자체,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신청해주신 노래 가사가 좋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대가 흘렸던 눈물은 하늘의 별이 되어 멈춘 그대 앞을 비추고 다시 나아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요. 안아줄 테니까. 내일의 그대를 오늘의 그대가. 아, 너무 좋은데.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는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노래를 직접 들으면서 이 가사의 여운을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조수미 씨의 아리아 디 데스탕 들려드릴 거고요. 이어서 7732님이 신청해 주신 앤 머레이의 You Needed Me 전해드릴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7일 이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젠디, 저는 출근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서 언니 라디오 듣고 자려고요. 옥상 달빛의 해피엔딩 신청합니다. 아, 어느새 이번 주말도 금방 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주말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이 옥달의 해피엔딩, 이 노래처럼 오늘 하루도 또 이번 주말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해피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한 주 다시 힘차게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푹 쉬시고 내일부터 또 파이팅입니다. 그럼 옥상달빛의 해피엔딩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캠프는 오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인 군위

0: 지역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규모로 탈당해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군위군 국민의힘 당원 1,701명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김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당한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현재 군위군은 신공항 사업 지연과 지역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대구 경북에 사활이 걸린 통합신공항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반드시 승리해 배지를 달고 공소 취소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횡과 폭거를 박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오늘 오후 부산 북구에서 열린 선대위 발족식에서 헌법을 파괴하고 공소 취소해서 자기 죄를 없애려는 것, 이건 막아야 한다며 제가 승리하면 이재명 정부는 공소 취소 따위는 생각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북구가 보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 것이고 만약 패배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죽을 각오로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단지가 드론 한 대의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고 아부다비 정부 공보청이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원전의 핵심 시스템이 모두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지만 드론 공격의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전력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노형을 수출해 아부다비에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에 긴급 자금 지원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전체 104개 점포 가운데 37곳의 영업을 중단했고 지난달 급여에 이어 오는 21일로 예정된 이달 급여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리츠 금융은 브리짓론 제공을 검토했지만 배임 우려 등을 고려해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측에 상식적인 수준의 이행 보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4도로 예보돼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노약자는 야외 활동 시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영상 20.9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석유 카르텔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에서 탈퇴했는데요. 이제는 다른 산유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만큼 석유를 생산해서 팔기로 한 겁니다. 그 대신 미국과는 빠르게 밀착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탈퇴는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재편되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지각 변동을 겪고 있는 에너지 시장, 에너지 가격에는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잠시 후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스타젠.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철새의 왕 철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오늘의 플러스, 중동 리스크가 원유와 LNG 가격에 미칠 영향을 짚어봅니다.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대표님, 최근 국제 유가 시장, 특히 에너지 시장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제 눈에 가장 이건 뭐지 싶은 소식이 아랍에미리트가 OPEC을 탈퇴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 나름대로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6: OPEC은 역사가 오래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카르텔 중에 하나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지칭을 하고
5: 네.
6: 우리가 이제 하루에 전 세계가 사용하는 석유가 한 1억 3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5: 네.
6: 이 OPEC이 좌지우지하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숫자적으로는 한 25% 되지만 실제로 수출이 되고 수입 국가가 받아오는 석유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의 석유를 이들이 이제 좌우합니다.
5: 예.
6: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이제 좌우하는 카르텔인데 네. 이 카르텔 내부에 이제 큰 균열이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이 카르텔을 구성하는 산유국 중에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은 1위가 사우디였고요.
5: 예.
6: 사실 이제 UAE,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밑에 한 3,400만 배럴의 쿼터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UAE가 이제 갑작스럽게

0: 나가면서 네. 오PEC 내부에서 오PEC의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그렇군요. 그 균열이 발생한 게 UAE 입장에서는 오PEC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마 본인들에게 손해다 싶으니까 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손해라고 생각했을까요?
0: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긴 역사와 네. 배경이 있는 복잡한 얘기여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오PEC을 이루는 산유국들은 사실은 다 입장이 좀 다릅니다.
1: 예.
0: 이제 어떤 나라는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재정에서 차지하는 석유 수입 비중이 아주 크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인구 구조, 인구 숫자도 많은데 국가 경제를 이제 대대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돼서 한마디로 석유 수입을 계속적으로 길게 가져가서 그걸 투입해가지고 변화를 해야 되는.
1: 네. 그러니까
0: 좀 관리를 미묘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 수입의 양을 유지하면서 네. 그 돈을 잘 써야 되는. 그게 지금 사우디입니다.
1: 아.
0: 사우디는 사실 우리가 사우디를 굉장히 이제 부유한 나라라고 인식하지만 네. GDP 규모로는 사실 우리보다 더 작아요.
1: 그렇더라고요.
0: 네. 그것도 그냥 작은 게 아니고 네. 우리가 꽤 작습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사우디란 나라가 GDP 규모도 작고 인당 뭐 국민 수입도 뭐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엄청 높지는 않은데 그럼 왜 사우디를 우리가 부국이라 생각하느냐?
1: 예.
0: 이 부가 한 기업 혹은 한 개인에게 집중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우디의 그 뭐 일일 천만 배럴이니 900만 배럴이 하는 그 석유는
1: 네.
0: 사실 사우디 아람코라는
1: 네.
0: 단일 국가 에너지 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1: 예.
0: 그다음에 그 사우디 아람코에서 생산하는 그 석유와 부의 의사결정은 사우디는 사실 절대 왕정 국가거든요.
1: 예.
0: 현재 그 국가의 절대 권력을 잡고 있는 MBS라는 이제 그 권력자가 쥐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MBS가 10년 전에 이제 젊은 나이에 권력을 잡으면서 선언했던 게 2030이라는 슬로건입니다.
1: 네.
0: 2030년까지 사우디를 석유 없이도 살아갈 만한 나라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뭐 이제 어마어마한 메가 인프라 프로젝트, 도시 개발 프로젝트 굉장히 이제 많이 주창을 했죠. 그래서 뭐 더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몇십 킬로짜리 직선 도시를 뭐 만들겠다. 대대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 되는 게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기도 예. 하고 여전히 그 석유 중심의 산업에서 전환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생각에는 야 우리가 이거 기름 수입을 적어도 20, 30년 혹은 더 길게 안정적으로 가져가야겠다. 그러면 중요한 게 가격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1: 그렇겠네요. 예.
0: 왜냐하면 땅속의 석유는 한정이 돼 있고 이 석유를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막 해 써버리면
1: 네.
0: 이제 석유값이 떨어지면 자기가 길게 볼 때는 이제 팔 게 없어지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사우디가 생각하는 소위 자기들이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필요한 유가라는 게
1: 네.
0: 이제 재정 수지를 위한 유가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사우디의 공공연히 말하는 게 100달러입니다.
1: 100달러요? 네. 그러니까 오, 굉장히 높은 선이네요.
0: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우디가 워낙 쓸 돈도 많고
1: 네.
0: 그다음에 사우디 내부에 이제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뭐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다음에 또 사우디는 그 군사비 지출이 많은 나라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란하고 대립도 하지만 사우디는 이제 그 이슬람에서 보면 이제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있는데 순위파의 맹주거든요. 근데 이제 순위파의 맹주로서 지역 내 여러 가지 군사적인 갈등에 개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멘의 이제 시아파 반군하고도 뭐 이렇게 교전도 하고 했었는데 전 세계에서 미군 무기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군사 지출도 많고 국가 개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석유값을 통제를 해서 유가를 높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석유의 양 대비 쿼터가 좀 작습니다.
1: 네.
0: 사우디 본인도 최대한 생산하면은 뭐 천만 배럴, 천백만 배럴까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900만 배럴만 생산을 해요.
1: 네.
0: 그러면서 유가를 유지하자 입장이고 그와 이제 대척되는 좀 입장이 다른 게 UAE입니다. 왜냐하면 UAE는 사우디가 말하는 2030을 이미 달성한 나라예요.
1: 예.
0: 이제 두바이를 가시면 뭐 그 나라는 석유로 돌아간 나라가 이미 아니거든요.
1: 예.
0: 걸프의 허브로서 관광과 여러 가지 그
1: 뭐 금융도 있고
0: 금융 관광 이런 예. 것들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부다비는 이제 석유가 중심이긴 한데 아부다비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막대한 국부 펀드를 이미

0: 구성을 해서 그걸로 여러 가지 투자를 전 세계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UAE 전체적으로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UAE가 이제 남은 그 UAE의 경제적인 목표는 뭐냐면 UAE가 하나의 허브 국가로서 이제 그 좁은 걸프를 벗어나서
1: 네.
0: 인도양 교역 중심 국가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UAE가 보면은 이란의 어떤 제재 상황에서 이란 자금을 좀 자기들이 금융적으로 뭐 소위 세탁을 해주고 우회를 해주고 나머지 여러 가지 그 걸프에 돈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했잖아요. 그 넥스트 단계를 뭘 보느냐. 인도양 경제 전체. 그러니까 인도양에서 가장 큰 경제 인도고
1: 네.
0: 떠오르는 경제고 아프리카 동부 국가들도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양 전체의 허브 국가로서 영역을 넓히겠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서 뭐 오만, 예멘, 동아프리카 이쪽으로 계속 이제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우디가 볼 때는
1: 네.
0: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아, 이제 그거죠. 동네에 호랑이가 두 마리 있을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사우디가 볼 때는 아, 내가 큰 형님이다 이러는 거고 두 번째는 둘이 이제 경제적으로 불편한 게 UAE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허브라고 해서 이제 그 걸프 지역의 다국적 기업 본사가 다 두바이에 있었는데
1: 네.
0: 그걸 최근에 리야드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사우디가 노골적으로 요구를 해요.
1: 그 저기 UAE 아니면 외국 기업들
0: 외국 기업들한테
1: 아 기업들에게
0: 기업들한테 너 저기 두바이의 본사 중동 본사 다 리야드로 옮겨.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주거나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씩 리야드로 옮겨가고 있는 와중에
1: 네.
0: 최근에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두바이가 이란한테 집중적으로 공습을 당했죠.
1: 예.
0: 그리고 두바이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UAE의 그 석유 생산 시설도 사우디 대비 훨씬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UAE가 볼 때는 그럼 내가 지금 석유 생산량을 나는 늘려가지고 어차피 이 석유라는 게 자기가 볼 때는 자기 경제가 반쯤은 전환이 됐고
1: 네.
0: 넥스트로 볼 때는 차라리 돈을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서
1: 예.
0: 그 전체 규모로 이거를 가지고 인도양으로 나는 확장을 하고 싶다라는 거고 근데 사우디는 좀 더 돈을 벌어야 그 더 길게 벌어야 되고 유가를 이제 높게 유지하자 이런 입장에서 UAE가 보는 미래는 아 이거 석유는 어느 정도 피크를 쳤고 이제 석유 수요는 정점에서 조금씩 줄어들 거라는
1: 네.
0: 그런 전망이 UAE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요.
1: 예.
0: 그다음에 사우디는 무슨 말이냐 석유를 앞으로 더 쓸 거고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입장 차이에서 UAE가 그래도
1: 네.
0: 그래, 그래도 내가 영내에서 사우디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제 좀 잘 관계를 유지해 보자 했는데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안보적인 이유가 발생을 하는
1: 예.
0: 거예요. 근데 UAE는 사실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게 경제적으로 자기들은 지금 500만 배럴 생산할 수 있어요.
1: 예.
0: 근데 지금 쿼터는 300만 배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제약이 없이 기름을 시장에 더 풀어버리면은
1: 네.
0: 뭐 UAE 입장에서는 1년에 뭐 300억, 400억 달러 추가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 거냐 말 거냐 하다가 그래도 안보적인 입장에서 사우디가 바로 붙어 있는 대국이고 강국이니까 이제 사우디 말을 들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1: 네.
0: 사우디가 사실 UAE의 방어에 아무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 UAE가 굉장히 섭섭한 게 뭐냐면은 사우디가 말이라도 규탄을 강하게 해.
1: 예.
0: 이란을 해줄기를 바랬는데
1: 예.
0: 그것도 안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전쟁 나면서 뉴스를 보시면 사우디 뉴스가 잘 안 나와요.
1: 맞아요.
0: 네. 네. 왜냐하면 사우디는 어느 정도 발을 빼고 있어요. 발을 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UAE가 사실은 사우디로부터 받아야 되는 혹은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어떤 영공 방어나 이란에 대한 대군사 압박을 누가 지금 해주고 있느냐?
1: 네.
0: 이스라엘이 해주고 있어요.
1: 아,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서로 그런 관계입니까?
0: 아니, 아니요. UAE하고 이스라엘.
1: 아, UAE하고 이스라엘.
0: 이스라엘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UAE는 몇 년 전부터
1: 네.
0: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었다. 뭐냐면은 중동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1: 네.
0: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0: 워낙 독보적으로 그 중동 안에서 군사 대국이고 그다음에 중동 국가들 모두가 걱정하는 게 석유가 고갈될 미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가스는 좀 나지만 석유가 없지만 중동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군사적인 그런 군사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이용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순위파 국가들의 어떤 공통적인 숨어있는 이해관계예요.
1: 네, 이게 UAE뿐만 아니라 순위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시아파인 이란하고 사이가 무지 안 좋고
1: 그렇죠.
0: 시아파가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하려고 뭐 헤즈볼라니 여러 그 가자지구에 다른 자기들의 어떤 그 소위 위성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압박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이 적의 적은 내 친구라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순위파하고 시아파 사이가 무지 안 좋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시아파 입장에서는 내가 시아파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시아파하고 제일 열심히 싸우는 게 누구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내 친구네? 얘하고 내가 좀 얘기가 되겠네? 이런 묘한 관계가 몇 년 전부터 기류가 흘렀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이 맺어지면서 사실은 UAE는 그 걸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하고 국교 관계를 맺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인적 교류가 활발했고요. 뭐 가장 이 활발할 때는 그 이스라엘의 테라비브하고 UAE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하루 8편 이상 왔다 갔다 했어요.
1: 네.
0: 다른 나라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 입국도 못해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UAE는 어느 정도 이미 이스라엘하고 어떤 그 교류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UAE가 이란한테 맞으면서 이스라엘의 군이 UAE에 와가지고
1: 네.
0: 아이언돔을 가동을 시켜서
1: 예.
0: 이제 방공을 지원을 해준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UAE는 이미 어느 정도 자기가 지금 가장 급한 것이 자기 어떤 그 화려한 마천루를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막는 건데
1: 예.
0: 현실적으로 이거는 주둔한 미군도 못 해주고
1: 네.
0: 사우디도 못 해주는데
1: 오히려 이스라엘이
0: 자기를 도와준다.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이틀 전에는 해프닝도 있었어요.
1: 예.
0: 이스라엘 총리가 UAE를 갔다는 거예요. 방문했다는 거예요.
1: 예.
0: 이스라엘에서는 총리가 갔다 그러고 UAE에서는 안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미 두 나라가 급속하게 가까워졌는데
1: 네.
0: UAE는 이제 이란을 자극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부인을 한 거지만
1: 네.
0: 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갔다. 총리가 가서 거기 이 UAE의 최고 실권자는 이제 대통령인데 MBZ라고 합니다.
1: 네.
0: MBZ 대통령인데 그분하고 만나서 이미 상당히 깊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UAE의 관계가 이미 이렇게
1: 네.
0: 상당히 이제 밀착하는 관계로 가니까 UAE는 사실 몇 년 동안 고민한 거죠. 내가 경제적인 이유로
1: 네.
0: 나는 기름을 더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사우디는 싫어하는데 어떡하지? 나는 인도양 국가로 가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또 예멘에서 갈등이 있었고요.
1: 예.
0: 뭐 이거 다 말씀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사우디하고는 사이가 한 1년 전부터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고 사우디가 UAE한테 너 그러면 안 돼. 뭐 좀 사실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다. 이런 말 할 정도로 사이가 험악했고
1: 예.
0: 그 전례가 이제 카타르하고 사우디는 이미 사이가 완전 틀어져 가지고
1: 네.
0: 카타르는 뭐 이미 오펙도 2019년 탈퇴를 했고 사이가 안 좋은데 UAE가 이제 카타르 뒤를 이었다. 그리고 UAE는 경제적인 실리도 취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배를 갈아탔다. 그래서 UAE, 이스라엘, 미국 이 삼각 동맹이 새롭게 이제 중동에서 출범했다.
1: 네.
0: 그러니까 단순히 오펙 탈퇴만이 아니고 좀 복잡한 지정학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1: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어찌 보면 UAE가 오펙을 탈퇴한 것은 예정된 일이었다 이런 생각마저도 드는데 사우디와 UAE가 석유와 관련된 전략과 비전이 서로 달랐고 그 과정에서 UAE는 석유를 기반으로 한 자체적인 어떤 주판을 편하게 튀길 수 있는 주판을 튕길 수 있는

0: 는 여지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우디가 자꾸 UAE의 경제적 기반을 또 뺏어가는 경쟁 관계였고 또 그렇다고 안보적으로 도움도 안 주는데 이스라엘이 요즘 도움을 주는 이런 독특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이다 보니까 OPEC 탈퇴까지 이루어진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사는 그 휘발유 값하고 경유 값이 많은 분들이 들으면 놀라시는데 네. 경유는 우리보다도 더 비싸요.
1: 미국이요?
0: 미국이요. 네. 그것도 그냥 비싼 게 아니고요. 네. 우리보다 한 20, 30% 더 비싸요.
1: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0: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휘발유 값도 그 전국 평균이 지금 갤런당 한 4.3달러인데 이거 환산을 하면은 네. 이제 한 1,600원, 700원인데 예. 이 수치를 잘 보면은 아, 그러면 싼 거 아니냐 하는데 미국은 사실 휘발유에 세금 별로 안 붙어요. 예. 그리고 이 수치는 세금 붙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그 세금도 감안하고 우리만큼 세금 붙이는 데 가면은요. 리터당 뭐 심한 곳은 기름이 3,000원이에요.
1: 야.
0: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좀 이런 강한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뭐 정치적인 노선 이런 거 다 떠나서
1: 네.
0: 시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물가를 잡아라 했어요.
1: 예.
0: 바이든 말기 때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네. 연 7% 이렇게 올랐거든요. 너무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서민이 살기 힘들어지고 저도 이제 미국의 지인들이 좀 있는데 다 그런 말을 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1: 네.
0: 먹고 사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고는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이제 물가를 잡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을 얘기했죠. 기름, 가스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1: 예.
0: 이 기름값부터 내가 잡겠습니다. 그럼 물가가 내려갑니다. 하면서 드릴 베이비 드릴 이런 말로 했었죠.
1: 예, 맞아요. 예.
0: 그런데 지금 현실은 기름값이 더 오른 거예요. 바이든 때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 배신감도 느끼는 소위 그런 상황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뭐 33%,
1: 네.
0: 35% 하면서 1년 정도 지난 대통령 중에는 지금 최저치입니다. 예. 역사상.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거고 유가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름을 많이 생산해야 돼요.
1: 네.
0: 근데 이제 미국에서 기름 생산하는 거야 뭐 유가가 올라가면은 미국은 완전히 민간 통제 체제거든요. 민간 네.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1: 네.
0: 이제 미국은 증산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민간 업체들이. 근데 중요한 건 중동에서 기름을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요. 사우디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도 뭐 생션이니 뭐니 하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1: 네.
0: 이제 UAE가 아 우리가 200만 배럴 더 쏟아내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미국은 고맙기도 하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아 그래 앞으로 미국 UAE, 이스라엘 이 삼각 체제로 한번 중동을 잘 해보자 이렇게 이제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1: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UAE가 OPEC을 탈퇴하게 된 것이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 모시고 에너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에 탈퇴할 수 있었던 배경과 상황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오펙이라는 곳의 위상은 이제 현격히 약화된다. 우리가 이렇게 전망해도 될까요?
4: 지금 이제 UAE가 이제 공을 던졌죠.
3: 예.
4: 그러니까 이제 UAE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지금 이라크가 뭐 탈퇴를 하니 마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3: 예.
4: 하면서 이제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우디 입장에서 오펙 체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3: 네.

0: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오PEC 체제의 어떤 내부적인 균열을 떠나서 오PEC과 오PEC 플러스 체제 자체의 한계점이 사실 논의된 지 몇 년 됐습니다.
1: 어떤 한계점입니까?
0: 제일 문제가 이제 오PEC이라는 체제는 자기들이 쿼터를 적용해가지고 가격 통제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된다. 혹은 이게 해보니까 자살 꼴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전 세계 석유 시장에 가장 석유를 많이 생산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1: 예.
0: 그래서 미국이 원유만 따지면은 한 1,300만 배럴 이상이고 그다음에 뭐 콘덴세이트나 다른 것까지 합치면은 1,700만 배럴을 생산을 하는데
1: 네.
0: 여기는 이제 오PEC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통제가 안 됩니다. 오PEC이 한 번은 그 미국을 견제하려고 석유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인데 엄청나게 증산을 해가지고 석유값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석유 업체들을 이제 좀 제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하고
1: 예.
0: 그다음에는 또 반대로 감산을 하고 가격을 올려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미국 업체들이 가격이 오르네 좋아하면서 또 생산을 막 늘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어떤 경우도 미국 업체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미국에 불만을 표시했죠.
1: 네.
0: 아니 전체적으로 석유 시장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건데 당신은 왜 통제를 안 합니까?
1: 네.
0: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겉으로는 아유 우리 자유시장 경제에서 민간 업체들이 미국은 이제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오PEC 국가 대부분은 석유는 국가 자산이고요.
1: 네.
0: 미국은 땅 주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땅 주인이 이름을 캐고 싶으면 캐는 겁니다.
1: 네.
0: 미국의 통제 방법이 없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됐다. 우리가 그동안 중동 석유에 발이 메어가지고 30년 이상 고생을 했는데 사실 뭐 미국이 중동에서 석유를 가져오지 않는다면요. 중동에 가가지고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하면서 몇만 명이 죽고 전비만 거의 4조 달러 썼습니다.
1: 예.
0: 엄청난 돈을 썼어요.
1: 예.
0: 사실 이유가 없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 잘 됐다. 우리 중동에서 이제 더 이상 군사적 희생도 하지 말고 전비도 쓰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아예 석유 시장 주도권을 가져오자.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오PEC에 남아있는 회원국들은 불안한 거예요.
1: 그렇겠네요.
0: 이거 어차피 석유 시장의 주도권은
1: 네.
0: 미국이 쥐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산을 한 듯 쟤네가 증산해버리면은 가격은 안 떨어지고 시장만 뺏긴다는 거예요.
1: 그렇죠. 괜히 쿼터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0: 네. 네. 그러다가 더 걱정하는 게 뭐냐. 아니 이러다가 그동안 정유공장의 유족 문제로
1: 예.
0: 중동 석유를 쓰고 있던 정유소마저 미국 석유로 바꿔버리면 이거 완전히 시장을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1: 그렇네. 거래처가 바뀔 수도 있네요.
0: 그러니까 이제 UAE는 거기까지 본 거고
1: 네.
0: 다른 나라도 똑같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1: 네.
0: 이거 너무 우리 이 땅속에 석유를 오래오래 캐먹으려고 아껴뒀다가
1: 네.
0: 뭐 비속어로 뭐 오래 놔둬본들 뭐 된다 하지 않습니까?
1: 네, 예, 예.
0: 이거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PEC과 오PEC 플러스 체제가 균열이 심하게 가고 있다라는 징후가 예상되고
1: 네.
0: 이 카르텔이 이제 와해되거나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1: 네.
0: 또 반대로 이 카르텔이 그동안 많은 위기를 겪었고
1: 예.
0: 예, 버텨온 것은 중동 국가들 중에서 석유 외에는 사실 뚜렷한 수입이 없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산량 통제를 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네.
0: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과감한 조치를 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서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맨날 시시각각 바뀌는 것 같아서요.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0: 전쟁 전에는 하루에 한 100척 이상의
1: 예. 뭐
0: 유조선부터 컨테이너부터 다양한 배가 왔다 갔다 했는데 현재는 공식적으로 물동량의 10분의 1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는 나옵니다. 뭐 개방을 할 거다,
1: 예.
0: 뭐 허용을 할 거다. 그런데 현재는 여전히 이중 봉쇄가 작동 중이다.
1: 이중 봉쇄는 이란하고 미국인 겁니까?
0: 네. 이란은 자기가 허용한 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데
1: 예.
0: 그 허용하는 배가 몇 척 안 됩니다.
1: 네.
0: 그다음에 미국은 더 밖에서 내가 허락하는 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중 봉쇄라고 하는데
1: 네.
0: 미국은 이란 배 혹은 이란 석유를 실은 배는 내가 대부분 막겠다는 입장이고
1: 예.

0: 이란은 반대로 미국 편에 서거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 나라의 배는 대부분 막겠다 입장이니까 예.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90% 이상의 배들이 지금 통항을 못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에 둥둥 떠 있는 배들은 그럼 계속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원들 먹을 것도 필요한 거고 떠 있을 때도 기름을 쓰는 거 아닌지 그게 궁금합니다.
0: 그래서 이제 그런 소위 대기 상황 예. 혹은 뭐 이제 계류 상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식량이나 이런 그 연료는 사실 그 항만에서 조달은 가능합니다.
1: 아, 그래요. 네.
0: 선원들 스트레스가 심한 거죠.
1: 그렇겠죠.
0: 그런데 이제 좀 사실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그 HMM 남우호 같은 경우에
1: 예.
0: 사실은 이제 피격까지 당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선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것 같은데 사실 배에 내겠다는 선원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건 왜 그러느냐.
1: 네.
0: 지금 사실은 그런 비상상황 뭐 위험수당 생명수당 이런 거 다 받아서
1: 예.
0: 선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수입이 한 두 배 이상 된 상황이고
1: 예.
0: 더 큰 이슈는 뭐냐면 한 번 그 배에 내리면
1: 네.
0: 다시 다른 배를 탄다는 보장이 없어요.
1: 그렇군요.
0: 선원들 입장에서는.
1: 예.
0: 그러니까 좀 슬픈 얘기인데 생계가 걸려있는 일이니까 뭐 당장 돈을 많이 받는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1: 예.
0: 지금 배에 내리면 다시 배를 타서 내가 월급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으니까
1: 네네.
0: 선원들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난 그냥 자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거죠.
1: 그렇겠죠.
0: 네. 그래서 네. 뭐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보급에
1: 네.
0: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1: 네.
0: 상당히 이제 다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1: 그러면 뭐 미국이나 뭐 이란은 자기의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나 여타 국가들은 일단 선원들 걱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서 거기 묶여 있는 배들도 좀 빨리 빼놓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0: 네.
1: 현재 그러면 이런 제3세계 여러 다른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 뭐 우회로라든가 다른 대안들을 좀 마련하고 있나요?
0: 현재 이제 물리적으로 그 배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 없어요.
0: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좀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제 가장 좁은 폭이 30km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배가 다닐 수 있는 그 깊이의
1: 네.
0: 정해진 국제 수로는 사실 폭이 3~4km밖에 안 됩니다.
1: 아, 정말 좁네요.
0: 그런데 그 3~4km 국제 수로 중에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그 항로는 사실 엄연하게 보면은 이란의 영해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란이 그 자기가 통제를 하겠다고 하면은
1: 네.
0: 사실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고
1: 예.
0: 지금은 이제 그 이란의 어떤 통제를 일부 국가 배들은 무시하고 무슨 소리 하고 가다가 뭐 미사일 맞고 드론 맞고 여러 가지 이제 배를 뺏기기도 하고 하니까
1: 예.
0: 보험사들이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일어난 일은 난 책임 안 지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배주인 입장에서는
1: 예.
0: 배가 그 뭐 엄청 비싼 몇천
1: 그렇죠.
0: 원짜리 배도 있는데 그거 한번 화물 나르려다가 배 압류당하고 배 미사일 맞고 하면 큰일이니까
1: 예.
0: 그냥 아유 안에 있어 이런 상황이고 국가들도 국가들 이해관계 중요하지만
1: 네.
0: 엄연히 배는 이제 민간 소유인데 그걸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1: 네.
0: 그 외에 이제 배 말고 다른 어떤 석유 운송이나 다른 물자 운송은 지금 사실 우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왔다 갔다 하던 석유는 사실 2천만 배럴 정도 규모인데 하루에.
1: 네.
0: 이제 사우디가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UAE도 이제 그 걸프 안에서 말 안에서 생산되는 유전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1: 예.
0: 이 두 개의 용량을 합치면은 한 700만 배럴 가까이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현재 석유 생산 혹은 그 중동 석유산 석유의 어떤 차질량은 호르무즈 해협 막힌 게 2천만 배럴인데 우회로를 통해서 한 700만 배럴을 빼고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한 1,300만 배럴 지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물자 이런 것들은 이제 육로를 통해서 아주 최소의 필요한 양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그런 상황이군요.
0: 네.
1: 그러면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끝난다 했을 때 예전처럼 뭐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해로가 될지도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가 이미 새로운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을 더 많이 증설해서 이 해협이

0: 아니, 이제 아예 글로 이용하지 말고 다른 데로 빼서 나르는 걸 이미 뭔가 전략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움직임 없이 해로 다시 열리길 기다리고 있나요?
1: 표면적으로는 이제 해로가 열리기를 다들 기다리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회로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서횡단 파이프라인은 사우디가 건설할 때부터 네. 목적이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건설비가 많이 들고 사실 평화시에는 아무 쓸데없는 그렇죠. 거니까 내부적 비판이 많았어요.
0: 예.
1: 아니 이란이 뭐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왜냐하면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기름을 다 수출을 하니까
0: 예.
1: 왜 그걸 자기가 막겠냐. 네. 자기도 다치는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 내부에서는 야 이거 동서횡단 파이프라인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동서횡단 파이프라인도 더 늘리고
0: 네.
1: 그다음에 사실은 옛날에 더 옛날에 한 100년 전에는 이 중동 석유를 어떻게 수출했냐면은 중동에서 지중해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출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지금 다시 그걸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얘기가 다시 여기서 슬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지중해 쪽 연안 국가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나
0: 예.
1: 여러 가지 이제 분쟁 상황이 있는데 그 걸프에서 지중해 가는 파이프라인의 최종 목적지 즉
0: 네.
1: 석유 터미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0: 예.
1: 가장 유력한 곳이 이스라엘 연안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아예 이참에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여러 국가들의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세를 안정인 거고
0: 예.
1: 이 그 실제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침략을 당하는 건데 뭐 레바논, 시리아 여러 이제 상황들인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 그런 그 주변 국가들까지 자기들이 통제를 하게 되면은 파이프라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일부 양은 지중으로 빼고 일부 양은 동서 횡단을 하고 일부 양은 UAE가 지금 운영하는 파이프라인 양을 늘려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그 나라 내부적인 목소리이기도 하고
0: 네.
1: 석유 소비자들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벌써 그런 얘기들이 슬슬 돌긴 했군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결국 유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낙관론과 비관론이 현재 교차하고 있습니다.
0: 예.
1: 낙관론이라는 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13%나 되는 물량이 차질을 겪는 경우는 사실 사상 최초입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3월 중순에 보면은 이제 중동산 기름이 뭐 150불, 막 140불 이렇게 치솟았었는데 순간적으로 170불까지도 갔었죠. 사실은 그게 이제 13%의 차질이 일어나면은 발생할 사실은 숫자입니다.
0: 예.
1: 근데 지금은 100불이에요.
0: 네.
1: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소비가 감소를 하고 시장에 적응을 했다.
0: 네.
1: 벌써. 그러면서 어디서 그런 감소를 했느냐? 항공유 수요가 지금 한 3분의 1 줄었습니다.
0: 네.
1: 지금 항공유는 원유가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지고 전쟁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비싸면 나 해외여행 안 가겠다 하면서 이제 수요가 줄어가지고
0: 예.
1: 거기 수요가 지금 몇백만 배를 줄었다.
0: 예.
1: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석유를 가지고 태워 쓰기도 하지만 석유화학 기술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이나 섬유 이런 걸 만드는데
0: 예.
1: 이거를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냐?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이 뭐 인구도 많고
0: 그렇겠죠.
1: 세계 공장이니까
0: 예.
1: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데 중국은 기술적으로 석탄으로도 이걸 만들 수가 있고요. 석유로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0: 예.
1: 중국은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중동 석유 의존도를 줄여야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국내에 석탄이 많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산업을 좀 진흥하고 일자리 만들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소위 석탄화학을 전략적으로
0: 예.
1: 엄청나게 투자했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한 3, 4년 전 그러니까 러우 전쟁 이후에 러시아산 석유가 사실은 굉장히 할인된 가격으로 국제시장에 유통이 됐습니다.
0: 예.
1: 그 이제 금지된 석유인데 이걸 주로 누가 샀느냐. 핵을 갖고 있으니 미국이 함부로 제재할 수 없는 중국하고 인도가 많이 샀어요.
0: 아.
1: 그 석유가 쌀 때는 국제시세 대비 거의 15불, 20불 쌌습니다. 국제시세가 80불일 때 그 석유는 60불인 거예요?
0: 예.

0: 그러니까 이제 석탄 석유하는 중국의 업체들이 정부에 건의를 하는 거죠.
1: 네.
0: 아니 이렇게 싼 석유가 있는데 이거 가져와서 이걸로 석유화학 하겠습니다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래서 네. 지난 한 3, 4년 동안은 중국의 석탄화학이 확 죽고
1: 예.
0: 석유화학이 네. 이제 붐을 이뤘는데 지금 다시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전략적으로 내부에서 석탄화학과 석유화학을 이렇게 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가 있는데 이게 한 3,400만 배럴 영향을 주고 있다.
1: 어, 크네요.
0: 큽니다.
1: 예.
0: 그래서 이게 합쳐져가지고
1: 예.
0: 수요가 적어도 800만 배럴 이상 줄었다.
1: 예.
0: 이런 게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이 자기가 비축하고 재고로 관리하는 석유가 무려 13억 배럴입니다.
1: 왜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0: 그 이유가 재밌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일단 석유를 전 세계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네. 나라입니다. 거의 뭐 요즘 한 1,500만 배럴 이상 수입을 하는데 중국도 알고 있어요. 이 석유를 수입하는 루트가 주로 해상인데
1: 네.
0: 이걸 다 미국이 통제를 하니까
1: 그렇죠.
0: 비상시를 이미 준비를 해서 비축을 많이 하고 있었다.
1: 비축용을 잔뜩 더 산 거군요.
0: 네. 그러니까 그러면 왜 비축했느냐?
1: 네.
0: 이건 사실 약간 이제 등이 서늘한 이야기인데
1: 네.
0: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분쟁이 발생을 해서 미국이 해상을 포위했을 때 대비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1: 네.
0: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하고 뭔가 갈등이 생기면 미국이 이제 차단할 수 있잖아요.
1: 네.
0: 중국으로 가는 석유배를. 그걸 아예 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석유를 비축을 했는데 비축을 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석유도 오고 인도 석유도 아 저기 이란 석유도 쓰고 베네수엘라 석유도 썼죠. 근데 미국이 이제 하나하나씩 끊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1: 네.
0: 석유도 끊어버리고
1: 예.
0: 이란 석유도 끊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보니까 아 이거 내가 너무 이렇게 이제 미국하고 강대강으로 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체력적으로 부담스럽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이제 유화 제스처도 좀 보이고 싶은 거죠.
1: 예.
0: 그러면서 중국이 석유를 풀고 있어요.
1: 아.
0: 예, 자기가 비축한 석유를
1: 예.
0: 시장에 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좋게 얘기하면 석유를 푸는 거고 이제 좀 중국 입장에 보면 뭐냐면 내가 60달러에 사왔던 싼 석유를 지금 100달러에 다시 파는 거예요.
1: 아, 장사를 하고 있는
0: 장사를
1: 거네요.
0: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겹쳐가지고,
1: 예.
0: 겹쳐가지고, 우리 입장, 다른 나라 입장엔 다행인 게, 아, 이게 130불 갈 석유가 100불 정도로 눌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아, 그런 상황이 있네요. 예.
0: 근데 그럼 이게 이제 영원히 갈 수 있느냐? 그럴 예. 수는 없죠.
1: 그렇겠죠.
0: 이게 길어봐야 몇 달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뭐 5월 안에 혹은 6월 안에 최종 휴전이든 종전 타협안이 나오고 그게 승인을 받고 어떤 이행 기구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한 달 정도 걸린다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날이 더워지기 전에 즉 여름이 오기 전에 사태가 끝나서 해협이 오픈되는 것이 한 7, 80% 사람들과 현재 금융 시장의 기대치인 거고요.
1: 예.
0: 그 정도 기간까지는 중국도 좀 풀고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재고를 지금 막 풀어가지고 전 세계 지금 재고가 원래 평상시에 한 90억 배럴인데
1: 네.
0: 지금 70억 배럴로 떨어졌어요.
1: 네.
0: 이게 원유랑 제품 합친 겁니다. 근데 이게 50억 배럴 선까지 떨어지면은 물리적으로 정유소 돌리고 이 파이프라인 돌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1: 그러니까
0: 남은 시간이 이제 한 한두 달밖에 없어요.
1: 그래요?
0: 네.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는데 네. 시장의 기대는 그 안에는 끝날 거다.
1: 네.
0: 안 끝나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키는 이란하고 미국이 지고 있는데 제발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서 원만하게 끝나기를 저도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말씀 주신 걸 정리하면 이란 사태로 인해서 생각보다 유가가 더 오르는 요인은 여러 가지 소비 위축, 수요 위축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중국이라든가 기타 나라에서 공급을 좀 풀고 또 자체적으로 석탄으로 대체하면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유가가 어느 정도 기대보단 낮지만 몇 달 지나고 나서는 걱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군요.
0: 네.
1: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요즘은 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스 때문에 더 중요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LNG는 어떤 상황입니까?
0: 네. LNG는 현재 산술적으로는 18% 정도 이제 차지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카타르라는 나라가 이제 카타르하고 그 안에 UAE가

0: LNG 생산을 하는데 그 양이 전 세계 필요한 양의 18%를 차지했었고요.
1: 예.
0: 지금 LNG는 그런 우회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안,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 예.
0: 이제 정말로 가뭄에 콩 나듯이 뭐 일주일에 한 대, 뭐 2주일에 한 대 정도 배가 LNG 운반선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LNG는 이제 사실은 석유랑은 좀 다른 논리로 상황이 좀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석유는 갑작스럽게 증산이라는 것이 어려웠는데
1: 네.
0: LNG는 이 전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지금 대폭적으로 LNG 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 양이 어느 정도냐. 이제 올해 예상된 게 한 3-4천만 톤
1: 예.
0: 연.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까지 하면은 거의 한 8천만 톤에서 1억 톤 정도가 미국을 중심으로 더 나올 예정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LNG는 석유랑은 좀 반대인데 가장 어려운 시점이 올해 겨울입니다.
1: 예.
0: 이제 올해 겨울까지 그 LNG는 이제 북반구에 주로 겨울에 난방용으로 쓰는 수요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 겨울이 가장 어렵고 겨울 돼서 바로 주문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주문은 여름에 하고 물량은 주로 가을에 받습니다.
1: 예.
0: 가격이 이미 살살살 오르고 있어요. 여름에 주문을 해야 되는데
1: 예.
0: 상황이 안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가격이 비싼 시점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늦여름이고요. 늦여름 초가을이고 올 겨울이 지나가면은 이제 말씀드린 새로 추가되는 증산량이 있기 때문에 내년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1: 네.
0: 올 여름과 가을이 가장 걱정입니다.
1: 야, 이거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저희는 지금 뭐 증시도 좋고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성적표 많이 내는 소식들도 있어서 뭐 그냥 중동에서 전쟁 났지만 옛날 같지 않은가 보네 이러고만 막연하게 생각한 부분도 솔직히 있는데 이거 조금만 길어지면 하반기가 되면 진짜 물가 폭등까지도 걱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0: 네, 이제 수치를 제가 하나 말씀드려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딱 되실 건데
1: 예.
0: 지금 우리나라 도매 전기 요금을의 기준가가 이제 S&P라는
1: 네.
0: 뭐 용어가 있어서 복잡하긴 한데 예. 이게 이제 지금 한 뭐 120원, 130원 합니다.
1: 네.
0: 근데 이 120원, 130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입한 LNG 가격이에요.
1: 예.
0: 그게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환산 지표로 했을 때 이제 한 12불 정도 하는데 최근에 여름용으로 형성되는 가격이 지금 19불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게 그냥 적용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아, 우리를 치면 한 8월, 9월부터인데.
1: 예.
0: 그러면 전기 요금이 일단
1: 네.
0: 전기 요금 원가가 가만히 앉아서 한 30-40% 오르게 돼요.
1: 그렇네요.
0: 그 전기 요금 원가가 올라가면은 방법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전이 그걸 다 다시 부담을 하든지
1: 네.
0: 그 인상된 원가만큼 소매가가 올라가든지인데 2022년 3년에 한전이 한번 다 부담했었죠.
1: 네.
0: 그때 한전이 그 2년 합계 적자를 50조 봤습니다.
1: 아, 어마어마하군요.
0: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절적 이유로 시차의 이유로 재고를 쓰고 비축을 하고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인 이유로 잠깐 폭풍이 이제 태풍이 몰려온다. 이제 태풍 뉴스를 들으면은 이제 비유를 말씀드리면은 5 클래스 그 엄청난 태풍이 온답니다. 그럼 태풍이 오기 전에 막 비바람이 불잖아요.
1: 예.
0: 근데 서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뉴스를 틀면은 저기 마라도 해상에 뭐 비가 엄청 옵니다. 근데 서울은 아직 비가 안 와요.
1: 예.
0: 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빗나갈 수도 있지만
1: 네.
0: 잘못하면은 그냥 바로 한반도를 직격할 수도 있다.
1: 예.
0: 그래서 지금은 경계해야 되고 위기는 절대 끝난 게 아니다.
1: 네.
0: 조심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 우리가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3: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3: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 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3: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4: 환인제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0: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캠핑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 잠시 후 11시 5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기다릴게요.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고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단지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부다비 정부 공보청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바라카 원전 발전기에서 드론 한 대의 공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방사능 안전 수준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도 인명피해는 없고 바라카 원전에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이 제안한 종전안과 관련해 5개 핵심 사안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왔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보도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전쟁 피해에 대한

0: 배상 거부, 60% 농축 우라늄 400kg 미국으로 반출, 이란 핵시설 한 곳만 유지, 이란 동결 자산 해제 거부,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과 협상 연동 등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파르스통신은 이 답변은 문제를 풀기는커녕 미국이 전쟁으로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협상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 중재를 하루 앞두고 사측이 기존 사후 조정안보다 후퇴한 안을 제시했다며 사측이 정부의 긴급 조정을 언급하며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위원장은 오늘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여명구 삼성전자 피플팀장 요청으로 만났지만 사측이 기존 사후 조정안보다 후퇴한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차 사후 조정 당시 정부 중재안은 연봉 50% 상한의 성과 제도는 유지하는 대신 영업이익의 12%를 특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조합비 일부를 집행부 직책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조합비의 일정 범위 안에서 직책 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부의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조합비의 최대 5%를 직책 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최대 3,500만 원가량이 지급될 수 있는데 집행부 1인당 월 최대 700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노조 측은 실제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4도로 예보돼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미국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퀸시 존스는 마이클 잭슨과의 협업으로 유명합니다. 이 둘이 처음 만나서 작업한 마이클 잭슨의 첫 성인 앨범이자 통산 다섯 번째 솔로 앨범인 Off the Wall을 만들 때 퀸시 존스는 마이클 잭슨에게 자작곡을 쓰도록 계속해서 독려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앨범 첫 곡에 실린 이 노래는 앨범의 첫 싱글로도 발표가 됐는데요. 약 6분 정도 되는 음악이었지만 거침없는 인기를 얻었고요. 마이클 잭슨의 자작곡으로는 처음으로 차트 1위를 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5월 17일 일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마이클 잭슨입니다.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0: 5월 17일 일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마이클 잭슨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였어요. 마이클 잭슨의 통산 다섯 번째 솔로 앨범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발표한 첫 성인 앨범으로 꼽히는 작품이죠. Off the Wall 앨범에서 그 앨범의 첫 곡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앨범의 첫 싱글로 이제 가장 먼저 홍보가 된 음악이기도 했고 거기에 마이클 잭슨 자작곡으로 처음으로 싱글 차트 1위를 했었던 음악이기도 했던 마이클 잭슨의 대표곡 중 하나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였습니다. 신이름의 골든디스크 매주 일요일에는요.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라는 코너로 함께하고 있어요. 최소 50만 장 이상 판매가 돼서 골드레코드다라는 인증을 받은 앨범. 그 이상은 뭐 상관없습니다. 매주 한 장씩 골라서 앨범 전체를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마이클 잭슨의 정기 영화 마이클이 개봉을 했죠. 여기에서 이 잭슨5 시절부터 Off the Wall, Thriller, Bad 앨범까지 80년대 후반까지를 딱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 딱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멈추는데 우리가 그 마이클 잭슨의 Thriller 앨범은 이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마이클 잭슨의 그 많은 앨범들 중에서 가장 판매고가 높았고 가장 크게 히트한 앨범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미 다뤘습니다만 이 마이클이 개봉한 이후로 마이클 잭슨 음악에 대해서 다시 또 찾아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오늘하고 다음 주 이 마이클 잭슨이 성인이 된 이후에 발표했었던 이 앨범들 중에서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Off the Wall, Thriller, Bad 중에 Thriller는 이미 우리가 다뤘으니까 오늘은 Off the Wall 앨범을 다음 주에는 Bad 앨범을 통째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미국에서 1000만 장 이상 판매됐고요. 전 세계에서 2000만 장 이상 판매됐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1979년 작품이에요. 5집 Off the Wall 앨범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그냥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실 때 미니 메시지 쓰시는 건 무료입니다.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어느 쪽으로 글 남겨주시든 다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잘 정리해서 적당한 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6: I love you.
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6: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5: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6: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7: 유유 제약. 세금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영화 마이클의 개봉을 맞아 마이클 잭슨의 1979년 5집 Of the War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음악은 이 앨범의 2번 트랙 Rock With You였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죠. Working Day and Night 그리고 Get on the Floor 두 곡 함께합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마이클 잭슨의 1979년 앨범 솔로 5집 Off the Wall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음악은 이 앨범의 5번 트랙이자 그리고 앨범명과 같은 제목을 가진 노래였죠. Off the Wall 함께 하셨어요. 마이클 잭슨은 원래 모타운 소속으로 잭슨5에서 활동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 모타운에 있었던 시절에 4장의 솔로 앨범을 냈었어요. 우리가 그 마이클 잭슨의 어린 시절 목소리로 잘 알고 있는 Ben이라든가 Got to be there 이런 노래들이 다 그 시절에 나왔었던 솔로곡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성인도 됐고 변성기도 지났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과 좀 다르게 나만의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던 그 시기에 이 Off the Wall 앨범을 구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마이클 잭슨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 그림을 제대로 완성해줄 프로듀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때 전화를 건 사람이 퀸시 존스였죠. 그런데 이 전화의 목적은 퀸시 존스를 섭외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하고 퀸시 존스가 언제 만났었냐면 이제 이 앨범이 나오기 1년 전이었던 1978년에 마이클 잭슨이 오즈의 마법사를 기반으로 한 뮤지컬 영화 The Wiz에 출연을 해요. 여기 이제 주인공 도로시가 다이애나 로스였고 마이클 잭슨이 허수아비 역할을 했었는데 이 뮤지컬 영화의 이제 스코어와 편곡을 맡았던 사람이 퀸시 존스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좀 친해졌는데 마이클 잭슨이 이제 프로듀서로 퀸시 존스를 섭외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이제 솔로 앨범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소속사도 바꾸고 좀 제대로 뭔가 해보고 싶다. 추천해 줄 만한 프로듀서가 있느냐라고 프로듀서를 추천받으려고 전화를 했었던 거였대요. 그랬는데 이제 퀸시 존스가 막 얘기를 하다가 야, 그냥 내가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마이클 잭슨도 퀸시 존스가 직접 프로듀싱을 해준다고 하니까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였고 그래서 이 Off the Wall 앨범부터 두 사람의 협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퀸시 존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함께 음악 작업을 했었던 이 Off the Wall과 그리고 Thriller, Bad 앨범 이 세 장의 앨범이 사실상 마이클 잭슨 음악을 이 하나의 견고한 성처럼 완성시킨 작품들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일으킬 만큼 마이클 잭슨을 이제 독보적인 스타로 만들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퀸시 존스와 마이클 잭슨의 협업이 결과적으로는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완성시켰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배드 앨범 이후에 댄저러스 앨범에서는 퀸시 존스하고 헤어집니다. 마이클 잭슨 입장에서는 퀸시 존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세 장의 앨범에서 다 구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향해서 아티스트는 계속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댄저러스 앨범에서는 결별을 택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의 시너지가 그때 당시 팝 음악계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을 뒤흔들었다는 것만큼은 굉장히 확실하죠. 그리고 그 시작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Off the Wall 앨범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앨범의 6번과 7번 트랙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게요. Girlfriend 그리고 She's Out of My Life입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 마이클 잭슨 Girlfriend 그리고 She's Out of My Life였습니다. 두 곡 중에 먼저 들은 Girlfriend 같은 경우에는 비틀스의 폴 맥카트니가 작곡을 한 음악이었어요. 이 폴 맥카트니가 만들어두고 본인이 직접 부르는 것보다 마이클 잭슨에게 더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해서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퀸시 존스는 이 노래를 그래서 폴 맥카트니하고 마이클 잭슨의 듀엣으로 만들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두 사람의 스케줄이 너무 맞지가 않아서 그냥 이 노래는 마이클 잭슨 혼자 부르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폴 맥카트니하고 결국에는 듀엣을 하죠. Say, Say, Say 그리고 The Girl Is Mine 이 두 곡을 둘이 같이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그 작업들의 전초전? 이라고 해야 될까요? Girlfriend 들으셨고요. 이어진 She's Out of My Lif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발라드죠. 마이클 잭슨이 잭슨5 그리고 더 잭슨스로 형제들하고 같이 활동했던 그 시절에 형제들이 마이클 잭슨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또 진짜 어렸을 때는 지금도 미성인데 훨씬 더 미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발라드를 본인한테 굉장히 많이 양보를 했었대요. 그래서 아 나는 발라드를 잘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앨범에서 She's Out of My Life도 그래서 굉장히 히트할 거라고 마이클 잭슨은 예상을 했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노래보다 뭐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나 Rock With You나 이런 노래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을 했다라고 회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본인 체감의 문제인 거고 사실 이 노래도 인기 많았고 이 노래를 특히 마이클 잭슨의

발라드를 좋아하는 그런 팬들도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이 앨범이 1979년에 나왔다는 걸또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0년대 말, 팝 음악계는 디스코 열풍으로 난리가 났었던 해였어요. 그래서 그때 뭐 비지스의 그 토요일 밤의 열기, 가장 대표적이었죠. 예, 그 작품 비롯해서 정말 웬만한 뮤지션들은 한 번쯤은 다 디스코를 시도해봤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때는 디스코의 시대였다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의 오프 더월 앨범에서도 디스코 리듬을 상당히 많이 차용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다만 이 앨범에서는 이 앨범을 이제 완전한 디스코 앨범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건그 안에 펑크적인 요소, R&B, 팝,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항상 이런 장르의 경계보다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에 조금 더 집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완전히 디스코야. 그때 그 시절 유행했던 음악이야. 라는 게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아, 이 노래는 마이클 잭슨 음악이야. 이게 훨씬 더 먼저 떠오르죠. 그러니까, 시대가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요구했던 것도 맞지만, 무조건 그 시대적 요구에 따르지 않고 마이클 잭슨 나 스스로가 어떤 음악을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느냐를 굉장히 고민한 결과물이 이 앨범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그 이후에 마이클 잭슨도 상당히 정의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말이 계속 길어지고 있네요. 이번에는 8번과 9번 트랙 음악이에요. I Can Help It 그리고 Is the Falling in Love 두 곡입니다. 두 번째 음악은 패티 오스틴이 피처링했어요.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일요일 코너 골든디스크 골드레코드로 마이클 잭슨의 1979년 앨범 Off the Wall 함께했습니다.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 음악은 이 앨범의 마지막 트랙, 10번 트랙에 있는 곡이에요. Burn This Disco Out. 오늘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guess. I ain't afraid of no goose.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99.99. 여기는 가요 99.99.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여기는 가요 1999.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7: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우리말 밀리다에 새 뜻풀이가 추가됐습니다. 완전히 낯설고 새로운 뜻이 생긴 건 아니고 일상에선 이미 쓰이지만 사전엔 없던 것이 최근에 추가된 건데요. 밀리다에 추가된 뜻풀이 차량 따위가 한 곳으로 몰려 천천히 움직이거나 머물러 있다 입니다. 평소에도 차가 많이 밀린다거나 차가 밀려서 늦었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없었다는 게 더 신기하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8: 삼성전자 노조가

0: 예관총 파업을 사흘 앞두고 노사가 오늘 2차 사후 조정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긴급 조정 발동 가능성을 공식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가운데 성과급 협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1: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직원을 포함해 부상자는 없었고 원전의 안전에도 이상은 없었지만 누가 공격을 했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0: 지난주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지원금의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 70%에게 1인당 최대 25만 원이 지급되며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5월 1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삼성전자 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까지 해가며 협상 타결을 강하게 요청했는데요.
1: 그러면서도 실제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내며 압박 수위를 한층 올렸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의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를 하루 앞둔 일요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긴급 조정 등 모든 대응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내며 노사 양측에 평화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강하게 압박한 겁니다. 정부는 실제로 파업이 벌어지면 국가 경제를 위협할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 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2: 특히 매년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제도화해달라는 노조의 요구에도 정부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지면 국내 산업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영업이익 비율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제도화되면 우리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며 정부 최대의 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과장된 손실 규모를 근거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고 진보당과 정의당도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김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0: 그럼에도 노조 측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긴급 조정권도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정부 주재로 열릴 2차 사후 조정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4: 김민석 총리의 대국민 담화 이후 삼성전자 노사는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측 새 교섭위원인 여명구 부사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측과의 만남 이후 노조 채팅방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의 긴급조정 언급에 따라 회사의 태도도 변한 것 같다며 사측이 사후조정안보다 후퇴한 안을 납득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도 사측이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1차 사후조정 당시 정부 중재안은 연봉 50% 상한을 유지하는 성과제도는 유지하고 대신 영업이익의 12%를 특별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특별성과는 국내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하면 매년 유지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특별포상을 영업이익이 200조가 넘는 경우에 9에서 10%를 지급하고 적용기간도 3년 지속 후 재논의하는 안을 들고 왔다는 게 최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최 위원장은 사측에 납득할 수 없다고 전달했고 2차 사후 조정에서도 동일한 자세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이에 대해 1차 조정 때 노조의 일방적 결렬 선언으로 밝히지 못했던 사측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 조정권이 발효되면 노조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전달했다며 이런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강경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2차 사후 조정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다만 파업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에다 긴급조정권 발동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노조가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게다가 초기업 노조 내부에서조차 반도체 부문인 DS 부문의 요구만

0: 반영하고 있다며 파업의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변수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1: 우리 기술로 건설된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돌격 소총 조작 방법을 교육하는 등 미국과의 지상전에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2: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기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응했다고 아부다비 공보청이 밝혔습니다. 다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능 수치도 정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부다비 국방부는 이번 공격에 드론 석 대가 동원됐으며 두 대는 격추했지만 나머지 한 대가 발전기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드론 공격의 주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테러 공격에 대응할 전적인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활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원전 공격에 대해 이란 측은 원전 공격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전력이 차세대 원전 노형을 수출해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여서 우리 측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전 관계자들은 우리 측 시설에 대한 공격이 아니어서 인명피해는 없다면서 직원 일부는 원격근무로 전환했다고 현지 사정을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롭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란 내부에서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산하 채널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 장교가 이틀 연속 출연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돌격 소총 작동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앵커는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향해 소총을 발사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3: 조준선을 정렬하고 숨을 참으세요. 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발사.
2: 또 다른 이란 국영방송 채널에서는 여성 앵커가 소총을 들고 생방송에 등장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나무호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란 측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정확히 누가 공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밀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4: 우리 정부가 나무호 피격과 관련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이란 측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조 현 장관이 어제 오후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란 점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안전한 통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아락치 장관도 이에 공감했습니다. 이란과의 외교장관급 전화통화는 나무호 피격 이후 처음입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이란 이외의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며 사실상 이란을 지목한 상황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 26척이 고립돼 있는 만큼 일단은 양측이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하며 상황 관리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공격의 주체를 여전히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천안함 때에도 우리가 정황상으로 보면은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만
1: 예.
5: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격 주체를 특정한 바 있습니다.
1: 예.
5: 비슷하게 하여튼 신속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4: 피격 경위와 공격 주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정부의 조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두바이 현지로 파견한 10여 명 규모의 기술 분석팀이 이틀간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귀국했는데 이들은 나무호의 선체 파공 등을 감식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물증인 비행체 잔해도 우리나라에 도착해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 전문기관이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다른 고려도 일절 없이 조사를 가속화하겠다며 파악되는 대로 신속히 공개하고 후속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의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며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찾아온 때이른 무더위에 이틀 동안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26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 질환 감시 첫날이었던 지난 15일 온열 질환자 7명이 발생했고 이튿날에는 19명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에서는 8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숨졌는데 이는 질병청이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한 2011년 이후 가장 이른 사망 사례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16세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후보자가 단일화를 하거나 사퇴를 할 경우에도 해당 후보의 이름은 용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목요일인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달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 대표팀이 오늘 출국합니다. 홍명보 감독과 K리거를 비롯한 대표팀 9명, 훈련 파트너로 선발된 3명의 선수는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사전 캠프가 진행될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로 이동합니다. 유럽파 선수들이 오는 24일 이후 합류할 예정일 가운데 대표팀은 고지대 적응 훈련을 가진 뒤 오는 31일에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다음 달 4일에는 엘살바도르와 최종 평가전을 치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20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5.9도입니다.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6: MBC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7: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6: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8: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6: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9: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주말 내내 낮 기온이 꽤 높았는데 더운 날씨 어떻게 보내셨나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고 경주와 밀양은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바닷가에 나들이 인파가 대거 몰렸는데요. 한여름 피설처를 연상하게 하는 모습이었다고요. 이른 무더위 속에 주말 사이에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도 30여 명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더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고령자와 임산부,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더운 시간대에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16도, 부산 17도, 대구 17도고요. 대전 16도, 광주 17도, 강릉 20도, 제주 17도입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대구가 34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5월 18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최근에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강효장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10시부터 약 30분 동안 통화했으며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공유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지난해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중동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8년 만에 한국을 찾은 북한 스포츠팀인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어제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내 고향 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위해서 방한했는데요. 20일 오후 7시 수원FC 위민과 남북대결을 펼치고 승자는 호주와 일본 경기의 승자와 23일 오후 2시에 결승전을 갖게 됩니다. 어제 공항에는 북한 선수들을 환영하는 실향민 단체 등 100여 명이 모여 현수막을 내걸고 환영 인사를 건넸는데요. 내 고향 여자축구단 선수들과 스태프 35명은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보며 걸어가 나타난 지 1분 만에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구로경찰서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약 80만 원 상당의 금전과 함께 피해자 B씨에게 사적인 보복 행위를 해달라는 청부를 받았는데요. 이에 A씨

는 B씨의 자택 인근에 개인정보가 적힌 출력물을 살포한 후 현관에 간장을 뿌리고 벽에 빨간색 레커를 칠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런 사적 보복 대행 행위가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보복 대행 조직 등을 포착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유사 범죄가 잇따르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은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올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미중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놓고 좀 이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는데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1: 네, 대만 문제, 특히 무기 판매 문제는 중국이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0: 네.
1: 이번에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두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이 44년 동안 지속해왔던 대만 정책이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폭스뉴스에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에 승인할 수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중국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0: 네.
1: 귀국하는 날 전용기에서도 취재진에게 시 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논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고 독립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0: 네.
1: 대만 내에서 누군가 미국이 밀어주니 독립하자라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0: 근데 원래 미국과 대만의 무기 수출은 중국하고는 좀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1: 맞습니다.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2년에 대만에 대한 6대 보장을 발표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는데요.
0: 네.
1: 그래서 이번 미중회담을 계기로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나 발언이 40년 넘게 이어져왔던 이런 기조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는 해석들이 나온 겁니다.
0: 그러게요.
1: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대만 정책과 결이 다른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고
0: 네.
1: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다. 그리고 시 주석이 먼저 대만 무기 판매를 꺼냈고 이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의회가 지난 1월에 대만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21조 원 규모의 무기 패키지 판매를 사전 승인을 했는데도 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외신 반응은 어떤가요?
1: 네,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에서는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이 중단되면 인근 지역 동맹국들의 미국의 나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0: 네.
1: 악시오스도 동맹을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만은 물론이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도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0: 네.
1: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0: 네.
1: 이게 무기 지원 문제를 지렛대 삼아서 대만으로부터 뭔가 대가를 얻어내겠다라는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0: 네. 반도체 제조사들이 다 미국으로 오면 네. 좋겠다.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은 과연 어떨는지. 미중 정상회담이 이란 전쟁 속에 사실 치러졌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얻은 게 별로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 네, 실질적인 성과는 빈손에 가깝다라는 혹평들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이 건설적, 전략적 안정관계를 중심으로 주요 2개국, 그러니까 G2의 면모를 보였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돌파구가 없었거든요.
0: 네.
1: 그냥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양국이 교착 상태에서 패권을 경쟁하고 있다라는 어떤 불안정한 휴전 상태라는 점만 확인했다. 라는 평가들이 있는 겁니다.
0: 네.
1: 왜냐하면 경제 분야에서는 대부분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정이 되지 못하고 후속 협상으로 이제 넘어간 상태고요.
0: 네.
1: 중국은 양국이 관세와 농산물 시장 접근, 또 항공기 거래 같은 일부 분야에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발표는 했지만
0: 네.
1: 정확한 품목이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0: 예.
1: 이것 자체가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0: 네.
1: 지금 중국이 가장 크게 내세우는 성과는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관계 규정입니다. 아까 언급

0: 했던 건설적 전략적 안전관계를 구축했다라는 거 굉장히 큰 성과로 보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이 이 개념을 정상회담 내내 반복해서 내세웠는데 이건 중국이 미국에 넘어서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가진 동등한 강대국으로서 중국을 받아들여라 라는 선택지를 미국에 제시한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1: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떠나고 나서 다른 국가 정상들도 줄줄이 중국을 찾는 합니다.
0: 맞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19일부터 1박 2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 네.
0: 양국 우호협력조약 25주년 기념일에 맞춘 일정인데요. 외신에서는 중국이 미러 정상을 같은 달에 맞이하는 첫 사례라고 보도하면서
1: 네.
0: 시 주석의 외교적 장악력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시 주석으로부터 이 직전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의 내밀한 결과를 좀 공유받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중국은 이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대거 수입해왔고 민간하고 군이 이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를 러시아에 판매하면서 러시아가 서방 제재 충격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힘을 많이 보태줬거든요.
1: 예.
0: 근데 이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
1: 네.
0: 혹시라도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개선이 되면 러시아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1: 네.
0: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푸틴이 중국을 찾는 건
1: 네.
0: 그만큼 러시아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 네, 미중러 간의 역학관계도 이렇게 살짝씩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군요.
0: 네.
1: 또 어떤 국가의 수장이 중국을 찾을 예정인가요?
0: 네, 세르비아의 알렉산더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이제 푸틴 대통령이 떠난 직후에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이 최근에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 측 최종 확인을 기다리는 중이고 푸틴 대통령 방중 며칠 후에 이제 중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 이란 간 전쟁을 중재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도 오는 23일부터 공식적으로 사흘간 중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1: 네.
0: 파키스탄은 양국 간의 에너지와 디지털 연결 등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중동 정세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이렇게 각국 수장들이 연이어서 중국을 방문하고 또 중국이 세계 외교 무대의 어떤 중심이 된 것 같은 이런 양상은 지난해 8월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이후에 굉장히 도드라지는 분위기입니다.
1: 네네.
0: 당시에 러시아 대통령, 인도 총리, 튀르키예 총리, 이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고 바로 다음 달에 북중러 정상이 이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해서 전 세계 동맹을 과시했었거든요.
1: 네.
0: 지난해 11월에는 스페인 국왕이, 12월에는 프랑스 대통령이 또 시 주석을 만나러 중국에 갔습니다.
1: 아주 광범위하게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외교 무대에서 중국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네, 미 월가의 거물로 꼽히는 레이 달리오는 블룸버그 TV에 이 미국이 분쟁 시 믿을 수 없다는 파트너다. 믿을 수 없는 파트너다라는 인식들이 동맹국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1: 예.
0: 현재 상황을 중국 중심의 새로운 조공체계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 황제를 중심으로 주변국이 예물을 바치면서 어떤 질서를 유지했던 그런 위계 구조를 언급하면서 각국 정상이 잇따라 중국을 찾는 게 강대국의 힘을 인정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어떤 역사적인 모습하고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현대판 조공질서로 진입을 한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내놨고요.
1: 그 정도인가요?
0: 네. 실제로 이 달리오가 언급한 조공체계나
1: 예.
0: 또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했던 투기디데스의 함정 이런
1: 네.
0: 것들이 힘의 이동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공통점은 있습니다.
1: 네네.
0: 이 투기디데스의 함정이 이 신흥 강대국이 기존 패권국 에 도전할 때 발생하는 마찰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공존해야 한다면서 판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도발과 행보들이 오히려 중국을 키워주는 결과를
0: 네, 나왔군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 네, 중국을 가장 견제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0: 네.
1: 자, 지금 이란 전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24시간 내 결정을 기다린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1: 네.
0: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빠르면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입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을 제기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휴전 발효 이후에 최대 규모의 집중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미국의 군사 공격이 재개가 되면 이란 군사시설과 인프라를 대상으로

0: 더 강력한 공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선택지는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지하의 깊은 곳에 있는 핵물질을 회수하는 방안 등도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데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해도 인명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지난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0: 강조를 했는데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재촉하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이제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압박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일각에서는 중동에서의 전면전 확대를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동맹국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제재나 뭐 어떤 외교적 봉쇄를 우선시하는 게 좋다라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 같은 강경파 사이에서는 이란을 압박하려면 표적 공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의 전쟁 대응 전략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지난 16일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해상 교통을 관리하는 전문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0: 더불어서 이란과 협력하는 상업 선박이나 관련 주체들만 이 시스템의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조건부 통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미군의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관계국들에게는 이 항로를 열지 않겠다는 겁니다.
1: 네.
0: 이란은 명확하게 이스라엘 소속 선박은 어떤 경우에도 통과가 허용되지 않고 미국 등 이란이 적대적으로 간주하는 국가 역시 통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지난 주말에 이란 국영TV는 중국과 일본, 파키스탄 등 일부 아시아 국가 선박이 통항 협상을 진행했고 유럽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혁명수비대 해군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보도는 했지만
1: 네.
0: 구체적인 국가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 아, 참 어떻게 되려는지 또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싶은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 대체로를 이용하는 트럭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호르무즈의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해운사들이 비상 운송 작전에 나선 겁니다.
1: 네.
0: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쟁 초기에 중동을 향하던 화물들이 현재 인도나 모잠비크 같은 원거리 항구에 발이 좀 묶여 있고요.
1: 네.
0: 기업들은 물류 차질을 피하기 위해서 수천 달러 추가 비용을 이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해운사들이 사우디나 이라크, 요르단 등을 연결하는 육상 운송망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문제는 이 육상 운송 운송은 기존 대형 컨테이너선 수송 능력을 대체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1: 그렇겠죠.
0: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구호물자 차질도 이제 좀 구호물자 수송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란의 경우 했던 아프간행 구호품들이 현재 9개국을 거쳐서 가는 어떤 육상 우회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1: 네.
0: 도착이 40일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육상 운송망을 이용하려면 비용도 늘고 속도도
0: 맞습니다.
1: 느리고 참 피해가 막심하군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5: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네, 삼성전자 노사대

0: 대화를 하루 앞두고 있었던 어제 김민석 총리가 긴급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했습니다.
1: 네, 김민석 국무총리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의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 건데요.
0: 네.
1: 김 총리는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며 18일 오늘이죠. 이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면서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이 긴급 조정권이라는 게 이제 파업을 정부가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노동부에서는 사실 좀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어제 담화문 발표 현장에는 김영웅 고용노동부 장관도 자리를 했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긴급 조정권이라는 것 자체가 노조의 쟁의 행위가 뭐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0: 네.
1: 실제로 발동할 수 있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제 김 장관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0: 예.
1: 실제로 이 조정권이 발동이 되면은 30일간 파업이 금지가 되고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진행을 하는데
0: 예.
1: 이 조정에서 가망이 없다고 한다면 중노위가 사실상 강제로 중재안을 이제 성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노조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앞선 조정이 결렬되면서 쟁의 행위권을 합법적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인
0: 예.
1: 파업이 들어가는 건데
0: 네.
1: 이 긴급 조정권이 발동이 되면은 노조가 절차와 법적인 부분을 거쳐서 쟁의 행위에 들어가는 것을 강제로 멈추게 하고 조정장으로 끌고 나오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뭐 노사가 일단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자리에 나오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상 마지막 대화 테이블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사후 조정에 다시 나오기로 일단 노사가 했고
0: 예.
1: 파업 날짜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마지막 단판 기회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0: 네.
1: 일단 양측이 조금씩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했는데요. 사측 같은 경우에는 교섭 대표위원이었던 김영로 부사장을 좀 교체해야 된다라는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을 했습니다.
0: 네.
1: 노조 측에서도 교섭 과정의 이해를 위해 김 부사장이 발언 없이 조정장에 나오게 달라는 회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당장은 추가적으로 사후 조정에 집중하겠다라는 계획이고
0: 예.
1: 이 사후 조정 자체는 정해진 기한이 없지만 노사가 18일부터 파업까지 결국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0: 네.
1: 이 이후에 다시 조정장에 나오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0: 네, 상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오늘 노사 대화가 잘 이루어질까요? 어떨까요?
1: 일단 삼성전자 노사는요. 일단 이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앞서 이틀 동안 그러니까 주말 동안
0: 네.
1: 사전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견 조율을 했는데
0: 네.
1: 그런데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0: 예.
1: 여기에 노조가 반발을 했고 이 때문에 사전 미팅 분위기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1: 지금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사측의 대표 교섭 위원을 맡고 있는 여명구 DS 반도체 부분 피플 팀장의 요청으로 비공식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첫째로는 중노위가 앞서 제시했던 기준보다 후퇴는 안을 제시를 했고 이걸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언급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1: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0: 네.
1: 18일 오늘 사후 조정에서 동일한 자세라면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0: 예.
1: 또 최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긴급 조정권을 시사하면서 사측이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정부가 이 긴급 조정을 언급한 이후에 회사의 태도가 변화한 것 같다라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0: 네, 강제로 정부에서 멈출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래서 좀 반발심이 있었을 것이고 위원장이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 같네요. 지방선거 얘기로 좀 가볼까요? 국민의힘이 연일 민주당에다가 후보자 간 TV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개별 후보들만 해도 국민의힘에서 이제 서울의 오세훈, 경기 양양자, 인천의 유종복, 충북의 김영환, 전남 광주 통합의 이정현 후보까지 최근 개별적으로 민주당 상대 후보에게 공개 토론 개최를 제안을 해왔습니다.
0: 네.
1: 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서 진행해도 괜찮으니까 토론을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하기도 했고요.
0: 네.
1: 양양

0: 피하자 후보도 마찬가지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에게 피하지 말고 검증을 받아라 라면서 양자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1: 예.
0: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연일 토론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후보들이 토론을 거부하고 침대 축구에 돌입했다라면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특히 겨냥을 해서 걸리는 게 한둘이 아니니까 토론이 무섭겠지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런데 후보자 간의 TV 토론이 이게 법적 의무는 아니어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요.
0: 네. 그러니까 사실 재밌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민주당 후보들이 토론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보수정당 후보들이 토론을 피했는데 지금 이제 도전자와 이제 수성자가 바뀌다 보니까 입장도 좀 바뀌었습니다.
1: 네.
0: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게 되면은 선관위 산하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회 이상의 후보자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 이외의 토론은 후보자 간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안 나가겠다 하면은 당연히 성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 시작 7시간 전인 28일 밤 11시에 딱 한 번만 열릴 예정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사전선거 직전에 이렇게 너무 늦은 시간에 하는 한 번의 토론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그리고 또 이 선관위의 법적인 토론도 만약 응하지 않게 되면은 과태료 처분만 나오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아 혹시 민주당에서 이 1회 토론도 그냥 과태료를 감수하고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예.
0: 하지만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 대체로 이 한 번의 토론에는 다 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 네.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TV 토론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 네, 이준석 대표는 보수 정치가 지금 이 선거에 들어눕는다면 다음에 일어설 자리는 없다라고 꼬집었는데요.
1: 네.
0: SNS에 선거운동 직전 주말은 유권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시간으로도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바빠야 정상인데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주말 스케줄을 보니 침대 축구도 아니고 실내 축구다. 이건 방구석 정치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그 말을 되돌려 준 건데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 누운 채로 다음 총선을 기다리는 거로는 총선에서도 더 크게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본인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뛰겠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이준석 대표는 들어놓은 건 국민의힘이다라는 건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현재 판세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더라고요.
0: 네, 이제 각자가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요.
1: 네.
0: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보수 신당 창당을 위해 좀 나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자 거기에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1: 예.
0: 이미 보수의 정체성을 상실한 집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라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국익이 아니라 사익 집단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통 보수주의가 새롭게 나와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1: 네.
0: 또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미 마음을 정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2, 3등이 불보듯이 뻔하다라면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1: 네, 뭐 전망을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청년의 꿈 지지자가 보수 그 신당 창당을 위해서 나서달라고 했대는데 새롭게 정통 보수주의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본인이 어떻게 나서겠다는 얘기는 안 했나 보네요.
0: 그러니까 일단 이 만약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판세대로 대패를 하게 되면 장도혁 대표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보수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때 홍준표 전 시장이 기존의 국민의힘의 새로운 리더십이거나 혹은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영입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홍 전 시장도 미리 좀 몸을 풀어두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GTX A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이제 철근 누락으로 인한 시공 오류가 발견이 됐는데 오세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삼성역의 GTX A노선 공사 현장을 정 후보가 찾았습니다.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 2,500개 이상의 철근이 누락되면서 뒤늦게 이 점이 보고가 됐고 그래서 보강 공사를 나중에야 진행을 했는데 이 시공 오류 서울시가 알고도 너무 늦게 대처한 거 아니냐 일부러 국토부에 늦게 보고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이죠.
1: 네.
0: 이러다 보니까 정 후보는 이런 중대

0: 중대한 부실이 생겼다면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회의를 거쳐서 안전을 보강한 후에 추가 공사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 예.
0: 또 이 공사 전반을 책임지고 결재한 라인이 본부장급이라고 하는데 서울시가 안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현실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시공사가 오류를 확인을 하고 실제로 정부에 보고한 사이에 시차가 이제 몇 달 이상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그 사이 공사가 계속되면서 만들어지는 불안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지 서울시가 답을 해야 된다. 특히 오세훈 후보가 시장에 있으면서 이 부실 시공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1: 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0: 네. 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는 현대그룹이 자사 비용과 책임으로 하는 공사이고
1: 네.
0: 경위가 불거진 것도 현대건설이 스스로 인정해서 보고한 것이다. 즉 서울시의 책임이 아니다라 강조했습니다.
1: 네.
0: 정은호 캠프가 쫓기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친 건데요. 또 관련 보도를 접하고 경위를 알아보니 순수하게 현대건설 쪽의 실수였고 현대건설 측에서 직접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설계 도면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1: 네.
0: 결국 이렇게 정은호 후보가 정치 쟁점화를 하는 것 자체가 건설회사의 단순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맞받았습니다.
1: 네. 건설사 측의 실수일 뿐이다.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군요.
0: 네. 서울시는 어쨌든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절차를 거쳤고 추가 보강공사를 통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안전해졌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은 얼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AI 관련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으로 해석을 해서 좀 논란이었는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0: 네, 청와대는 블룸버그 측에 김 실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 이런 서한을 발송했다라고 합니다.
1: 네.
0: 블룸버그 측의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시장에 실질적인 혼선을 초래했고 투자 심리에도 분명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면서 블룸버그가 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청와대는 김용범 실장의 발언은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거였는데
1: 네.
0: 이걸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 구상으로 보도한 건 중대한 오해라고 지적을 했고 또 이후 보도와 사설 등에도 김 실장이 처음에는 초과 이익 배분인 것처럼 말했다가 뒤늦게 해명한 거다 이런 취지의 보도도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1: 네.
0: 수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였는데요. 이 같은 청와대 요구에 블룸버그 측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 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서 오만하다고 비판했군요.
0: 네. 장동영 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많이 억울한 모양이다라면서 일단 대통령 호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0: 블룸버그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는데 네. 억울해하면서 언론과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고요. 박준호 공보단장도 오만한 칼춤을 추고 있다. 권력의 오만함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오히려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4: 유유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날클 타임.
8: 키가 크고 싶다면
7: 기성장의 날클 타임.
6: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오늘도 모자, 양산, 선글라스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오전부터 전국 모두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고요. 어제만큼 낮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6도, 낮 기온은 서울 대전이 30도, 대구 김천 밀양 34도, 광주 춘천 32도가 예상되고요. 오늘 밤부터는 구름의 양이 늘면서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는 2, 3도 정도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요일, 목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 22도 정도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4863님이 여기 경남 진주입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네요 하시면서 김원중의 바위섬 청해 주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지난달 국내에서 올해 첫 진드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텃밭 작업을 하던 중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죠. 진드기는 풀밭에 숨어 있다가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빠는데요.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큽니다. 최근 10여 년간 2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400여 명이 숨진 바가 있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되도록 잔디밭에 머물지 말아야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 긴 소매 옷을 입거나 돗자리를 깔아서 물리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5: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7시 뉴스입니다.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고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단지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부다비 정부 공보청은 현지 시간 17일 바라카 원전 발전기에서 드론 한 대의 공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서 긴급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방사능 안전 수준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0: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도 인명 피해는 없고 바라카 원전에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나무호를 조사한 기술 분석팀이 현장 감식을 마치고 사흘 만에 귀국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파견했던 기술 분석팀이 국내로 복귀했고 관련 잔해는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 분석팀은 나무호가 예인된 두바이 항에서 선체 파공 등을 정밀 감식했습니다.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도 그제 항공편으로 국내에 도착했고 정밀 감식을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사흘 앞두고 노사가 정부가 주재한 사후 조정을 통해서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협상의 쟁점은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제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현재 연봉의 50%로 묶여있는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의 10%에서 일부 비율을 올리더라도 제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협상에서 어떤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미국 측 정상회담 배석자가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었나라는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이 있고 이 중에 일부는 외교 정책이 연관된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20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5.7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성의 노동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아줌마나 여사님, 이모님으로 부르고 있진 않으세요? 친근함으로 불렸던 이 호칭들은 전문성과 책임이 필요한 학교 급식 노동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낮은 임금과 위험한 환경, 과도한 희생도 당연해지죠. 일하는 사람에게는 정당하게 불려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부터는 잘 먹었습니다 조리사님하고 인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오늘로 46주년을 맞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사상자를 수습하다 계엄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박현숙 열사의 언니 박현옥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상임부회장 연결하고요. 그에 앞서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만나겠습니다. 3부에서는 울산시장에 도전하는 김상욱 민주당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7: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8: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란테르트님이 좋아요부터 누르고 청취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주 올바른 자세십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6520님, 우리 부부는 버스기사입니다. 항상 시선집중에 채널 고정하는데요. 오늘 저는 비번이라 쉬고 우리 아내는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시선집중을 보고 듣고 아내는 버스에서 손님들과 함께 들을 거예요.
8: 어이구, 두 분이 전부 다 버스 운전을 하신다고요?
9: 네.
8: 근데 이렇게 비번 이렇게 갈리면 마주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9: 그렇죠. 더 좋을 수도 있죠.
8: 아, 예. 그렇게 초를 치고 지금 그렇게.
9: 아, 제 입에 닮아가지고 삐딱선만 늘어가지고 큰일이네요.
8: 이런 건 삐딱하면 안 돼요. 왜 이러십니까?
9: 네. 네.
8: 바르게 살아야지.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안전운전하시고요. 네. 쉬실 때 푹 쉬시기 바랍니다.
9: 네. 6520님 아내분이 지금 듣고 계시다면 빵 터지셨을 것 같네요. 임재필님, 5.18 아침입니다. 새롭게 느껴지는 아침이에요. 12.3 내란 때 광주 시민들이 느꼈을 그 공포와 떨림이 어땠을까요? 오늘만이라도 정치와 선거 뒤에 숨어서 진실을 가리는 날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 네.
9: 이렇게 인사 전해드리고 관련한 얘기는 또 저희가 2부와 3부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5.18 얘기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8: 간밤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에 도널드 트럼프

0: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30분간 이루어진 통화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성사된 전화 통화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자, 또 하나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합의를 담은 공동설명자료에 대해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짚을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을 해서 전화통화를 가졌을까?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된 거라면 통상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이번에는 정반대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나눴던 얘기보다는 공동 설명자료와 관련된 어떤 통화 내용 여기에 눈길이 가는 건데요. 관련해서 위상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미 안보 현안에 대해서 협의에 약간 진전이 있다. 농축, 제철이나 핵잠 관련 협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 드릴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에 핵잠 기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있다는 점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뭔가 핵잠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뭔가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징후들은 지금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진척이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 정부 요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다는 것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마음으로 움직여서 뭔가 속도를 내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이냐. 이게 궁금해지는 건데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이란 측의 입장을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내의 대치 상황이 조속히 종료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뭐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1: 네.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또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가 오늘부터 인쇄에 들어갑니다. 자, 이 얘기가 뭘 뜻하겠습니까? 지금부터 단일화를 하더라도 사퇴하는 후보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기재가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일화 효과는 조금이라도 반감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인데 자, 이런 가운데 평택의 조국 후보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평택에서 이겨 국회에 재입성하면 연대와 통합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평택을 필승 지원단을 가동했다. 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강득구 이현주 최고위원이 합류했다. 묘한 느낌을 받았다. 합당을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모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 네, 이 말에 주목한 이유가 있겠죠.
0: 자, 먼저 짚을 점 단일화는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건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게 조국 후보 스스로 말했습니다. 조국과 김용남이 경쟁하다 유이동이 되겠다라는 상황이 발생할 때 유권자들의 명령이 있을 것인데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후보의 저 말은 누가 봐도 민주당 지지층을 향한 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자신에 대한 찬반과 합당에 대한 찬반을 등치시킨 것인데요. 더 간단히 말하면 나도 민주당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조국혁신당의 현실에 대한 자기 고백인 셈인데 자기 정체성이 희미하고 독자적인 공간이 좁음을 대표부가 직접 인정한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후보라고 한다면 조국혁신당만의 면모를 어필하는 게 사실은 정석 플레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과 다름없음을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국 후보의 말대로 자, 당선이 돼서 합당을 성사시킨다면 모를까. 만에 하나라도 낙선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자, 조국 후보가 했던 저 말은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됩니다. 이중 차원에서 그런데 자,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낙선을 한다면 당세와 조국 대표의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공증받게 돼버린다.

0: 라는 점이 하나가 일단 부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 공증이 합당 필요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당대당 합당을 할 이유가 없고 그냥 개별 흡수 합당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만드는 발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옥황상제님은 이제 투표용지가 다 인쇄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JB가 시작을 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옥황상제님이 사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0: 그러니까요.
1: 예,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민주당 중앙선대위 강준영 공보단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가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2: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 의뢰와 함께 철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음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정청래 대표가 한 발언도 있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3: 테러를 모의하고 암살단을 모집하고 또 가입하겠다는 신청을 하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려 계획하거나 모의했던 분들이 있다면 수사당국에 자수해서 스스로 잘못을 좀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선처를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자, 경찰은 어제부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에 들어갔는데요.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서 오는 21일부터 보호할 예정이었지만 앞당겨서 신변보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1: 아,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0: 기자들이 테러 모의를 한 플랫폼을 밝힐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강준현 단장은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짚을 점이 나오는데요. 어느 플랫폼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다만 강준현 단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SNS 단체방에서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한번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방에서 테러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테러 모의라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내지 비밀 결사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픈된 단체방에서 집단적으로 지금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뭐가 뭐냐. 이걸 좀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단적 모의 과정에서 또 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뭐 단체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테러가 버젓이 논의될 정도로 삐뚤어진 적대감이 지금 단체방 안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게 중요한데요. 감정이 집단 공유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결국은 극단의 원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어진 보도들을 보면은 이제 당내 무슨 노선 갈등이나 지지자들 간의 갈등 이런 걸로 좀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기도 하던데요. 네, 경찰이 일단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사 단계에서 용의자 신원과 범행 모의 시점 등등을 특정하고 있다고 경찰이 또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순철님들의 반응은 살짝 이렇습니다. 김창면님, 어떠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파란 대문님, 선거판이 무슨 스릴러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좀 자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0: 조금 전에 더마커가 당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일각에서 그런 뭐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예단할 부분은 아니니까요.
1: 네,
0: 그럼 뭐 수사 결과 보도록 하고 다음 소식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18 기념식이 열리는데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불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5.18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해서 안창호 위원장이 기념식장에 입장하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사태가 예상이 돼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게 인권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납득되지 않는 게 안창호 위원장은 제주 4.3 추념식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불참한 바가 있었습니다.
1: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권위원장이 왜 이러냐 이런 물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0: 안창호 위원장의 행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뭐 지금 인권위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나의 안전이 우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의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면 5.18 단체 회원들이 반발할 거다라는 또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반발을

0: 사는 짓을 했느냐라는 얘기가 그다음에 바로 따라붙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굳건하게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권위원장 자리를. 5.18이 뭡니까? 극단적인 국가폭력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서 그 어느 것보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입장을 밝히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인데 그 인권위원회의 수장이 엉뚱한 말을 하니까 결국은 5.18 단체 회원들이 반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건데 결국 그런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보존하고 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그 자리를 결국 거점 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냐. 5.18 정치인을 사실상 부정하는 내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투쟁, 역사투쟁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안창호 위원장한테 한번 좀 던져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번에 안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도 함께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0: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난주에 이런 거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국민의힘 초선 의원뿐만 아니라 지도부도 오늘 기념식에 간다고 합니다. 내란 방지 개헌에 반대를 해놓고 기념식에 가면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기념의 의미를 헝클어뜨리느니 얼굴 안 비추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서 제가 좀 삐뚤어져 삐딱하게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1: 그래도 가긴 가야 된다. 이게 진심이시죠?
0: 물론이죠.
1: 리드님. 안창호 위원장 이럴 거면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진재옥님 차라리 어디에 적을 두지 말고 그냥 프리하게 사세요.
0: 그러니까요.
1: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갈장량조조님 이름은 독립운동과 성함과 같은데 행보는 참... 점점점점.
0: 아니 뭐 5.18 광주민주운동 정신이나 제주 사상 성격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다면 그냥 자리 내놓고 개인 자격으로 그냥 본인 소신 얘기하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처신이? 네.
1: 네, 많은 분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냐라는 물음도 던져주고 계세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장윤기가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 검문 검색 강화입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나 거동 수상자에 대해서 검문 검색을 실시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공중 협박이나 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때는 긴급 상황인 코드 제로 또는 코드 1을 발령을 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지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왜 반발을 할까요?
0: 코드 제로나 코드 1이 발령되면 어차피 긴급 출동하기 때문에 뭐 그건 새로운 대책이 될 수가 없고요. 이거는 뭐 일선 경찰들의 반발 이전에 누가 봐도 그런 거고. 검문 검색에 시민이 순순히 응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경찰에게 경광봉 하나 쥐어주고 내보내는데 어떻게 흉기 소지자하고 맞서느냐라고 하는 일선 경찰들의 반문이 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호신용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헌데 삐딱선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도 국민 뇌리에 남아있는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흉기를 휘두르는 난동자를 상대로 실탄 발사는 고사하고 테이저건 발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스토킹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이 출동이 늦어서 참변을 당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사건들을 회상해 보면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란 게 소나기 피하기용 그냥 빈깡통 울리는 소리 이렇게 규정해도 사실 별로 과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여러 조치들을 강구한다 해도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난동자를 100% 원천 차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게 현실적인 얘기 아닌가요? 따라서 경찰이 사후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과감하게 현장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민관이 기민하게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더 근본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아름다운 독도님은 스토킹 신고된 것만이라도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이 2024년에 올린 평균 매출액이 2억 1,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2020

0: 2022년 기준 3억 5천만 원보다 40.9% 금액으로 1억 4,700만 원이 감소를 한 거고요. 영업이익은 4,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2022년 8,200만 원보다 41.5% 급감한 수치라고 합니다. 가게 운영과 관련한 부채가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27.3%였고 이들의 총 평균 부채 잔액은 1억 4,4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임차인이 내는 평균 월세는 112만 원으로 2022년에 124만 원보다 9.7% 12만 원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점포 계약 면적은 22.4%나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자, 점포 평수 줄여가지고 월세를 줄였는데도 매출은 확 떨어졌다. 결국 이렇게 얘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장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땠느냐. 2024년 한 해 동안 임대차 계약 체결 점포 개수는 평균 6.4개, 직전 조사 8.6개보다 줄었고요. 연간 총 임대 수익액도 같은 기간 9.7%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임대인도 수입이 줄었다.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 기준이냐. 2024년 기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가 여기서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2025년 오고 2026년 와서 좀 나아졌는가, 이게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현재 통계자료에서는 이게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장 상황이 체감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 단적인 지표가 이번에 이걸로 좀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역기토끼님이 아 돈은 어디서 다 버는겨 라고 올려주셨고요. 이사나님이 장사는 안 되는데 부가세 종합소득세는 그대로 똑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 장사하시는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25년도 매출에 대한 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JB가 지금 얘기한 대로 2025년의 통계는 아마 이후에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으면 좋겠네요.
0: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5: 네, 오늘 2부는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네,
5: 출마하고 처음 모셨네요, 저희가.
6: 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5: 네, 처음 모셨으니까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거대 양당의 구조 속에서 사실은 조용한 다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수에 의해서 많은 여론들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조용히 계시는 많은 다수들이 본인의 의견이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천하람 의원이 얘기했던 운동장 이야기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0: 운동에도 제대로 못하는.
1: 운동에도 못하고 소풍도 잘 못 가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정치 구조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이 조용한 다수를 대변하고 거대 양당이 싫다고 하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은 최소한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던지고자 출마하게 된 겁니다.
0: 그러면 조용한 다수를 대변하는 그걸 집적한 1호 공약은 뭘까요?
1: 저는 이번에 AI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라는 공약이 제 1호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0: 어떤 뜻인가요?
1: 지금 보면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걸 신청하려고 하거나 서울시에 와서 뭘 하려고 하게 되면 너무 서류가 복잡하고요.
0: 맞아요. 예.
1: 정부에서 떼서 정부에 내고요. 동사무소 옆에서 옆창구에서 또 그 옆창구에 내야 됩니다. 장애인 뭐 관련된 걸 하려면요. 이런 것을 없애고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신청주의 이런 것들을 삭제함으로써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동으로 알고 그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라고 캐치프레이 걸었습니다만 꼭 가난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접근성을 대폭 그 확충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공약을 얘기하려고 하는
0: AI 거죠. 사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기반이라는 게 이제 다 완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요. 그 지난 토요일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와 함께 한 원룸을 방문을 하셨어요.
1: 네.
0: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방문까지 이어지게 된 걸까요?
1: 그러니까 사실은 조응천 후보가 그 전에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같이 제안을 했고 오세훈 후보가 동참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오세훈 후보 쪽에서 이런 청년 주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해보겠다.
0: 먼저 제안했어요?
1: 네. 그쪽에서 민주당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 제안을 하길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흔쾌히 저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청년의 주거에 가서 그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재명 정부의 지금 현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 동참을 한 겁니다.
0: 그럼 이준석 대표는 참석을 했는데 또 장동혁 대표는 빠져갖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1: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세훈 후보님께서는 빨리 장동혁 대표하고 단일화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0: 혹시 안 부른 겁니까? 오세훈 후보가?
1: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0: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청년 주거 문제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후보님 보시기에는.
1: 지금 청년 주거의 가장 큰 핵심은 불안입니다.
0: 불안?
1: 불안. 청년 주거에 있는 그러니까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보증금에 대한 불안도 굉장히 크고요.
0: 그렇죠.
1: 월세에 대한 부담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에 대한 부담. 그리고 본인들이 버는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본인이 일을 해서 감당하기에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해보니까 더 불안한 건 보증금 불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0: 지금 이제 떼먹힐까 봐?
1: 네. 떼먹힐까 봐. 본인은 굉장히 그 금액이 큰 거예요.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전세사기 여파가 컸나 보군요.
1: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크고 내가 여기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내가 있을 만큼 정도 3년이면 3년, 5년, 5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그래서 대책은 뭡니까? 대안은 어떻게 제시하셨어요?
1: 저는 사실은 1인 주거, 1인 가구가 굉장히 대폭 늘고 있기 때문에 각 역세권 내에 그러니까 각 지하철 부근에 대폭적인 용적률 완화,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된 규제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거기에 사업성을 높여가지고요.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거기에 임대 사업을 하거나 대폭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임대사업자도 본인들이 이걸 통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년이라든지 또 신혼부부라든지 거기에 얼마든지 적은 월세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조를 만드는데 저는 이제 금융전문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융구조를 만들어서 민간사업자가 뛰어들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제 가장 큰 목적입니다.
0: 그래요?
1: 네.

0: 근데 이제 이런 그 원론 방문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그 정책 연대 차원으로 한정이 되는 거냐, 단일화까지 염두에 둔 네. 거냐, 뭐 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1: 네, 네.
0: 여기서 명확하게 좀 입장을 밝혀주신다면.
1: 전 정책 연대입니다.
0: 그래요?
1: 네. 자꾸 이제 단일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거대 양당의 후보는 서로 상대 후보들하고 싸우면 되는데
0: 네.
1: 저는 단일화라는 후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보하고도 매번 싸워야 되는데 저는 이미 완주 씨라고 하는 분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
0: 완주 씨하고?
1: 네. 네.
0: 우리나라에 완 씨가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썰렁개로 해가지고.
1: 아닙니다.
0: 후보님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만났을 때 오세훈 후보에게 불만이 많더라. 전달해드리러 왔다. 이런 네. 또 이야기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건 네네. 어떤 뜻을 하신 말씀이세요?
1: 지금 사실은 그날 갔을 때 네. 오세훈 후보는 그 청년에게 월세 지원 대책이라는 게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2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0: 예,
1: 겁니다.
0: 맞아요.
1: 1년.
0: 예, 청년한테 주는 거지.
1: 그래서 그 청년도 이제 그거를 지원받는 사람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정책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미봉책에 불과하거든요. 20만 원을 주는 거를 청년이 바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큰 도움이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그 전세 피해자들을 만나서 보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보증금에 대한 불안 부분에서 제일 문제는 안심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거기에 대부분 많이 살고 있거든요. 사당의 큐브라든지 뭐 잠실 1cm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근심주택입니다. 안심주택이 아니고요.
0: 어떤 점에서요?
1: 거기에서 안심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갔더니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가 지금 거기에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0: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1: 보셨죠?
0: 예, 예, 예, 예.
1: 이게 제가 금융피해자 대리를 했잖아요. 라임 사건의 피해자 대리를 했습니다. 그거의 본질은 뭐냐면은 원금이 보장된다 또는 여기 안심해도 된다. 그러니까 손실 가능성이 없으니 투자해도 된다. 이 문구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고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0: 일종의 기만 판매.
1: 그렇죠. 기만 예. 불안전 판매거든요. 예. 그게 서울시에도 그대로 벌어진 겁니다. 서울시에서 안심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그것도 서울시에서 붙여줬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걸 정말 안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임대인은 도망가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심이라는 이름 속에 속아버린 거죠. 그게 근심으로 바뀐 겁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전세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소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원래 임대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임대인이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소방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임차인한테 과태료가 막 부과되고 있다는 거예요.
0: 그래요?
1: 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대책을 냈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래가지고 예산이 책정됐대요. 전세 피해자가 만 명이 좀 넘거든요. 서울시만. 그리고 거기에 뭐 아까 얘기했던 안심주택 피해자가 한 200 몇십 명 됩니다. 270 몇 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책정됐을 것 같습니까?
0: 얼만데요?
1: 1억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0: 누구 코에 붙이고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년의 다리가 부러졌는데 반창고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얼마나 분노가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달하고자 나간 하나의 목적도 있습니다.
0: 네. 그랬더니 오세훈 후보는 뭐라고 하던가요?
1: 그래서 뭐 오세훈 후보님이 뭐 지금 이렇게 마치 잘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현장의 목소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저희 정치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현장과 다른 예. 부분에 대해서요.
0: 무슨 말씀인지 알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이제 불거지고 있는 논란거리도 있는데 감사위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1: 저는 이제 감사위 정원에서 원래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거기에 꼭 광화문에 있어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행정의 지속력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이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부실 수는 없어요. 이제는 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여기 광화문에 문화 콘텐츠와 연결시키고 그거를 발전시킬 건가를 고민해야 되지. 지금 이거를 뭐 부신다거나
0: 민주당에서는 용산을 옮기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또 옮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다시 그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요.
0: 예,
1: 거의
0: 예.
1: 지금 200억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일단 그걸 무조건 옮긴다고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지금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보고 저도 굉장히 비판을 하지만은 거기에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그걸 혹시 문화 콘텐츠와 연결해서 좀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구상도 해보고 변형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옮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0: 활용 방안을 좀 먼저
1: 네, 활용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지금 이거저거 떠나서 오세훈 예비 후보 이제 네. 상태에서는 중공식에

0: 참석한 것과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건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저도 그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본인의 과거 이제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예. 불공정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후보로서 경기에 참여할 때는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 땅 하면은 같은 선에서 출발을 해야지 본인만 먼저 앞에 가서 본인이 먼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 이것은 불공정하다.
0: 또 하나 지금 불거진 게 서울 강남 GTX 환승센터 이 지하 구조물에 설치된 기둥 철근.
1: 네.
0: 이게 누락됐다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정원호 후보고 오세훈 후보가 뭐 상당히 세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평가 포인트가 뭐라고 보세요?
1: 저는 이제 철근이 빠진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행정 책임도 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물론 시공사의 잘못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로 변명한다는 건 저는 시장으로서 또는 오세훈 시장으로서 본인의 행정의 관점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 어차피 관리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더 문제는 그게 작년 2025년 11월에 확인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바로 발견했으면 국토교통부에 바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년인 올해 4월에야 비로소 국토교통부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정 책임에 대한 회피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 따릉이도 똑같았습니다. 따릉이 때 그 정보 유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요. 예, 예, 예. 1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아. 그거를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 특히 이게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예, 예. 그거는 즉시 시정을 하거나 또는 즉시 관리 감독을 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 정원호 후보를 들어서 이른바 주치 폭행 그 공방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정원호 후보가 예. 과거에 폭행 뭐 30년 전에 있었다. 저는 그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정원호 후보의 과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정원호 후보의 지금을 문제 삼는 거예요.
0: 지금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지금 그 주폭 논란을 변명하는 데 있어서 예. 5.18 논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5.18을 이유로 근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이 5.18인데 어떤 사유가 있었다 한들 우리가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민주주의를 가지고 서로 친구하고 서로 분쟁을 했어요.
0: 언쟁할 수 있죠.
1: 언쟁할 수 있죠. 그러다가 화가 나가지고 뭐 때릴 수도 있죠. 그랬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사람과 술 먹고 싸웠다? 그러고 나서 경찰이 왔더니 내가 술 먹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경찰을 때렸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으로 나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5.18을 지금 앞두고 오늘 또 아마 기념식 갈 거 아니겠습니까? 기념식에 가서 헌화하고 묵념하고 이게 진정한 5.18 정신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폭 논란에 대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과거에 본인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건 5.18을 언급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0: 근데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폭행. 이번에도.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만 5.18을 같이 이야기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0: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여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되니까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1: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 그래요?
1: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5.18 부분을 뺐어야 됩니다.
0: 그래요?
1: 그거와 상관없이요. 이거는 예. 그냥 어쨌든 그 상황에서 정치적 견해로 뭐 다툼이 있었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정치적 견해로. 그리고 제가 이제 판결문을 떼봤습니다.
0: 예.
1: 하도 그런 얘기를 해서요. 판결문에는 5.18 이야기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 언론 보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누군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판결문 떠서 사과를 하셨다고 하길래 찾아봤더니 판결문이 너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저희가 보통 판결문 떼면은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있는데요. 7페이지가 없어요. 7페이지만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7페이지를 꼭 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양형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있는 예,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 예. 양형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했는지 사과를 했는지 어떻게 해서 감경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적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5.18에 대해서는.
0: 7페이지가 누락된 게 법원에서 뭔가 잘못한 건가요?
1: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법원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후보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0: 네, 어제 5.18 추모식에서 유족들이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이 무산된

0: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했는데요. 유족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0년 5월 희생자의 수습을 돕다가 계엄군의 총탄에 사망한 분이죠. 박현숙 열사의 언니 되는 분입니다. 박현옥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상임 부회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 기념식 가시는 거죠?
1: 네네, 네, 기념식 갑니다. 네.
0: 동생분께 예, 동생분께 뭐 생각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1: 80년 5월을 예, 생각한다면 정말 저희 그 동생이 그때 19 여고 3학년이었거든요.
0: 그랬다면서요. 예, 예.
1: 네네네. 그래서 은행 그 취업을 7월 1일자 은행 취업을 앞두고 정말 19살 정말 꽃다운 나이로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도 그 악몽을 정말 잊을 수가 없고요.
0: 네.
1: 80년 5월 하면 저희는 뭐라고 진짜 악몽 그 자체.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죠. 5월이라는 거는
0: 그렇죠.
1: 저희 유가족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참 많이 아프고 힘든 5월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유가족들.
0: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잊혀질 네,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유족 입장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이 담긴 헌법 전문. 이게 네, 수정되는 네. 개헌이 통과되기를 참 바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지금 네, 안 됐습니다. 심경이 네, 어떠세요?
1: 참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저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0: 네.
1: 계속 얘기를 했지 않아요.
0: 그랬죠.
1: 그래놓고는 지금은 뭐라고 뻔뻔하게 말하냐면 개헌은 반대한 게 아니고 절속 개헌.
0: 네.
1: 절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정말 핵의 망측한 핑계를 지금 대고 있잖아요.
0: 예, 예.
1: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저희로서는 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예, 그런 심정입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네. 장종욱 대표를 비롯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기념식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계획은 그러시면.
1: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묘지를 참배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0: 예.
1: 마치 저 민주화운동을 당리 당략으로 인해서 정치 노름을 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인지 장동력 대표가 진정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 했다면
0: 예.
1: 절대로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저희가 생각하고 이해하려 해도
0: 네.
1: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건 장동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저희 그 유가족이나 올 유족이나
0: 네.
1: 그 유공자들을만 조롱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조롱하고 저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저희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0: 그런데 또 한편에서 지난 주말에 정성호 네. 법무장관이 검찰 지휘부와 함께 그 망월동을 찾았어요.
1: 네.
0: 이 검찰 고위 간부들이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러면.
1: 네. 저희는 굉장히 저 긍정적으로 저 받아들이고요.
0: 예.
1: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12.3 개헌과 관련하여 내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예.
1: 그리고 최근 또 검찰의 조작 기소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0: 네.
1: 지금까지의 검찰은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 수호 상징적인 의미로 5.18을 맞아 금...

0: 검찰 수뇌부가 이번 5.18 묘지를 참배를 했다는 점은
1: 예.
0: 아마 검찰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재출발하겠다는 의미로 예. 저는 받아들입니다.
1: 참. 근데 또 하나, 이 극우단체들 있잖아요.
0: 네네네.
1: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난 주말에 지금 금남 와서 또 그러니까 그 집회한 적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맞습니다. 예예.
1: 이 극우단체들 지금 뭐 이 광주에 그 몰려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회장님?
0: 그네들은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윤 어게인 집회를 그것도 광주에서 좀 이렇게 저도 그 현장에 저 14일부터
1: 예.
0: 그 안정권 뭐 그런 그 구부들이 와서 막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참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서 가서 고함도 지르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제가 고함을 지르고 막 이렇게 분노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1: 그래요?
0: 아주 그거를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것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저 사람들은 이 우리의 이 그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서
1: 예.
0: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금남로로 해서 막 그 윤 어게인 하고 다녀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러면 그것을 보면 우리 광주 참 시민들은 어떠한 마음일지 정말 양심도 없고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1: 오히려 네, 분. 예예. 예. 말씀 계속 주세요. 예.
0: 네네. 정말 극우 세력의 민낯을 보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분열을 해치가는 것이죠. 몇 명 안 돼요.
1: 예, 예.
0: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깃발 들고 윤 어게인 뭐 윤석열 막 그 사진 가지고 다니면서
1: 알겠습니다.
0: 정말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기념식 잘 치르시기 바라고요, 부회장님.
0: 네네네.
1: 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박현옥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상임 부회장이었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수편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금호 KTX로.
1: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편리한 기능이라고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운전할 땐 언제나 눈은 전방주시, 손은 핸들 위에, 방심은 금물.
2: ACC는 운전자가 절대 아닙니다. 운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7: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 AM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세연 리포터.
2: 네, 80년 당시 5월의 광주는 평범한 봄날이었고요. 오늘은 광주가 32도까지 오르면서 뜨거운 날씨 속에 기념식이 치러지겠습니다. 함께 대구의 기온은 34도, 서울, 대전도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경북 지역은 오늘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그래도 오늘 밤부터는 구름의 양이 늘면서 내일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수요일에는 24도, 목요일에는 22도까지 내려오겠습니다.

0: 있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네, 오늘 3부는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반갑습니다. 김성욱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46주기 5.18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80년 5월 5월 18일 우리 그때 광주의 아픔과 바람과 염원을 함께 가슴에 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2: 네, 오늘 지금 광주에 계신다면서요?
3: 네, 지금 광주에 와 있습니다.
2: 언제 가셨어요, 광주는?
3: 어제 새벽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 5월 17일 아침 9시부터 예. 유족 추모회와 추모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부터 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예. 작년 5.17, 5.18을 함께 하면서 5월 어머니들과 가슴으로 정말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돼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어머니들과 함께 하기 위해 좀 일찍 넘어왔습니다.
2: 5월 어머니들 만나신 거네요, 그러면?
3: 뭐 항상 좀 함께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함께하고 네. 점심도 같이 하고 어머니들 5월 어머니 집이 따로 있습니다.
2: 네네.
3: 거기서 또 일본에서 그 시민단체에서 오셨어요. 네. 같이 말씀 나누고 서로 함께 대한민국 광주는 지역에 대한 명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신 시민단체들과도 우리 민주주의로 함께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2: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정치 문제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지도부의 이제 그 참석인데
3: 네.
2: 개헌안 표결 불참해놓고 참석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광주 민주묘지를 참배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진정성 없고 마음 없는 가식적인 그런 행동, 도리어 5명들께 너무나 송구한 일이다. 그래서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2.3 내란이 뭔가요? 어떻게 보면 자, 우리 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두환이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거기에 정의롭게 항거한 시민들을 무자비하고 비겁하게 총칼로 난도질한 일입니다.
2: 네.
3: 어떻게 보면 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일과 너무나 유사한 일입니다.
2: 예.
3: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정한 반성이나 이런 것도 없이 다시 여기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나 5.18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의 정신입니다. 이걸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의사를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해놓고 작은 트집 잡기 또는 말장난으로 그걸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지금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성 없이 시민을 속이는 행동을 하고서는 5월 18일 광주 와서 참배를 하겠다. 저는 너무나 가식적이고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배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 오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3: 네.
2: 국민의힘 소속으로 그 의원이 되셨다가 이번에 네. 민주당 후보로 좀 출마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3: 네네.
2: 지역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느끼세요?
3: 뭐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2: 네.
3: 작년에는 너무 힘들었고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시고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공공연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구시장을 지는 것보다 울산시장을 지는 게 훨씬 모욕적이다. 수방방법 가리지 마라. 그래서 뭐 저에 대해서 온갖 네거티브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3: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발로 걷는 그래서 시민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선거운동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네. 시민들의 여론을 체감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2: 예.
3: 시민들께서는 울산의 변화 특히 시민주인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울산이 무너져버린 기본 대중교통, 의료, 복지, 보육, 돌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하시고요. 또 세상이 지금 산업의 X 전환을 울산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 예, 예.
3: 노동상실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노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산업 AX 전환에 대한 고민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우리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국민의힘의 현 지방정부로서는 이 문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될 수 없다. 그런 절박함을 시민들께서도 먼저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2: 알겠습니다. 그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 단일화하기로 합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3: 맞습니다.
2: 지금 100% 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여기로 한 겁니까?
3: 일단 이번 주 다가오는 토요일, 일요일, 24일, 25일
2: 예.
3: 여론조사를 한 후에 최대한 예. 빨리 발표하기로 했고요.
2: 네.
3: 아무래도 24, 25,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야 진보당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전화 응답률이 올라가거든요.
2: 네네네.
3: 그런 부분도 뭐 저는 다 괜찮다. 저는 정말 우리 울산의 이번 범민주 진영 단일화가
2: 네.
3: 후보들 간의 대의를 위한 진정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 음흠.
3: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뭐 주거니 박거니 한 것이 아니고요.
2: 네.
3: 우리가 이번 6.3 지방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사명의식을 강하게 공유했고 그걸 긴 시간 진정성 있게 토의해 왔습니다.
2: 네.
3: 그 결과 우리가 뭐 물론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 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작은 바람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더 큰 우리의 사명을 손잡고 함께 만들어가자 그런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고 또 후보자가 정해지면 세 명이서 함께 손잡고 시민들을 만나고 정책을 하나로 모으고 그냥 물리적 단일화가 아니라 정책과 마음, 뜻, 실행을 함께하는 진짜 단일화를 만들어가기로 함께 결의했습니다.
2: 근데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3: 다소 늦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2: 네.
3: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후보자들 간만에 단일하면 조금 속도가 빨리 날 수 있었겠지만은 진보당 같은 경우는 우리 후보자들 간을 넘어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이초의원 또 부산 연재까지 엮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더딜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2: 네.
3: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에 조금 더 걸렸다 하더라도 서로가 진짜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대기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 네.
3: 진정성만큼 저희가 제대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뭐 단일화가 하면 이제 항상 따라붙는 게 정책 연대인데 지금
3: 네.
2: 그 김종훈 후보 측과 그러면 그러니까 공통점을 좀 도출한
3: 네.
2: 정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걸까요, 그러면?
3: 우선 제가 공식 공약 발표를 좀 신중하게 뒤로 미룬 제일 큰 이유가요.
2: 네.
3: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의 방향성도 함께 다 녹여내기 위한 겁니다. 뭐 각자 발표해놓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속 깊은 그릇이 돼서
2: 예.
3: 다 품어 안기 위해서 신중을 더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의 위험에 대해서 함께 적극 대응하자. 예를 들어 노사민정을 더 강화하고 산업 AX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네네.
3: 그리고 지금 울산이 도시가 많이 고립되어 버렸죠.
2: 네.
3: 또 기득권이 너무 득세를 하면서 자기들만의 세상, 나는 뭐 자기들끼리만 이익 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걸 시민 이익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강한 사명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우리가 손을 맞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시민 주권, 시민주의, 민주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산업 AX 시대 노동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2: 근데 지금 또 정반대로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전 시장의 그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3: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이제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2: 예.
3: 박맹우 전 시장이 후보로 나설 때에 출마 선언을 했던 것도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보면 국민의힘의 전통 보수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김두겸 현 시장은 문제가 너무 많다고 보고 나온 거거든요. 너무 불공정하고 너무 갇혀있고 너무 그들만의 기득권 나눠먹기고 반시민적이고
2: 예.
3: 실제로 일이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전시행정밖에 없다. 이대로는 울산이 다 무너진다라는 반성 때문에 나왔습니다.
2: 네.
3: 그런데 단순히 그런 반성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없이 그냥 뭐 선거연대를 한다면
2: 음흠.
3: 정말 명분 없고 아무런 정말 너무나 명분 없고 나온 이유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2: 예.
3: 그렇게는 지금 못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2: 그래요. 그러면 그 후보님과 김종훈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에 성공을 하고
3: 네.
2: 보수 단일화는 실패를 한다면 필승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혹시?
3: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권자 시민들의 결단입니다.
2: 예.
3: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인 것이고요. 결국은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는 일이죠. 또 울산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수십 년간 형성된 강력한 기득권이 있습니다.
2: 예, 예.
3: 강력한 조직이 있고 강력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이익집단이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겠죠. 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0: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요.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마자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민자, 유권자 시민들께서 선거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시민들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고 더 받들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1: 그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뭐 여론조사 네.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석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부울경 지역에서의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0: 저게 좀 혼란스러운 대목이에요. 뭐냐 하면 예.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차이가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하루하루 다르게 더 뜨거워지고 더 열렬히 지지를 해주고 계십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왜 제가 체감하는 것과 여론조사가 다르지라는 좀 혼란스러움은 있는데요.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정말 간절한 바람 말씀 주시고 제 손 꼭 잡아주시고 함께 하겠다. 이번엔 반드시 바꾸자. 이번에 안 바꾸면 울산에 미래가 없다. 이걸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 혹시 그러면 울산 넘어서 인근 부산이나 경남은 어떤 걸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0: 제가 울산 넘어 경남 부산까지 속속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주로 울산에 머물다 보니까요. 근데 분위기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네. 경남과 부산도 여론조사 지표랑은 달리 시민들 반응은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또 우리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지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좀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0: 예, 여론조사랑 현장에서 느끼는 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마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울산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기관의 공정성 문제 또는 방식의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인터뷰에 모셨을 때 AI 전환시대의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를 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어떤 후속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이 사안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안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이 보시면.
0: 당장은 결국 성과급에 이제 얼마나 영업이익을 반영할까 문제로 지금 일단 귀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당장은 뭐 유연 협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사 민정이 모여서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냐 하면 예. 단순히 이익이 발생했을 때 당장 이익을 얼마나 나눌까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예전에 뭐 대통령님께서 구상하셨던 것처럼 펀딩의 형태로 예. 장기적으로 이익을 공유해 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는 것도 어떨까.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성과급으로 다 주고 나면 재투자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예. 반대하는 거잖아요. 예.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고 회사로 다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되 그 노동자들로 돌아온 이익이 바로 노동자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재투자하는 재원이 될 수 있게 만들면 양쪽 다 명분이 되고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대통령님께서 예전에 많이 제시하셨던 여러 가지 펀딩 형태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면 또 같은 범죄에서 이제 그 나왔던 사안이 아마 이것도 거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김용범 정책실장의 글 있지 않았었습니까? 초과 세수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뭐 국민 배당금제 이 이야기가 지금 논란이 된 바도 있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궁금하고 초과 세수 부분 어떻게 쓸 것인가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 던져진 화두잖아요. 어떻게 네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일단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경제가 많이 살아나서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거치고 있다. 이거는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예, 예. 감사한 일이죠. 문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국채 발행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재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러면 승수 효과가 가장 좋으면서 두 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승수 효과, 지속 가능한 승수 효과.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식. 그러려면 이게 섞여가는 거죠. 예를 들어 가장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면 그것이 승수 효과가 지속 가능하다면 뭐 일종의 기본소득처럼 계속 깔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여기서 이루어져야겠죠. 우리가 지금 GPU를 확보하고 또 AI 대전환 시대에 AX 산업, 특히 산업의 AX 전환을 선도해야 되는데 이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쪽에 재원을 집중시킬 필요도 있고요. 특히나 우리 사회가

0: 지금 산업 AX 전환 또 AX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1: 네.
0: 말 그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과 제도를 바꿔야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1: 예.
0: 하나하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우리 울산만 하더라도 지금 시내버스 대중교통 체계가 무너져 있는데 이걸 유무인 복합 체계로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추 계산해도 뭐 최소 2, 3천억은 추가로 돈이 필요하거든요.
1: 그래요?
0: 자, 그러면 지금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곳곳에 이렇게 필요한 곳에 돈을 쓸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두 측면입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먼저 도와서 함께 같이 살수 있게. 그리고 여기서 도리어 경제가 일어나는 승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 AX 또 AX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전환을 촉진시키고 이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재원 사용 이두 가지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결국 이 문제가 이제 현 삼성전자에서 먼저 불거지지만 사실은 울산 지역에서도 이제 어떤 뭐 약간 결은 달라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정책적 보관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후보님.
0: 네, 좀뭐 제가 우리가 가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100% 이 길만이 답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들어가는 길인 거죠. 일단은 노사민정을 강화해야 하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들이 직업이 안정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교육 그리고 또 펀딩 등을 통해서 이게 노동자의 이익이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의 이익이 이렇게 공유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좋은
1: 네,
0: 하루 되십시오.
1: 예,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무산된 가운데 올해로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폭동설 그리고 북한군 개입설 같은 허위사실과 비하 표현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포착한 5.18 왜곡, 폄훼 콘텐츠가 총 5,000건을 넘어서 5,182건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약 200% 정도 급증한 수치인데요. 특히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는 무려 538%가 폭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 뭐 간략하게 JB타임즈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좀
4: 네.
1: 자세한 거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폭증한 계기나 배경이 있는 거예요?
4: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은 국내외적으로 사회 정치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할 때마다 5.18 왜곡 폄훼 게시물이 단기간에 급증하는 흐름이 반복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가 6월 달이었는데요. 총 770건이 확인됐습니다. 이때 이제 대선이 있었던 달이었고요. 그다음이 이제 2월과 3월이었는데 비상기업 이후에 사회적 혼란이 이제 여파가 이어지던 시기였는데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극우성향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있는 5월 달 그리고 광복절이 있는 8월 달과 영화 건국전쟁 2 이슈가 있었던 11월 달에 이제 급증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1: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타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4: 네.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그 외국 세력들이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때마다 그 틈을 타고 조직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이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구조라는 게 숫자로 드러난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지난해부터 모니터링을 하는 채널의 범위를 커뮤니티와 댓글보다 이제 소셜미디어 그리고 영상 플랫폼까지 확대한 것도 수치 증가에 영향을 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1: 이게 지금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유포되는지도 분석이 된 게 있죠.
4: 네,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이 이제 발견이 된 게 DC인사이드 커뮤니티였고요. 그다음이 네이버 뉴스 댓글이었고 세 번째가 일간 베스트 그리고 네 번째가 유튜브 순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발견된 표현이 이제 5.18은 폭동 이라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유공자 명단 음모론 그리고 북한군 개입설 순이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외국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실제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5.18 특별법 시행된 게 2021년이었는데 올해 4월까지 약 5년 동안 경찰이 총 120명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67명에 그쳤습니다.
1: 네.
4: 절반 수준인 건데요. 이 5.18 특별법에 따라서 허위사

0: 사실로 왜곡이나 폄훼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걸 여실히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특히 DC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2,67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실제 고소나 고발까지 이어진 사례는 아직까지 단한 건도 없다고
1: 아니,
0: 합니다.
1: 왜요?
0: 그게 재단 측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역사 왜곡 자체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져 가고 있는데 혐오 표현에 대한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소 고발로 이어지려면 혐오 표현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어 왔는지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적인 자료, 그러니까 데이터가 필요한 건데 아직 그 기반이 충분히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삭제 대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의뢰를 해서 플랫폼의 자율 정책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재단이 플랫폼에 이제 게시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보내도 최근 들어서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을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지고
1: 그래요?
0: 있고,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서 삭제할 수 없다라는 답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곡과 혐오 표현의 실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축적하는 게 지금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된 상황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1: 데이터 축적은 어떻게 된 겁니까?
0: 가장 현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시민들의 제보가 중요한 건데요. 최근 해외 플랫폼에서 퍼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시민들이 꾸준히 제보를 해주면서 재단 측에서도 모니터링 채널을 좀더 집중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DC인사이드와 뭐 네이버 같은 경우가 있다면 해외는 유튜브, X, 인스타그램. 가 이제 있는데 이 모니터링이라는 게 우선 AI가 이제 왜곡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을 1차로 걸러내고 다시 사람이 검수를 한 다음에 이제 확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최근 AI 생성 콘텐츠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뭐 이제 은어를 쓴다거나 혹은 비유 혹은 이미지 형태의 왜곡은 자동 탐지가 또 쉽지 않아서 걸러지기가 어려운 건데요. 그 반대로 콘텐츠의 생산 속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예리하게 감지하는 시민들의 눈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 제보 링크가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카카오톡 로그인만 하면 바로 링크를 첨부하고 제보를 할수 있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명으로 제보를 하면 처리 결과까지 직접 확인을 할수 있는 방식인데요. 지금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단순한 신고를 넘어서 이후에 우리가 정책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는 큰 마중물이 될수 있다는 점을 또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1: 오늘 뭐 이제 그 기념식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광주 망월동으로 갈 수는 없겠죠.
0: 네.
1: 하지만 뭐 자기가 이제 선 자리에서 얼마든지 같이 기념하고 추모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제보에 들어가는 것도
0: 네.
1: 하나의 기념의 방식이 될 수가 있다.
0: 중요한 법률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럼 이제 재단이라는 쪽에서 나서서 이제 대응도 할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맞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썼다 썼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케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6: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0: 산세,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12.3 내란을 겪은 터라 그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되새기는 날인 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 그 정신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방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 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 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 자동차 2825488.
1: 당신의 차 어디서 정비받고 계신가요? 남학신도시와 목포고객님을 위한 남학현대서비스 종합블루핸즈가 임성역 건너편에 오픈했습니다. 제네시스 전문 정비부터 보험 차량 사고 수리까지 맞춤형 정비로 대기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문의 010-3614-8002.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8: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전 세계 시중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주식시장도 주춤하고 달러원 환율도 다시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오늘 노사가 막판 협상을 합니다. 정부가 긴급 조정권 카드를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 협상 결과가 총파업의 분수령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는 11월부터 보안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앞으로 방산 기업이 미국에 수출을 하려면 이 인증을 꼭 받아야 된다는데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네요.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죠. 5월 18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또 주가 내리고 금리 오르고 환율 오르고 하는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최정희 기자님, 환율이 네. 1,500원을 돌파했는데.

0: 중심 생각이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환율이 15일 기준으로 장중 1,500원을 돌파했는데요. 이게 한 달 만입니다. 한 달 전쯤에 국제유가가 서부 텍사스산 연유 기준으로 112달러를 넘어섰을 때 환율이 이제 1,500원을 돌파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이란 전쟁이 좀 안 끝날 것 같기도 하지만 끝나더라도 고유가 등 물가 상승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미국의 물가 지표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4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3.8% 상승했다. 예.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식료품, 뭐 물가, 물류비 등 이제 물가 상승세가 번졌는데, 그리고 다음에 추가로 발표된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비 6.0%나 올랐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를 걱정했던 시기가 우리 2022년 12월이었는데
0: 6%가 이때,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 네. 그때 이제 6.3% 2022년 12월 6.3% 오른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인데요.
0: 네.
1: 이렇게 이제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좀 2, 3개월의 시차를 두고서
0: 소비자 물가도 오를 거고.
1: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금융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도 99선을 넘어가면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0: 그 이란 전쟁 뭐 끝나겠지 뭐 저러다가 당장은 안 끝나도 였는데 이게 계속 안 끝나고 뭐 6월, 7월 이렇게 가면 전 세계 비축 석유 다 떨어지고 나면 진짜 이제 석유가 부족한 현실이 닥칠 거다.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그거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하니까 한 달 남았네 이제. 네. 이런 생각을 시장이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다른 나라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우리나라 뭐 미국뿐만 아니라.
1: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데요.
0: 예.
1: 대표 장기 채권 금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일 기준으로 4.6% 가까이 올랐는데 작년 2월 이후에 최고 수준인데 10년물 장기금리는 주로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0: 예.
1: 고유가 등의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소비자 물가로 빨리 쉽게 전환되는 것은 그만큼 물가 상승을 감내할 만큼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올해 미국 성장세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1월 미국 성장률이 2.0%였으니까
0: 예.
1: 뭐 경기도 나쁘지 않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좀 크다 보니까 니까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 2년 만기 미국 단기 금리도 4%를 넘었습니다.
0: 이 말은 미국이 금리 올려서 대응할 것 같다.
1: 네,
0: 맞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만큼 미국 경기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1: 네. 근데 이게 미국만의 얘기는 아니고 또 일본에서도 4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4.9%나 올랐거든요. 이게
0: 예.
1: 시장 예상치가 3.0%였는데 훨씬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이제 일본이 원래 물가 하락을 좀 걱정하던 나라였는데 여기도 이제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가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2.7%대로 올랐는데 이게
0: 예.
1: 1997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0: 네, 일본도 금리가 올라가기도 한다. 이렇게
1: 네.
0: 물가도 오르고.
1: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5일 날 3.97%, 또 10년물 금리가 4.2%로 오르면서 2023년 이제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 전반적으로 돌고 돌면 이게 또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국채 금리가 이제 오른 수준이 기준 금리 인상기 막바지였던 2023년 수준인데요.
0: 예.
1: 이 얘기는 결국에 이제 금리 인상에 빨리 오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주식 시장도 좀 오르기 쉽지 않겠는데 이런 공포감으로 이어졌습니다.
0: 금리가 오르는데 주식 시장은 왜 흔들려라고 질문하면
1: 아무래도 유동성
0: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네. 제일 쉽게 설명하려면 야, 국채만 사도 뭐 4% 5% 가까이 주는데 굳이 뭐 애써서 주식을 뭐 얼마나 먹겠다고 주식을 하니
1: 네.
0: 이제라는 네. 그런 투자자들이
1: 네.
0: 점점 늘어나면서
1: 네.
0: 주식이 빠진다는 뭐 그런 논리겠죠.
1: 네,
0: 지난주
1: 그렇습니다.
0: 금요일에 코스피 지수도 그래서 내린 건지 그동안 오른 게 많아서 내린 건지 아무튼 꽤 내렸는데요.
1: 네. 그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지수가 6% 넘게 또 코스닥 지수는 5%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또 급등했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6에서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0: 예.
1: 글로벌 금융시장의 인플레이션 공포 심리가 올라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또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 또 5월에 들어선 21%나 급등을 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8,000선을 찍으면서 이제 더 오르기 힘들지 않겠냐 아니면 또 이참에 차익 실현하자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15일 하루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6조 원 넘게 매도를 세로 했고 이달 들어서만 26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를 팔아치웁니다.
0: 예.
1: 이렇게 이제 외국인의 무서운 순매도세도 환율을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주식시장이

0: 워낙 고점이라서 또 진입하기 두려운 투자자들은 어느새 또 미국 등으로 투자금을 옮겨가고 있는데요.
1: 예.
0: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4일 기준으로 미국 주식 보관액이 2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1: 주식 보관액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미국
0: 투자 잔액이겠죠.
1: 투자한 네. 평가액인데.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이게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0: 네.
1: 아니면 나간 건 아니고 그냥 미국 주식 들고만 있었던 분들이 미국 주식도 올랐으니까
0: 네.
1: 오르는 바람에
0: 뭐
1: 이렇게 된 건지는
0: 한데.
1: 막 섞여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내 정부가 이제 국내 증시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펴면서 1,400억 달러까지는 좀 3월 말까지 빠졌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좀 증가를 한 것이죠.
1: 3월 말에서
0: 네.
1: 예, 다시 미국 주식 좀 하려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같고
0: 네.
1: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을 떠나려고 파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서 오른 거를 좀 이른바 리밸런싱 하느라고
0: 네.
1: 그래서 파는데도 이렇게 많이 팔 수밖에 없는 너무 많이 올라서
0: 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1: 네. 국민연금도 그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리밸런싱을 외국인들은 하고 있는 바람에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어쨌든 주식도 오를 만큼도 오른 것도 같고 갑자기 이렇게 채권 금리 올라가면서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그 기준금리도
0: 네.
1: 전반적으로 좋을 일은 하나도 없다.
0: 네.
1: 주식시장에 뭐 네. 그런 분위기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좀 분위기 바뀌고 있는데요. 케빈 워시 차기 연방준비제도 이장 인준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그 체계가 본격화되거든요. 이제 월시가 이제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나오게 됐는데
1: 예.
0: 뭐 눈앞에 닥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부채 금리가 오르고 또 연준의 정책 금리도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는 CME 패드워치라는 게 있는데
1: 시장이 전망하는
0: 네.
1: 미국 기준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는
0: 네네.
1: 그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지금의 미국 정책금리가 3.5에서 3.75%인데 연말에 3.75에서 4.0% 즉 25BP가량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39% 정도 되거든요. 이게
1: 예.
0: 한 달 전에는 0%였는데 이제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오른 것입니다.
1: 그렇군요. 한 번 정도 올릴 걸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0: 네. 맞습니다.
1: 우리나라도 약간 그쪽으로 기울겠네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0: 아, 네, 맞습니다. 또 때마침 뭐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새로운 금통위원으로 합류를 했는데 그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해 가지고 좀 그런 상황들이 일으키고 있고요.
1: 오늘 질문하면 오늘 이어 답은 이렇게 하겠죠.
0: 네, 그건 그렇습니다.
1: 네. 예. 그런 분위기 알겠습니다.
0: 네.
1: 예. 조미연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삼성전자 파업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2: 네.
1: 오늘 다시 협상을 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막판 협상이 들어갑니다. 바로 오늘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열리는 자리라 사실상 마지막 단판 성격이 강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공개 메시지를 내면서인데요.
1: 예.
2: 이 회장은 그제 토요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노조의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면서 대화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이 이런 대국민 호소문 형식으로 공개 입장을 밝힌 건 회장 취임 이후 처음이고요.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나 파운드리, 첨단 공정에서 한 번 밀리면 이제 회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 생산 차질이나 내부 갈등이 길어지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과 우리나라 수출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6% 이상 급락했잖아요.
1: 예.
2: 금리와 환율 부담이 주된 이유로 꼽히긴 했지만 삼성전자 파업 우려가 투자 심리를 더 얼어붙게 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1: 예.
2: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정부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파업이 현실화해 국민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면 긴급 조정권 발동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 예.
2: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멈춰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기업 노사 갈등이 국가경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거로 분석되고요. 다만 긴급조정권은 노동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좀 클 수 있습니다.
1: 노조가 어떤 이유로든 파업을 할 수 있는 건데?
2: 네. 그래서 실제 발동까지 가기보다는 노사 모두에게 이번 협상에서 결론을 내라 이런 강한 신호를 준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사측은 교섭 대표를 교체하면서 자세를 낮췄고 노조도 대화복귀 의사를 밝힌 만큼 오늘 조정 결과가 총파업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1: 그러게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2: 네.
1: 근데 전반적으로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0: 야, 반도체 이거 자꾸 공장 멈추면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 치열한데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겠니?라고
1: 네.
0: 하는 게 이제 뭐 설득의 논리일 수도 있고 이제 이거의 반대 논리 같은데 글쎄요. 이런 논리로 부딪혀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줘야 될 돈이냐, 안 줘도 될 돈이냐, 또는 안 줘야 될 돈이냐.
1: 그렇죠.
0: 그게 논리, 그게 문제고 줘야 될 돈인데 반도체 경기 때문에 안 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안줄 돈이면 주고
1: 네.
0: 안줄 돈이면 그 어떤 영향이 없더라도 있더라도 안 주는 게 원칙인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게 영향을 얼마나 줄 거냐, 뭐 멈추냐 문제 이게 또
1: 네. 그 주는
0: 논리가 된것
1: 방식에 대한
0: 같아서
1: 이제 이견이 있으니까요. 네.
0: 뭐 아무튼
1: 네.
0: 그런 이야기가 계속 된다
1: 네.
0: 오늘도. 방산 기업이 미국 보안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받아야 되는 거라서 준비가 좀덜 됐다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 네, 이 CMMC라는 인증 얘긴데요. CMMC는 사이버 보안 성숙도 인증이라는 미국 국방 조달 보안 인증입니다.
0: 예.
1: 미국 전쟁부,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와 거래하려는 기업이 군사 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회사인지를 증명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발 해킹을 막겠다면서 이 제도를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되는데요. 미국 함정 정비나 무기 체계 수출을 노리는 우리나라 방산 조선 기업들도 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원청 대기업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청, 재하청, 협력사까지 각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등급도 나뉩니다. 가장 낮은 레벨 1은 기본적인 연방 계약 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적용되고요. 단순 군수 지원함 정비 정도라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 도면, 유도 무기 정보, 작전 성능 요구 사항처럼 민감한 군사 정보를 다루면 레벨 2 이상이 필요하고요.
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혹시라도 중국산 부품을 썼는지
1: 네.
0: 아니면 몰래 도청기라도 넣어놓은 거 아닌지
1: 네.
0: 뭐 유사시에 버튼 누르면 갑자기 작동 안 하는 부품 같은 거 들어간 거 아니야? 뭔지 이런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1: 그렇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레벨 2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기준에 따라서 110개 보안 항목을 맞춰야 하고 레벨 3는 여기에 24개 항목이 더 붙어서 134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 예.
1: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백신 프로그램 하나 깔면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전산망 구조나 클라우드 사용 방식, 파일 공유 절차, 직원 계정 관리 같은 이런 걸 모든 걸다 뜯어봐야 하는 거예요.
0: 미국에서 와서 직접 보겠다는 거죠.
1: 네.
0: 혹시라도 그런 거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1: 네.
0: 중국 스파이라도 와서 슬쩍 넣어놓으면 당신들 잡아낼 수는 있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1: 그렇죠.
0: 질문도
1: 본질은 사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인증을 받는 데만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리고 비용도 수주 계약당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들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0: 인증
1: 나옵니다.
0: 받는 데만.
1: 네. 근데 문제는 현재까지 CMMC를 취득한 국내 방산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히 이제 중소협력사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곳도 많고 지금 그 미국 방산 시장 진출 기대는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이런 입장권과 같은 보안 인증 준비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0: 인증받는데 몇 억씩 드는데 납품업체가 이돈 내면서 도대체 내가 우리 얼마를 벌 거라고 이걸 인증을
1: 네.
0: 받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근데 못 받으면 진짜 수출 못 해요. 다들 이런 생각으로 못 받고 있을 텐데 다른 나라
1: 네.
0: 기업들도 또 다만 이럴 때 인증만 받아놓으면 또 이쪽이 다 독점할 수도 있는
1: 그렇죠.
0: 그런 반대 효과도 있는 것도 같고.
1: 네. 인증을 못 받으면 계약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 CMMC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국방 조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이미 공급망에 들어가 있더라도 빠질 수 있다고 하고요. 미국 전쟁부가 보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재량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기대하는 미국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이른바 MRO 사업과 직접 연결돼 있는데요. 지금은 군수 지원함 정비처럼 비교적 낮은 단계의 업무가 중심이라 레벨 1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함 정비나 공동 건조, 무기체계 정비로 확대되면 레벨 2, 레벨 3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형 조선사뿐 아니라 부품을 납품하는 그 중소협력사도 모두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0: 예.
1: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이제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 측정이나 실태 조사를 이제 받아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보안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국방 조달 보안 인증을 자동으로 인정받는
0: 그것도
1: 구조가
0: 아니겠죠, 또?
1: 아니고요.
0: 본인들이
1: 네.
0: 걱정하는 건 따로 있을 테니까.
1: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수년 전부터 우리 그 국내 방산 보안 인증과 이 CMMC의 상호 인정 협정을 추진해 했는데
0: 네.
1: 지금 뭐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0: 이 인증이라는 게 진짜 이거 받으려면 이것 때문에

0: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1: 그렇죠.
0: 실제로는.
1: 네.
0: 어떻게 하죠? 그러나 뭐 수출은 해야 될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사다 쓰기는 써야 될 텐데 보안 인증을 누가 받을 거냐 이걸 놓고 계속 이제 서로 미루고 뭐 그러겠네요.
1: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국내 대형 조선 방산업체들이 뒤늦게 대응을 나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협력사들입니다. 조선과 방산산업은 원천기업 혼자 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게 좀 아니잖아요. 특히
0: 네.
1: 이제 경남 거제와 울산, 부산 일대 수많은 중소협력사가 부품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급하게라도 준비를 시작했지만 공급망 아래쪽에 있는 중소협력사들은 제도가 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디까지 고쳐야 하는지 이걸 감을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내에 인증 심사 기반을 만들고 중소협력사의 비용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이거가 의무화된다는 거죠?
1: 오는 이제 11월부터.
0: 11월부터?
1: 네.
0: 지금 뭘 준비해서 될 일은 아닌 것
1: 사실은
0: 아닌 것 같네요.
1: 네.
0: 또 그럼 또 정부가 중간에 좀 나서줘야 되겠네.
1: 네.
0: 예, 지금까지 최정희 기자, 조미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솔루텍
5: 1544-8777.
3: 지벤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0: 다른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4: 예, 오늘은 청취자 이성옥 씨가 주식시장에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라는 것도 있고 인버스 ETF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둘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공매도하고 인버스 ETF는 어떻게 다르냐? 둘 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거고 정확히 주가가 하락하는 만큼 내 수익이 생긴다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공매도는 주식을 직접 빌려와서 직접 내가 시장에 파는 거고요. 인버스 ETF는 내가 직접 주식을 빌려다 파는 건 아닌데 마치 내가 주식을 빌려다 판 거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금융상품입니다. 비유하자면 공매도가 진짜 밥이라면 인버스 ETF는 밥하고 성분과 효과가 똑같은 영양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공매도가 직접 선수로 경기에 참가해서 상금을 타서 돈 버는 거라면 인버스 ETF는 그 경기 결과를 알아맞춰서 돈 버는 뭐 스포츠 토토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똑같은 거죠. 공매도를 하든 인버스 ETF를 사든 주가가 내린 만큼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 둘은 결과나 효과는 같은 건데요. 차이가 있다면 공매도는 진짜 주식을 빌려다 파는 거고 인버스 ETF는 주식을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주가 선물이나 옵션 같은 주가를 놓고 내기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주가가 내린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설계한 상품인 겁니다. 그럼 내가 공매도를 만약 하면 실제로 내가 주식을 파는 거니까 나 때문에 주가가 내리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럼 인버스 ETF를 사면 내가 그 인버스 ETF를 샀다는 이유로 주가가 그럼 내리는 효과가 마치 공매도처럼 실제로도 생기냐 하면 그거는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버스 ETF를 내가 사면 그 ETF 운용사는 뒤에서 그 파생 상품을 사서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해주게 되는데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실제로 주가가 거기에 영향받아서 하락하냐 하면 그건 꼭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즉 선물 하락에 베팅을 많이 하면 그게 돌고 돌아서 현물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때그때 또 반대로 내 의견과는 달리 반대로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으면 그 효과가 상쇄돼서 실제 주가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는 공매도 투자자가 많을수록 진짜 주가가 내리냐? 그건 내립니다. 그런데 인버스 ETF는 거기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주가가 내리냐 하면 항상 내리는 건 아니다. 그때그때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이성옥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

0: 내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킨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중국의 미국 농산물 대량 구매와 미중 무역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 우리 돈 25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한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미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으로 판정된 미국 주에서 가금류 수입도 재개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한 미국 측 관계자들이 귀국 전 중국에서 제공한 물품을 전량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포스트 소속 백악관 출입기자인 에밀리 구디는 X를 통해 미국 측 직원들은 출입증과 임시 휴대전화, 대표단용 배치 등 중국이 배부한 모든 물품을 수거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계단 아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해킹이나 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절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전군의 사단 여단 지휘관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시는 북한의 남부국경, 즉 남한과 맞닿은 군사분계선 일대 최전방 부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직접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로 이란 공